0: 어제 8년 만에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한 가운데 주말인 오늘도 양산 낮 기온이 41도까지 치솟을 걸로 보입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도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겠고 극한 더위는 다음 주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뜨거운 이중고기압에 남쪽의 열대수증기가 가세하면서 주말에도 전국에서 밤낮 없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형 효과가 더해지는 영남지방은 주말에도 40도를 웃도는 극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서울 낮 최고 기온이 사람 체온보다 높은 37도에 달하는 등 극한 더위가 전국으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40도를 넘는 폭염은 예전엔 평생 한두 번 겪을까 말까 한 극단적인 이상기후였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폭염을 일으킨 2018년을 기점으로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40도의 극한 폭염이 이제는 매년 찾아오는 일상의 위험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기상청 데이터로 본 폭염 현황,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한낮 도심 전체가 거대한 가마솥처럼 달아오릅니다. 지나가는 시민들도 야외 근로자들도 숨막히는 더위에 지쳐갑니다. 기상청 관측 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2018년 이전까지만 해도 40도를 넘는 극한 폭염은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을 통틀어 어쩌다 한두 건, 모두 합쳐 8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사상 최악의 폭염이 찾아왔던 2018년엔 한 해에만 무려 60건 이상의 40도 돌파 기록이 폭발했습니다.
2: 2018년 이전 일 최고 기온이 40도 이상 오른 경우는 총 8건에 불과하지만
3: 이상호 기상청 예보 분석관입니다.
2: 한 해 동안에는 60건 넘게 관측되었습니다.
1: 문제는 2018년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18년을 기점으로 폭염의 체급 자체가 올라가면서 최근 2024년과 2025년에도 경기 여주와 안성 등지에서 40도와 41도를 넘나드는 극단적 더위가 수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전국 기상 관측사상 처음으로 공식 지점에서 41도 이상의 폭염이 기록되며 또 다른 폭염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4: 2018년 대폭염 이전에는 40도가 예외적인 대재난이었다면
3: 반기성 YTN 재난자문 위원입니다.
4: 한반도 기온 상승과 함께 매년 반복해서 나타나는 일상적인 위험, 즉 뉴노멀이 된 겁니다.
1: 2018년 폭염을 계기로 한반도의 여름철 기온 기준선 자체가 40도 안팎까지 치솟은 상황. 지자체의 방제 기준과 재난 대응 시스템 역시 심해진 극한 폭염을 상시 전제로 한 새로운 기준에 맞춰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0: 이번 주 들어 폭염의 위기 수준은 재난위기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돼 있습니다.
5: 정부는 서둘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는데 최근에 폭염 상황으로 미뤄볼 때 올해 여름도 지난해와 같은 장기간의 중대본 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6: 폭염 중대본 본부장이 기상 상황에 잘 대비하고 있는지 살피러 왔습니다. 이곳은 심각한 무더위 땐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게 어르신 많고 지역이 넓은 농촌 폭염 관리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7: 이제 드론을 통해서 들에 나가서 이제 야외
3: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
7: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댁으로 들어가시라. 그다음에 이제 무더위 쉼터를 찾아서 가시라 이런 이제 안내 방송을 하게 됩니다.
6: 중대본이 가동되면 중앙과 지방 정부는 무더위를 태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젠 그늘막 개수 늘리는데 그쳐선 안 됩니다. 노인 노숙자 직접 찾아가 건강 챙겨야 하고 무리한 공사 현장 확인에 작업 중단 조치 바로 해야 합니다. 폭염 중대본이 가동된 건 무더위를 국가 재난으로 인정하면서부터입니다. 하지만 기후 위기가 급속도로 닥치면서 지난해 중대본 가동일이 무려 40일을 넘는 등 폭염 중대본 장기 가동이 고착화하는 불안한 모양새입니다. 비교와 분석이 일상이라 성적도 쉽게 매기곤 하는데 온열 사망자 질환자 최소화하고 가축 폐사 등 재산 피해 눈에 띄게 줄이는 데서 올해 여름 폭염 대응의 성패 역시 갈릴 걸로 보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5: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더위에 취약한 택배 물류센터를 예고 없이 방문해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경기 파주시에 있는 택배 물류센터에서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가동, 2시간마다 20분 휴식 등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0: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상하 차장, 분류장 등 주요 작업 장소에 온습도계가 설치되지 않았고 작업장 인근에 냉방 가능한 휴게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는 9월 말까지 폭염 안전 특별 대책반을 운영하며 물류 유통업 등 폭염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주 야간 현장 점검과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1: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는 물론 보완수사권도 완전히 폐지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에 따라 7대 범죄에 대한 전권 송치 의무화 등 보완책들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2: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완전 폐지입니다.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무마 의혹 등으로 쟁점으로 떠올랐던 보완수사권 역시 결국 검찰의 손을 떠나게 됐습니다. 대신 경찰에 이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았습니다. 기존에는 1차 수사권은 경찰이, 중대범죄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과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나눠 가졌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오직 사법경찰관만 사건을 수사할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수사권을 부여받은 행정공무원인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도 삭제되면서 검사의 권한은 크게 줄었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 법안을 통한 보완책도 추진됩니다. 아동학대와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는 사건 기록 전체를 검찰로 넘기는 전권 송치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또 올가을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내에 보안수사 전담부서를 신설해 보호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본회의 상정 막판에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중대한 위법수사 등이 포함되며 공소기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범위가 한층 넓어졌습니다.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큰 틀은 갖춰졌습니다. 다만 후속 법안을 통한 보완책이 부작용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지를 두고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되었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78년간 이어져온 검찰 체제 해체가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지난 3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여당. 하지만 보완수사권 존폐를 두고는 한동안 논의를 미뤘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건데 수차례 공청회와 토론회를 이어갔지만 찬반 양측의 이견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 민주당의 전당대회 국면에 접어들면서 보완수사권 문제는 다시 전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기류 변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연초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필요성을 언급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4: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3: 취임 1년 회견에선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언급했습니다.
4: 불신이 너무 깊어요. 그것도 악용해가지고 나쁜 짓 하면 어떡해? 라는 걱정이 국민들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3: 결국 당내 강경파 주도로 만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이 당론으로 추인됐고 일사천리로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은 이제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78년간 유지된 검찰 중심의 수사 구조는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법안 통과로 수사권 구조 재편은 마침표를 찍었지만 당장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지연과 사법 공백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는 향후 과제로 남았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13만 명 규모의 경찰은 앞으로 사실상 사건 대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하게 됩니다.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가 폐지되면서 사건 처리와 수사의 완성도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되는데 인력 확충과 제도 정비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국면에서 불거진 장윤기 사건은 경찰 수사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습니다. 1차 수사 결과를 검증할 장치가 약해질 거란 우려가 커지자 경찰은 일단 믿고 맡겨달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6: 경찰의 수사권은 국민께서 위임해
7: 유재성
6: 주신 것임을
7: 경찰청장 직무대행입니다.
6: 경찰 모든 구성원이 마음에 새기고.
5: 하지만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뒤 경찰 수사 결과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요구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2만 7천여 건이던 불송치 이의 신청은 지난해 5만 6천여 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수사의 적정성 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수사심의 신청도 같은 기간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법리가 까다로운 경제 범죄나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약자 사건은 수사 빈틈을 보완할 안전장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8: 국가가 책임져야 할 역할을 생략한 채 취약한 피해자 개인에게 모든 부담과 개인을 떠넘겨서도 안 됩니다.
5: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는 폐지되고 보완 수사 요구권만 유지되는 만큼 사건이 검경을 여러 차례 오가며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수사관 한 명이 맡는 사건은 지난 2020년 108건에서 지난해 133건으로 증가한 가운데 앞으로 경찰의 업무 부담이 더 커질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대된 경찰의 수사 권한을 뒷받침할 내부 지침과 인력 확충 방안은 아직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9: 보안 수사 못지않게 이런 수사를 보완하는 인프라의 대폭적인
7: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입니다.
5: 수사 완성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 속 13만 공용 경찰이 확대된 권한에 걸맞은 인력과 제도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새 형사사법 체계 안착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0: 지진 발생 뒤 72시간, 이른바 골든타임이 지난 일본 구마모토에서는 구조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가 36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전기와 수돗물 공급 재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구마모토 강진 최악의 인명피해를 낸 쇼핑몰에 굴착기가 투입됐습니다. 골든타임인 72시간이 지나면서 생존자 구조 작업은 일단락되고 마지막 실종자 점검에 들어간 겁니다.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쇼핑몰에선 7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굴뚝이 무너진 야스시로의 일본 제지 공장에서도 구조 작업은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 실종자도 결국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7: 현장에 더 이상 구조를 필요로 하는 인원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구조 활동을 모두 종료했습니다. 일본 관방 장관입니다.
10: 지진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고통은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기와 수도가 복구되지 않으면서 승용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7: 겨우 한 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대피소에서 울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 걱정돼 차박을 선택했습니다. 현재 주민입니다.
10: 2차 강진 우려로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주민들도 상당수입니다.
7: 정말 피곤합니다. 차 안에서 지내다 보니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0: 275명이 숨졌던 10년 전 강진 때는 노년층을 중심으로 피난 생활과 의료 공백에 따른 사망자 비중이 80%를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당국은 단전 단수를 복구하는 데 속도를 내는 한편 폭염 속 이재민들의 건강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발표한 하마스 무장해제 합의를 거듭 치켜세우며 이스라엘도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철수가 먼저라며 맞서면서 합의 이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각 회의에서 전날 발표한 하마스 무장해제 합의를 중동을 위한 큰 진전이자 종전을 위한 돌파구라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이란 문제에서 거둔 성과가 없었다면 합의는 불가능했을 거라며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하마스의 양보를 끌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합의를 어떤 순서로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습니다.

0: 이스라엘이 철수한 뒤에 하마스가 무장 해제합니까? 아니면 하마스가 무장 해제해야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떠나는 겁니까? 우린 이스라엘과 이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합의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1: 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아주 복잡한 상황이고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며 합의 이행이 순탄치만은 않을 거라고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양측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먼저 가자지구 공격을 중단하고 철군해야 무장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고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해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0월 총선을 앞둔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철군을 결단하기 쉽지 않은 데다 연정 내 극우 세력도 이번 합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0: 네타냐후 총리도 이번 합의를 받아들이면 자신의 재선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겁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군사적 압박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0: 우린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겁니다. 결국 이란은 더는 견딜 수 없다고 말하게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1: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군의 공중 호위를 받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 두 척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중동 긴장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이른 시각부터 고속도로 하행선 정체가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도 꾸준히 정체 구간은 늘어납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오늘 수도권에서 지방 쪽으로 43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휴가철을 맞아 평소보다 혼잡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노선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 정체가 가장 심했다가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영동고속도로와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중심으로 정체가 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출발 전에 교통정보 미리 확인하시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부산 가는 길은 잠원 부근 일대 정체는 풀렸지만 이후로 오산에서 남사, 망향휴게소에서 천안호두휴게소, 남이에서 청주 사이와 대전터널에서 비룡 사이로 29km 구간 정체를 보이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도 남양주요금소에서 서종, 남춘천에서 춘천, 동홍천에서 홍천휴게소, 다시 내촌 부근과 양양 부근 일대로 정체 구간이 조금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 밖에 영동고속도로도 강릉 쪽으로 정체가 꾸준한 편인데요. 특히 원주 부근 일대로 정체가 되고요. 문맛 부근 3차로에는 고장차도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주말 음악 감상 프로그램 뉴스앤뮤직 9시 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9시 뉴스앤뮤직 양수진입니다. 실시간 주요 뉴스 전해드리고요. 다양한 음악도 함께합니다. 이 시간 첫 곡은 에어 서플라이의 노래로 출발해볼게요. Making Love Out of Nothing at All.

0: 하게 될걸? 할인 훈라면.
1: 와이텐 라디오 9시 뉴스앤뮤직 시작했습니다. 지난 8시 뉴스앤뮤직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음악으로 여름을 나시나요? 나만의 무더위 극복 방법 어떤 게 있으신가요? 했는데 채팅창에 혼산의 즐거움님, 이열치열입니다. 산행하면서 뉴무 듣기요. 사패산 산행 중입니다. 하셨어요. 진짜 이열치열이네요. 오를 때는 너무 더운데 정상에 올라가면 탁 시원해지니까요. 그렇죠? 그래도 중간에 잘 쉬시고요. 물도 마시고 하면서 조심히 다녀오셔야겠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진짜 뭐 바다를 가거나 계곡을 가거나 이런 곳만이 여름 나는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우거진 숲에서 가만히 보내거나 또는 멀리 안 가더라도 그냥 시원한 실내에서 얌전히 지내는 것도 좋은 여름 나기일 수 있겠네요. 라디오에 귀 기울이며 머무는 이 순간만큼 마음은 시원해질 수 있게끔 이 시간도 다양한 음악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 사연 있으시면 샵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무료입니다. Foreigner의 I want to know what love is, 시카고의 Hard to say I'm sorry, 노래 두 곡 만나보고요. 저는 간추린 뉴스로 다시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9시 뉴스의 뮤직입니다. 노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하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자신의 SNS에 개혁의 성패는 기존의 질서를 바꾸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가에 달려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상과 명분, 거창한 구호는 모두 부차적일 뿐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겨냥해 강도 높은 폭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미국 CBS 뉴스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이 계획은 현재 시간 31일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논의됐으며 발전소와 정유시설을 포함한 에너지 시설이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백악관 참모들이 강하게 반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최종 실행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란은 중동 내 미국 에너지 시설과 이스라엘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고위 안보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할 경우 대응한 대응 계획을 미리 세웠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란군 당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자국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습할 경우 이스라엘의 핵심 시설과 중동 지역 내 미국 에너지 인프라를 직접 타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끈적끈적한 걸로는 노래로 해결이 안 돼서 저는 그냥 에어컨 켰습니다. 금세 쾌적해지는 마법이네요. 근데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1시간 켜고 2시간 끄고를 반복하면 조금 도움이 된다고요. 아, 그렇군요. 저는 일정 온도로 그냥 약하게 계속 또 틀어놔야 된다라고 또 어디서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또 전기세 줄일 수 있는 방법들, 방안들 보내주시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7843님, 9849번님도 함께하고 있는 YTN 라디오 9시 뉴스의 뮤직입니다. 노래 두 곡 더 만나봅니다. 80년대 올드팝 두 곡도 띄워드릴게요. 보니 테일러의 Total Eclipse of the Heart, 브라이언 아담스의 Heaven.

보니 테일러, 브라이언 아담스의 목소리 차례로 듣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9시 뉴스의 뮤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더위에 취약한 택배 물류센터를 예고 없이 방문해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경기 파주시에 있는 택배 물류센터에서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가동, 2시간마다 20분 휴식 등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는 9월 말까지 폭염안전특별대책반을 운영하며 물류와 유통업 등 폭염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주야간 현장 점검과 함께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을 강타한 지진으로 중단됐던 신칸센의 운행이 점차 재개되고 있지만 일부 구간의 경우 이달 내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NHK는 구마모토역과 신미마타역을 잇는 구간의 경우 선로와 교량에서 큰 피해가 확인됨에 따라 이달 안에 운행이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남쪽인 신미나파타역에서 가고시마 주우역 구간은 운행을 재개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스페인 자치도시 세우타로 수만 명이 사막 바다를 통해 무단 입국한 뒤에 스페인 정부가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31일 세우타를 방문해서 이건 공격이자 스페인 영토의 보존에 대한 침해라고 비판하며 세우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바다를 통해 대규모의 인원이 입국하는 과정에 물에 빠지거나 인파에 밀려 숨지는 등 수습된 사망자가 5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인버터 에어컨인 경우에는요. 앵커님 방법이 맞습니다. 아닌 경우에는 지속해서 틀면 전기세 폭탄 맞을 수 있는데 그 여부는 에어컨에 부착된 사양표를 보면 되는데 그것도 모르겠다면 AI한테 사진 찍어 물어보면 바로 알려줘요 라고 했네요. 아 그렇군요. 내가 쓰는 에어컨이 어떤 거에 따라서 전기 효율이 달라질 수 있다. AI가 알려준다. 모든 게 다 되는 세상이네요. 여러분들도 좀 꼼꼼히 살피셔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무더위 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대도 얘기 계속 나눠보도록 할게요. 9시 뉴스 앤 뮤직 노래 두 곡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빌리 조엘의 업타운 걸, 레이첼 야마가타의 세러데이 모닝 띄워드릴게요. 양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전국에 폭염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졌고요. 특히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중대경보까지 이어지며 극단적인 무더위가 예상이 됩니다. 더불어 뜨거운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도 매우 강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34도, 광주 38도, 부산 39도 예상이 되고요. 양산은 41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수분 섭취를 틈틈이 하시고 야외 활동은 가급적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도 기온이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주요 고속도로는 하행선 중심으로 정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가 양양 쪽으로 남양주요금소에서 서종까지 밀리고 있고요. 화도 부근 2차로에서는 고장난 승용차 처리 중에 있는데요.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로 또 남춘천에서 춘천, 동궁천에서 홍천휴게소, 내촌 부근과 양양 부근 일대로 교통량이 조금 더 늘어난 상황이고요. 경부고속도로 역시 부산 쪽으로 가는 길은 잠원에서 반포, 오산에서 남사, 망향휴게소에서 천안호두휴게소 사이로 정체가 되고 이후로도 청주부근과 대전터널에서 비룡 사이로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2: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3: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YTN 뉴스 와이드 시작합니다.
5: 전국의 찜통더위가 지속하는 가운데 밤사이 강원도 강릉에서는 밤 최저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초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6: 서울도 열흘째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밤더위는 한낮에 극한 폭염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더위 현황과 전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밤사이 강릉 기온이 30도 아래로 안 떨어졌다고요?
7: 네, 그렇습니다. 밤사이 강릉의 최저기온이 30.2도를 기록하면서 올해 전국에서 첫 초열대야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초열대야는 기상청에서 공식적으로 규정한 기준은 아니지만 보통 밤사이 최저기온이 30도 이상 유지되는 매우 이례적인 극심한 밤 더위를 말합니다. 올해 첫 열대야는 지난해 7월 2일에 비해 한 달가량 늦은 기록이지만 밤

0: 더위의 기세는 점점 더 강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서울도 10일째 열대야가 지속했고 전국의 평균 열대야 일수는 30일 기준 9일로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 밤더위도 심하지만 낮 동안의 폭염도 역대급인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0: 네, 밤사이 축적된 열기가 식지 못한 채낮 동안 강한 햇빛이 더해지면서 한낮의 극한 폭염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 62개 지점 기준 올해 여름철 폭염 일수가 8.8일로 관측 이래 역대 5위에 해당하고요. 일평균 기온 역시 24.5도로 역대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양상인데요. 오늘 첫 열대야가 나타난 강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오르겠고 또 연일 40도를 돌면서 역대급 극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양산도 4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은 낮 기온이 34도, 체감 온도는 35도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극한의 폭염은 점점 더 심해져서 다음 주 초반에는 서울 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1: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사망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 당분간 더위가 물러서지 않을 전망이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먼저 환자 발생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3: 네, 지난 5월 15일부터 그제까지 온열 질환자 1,701명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13명이 숨졌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기저질환이 있던 20대 남성이 숨지는 등 이번 주에만 사망자 7명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환자는 60% 수준이지만 사망자는 70%로 빠르게 늘고 있어 우려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농축수산 분야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5월 중순 이후 폐사한 가축은 닭과 돼지 등 43만 2천여 마리에 달하고 양식장 어류 피해도 15만 7천여 마리로 집계됐습니다. 폭염 속에 전력 사용량도 크게 늘고 있는데 현재 공급 예비율이 22%로 유지되고 있어 전력 수급은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1: 당분간은 계속 조심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3: 네, 다음 주까지는 전국 곳곳에서 고온다습한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 질환자 발생 예측 정보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수준인 4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단계는 온열 질환이 많이 발생해 현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매우 위험한 수준을 뜻합니다. 특히 경북과 경남, 부산, 대구, 울산 등 영남권의 발생 위험도가 가장 높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온열 질환자 연령대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3분의 1로 가장 많으며 발생 장소는 실외 작업장 26.6%, 논밭 14.7% 등 야외가 80%입니다. 이에 따라 특히 야외 작업자나 농림업 종사자, 고령층의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1: 연일 이어지는 불볕더위에 습도까지 높아 광화문 광장이 한산합니다.
2: 일부 광장을 찾은 시민들도 양산을 쓰거나 정자 아래 앉아 더위를 간신히 피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영수 기자.
4: 네, 서울 광화문 광장입니다.
2: 네, 너무 더워서 그런지 시민들이 많이 안 보이는군요.
4: 네, 휴일 아침부터 이곳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었는데 후텁지근한 날씨 영향으로 아직 한산한 모습입니다. 오전에는 구름으로 뙤약볕이 가려졌는데도 벌써 30도에 육박하는 더위와 70%를 넘는 습도에 야외 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일부 광장을 찾은 시민들도 양산을 쓰거나 정자 아래 앉아 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광장 바로 옆 청계천에도 산책하는 시민들이 간혹 보이지만 나들이객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1: 네, 지금 광장이 상당히 더운가 보네요.
4: 네, 아무래도 더운 날씨에 높은 습도까지 겹쳐 광장을 찾는 시민들이 손으로 부채질을 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가져온 온도계로 도로 표면 온도를 재봤을 때는 30도 정도로 아직 도로가 달궈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온도가 높아서 광장에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 33도까지 온도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 만큼 오늘 하루 불볕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1: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된 가운데 정식 해수욕장이 아닌 비지정 해변에서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 강원도 고성에서는 하루 새 3명이 숨진 적도 있는데 사고가 난 곳 모두 안전요원이 없는 비지정 해변이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5: 헬기에서 해경 구조대원이 피서객을 구하기 위해 바다로 내려갑니다. 지난달 26일 강원도 고성군의 한 해변에서 피서객 5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스스로 물 밖으로 나왔지만 구조된 군인 2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현장에는 안전요원이 없어 500m 정도 떨어진 해수욕장에 구조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6: 인근 해수욕장, 하지포 거진 해수욕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그 팀장님한테 연락해서
1: 고성군 관계자입니다.
6: 스노우바이 가지고 빨리 좀 출동해달라.
5: 같은 날 인근 해변에서도 스노클링을 하던 20대가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두 곳 모두 정식 해수욕장이 아닌 이른바 비지정 해변입니다. 지정 해수욕장은 안전요원이 입수구역을 통제하고 사고가 나면 곧바로 구조에 나섭니다. 반면 비지정 해변은 대부분 안전요원이 없어 신속한 구조가 어렵습니다.
7: 해수욕장 운영을 안 한다고 위험하다고 플래카드도 한 7개를 걸어놨거든요.
1: 고성군 관계자입니다.
5: 최근 3년간 여름철 동해안 비지정 해변에서 안전사고 112건이 발생해 3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경은 안전요원이 없는 해변에서는 물놀이를 삼가고 바다에 들어갈 때는 구명조끼를 입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1: 일본 구마모토 강진 사망자가 한 명 더 추가되면서 모두 3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 40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 9천 명 넘는 이재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강력한 태풍까지 오고 있어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진 피해 현장에 나가 있는 YTN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사망자가 또 늘었다고요?
8: 예, 그렇습니다. 구마모토 현이 발표한 집계를 보면 어제 저녁까지 사망자는 모두 36명입니다. 골든타임인 72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수색작업은 대부분 마무리가 됐는데요. 제가 있는 이곳 쇼핑몰에서는 행여물을 마지막 매몰자가 있는지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스폭발 사고가 난 쇼핑몰에서는 모두 7명, 그리고 제지공장에서는 9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재산 피해 규모도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를 보면 주택은 1,500채가 넘게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야스시로와 우키시 등 가장 피해가 컸던 지역은 아직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추가 조사 결과까지 더해지면 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1: 네, 이재민들도 꽤 많이 대피 생활을 하고 있죠.
8: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피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오갈 곳이 없는 분들은 대부분 근처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재민이 9천 명이나 넘습니다. YTN 취재진이 어제 우키시에 마련된 피난소에 다녀왔는데요. 번듯한 텐트 하나 없이 종이 상자 위에 얇은 목포 하나 깔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뭔지도 물었는데요. 하나같이 좀 씻고 싶다 이렇게 답을 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보시는 것처럼 매서운 폭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40도가 넘는 그야말로 살인적인 더위가 예보가 돼 있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 야스시로 시내 8,800가구에는 가스 공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진에 수도관 등이 파손돼서 7만 9천 가구는 수돗물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난소가 아닌 차에서 생활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2차 지진 걱정에 집에 들어가기 무섭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지진에 문을 닫은 주유소가 많아서 휘발유 구하기 힘들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일본 정부는 휘발유 공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태풍까지 접근하고 있다고요?
8: 아, 네, 맞습니다. 뭐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태풍까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괌에서 발생한 13호 태풍 돌핀이 초강력 세력으로 세력을 키워서 북상하고 있는데요. 예상 진로에서 조금만 동쪽으로만 움직여도 구마모토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강진에 구마모토 주요 하천과 제방에는 곳곳에 균열과 심화가 생겼는데요. 방재 당국은 24시간 콘크리트 보강 공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지진 피해 현장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1: 일본 구마모토 현을 강타한

0: 지진으로 중단됐던 신칸센의 운행이 점차 재개되고 있지만 일부 구간의 경우 이번 달 내에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NHK는 구마모토역과 신미나마타역을 잇는 구간의 경우 선로와 교량에서 큰 피해가 확인됨에 따라 이번 달 안에 운행이 재개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남쪽인 신미나마타역에서 가고시마주호역 구간은 운행을 재개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관저공사 특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윤한웅 의원이 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1: 윤 의원은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가 관저공사를 맡은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윤 의원 조사는 언제 시작됩니까?
2: 네, 조사는 오전 10시부터고 윤 의원은 이보다 30분 앞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직권 남용 혐의 피해자인 윤 의원의 종합특검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특검은 출범 한달 뒤인 3월 중순 윤 의원 자택과 여의도 국회의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강제 수사 넉 달여 만에 소환인 만큼 특검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혐의를 충분히 다졌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질문지 150쪽을 준비했고 조사는 특검팀 수석검사가 담당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윤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보단 오늘 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0: 윤 의원의 구체적 혐의 내용은 뭡니까?
2: 네, 소위 윤핵관이자 인수위 청와대 이전 TF 팀장이던 윤 의원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관저공사 수의 계약을 따내는데 관여한 혐의입니다. 이 업체는 소위 여사님 업체라고 불리며 김건희 씨와의 친분과 디올의류 등 고가 물품을 매개로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을 받는 곳인데요. 앞서 이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은 김호진 전 국토부 1차관을 기소하며 공소장에 윤한홍 의원이 김건희 씨 욕으로 21g이 선정되게 지시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특검은 윤 의원이 지난 2022년 김건희 씨 21g 대표와 함께 답사를 다녔고 답사 이후에 관저 이전지가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뀐 과정도 추궁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TF에서 청와대 개방 업무만 했고 관저 이전은 취임 이후 대통령실이 담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 70여 년 동안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적인 대전환을 맞게 됐는데요. 민주당은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자평했지만 국민의힘은 희대의 악법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3: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에 반대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은 24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범여권 주도로 토론이 강제 종료된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 범여권 의원들 중심으로 표결에 들어갔고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 법안은 일사천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의석에선 박수 소리도 터져 나왔습니다.
4: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정식 국회의장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중심이었던 형사사법 체계를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체계로 바로 세우는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6: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5: 한병도
6: 국민의
5: 민주당 대표
6: 뜻자리에
5: 직무대행 겸
6: 두는 역사적
5: 원내대표입니다.
6: 전환점입니다.
3: 하지만 국민의힘은 헌정사의 수치, 희대의 악법이라고 혹평했고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담긴 걸 겨냥해 이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줬다고 맹비난했습니다.
7: 이 법안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5: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7: 제2호권을 행사하십시오.
3: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직후엔 신속처리한 건 심사기간을 대폭 줄인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됐는데 국민의힘은 곧장 또 필리버스터로 맞받았습니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법안 처리는 8월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 수사권이 완전 박탈되면서 70여 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 전면 개편은 현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반대해온 보수 야권이 헌법 소송을 예고한 상태라 여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9: 국내 대기업은 물론

0: 건강.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1: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 해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7: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8: YTN FM.
9: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와 함께 이제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에도 정체 구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외곽 구리 쪽으로 종암분기점에서 신내까지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이 구간 지났는데 대략 24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반대편으로도 묵동에서 하월곶까지 밀리는데요. 이 구간 지나는 데는 대략 9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강동쪽으로 조금 더 길게 밀립니다. 강변북로는 양화대교에서 반포대교,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주춤하고요. 올림픽대로도 여의하르나드목에서 동호대교까지 시속 30km 미만이고 이후로는 구리 암사대교를 못 간 지점 4차로에 화물차 한 대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는데요. 이 부근에서도 다시금 밀립니다. 반대편 공항 가는 길은 잠실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정체 서행인데 같은 구간 강변북로는 비교적 여유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서행이고요. 이후로는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로 짧은 구간에서만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여름 휴가의 절정입니다. 관광지마다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반면 도심에 남아 계신 분들은 오히려 한산한 거리를 반기면서 이 고요함 속에 진짜 여유를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디에 있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있느냐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계신 그곳이 좋은 마음이길 바라며 생방송 뉴스앤뮤직 10시 때도 문 열어봅니다. 이 시간도 함께할 저는 양수진이고요. 첫 곡으론 퀸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함께 듣고 올게요. I want to break free.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YTN 라디오 10시 뉴스의 뮤직 이 시간도 생방송으로 함께하며 여러분들의 참여 함께하겠습니다. 신청곡 사연 있으시다면 문자와 앱 채팅창 통해 참여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무료입니다. 팝으로 노래 두 곡 더 이어갑니다. 케니 로긴스의 Footloose, 아이랑 카라의 What a Feeling.

10시 뉴스 앤 뮤직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케니 로긴스의 Footloose, 아이렌 카라의 What a Feeling 띄워드렸고요.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원유 공급선을 남미로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7월 31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회담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위 실장은 먼저 국내 기업이 아르헨티나에서 시범 도입한 원유 88만 배럴이 8월까지 한국에 도착한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에 대한 테스트를 거쳐 내년에 수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보완책으로 기본 예탁금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한 거래 첫날인 어제 거래 대금이 4분의 1가량으로 감소했습니다. 한국거래소 통계를 보면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16종목의 거래 대금은 그제 4분의 1가량인 3조 540억 원가량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북한 경제가 북로 경제협력 확대 등으로 3년 연속 3%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북한의 실질 GDP는 38조 264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5%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 측은 지난해 북한의 경제 성장은 특히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이 영향을 미쳤다면서 무기 수출이 늘면서 제조업의 전후방 연관 산업의 생산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8월의 첫날 함께하고 있는 8월 1일 토요일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노래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비지스의 First of May, Don McLean, And I Love You So.

10시 뉴스앤뮤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을 강타한 지진으로 중단됐던 신칸센의 운행이 점차 재개되고 있지만 일부 구간의 경우 이달 내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NHK는 구마모토역과 신미나마타역을 잇는 구간의 경우 선로와 교량에서 큰 피해가 확인됨에 따라 이달 안에 운행이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남쪽인 신미나마타역에서 가고시마주역 구간은 운행을 재개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이 NHK는 보도했습니다. 위성라 국가안보실장은 호르무즈 해역 기여 방안과 관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옵션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월 31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자유통항은 우리 경제 안보에 중요한 이해관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 측이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진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타진하는 정도의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밤사이 강원도 강릉의 밤 최저 기온이 30.2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올해 전국에서 첫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첫 초열대야가 관측됐던 지난 7월 2일 강릉의 30.3도와 비교해 약 3주가량 늦은 기록이지만 밤더위의 기세는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열흘째 열대야가 지속되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찌는 듯한 밤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열대야 기사도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서울의 기온 살펴보니까요. 오전 10시 45분 현재 기준 20.9도, 체감 온도는 31.4도 벌써 넘어졌습니다. 정오에 가까워질수록 더 뜨거워질 텐데 오늘 하루도 물, 그늘, 휴식, 우리 폭염에 대한 3대 안전수칙 있잖아요. 잘 지키시면서 정말 무더운 시간대는 낮 동안에 야외 활동 삼가셔야겠습니다. 밑에 남부지방이 더 큰일이죠. 경남 지역에 정말 뜨거운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 사고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변 잘 챙기시고 또 주변 사람들도 잘 챙기시면서 안전하게 오늘도 무사히 주말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노래 세 곡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 케니 로저스의 The Gambler, 로드 스튜어트의 You're in My Heart 띄워드릴게요. 11시 2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8월의 첫날이자 주말인 오늘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는데요.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경남을 중심으로 40도 안팎의 극심한 더위가 예상이 됩니다. 이 시원한 실내에 머무르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4도, 광주는 38도까지 오르겠고 포항은 39도, 양산 41도 예상이 됩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곳곳에 교통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동부간선 도로는 사고도 있습니다. 성수동 쪽으로 성동교 부근 하위자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또 다른 사고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하남 가는 길 한강대교 부근과 동작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리고 구리 암사대교 못간 지점 4차로에서는 계속해서 고장난 화물차 처리 중에 있는데 이 부근 에서도 잠깐 밀립니다. 주요 고속도로들 하행선 중심으로 정체가 꾸준한데요. 가장 길게 밀리는 곳 영동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강릉 쪽으로 모두 앞에 40km 구간 정체가 이어지는데 특히 덕평휴게소에서 여주 사이 정체가 두드러집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밤사이 강원도 강릉의 밤 최저기온이 30.2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올해 전국에서 첫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첫 초열대야가 관측됐던 7월 2일과 비교해 약 3주가량 늦은 기록이지만 밤더위의 기세는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10일째 열대야가 지속되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찌는 듯한 밤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한낮에도 양산 41도, 강릉 37도, 또 서울 34도 등 전국적으로 심한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40도를 넘는 폭염은 예전에는 평생 한두 번 겪을까 말까 한 극단적인 이상기후였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폭염을 일으킨 2018년을 기점으로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2: 40도 극한 폭염이 이제는 매년 찾아오는 일상의 위험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기상청 데이터로 본 폭염 현황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한낮 도심 전체가 거대한 가마솥처럼 달아오릅니다. 지나가는 시민들도 야외 근로자들도 숨막히는 더위에 지쳐갑니다. 기상청 관측 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2018년 이전까지만 해도

0: 40도를 넘는 극한 폭염은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을 통틀어 어쩌다 한두 건, 모두 합쳐 8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사상 최악의 폭염이 찾아왔던 2018년엔 한 해에만 무려 60건 이상의 40도 돌파 기록이 폭발했습니다.
1: 2018년 이전 일최고 기온이 40도 이상 오른 경우는 총 8건에
2: 이상우 기상청
1: 불과하지만
2: 예보 분석관입니다.
1: 2018년 한 해 동안에는 60건 넘게 관측되었습니다.
0: 문제는 2018년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18년을 기점으로 폭염의 체급 자체가 올라가면서 최근 2024년과 2025년에도 경기 여주와 안성 등지에서 40도와 41도를 넘나드는 극단적 더위가 수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전국 기상 관측사상 처음으로 공식 지점에서 41도 이상의 폭염이 기록되며 또 다른 폭염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3: 2018년 대폭염 이전에는 40도가 예외적인
2: 대재난이었다면 YTN 재난자문위원입니다.
3: 이후에는 한반도 기온 상승과 함께 매년 반복해서 나타나는 일상적인 위험, 즉 뉴노멀이 된 겁니다.
0: 2018년 폭염을 계기로 한반도의 여름철 기온 기준선 자체가 40도 안팎까지 치솟은 상황. 지자체의 방제 기준과 재난 대응 시스템 역시 심해진 극한 폭염을 상시 전제로 한 새로운 기준에 맞춰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4: 본격 휴가철을 맞아 제주 해수욕장에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 최근 이어지는 폭염에 바다를 찾는 사람들이 더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고재형 기자.
6: 네, 이호태우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5: 네, 햇볕이 매우 따가울 것 같은데요. 물놀이객들은 많이 왔습니까?
6: 네, 제가 중계방송을 하기 위해 이곳 해수욕장에 계속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햇볕이 매우 따가워서 이렇게 모자를 쓰지 않고서는 서 있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지금 정오도 되기 전에 기온이 32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주는 최근 폭염이 이어지면서 낮 기온이 33도 안팎을 오르내리자 피서객들이 시원한 바다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이른 시간인데도 이곳은 백사장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고요. 바다에서는 가족과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해수욕장은 휴가를 즐기려는 피서객들로 더욱 북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서객들을 위한 즐길 거리도 마련됐습니다. 이곳에서는 어제부터 내일까지 축제가 열리면서 체험 행사가 이어져 해수욕장의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다만 폭염 속 물놀이에는 건강과 안정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장시간 햇볕에 머물기보다는 중간중간 그늘에서 쉬며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안전요원이 있는 곳에서 위험구역을 피해 물놀이를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음주 뒤에는 바다로 들어가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YTN 고재영입니다.
4: 폭염이 지속하면서 더위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람이 하루 수십 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5: 특히 부산에서는 기저질환이 있던 20대 청년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7: 온열질환 환자 56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부산에서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20대 남성이었는데 집 안에서 쓰러져 있다 발견됐습니다. 올여름 들어 청년층에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누적 환자 수는 벌써 1,700명을 넘었고 사망자 역시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년층도 온열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올해 발생한 온열질환 환자 통계를 보면 4명 가운데 1명꼴로 20, 30대 청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망자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심뇌혈관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다면 온열질환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탈수로 인해 혈액 농도가 짙어지면 혈압이 상승하고 혈당이 높아지는 등 증상이 악화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셔 땀으로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신장질환을 앓는 사람은 저나트륨 혈증 위험이 있는 만큼 하루에 마실 물량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4: 경찰이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5: 곳곳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처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8: 한밤중 서울 양화대교 위 한 여성 운전자가 경찰관의 안내를 받으며 갓길로 이동합니다. 생수로 두 차례 입을 헹군 뒤 음주 측정기를 불자
9: 보세요. 더. 예, 됐습니다.
8: 단말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16% 면허 취소 수치가 뜹니다. 단속 시작 불과 30분 만에 음주 운전자가 적발된 겁니다.
10: 술이 한 잔
11: 먹었어요?
8: 경기에서부터 서울까지 이미 1시간가량 운전했다고 진술한 이 운전자. 다시 차를 몰겠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했습니다.
12: 아니, 운전 못하시잖아요.
7: 경찰은 1시간 만에 이렇게 또 다른 장소로 옮겨 단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정 시간마다 옮겨 다니는 이동식 음주 측정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8: 인근 가양대교 북단에선 단속 시작 20분 만에 음주운전을 한 걸로 추정되는 남성이 차량에서 내렸습니다. 음주 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않아 여러 차례 경찰관의 경고를 받은 이 남성 운전자.
13: 입으로 막으시는 게 다 보여요, 지금. 한 번에 보세요.
14: 빨로 막지 마세요.
8: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몬 걸로 드러났습니다.
15: 얼마나 드셨어요?
8: 경찰은 휴가지로 이동하는 차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요일 밤, 전국 700여 곳에서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16: 단 한 잔의 술이라도 그 술을 마신다면은 운전대를 잡으면
2: 서울 마포경찰서 교통안전팀장입니다.
16: 가족과 이웃들에게 커다란 아픔이 안길 수가 있습니다.
8: 이번 달 말까지도 피서지, 지역별 유흥가를 중심으로 매주 금요일 단속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4: 7말 8초, 이번 주말 휴일이 여름 최대 휴가철이죠.
5: 극한 무더위 속에 피서 1번지 강원도에서는 다양한 여름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지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17: 야트막한 물에 발 담그고 허리는 푹 숙여야 합니다. 자갈 틈 바닥에 숨어있는 다슬기, 잡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무려 20회째를 맞는 오래된 여름 축제입니다. 강원 체북단 청정 1급수 철원 화강에서 열리는데 대형 수영장에선 온갖 물놀이가 다 됩니다. 옆 동네 화천의 여름 주인공은 붉은 토마토입니다. 잘 익은 토마토를 밟고 던지고 뭉개며 노는 이색 축제. 군부대 밀집 지역이자 토마토 주산지인 산해면에서 열리는데 올해부터 축제 기간을 열흘로 늘렸습니다. 지역 농민이 공급하는 질 좋은 토마토를 더 많이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발 700m 도시 평창은 원래 여름의 인기입니다. 이름조차 더위사냥축제. 남녀노소 물총놀이에 흠뻑 빠집니다. 축제 장소는 지하에서 뿜어지는 냉천수로 유명한 땀띠공원입니다. 아무리 더워도 이물로 씻으면 땀띠가 낫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입니다. 영화 흥행과 함께 최근 사람들이 몰리는 영월에서는 동강 뗏목축제가 여름을 대표합니다. 그 옛날 강원도 산골에서 한양까지 한강 따라 이어지던 뗏목 운송 여정을 재현합니다. 동강 주변 시원한 수상 레저 활동은 덤입니다. 앞서 개장한 강원 동해안 85개 해수욕장도 7말 8초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강릉 경포와 속초 해변 등 곳곳에서 다양한 공연이 밤낮 없이 백사장을 달굴 예정. 푹푹 찌는 무더위 속에서도 다양한 강원도 대표 여름 축제가 잇따라 막이 올랐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첫날. 민주당은 충남과 충북, 대전을 연이어 찾아 합동 연설회를 엽니다. 마지막 장소인 대전에서 충청권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첫 장소인 충남 합동 연설회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7: 네, 민주당 전당대회 충남 합동 연설회장에 나와 있습니다.
4: 네, 지금 후보들 연설이 한창인 것 같은데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7: 네, 이곳 충남교통연수원에서는 민주당 8.17 전당대회 본격 개막을 알리는 첫 합동 연설회가 조금 전인 오전 10시쯤 시작됐습니다. 이곳 연설회장은 당원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후보자들은 앞서 떠나갈 것 같은 박수와 함성 속에 동시에 입장했습니다. 지금 임호선 중앙당 선관위 부위원장의 개회선언과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의 인사말이 이어졌는데 현재는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차례차례 정견 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새 당대표 후보의 정견 발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곳 충남 합동연설회가 끝나면 후보들은 모두 충북으로 이동해서 또 연설회를 이어갑니다. 이어 오늘 마지막 일정인 대전에서 연설회를 진행한 뒤 충청권 권리당원 대의원 투표 결과를 발표하면서 순회 경선 첫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4: 네, 현장 열기가 뜨거워 보이는데요. 처음 공개되는 결과인 만큼 향후 전당대회의 가늠자가 되겠군요.
7: 네, 당대표에 출마한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 모두 자신이 가장 적임자라고 자신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양강구도 속에 송영길 후보가 추격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수는 수도권과 호남이 많고 충청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구체적인 표심이 처음 드러나게 되는 만큼 향후 전당대회 결과를 미루어 짐작해볼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충청권의 경우 정청래 후보의 고향인 충남 금산이 포함된 곳이라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정 후보는 승리의 고지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앞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다만 김민석 후보는 첫 주에 좀 뒤지더라도 큰 차이로 벌어지지만 않는다면 괜찮다며 7%까지 밀리는 정도면 이후 역전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습니다. 선호투표제를 도입한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는 1, 2, 3순위 후보자를 모두 투표해야 하는데 일단 중간 발표에서는 1순위 득표율만 공개합니다. 최고위원 중간 개표 결과도 발표될 예정인데 친명계 5명, 친청계 3명으로 평가되는 후보 8명 중 중간 순위 5위 안에 누가 포함될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전당대회 충남 합동연설회장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4: 남미의 마지막 순방국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내년부터 아르헨산 원유 수입과 이중과세 방지 협정 최종 타결 등의 성과가 도출됐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대한민국 정상으로는 22년 만에 아르헨티나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대가 도열한 대통령궁 안으로 들어갑니다. 기다리고 있던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환하게 웃으며 기념 촬영을 합니다. 곧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에선 경제 안보와 교역 투자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이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120분가량 이뤄진 정상 간 대화를 통해 적잖은 결실을 거뒀는데 원유 공급선을 남미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한 게 우선 눈에 띕니다. 국내 기업은 아르헨산 원유 88만 배럴을 올해 시범 도입한 상태인데 내년부터는 안정적 정례 수입을 위해 두 나라 정부가 힘을 보태기로 한 겁니다.
11: 이번 방문을 통해서 내년부터 예정된 원유 수입이 안정적으로
14: 위성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입니다.
11: 양국 정부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중동 지역에 집중된 우리 원유 수입선을 남미로 넓히고
10: 구체적인 도입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공급선 다변화에 나서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인 만큼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최종 타결된 것도 성과로 꼽힙니다. 아르헨티나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아르헨티나와 한국 양쪽에서 세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해 투자 여건을 개선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1: 이는 아르헨티나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이중 과세 부담을 줄이고 투자 여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10: 두 나라 정상은 이와 함께 리튬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기업의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과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스르의 무역협정 협상도 연내에 재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18: 남미 3개국 정상외교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귀국길엔 독일에 들러 현지 교민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19: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0: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3: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외곽으로 향하는 교통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부산 쪽으로 가는 길 모두 앞에 60km 구간에서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망향휴게소에서 천안호두휴게소 사이가 20km 구간, 옥산휴게소에서 나비분기점 사이 10km 구간, 회덕에서 비룡 사이도 10km 구간으로 충청권 중심으로 정체가 상당히 심하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도 양양 쪽으로 남양요금소에서 서종, 동산요금소에서 춘천, 홍천휴게소에서 내촌 사이와 양양 부근 일대로도 정체가 꾸준히 이어집니다. 예, 그나마 가장 짧게 밀리는 곳이 서해안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목포 쪽으로 서평택에서 서해대교까지 15km 구간 더디게 이동합니다. 예,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에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일산에서 판교 가는 길 김포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에도 돌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반포대교 부근 3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뒤쪽으로 영동대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을 지날 때까지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는 속도 회복을 했다가 다시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동 쪽으로도 성동교 부근 하위차로에 에서도 사고 처리 중에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는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북부간선도로는 외곽 구리 쪽으로 이른 시각부터 계속해서 중앙분기점부터 신내까지 긴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주말 오전 11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도 함께할 저는 양수진입니다. 실시간 주요 뉴스 그리고 여름이면 꼭 들어야 하는 음악들과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생방송이고요. 여러분들의 참여도 기다리는데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첫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죠. 11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은 듀스의 여름 안에서 들으며 시작합니다.

듀스의 여름 안에서 YTN 라디오 11시 뉴스의 뮤직 첫 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신청곡과 사연, 문자와 YTN 라디오 앱 채팅창 통해 받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이에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무료입니다. 이 시간 여름 하면 생각나는 다양한 음악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바의 조이, 유피의 바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올게요. It's 1998. Marco DRV is coming at you.

showing up.

0: 11시 뉴스의 뮤직입니다. 노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경찰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어젯밤 전국에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결과 면허정지 129건, 면허 취소가 185건, 측정 거부는 6건 등 모두 320건이 적발됐습니다. 지난달 총 단속 건수는 모두 8,742건으로 경찰은 휴가철이 끝나는 이번 달 말까지 특별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겨냥해 강도 높은 폭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미 CBS 뉴스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이 계획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31일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논의됐으며 발전소와 정유시설을 포함한 에너지 시설이 표적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란은 중동 내 미국 에너지 시설과 이스라엘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팀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고위 안보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할 경우에 대한 대응 계획을 미리 세웠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란군 당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자국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습할 경우 이스라엘의 핵심 시설과 중동 지역 내 미국 에너지 인프라를 직접 타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11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8월 1일 토요일 아침 함께하는 오전 11시 뉴스의 뮤직 역시 여름 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권은비의 여름아 부탁해, 유엔의 파도.
1: 여름아 부탁해, 아이쿠.

권은비의 여름아 부탁해, 유엔의 파도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11시 뉴스의 뮤직입니다.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전국 주유소의 기름값이 11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일주일 전보다 리터당 3.3원 내린 1869.1원이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도 전주보다 4.1원 내린 1852.8원을 기록했습니다.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진행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출신 북한 이탈주민의 44%가 방사선 피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염색체 변이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북한 이탈주민 피폭 실태조사 사업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염색체 이상 정도를 측정해 과거 평생 누적 피폭 선량을 가늠할 수 있는 진단검사에서 수검자 59명 가운데 26명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소 검출 한개 이상의 수치, 즉 염색체 변이가 생겼을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서쪽에서 규모 4.7의 지진이 발생해 주민들이 다치고 대규모 정전이 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각으로 어제 저녁 7시 46분 나폴리 서쪽 캄피플레그레이 지역에 규모 4.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 지진으로 인해 강한 흔들림이 감지돼 주민들이 대피했고 이 과정에서 10명이 타박상 등의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아침 7시 20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저와 함께 다양한 시대별 장르별 음악 감상하고 오셨습니다. 이어지는 오후 12시 20분, 1시 20분에는요. 트로트와 성인가요 들려드리는 뉴스앤트롯으로 이어갑니다. 박귀빈 아나운서가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계속해서 94.5MHz YTN 라디오와 함께해주세요. 노래 3곡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문차일드의 태양은 가득히, 쿨의 이여름 썸머, 백예린의 스퀘어 띄워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날은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기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혼동되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2: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0: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완규.
1: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0: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꿋꿋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극심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열기가 집중되는 경남 지역은 폭염특보 중에 가장 높은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볕이 강한 낮 시간에는 야외활동은 피하고 휴식을 취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4도, 광주 38도 예상이 되고요. 부산 39도, 양산 41도까지 치솟습니다. 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서울의 한낮 기온이 37도 예상이 됩니다. 주요 고속도로 계속해서 하행선 정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길게 밀리는 곳이 경부고속도로 상황인데요. 부산 쪽으로 모두 앞에 63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옥산에서 남이 사이와 남청주에서 주감휴게소, 다시 회덕에서 비룡 사이, 북대구 부근 일대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도 양양 가는데 남양조금소에서 서종, 조양에서 춘천, 홍천휴게소에서 내촌 사이와 서양양 부근 일대로도 잠깐 밀립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는 분당수서로가 청담대교 쪽으로 탄천 1교 진안 지점 2차로에 고장차가 있는데요. 복정부터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3: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5: 경남 양산이 41도가 넘는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한 가운데 주말인 오늘도 극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서울도 37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역으로 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6: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르면 다음 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헌정사상 최악의 입법폭거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5: 미국이 이르면 이번 주말 이란 에너지 시설을 겨냥해 강도 높은 폭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공격이 시작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내년부터 아르헨티나 원유 수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 리튬을 비롯한 핵심 광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5: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달 수출액이 989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 6월에 이어 역대 2위에 올랐습니다. AI 훈풍에 반도체 수출은 두 달 연속 4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6: 일본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은 마무리됐지만 일본에도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덮치면서 대피소와 복구 현장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주말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5: 전국에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강원도 강릉에서는 밤 최저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초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6: 서울도 열흘째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밤더위는 한낮에 극한 폭염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더위 현황과 전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밤사이 강릉 기온이 30도 아래로 안 떨어졌다고요?
7: 네, 그렇습니다. 밤사이 강릉의 최저 기온이 30.2도를 기록하면서 올해 전국에서 첫 초열대야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초열대야는 기상청에서 공식적으로 규정한 기준은 아니지만 보통

0: 밤사이 일체적 기온이 30도 이상 유지되는 매우 이례적인 극심한 밤 더위를 말합니다. 오래전 열대야는 지난해 7월 2일에 비해서 한 달가량 늦은 기록이지만 밤 더위의 기세는 점점 더 강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서울도 열흘째 열대야가 지속했고 전국의 평균 열대야 일수는 30일 기준 9일로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 요즘 한낮의 폭염도 역대급인데요. 오늘은 어느 정도일까요?
0: 네, 밤사이 축적된 열기가 식지 못한 채 낮 동안 강한 햇볕까지 더해지면서 한낮 폭염도 극한의 수준으로 치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 62개 지점 기준 올해 여름철 폭염 일수가 8.8일로 관측일의 역대 5위에 해당하고요. 일평균 기온 역시 24.5도로 역대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오늘 첫 열대야가 나타난 강릉은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오르겠고요. 연일 40도를 웃돌면서 역대급 극한 더위가 이어진 양산도 4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은 낮 기온이 34도, 체감온도는 35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극한의 폭염은 점점 더 심해져서 다음 주 초반에는 서울 낮 기온도 37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희윤입니다.
1: 연일 이어지는 불볕더위에 습도까지 높아서 광화문 광장이 한산합니다.
2: 반면 청계천에서는 시민들이 다리 아래 옹기종기 모여 더위를 피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영수 기자.
3: 네, 서울 광화문 광장입니다.
2: 예, 광장에 사람이 많이 없어 보이는데 더위 영향인가요?
3: 네, 휴일 아침부터 이곳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었는데 후텁지근한 날씨 영향으로 아직 한산합니다. 구름이 다소 낀 날씨에도 30도가 넘는 더위에 70% 가까운 습도가 야외 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광장을 찾은 시민들은 양산을 쓰거나 정자 아래 앉아 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손에 시원한 음료를 들고 더위를 버티려는 경우도 많은데 무더운 날씨에 얼음은 이미 순식간에 녹아버렸습니다. 시민들뿐만 아니라 도심 관리를 위해 나온 경찰관들 옷도 땀으로 흠뻑 젖었고 연신 손으로 부채질하며 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1: 네, 근처가 청계천인데 물가가 있어서 좀 나은가요?
3: 네, 물이 흐르는 청계천은 광장보다는 시원합니다. 점심시간대가 가까워지면서 사람이 조금씩 모이고 있는데 대부분 다리 아래 그늘에 옹기종기 모여서 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발을 담그고 담소를 나누면서도 등으로는 송골송골 땀이 배어나옵니다. 청계천을 찾은 시민들은 물가가 아니고서는 야외 활동을 하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4: 애들이 집에만 있기 답답하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놀기 원하는데 밖에는 너무 그냥 걸어다니기 힘드니까 그늘진 곳이나 이제 물놀이 있는 곳으로 다녀야 될 것 같아요.
3: 최고 33도까지 온도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늘 하루 불볕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1: 계속되는 폭염에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사망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 당분간 찜통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건강관리에가 더 주의가 필요한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먼저 환자 발생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0: 네, 지난 5월 15일부터 그제까지 온열 질환자 1,701명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13명이 숨졌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기저질환이 있던 20대 남성이 숨지는 등 이번 주에만 사망자 7명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환자는 60% 수준이지만 사망자는 70%로 빠르게 늘고 있어 우려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농축수산 분야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5월 중순 이후 폐사한 가축은 닭과 돼지 등 43만 2천여 마리로 집계됐고 양식장 어류 피해 역시 15만 7천여 마리에 이릅니다. 폭염 속에 전력 사용량도 크게 늘고 있는데 공급 예비율은 22% 선을 유지하고 있어 전력 수급은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1: 네, 뭐 문제는 폭염이 이제 시작이라고 하던데 다음 주 더 덥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주의를 해야겠군요.
0: 네, 다음 주까지는 전국 곳곳에서 고온다습한 강한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질병관리청의 온열 질환자 발생 예측 정보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수준인 4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단계는 온열 질환이 많이 발생해 현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매우 위험한 수준을 뜻합니다.

0: 특히 경북과 경남, 부산, 대구, 울산 등 영남권의 발생 위험도가 가장 높습니다. 환자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이 3분의 1로 가장 많고 발생 장소는 실외 작업장 26.6%, 논밭 14.7% 등 80%가 야외입니다. 이에 따라 특히 야외 작업자나 농림업 종사자, 고령층의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1: 요즘 여름 휴가철이라서 공항이 가장 바쁜 시기인데 공항 한켠 땡볕 속에 일하는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2: 연일 기록적인 폭염 속에 뜨겁게 달궈진 활주로와 찜통 같은 화물 창고 안에서 무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3: 비행기로 운송될 화물을 보관하는 인천공항 물류단지입니다. 화물차들이 쉴 새 없이 단지로 들어오고 지게차가 바쁘게 움직이며 짐을 실어 나릅니다. 대형 화물의 수시로 오가는 차량으로 냉방 설비 설치가 어려운 창고 안. 가만히만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에 작업자들은 금세 땀범벅이 됩니다.
4: 저희가 이제 A4 용지 같은 거 부착하거나 뭐 할 때 있는데 이게 땀이 뚝뚝 떨어지니까 이게 젖어서 이게 막 젖고 그래요, 저희가. 그러니까
5: 인천공항 물류센터
4: 부분이 지워지고 그럴 정도.
3: 대형 선풍기로 바람을 쐬고 차가운 물수건을 목에 둘러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6: 직원들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이렇게 목에 선풍기를 착용한 채 근무하고 있지만 찜통 같은 창고 내부 열기를 버티기엔 역부족입니다.
7: 한 40도가량도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직원들이 이 박스 단위의 화물을 상하차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3: 펄펄 끓는 활주로 위 항공기에 화물을 싣고 내리는 노동자들도 내리쬐는 뙤약볕과 아스팔트 열기를 그대로 견뎌야 합니다.
8: 한번 낮에 달궈지면은 저녁에도 식지를 않아요. 비행기에서도
5: 지상조업 노동자입니다.
8: 그 뜨거운 열이 있거든요. 부조 그 엔진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나오는 열이 한 50도에서 한 70도.
3: 여름 휴가철 활기를 띠는 공항 곳곳에 이들의 땀방울이 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1: 보안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에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공포될 전망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빨리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남미 독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한 뒤 주재하는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앞서 국회의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크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의 사건 암장 우려 등 그동안 법 통과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형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헌정사상 최악의 입법폭거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단순 검찰의 권한 축소를 넘어 범죄 대응 역량을 무력화해 국민을 범죄에서 무방비하게 만들었다며 사법 시스템에 대한 사망선고이자 범죄자 천국 시대의 개막 선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은 개정안 통과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이라면서 정부 이송 뒤에도 법안을 한 번 더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9: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폭이 논란 끝에 사임한 노만석 대행의 후임으로 취임한 지 8개월 만입니다. 취임 이후 검찰개혁 관련 공개 발언을 자제해온 구 대행은 지난 29일에 이어 두 번째로 입을 열었습니다. 구 대행은 우선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 데 대해선 성찰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나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로 돼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10: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었고
5: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입니다.
10: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9: 구 대행은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에도 법이 시행됐을 때의 제도 공백은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보루인 보안수사권마저 폐지됐지만 검찰 내부 대응은 과거와는 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국 검사장 회의 같은 공식 대응 움직임이 일절 없었고 일선 검사들의 집단 사퇴나 연판장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무력감과 함께 짙게 깔린 침묵 속에서 수사하는 검찰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으로의 전환을 위한 과도기는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검찰의 수사권은 이제 완전히 박탈됐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78년 동안 이어져온 검찰 체제의 해체가 본격화된 것인데요.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지난 3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여당. 하지만 보안수사권 존폐를 두고는 한동안 논의를 미뤘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건데 수차례 공청회와 토론회를 이어갔지만 찬반 양측의 이견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 민주당의 전당대회 국면에 접어들면서 보안수사권 문제는 다시 전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기류 변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연초 기자회견에서 보안수사권의 제한적 필요성을 언급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12: 저는 보안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11: 취임 1년 회견에선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언급했습니다.
12: 불신이 너무 깊어요. 그것도 악용해가지고 나쁜 짓 하면 어떡해? 라는 걱정이 국민들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11: 결국 당내 강경파 주도로 만든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이 당론으로 추인됐고 일사천리로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은 이제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78년간 유지된 검찰 중심의 수사 구조는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법안 통과로 수사권 구조 재편은 마침표를 찍었지만 당장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지연과 사법 공백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는 향후 과제로 남았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2: 미국과 이스라엘이 조만간 이란의 핵심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강력한 공습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이란은 에너지 시설을 공격할 경우 이스라엘의 핵심 시설과 중동 내 미국 에너지 시설에 대한 강력한 보복 타격을 경고했습니다. 김잔디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사상 최대 규모의 공습을 계획하고 있다고 미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CBS는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란의 발전소와 정유시설 등 주요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이번 주말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로 오는 3일 금융시장 개장 전에 공격을 끝내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에도 관련 계획을 전하고 공동으로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BS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최종 승인을 내리지 않았다고 했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공격을 지시했고 이 공격은 이번 주말 시작돼 며칠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군사작전 확대의 목적은 이란 정권의 전쟁 수행 능력과 함께 통치 능력을 약화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각 회의에서도 이란을 믿을 수 없다며 강하게 타격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14: 이란이 얼마나 불성실한지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란과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들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사실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13: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에너지 시설을 공격할 경우 이는 광기 어린 행동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오늘 고위급 안보 당국자를 인용해 에너지 시설 공격에 대비한 포괄적 보복 계획이 준비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도 미군 시설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핵심 기반 시설, 중동 지역 내 미국 에너지 인프라까지 보복 타격을 감행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해 세계 에너지 수송로에 대한 추가 조치도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재한입니다.
15: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7: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8: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통하는 이동량이 많고요. 그렇다 보니 돌발 구간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김포 부근 판교 쪽으로 사고가 있었고요. 자유로 나올 때 또 김포 통과할 때 밀리고 계양 부근 6차로에는 고장차도 있어서 계양에서 송내까지 답답합니다. 반대쪽으로는 장수에서 중동까지 김포 요금소에서 자유로까지 차 간격 좁히고 있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따라 목포 가는 길 안산 분기점에서 순산 터널, 서평택 분기점에서 서해대교, 당진에서 서산까지 차량이 많아서 정체되고요. 홍성 부근에는 고장차 있습니다. 서울 가는 길은 서김제 부근에 버스가 고장으로 서 있고요. 매송에서 용담 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차 간격 좁히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강 고속도로 따라 양양 가는 길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 조양에서 춘천 분기점, 홍천에서 내촌까지 더딘 가운데 내촌을 통과할 때는 차량 정체가 심합니다. 서울 쪽으로는 양양 분기점 강촌 부근 차 간격 좁힙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방향으로도 차량이 많은데 서울 쪽으로 들어오는 차량들도 꽤 있습니다. 양산 부근을 지날 때 주춤하고요. 옥산 분기점에서 독립기념관, 수원에서 신갈,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말텐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이튼 라디오 12시 뉴스 앤 트롯 문 열겠습니다. 저는 박기빈입니다. 12시 기준 서울 기온이 31.2도입니다. 체감 온도는 33도고요. 습도는 76%입니다. 무덥습니다. 무더운 주말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실시간 뉴스와 음악이 있는 시간이죠. 생방송 주말 뉴스 앤 뮤직 들으시면서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보내주세요. 이 무더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문자와 앱으로 사연 보내주시고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세요. 천록담의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 시간 첫 곡입니다.

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미래를
1: 미래를
0: 재능대학교가
1: 재능대학교와 함께
0: 함께 만들어갑니다.
1: 만들어갑니다.
0: 재능대학!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5: FM 94.5MHz Y10 라디오입니다. 주말 12시 뉴스앤트롯입니다. 뉴스 전해드리면서 음악 준비하는데요. 이번 시간 12시 때 그리고 1시 때 다음 시간 이렇게 2시간 동안은 트로트 성인가요 준비할게요. 문자와 앱으로 신청곡 보내시면 사연도 함께 보내주세요. 그럼 사연 소개해드리고 노래도 전해드릴 텐데요. 문자는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찐사랑 웅바라기님이요. 앱으로 오셨습니다. 오랜만이네요. 8월도 우리 함께해요. 뜨끈뜨끈 순대국밥 먹고 힘내러 왔어요. 이열치열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예, 뜨끈뜨끈 순대국밥 생각만 해도 속이 아주 든든합니다. 그런데 정말 땀이 많이 나겠네요. 시원한 실내에서 먹어야겠습니다. 아, 여러분 진짜 건강 조심하세요. 너무 덥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체감 온도가 33도거든요. 아마 1시, 2시 되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뜨끈뜨끈한 거, 속이 좀 든든한 음식들, 영양가 있는 거 많이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땀도 많이 흘릴 거고 사람이 지치기 때문에요. 노래 두 곡 보내드릴게요. 김용임의 역대급 여자, 박정식의 멋진 인생 듣고 옵니다.

두 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김용임의 역대급 여자였고요. 방금 들으신 곡 멋진 인생 박정식의 노래였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 앤트롯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4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밤사이 강원도 강릉의 밤 최저기온이 30.2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올해 전국에서 첫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첫 초열대야가 관측됐던 7월 2일과 비교해 한 달가량 늦은 기록이지만 밤더위의 기세는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양산 41도, 강릉 37도, 서울 34도 등 전국적으로 심한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선 당시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잘못 보고했다가 추후 수정한 사례가 81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중앙선관위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서울 강남구 선관위는 1294표인 신사동 5 투표소 투표수를 1994표로 잘못 입력했다가 뒤늦게 수정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선관위에서도 3차례 투표수 수정이 이루어졌고 부산 영도구에서는 투표수가 미보고된 사례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을 강타한 지진으로 중단됐던 신칸센의 운행이 점차 재개되고 있지만 일부 구간의 경우 이달 내에 정상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NHK는 구마모토역과 신미나마타역을 잇는 구간의 경우 선로와 교량에서 큰 피해가 확인됨에 따라 이달 안에 운행이 재개되기 어려울 거라고 전했습니다. 규슈 서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간선철도인 가고시마 본선에서도 우토역과 야스시로역을 잇는 구간에서 광범위한 장비 손상이 보고돼 운행 중단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받고 있는데요. 9849번님이 사진 한 장과 함께 평택은 무더운 날씨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 차들이 빼곡하게 주차되어 있는 그 주차장에서 사진을 차들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하늘은 정말 예쁘네요. 뭉게구름 위로 파란 하늘이 너무 예쁜데 차들이 지금 야외 주차장에 아파트 단지니까요. 쫙 서 있거든요. 얼마나 저 차들이 뜨거울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진이네요. 많이 덥습니다. 평택 그쵸. 무덥죠. 지금 다 무더운 것 같아요. 전국에서. 추가열의 여수행 신청하셨는데요. 여행 가고 싶어지는 그런 날씨입니다. 노래 전해드릴게요.

드릴게요. 잠시 후에. 8920번님, 와우, 선곡도 좋고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Y10 라디오고요. Y10 라디오 토요일과 일요일 또 주중휴일에는 이렇게 매시정각에는 Y10 뉴스, TV 뉴스를 라디오로 동시에 보내드리고 20분에는 Y10 라디오의 생방송 프로그램이죠. 뉴스앤뮤직, 또 뉴스앤트롯, 12시와 1시 때는 트로트입니다. 뉴스앤트롯, 뉴스앤뮤직 생방송으로 진행하니까요. 간추린 뉴스도 전해드리고 음악도 전해드리는 시간이니까 특히 차에서 운전 중에 들으시기 너무 좋을 거고 댁에서도 일하시면서 뭐 일터에서 일하시면서 편안하게 듣기 너무 좋은 시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신청곡 생각나시면 보내주세요. 9080번님, 양산 없이는 길로 나설 수가 없어요. 남자분들도 양산을 꼭 쓰시라고 전하고 싶네요. 이제는 이상하게 보지 않는답니다. 우산이라도 이상하지 않아요. 라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저도 길에서 남성분들 양산 쓰신 분들 많이 봤어요. 양산이 되게 좋다잖아요. 이렇게 기온이 굉장히 높고 무더울 때는 그 땡볕을 좀 가릴 수 있는 양산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양산 아래에 있는 그 자리가 양산을 쓰면 체감 온도가 10도가 떨어진대요. 예. 네. 그렇죠? 양산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8920번님도 추가열의 노래를 신청을 하셨는데요. 추가열의 노래가 지금 두 곡이 다른 곡이지만, 먼저 문자를 보내셨던, 사진과 함께 문자 보내셨던, 9849번님의 신청곡 이 곡으로 준비했으니까요. 8920번님도 함께 추가열의 노래 들어주세요. 추가열의 여수행 전해드리고요. 지원이의 니까지 꽤 뭔데, 정수라의 어느 날 문득까지 세 곡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정수라의 어느 날 문득 방금 들으셨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두 곡은 여수행 추가열의 노래부터 들으셨어요. 지원이의 니까짓게 뭔데, 그리고 지금 정수라 어느 날 문득까지 세 곡이었습니다. 지금 시각 12시 50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전망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빨리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남미 독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한 뒤에 주재하는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걸 두고 헌정사상 최악의 입법 폭거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단순 검찰의 권한 축소를 넘어 범죄 대응 역량을 무력화해 국민을 범죄에서 무방비하게 만들었다며 사법 시스템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범죄자 천국 시대의 개막 선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북한 경제가 북러 경제협력 확대 등으로 3년 연속 3%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북한의 실질 GDP는 38조 264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5% 늘어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1069번님이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천도 엄청 덥습니다. 저는요. 맹장이 터져서 수술받고 병실에 누워서 듣습니다. 문희옥의 평행선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병원에서 지금 방송 듣고 계시군요. 아, 맹장 수술 받으셨어요? 아예 좀 이게 아물고 완전히 다 낫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유 그래도 수술 잘 받고 지금 방송 듣고 계시니까 예. 노래까지 좀 전해드리면 회복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을까요? 노래 준비했습니다. 편안하게 노래 들어주세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에 정보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 열어둘게요. 1시 20분에 뉴스앤트롯 계속 이어집니다.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희옥의 평행선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고요. 저는 30분 후 1시 20분 뉴스앤트롯으로 다시 옵니다. 박규빈입니다.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강릉과 속초는 밤사이 최저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올해 첫 초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오늘도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이 34도, 부산은 39도까지 오르겠고요. 덕지강에서 낮 동안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서쪽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서울이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이 꽤 깁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따라 목포 쪽으로 안산 분기점에서 순산 터널, 서평택 분기점에서 서해대교, 당진에서 서산까지 막힙니다. 서울 쪽으로는 매송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차 간격이 좁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가는 길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까지, 홍천 휴게소에서 내촌까지 차량이 몰린 가운데 홍천 휴게소 부근에는 고장차도 있고요. 서울 쪽으로는 양양 분기점 부근 또 강촌을 통과할 때 정체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 분당수서로는 수서에서 탄천 일교까지 막히고 있고요. 강변북로는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그리고 천호대교 지나갈 때 지체입니다. 웨트나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10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경찰의 휴관철을 맞아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들어갔습니다.
2: 곳곳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처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3: 한밤중 서울 양화대교 위 한 여성 운전자가 경찰관의 안내를 받으며 갓길로 이동합니다. 생수로 두 차례 입을 헹군 뒤 음주 측정기를 불자
4: 보세요. 더. 네, 됐습니다.
3: 단말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16% 면허 취소 수치가 뜹니다. 단속 시작 불과 30분 만에 음주 운전자가 적발된 겁니다. 경기에서부터 서울까지 이미 1시간가량 운전했다고 진술한 이 운전자. 다시 차를 몰겠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했습니다.
4: 아니, 운전 못하시잖아요.
5: 경찰은 1시간 만에 이렇게 또 다른 장소로 옮겨 단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정 시간마다 옮겨 다니는 이동식 음주 측정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3: 인근 가양대교 북단에선 단속 시작 20분 만에 음주운전을 한 걸로 추정되는 남성이 차량에서 내렸습니다. 음주 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않아 여러 차례 경찰관의 경고를 받은 이 남성 운전자.
4: 입으로 막으시는 게 다 보여요, 지금. 한 번에 보세요.
6: 이빨로 막지 마세요.
3: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몬 걸로 드러났습니다.
7: 얼마나 드셨어요?
3: 경찰은 휴가지로 이동하는 차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요일 밤 전국 700여 곳에서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8: 단안전의 순이라도
0: 서울 마포경찰청 교통안전팀장입니다.
8: 운전대를 잡으면 자신과 가족과 이웃들에게 커다란 아픔이 안길 수가 있습니다.
3: 이번 달 말까지도 피서지, 지역별 유흥가를 중심으로 매주 금요일 단속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 오늘 새벽 6시 반쯤 서울 문산고속도로 남고양 나들목 인근에서 25톤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뚫고 도로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일부가 불에 탔지만 운전자가 자력으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바퀴에 갑자기 불이 붙자 운전자가 차량을 제대로

0: 제어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급등세인데 평균 전셋값마저 7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1: 전월세 시장 불안을 타개할 해법으로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가 거론되고 있는데 정부가 조만간 세부 지원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2: 서울 마포구의 대단지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가 지난 6월 전세보증금 9억 원의 계약이 체결되며 역대 최고가를 썼습니다. 송파구의 대단지 전용 59제곱미터는 지난 6월 전세보증금이 11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3: 처음부터 조금 올라갔고
4: 마포구
3: 그렇게
4: 공인중개사입니다.
3: 물건 없다 보니까 높게 부르시는 거예요.
2: 전월세 물건 부족에 가격 급등세가 심하면서 KB부동산 데이터상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7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부동산원 통계에서도 올해 서울 아파트 누적 전세 상승률이 지난해의 5배를 웃돌고 있습니다. 문제는 뾰족한 해법이 없는 가운데 하반기에도 전셋값 고공행진이 이어질 거라는 점입니다. 100을 넘을수록 석 달 뒤 전셋값 상승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미인 서울 전세 전망지수는 최근 넉 달 연속 130을 웃돌고 있습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정부가 모색 중인 카드는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활성화입니다. 아파트는 짓는데 수년이 걸리지만 비아파트는 최소 1, 2년 내 공급이 가능합니다. 지난 5월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언급한 데 이어 최근 부동산 정책 연쇄 토론회에서도 공식적으로 거론되며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아파트를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나 대출 지원 등 여러 아이디어가 제시된 가운데 국토부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5: 공급자 금융 지원 필요하고요.
6: 명지대학교 부동산
5: 세 부담 완화를
6: 교수입니다.
5: 위해서 주택수 제외 특례 연장을 하고 추가적인 혜택 제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7: 비아파트 문제에 대한
6: 김현덕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7: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지금 수립을 준비하고 있고요.
2: 다만 전세 사기 우려와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 품질, 초소형 면적 위주의 공급 등으로 수요자 선호도가 아파트보다 크게 떨어지는 만큼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주거 품질 개선 같은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은 가운데 정부는 조만간 단기 공급 확대 등을 담은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8: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보안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이르면 다음 주에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공포될 전망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빨리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남미 독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한 뒤 주재하는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모레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해당 법안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 소원, 그리고 개별 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위헌 법률 심판 청구까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시도해볼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무회의 통과 이후에는 새로운 대체 법안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검찰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대안으로 보안수사 요구권을 강화했는데요. 검사가 보안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한달 내에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1: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실, 지연 수사를 막기 위한 장치로 보안수사 요구권이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보안수사 요구를 받았을 경우 이를 한달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인 수사준 측에서 3개월 내 하도록 한 보안수사 처리 기간을 법률로 규정하고 기간도 단축한 겁니다. 공소청장이 보안수사를 맡을 수사기관을 지정하고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법경찰관을 교체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사건 처리가 늘어지는 걸 막겠다는 취지인데 법조계에서는 회의적인 반응들이 나옵니다. 한 현직 검사는 보안수사를 요구하면 지금도 3개월을 넘기기 일쑤인데 경찰에 사건이 몰리면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0: 실제 통계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검찰이 보안 수사를 요구한 사건 중 한 달 안에 처리된 건 10건 중 3건에 불과했습니다. 전체의 24.3%는 3개월을 넘겼거나 보안 수사 요구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대검찰청도 보안 수사권 폐지로 요구 절차만 반복될 수 있다며 직무배제나 징계 요청 같은 사후적 조처만으로 수사 지연이나 사건 암장 문제를 해소하긴 어려울 거라 내다봤습니다. 추후 이른바 7대 범죄 사건에 대한 전권 송치가 이루어지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못해 거듭 보안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보안 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도록 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혼란을 막을 세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1: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소기각 사유도 확대됐는데 이 부분도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이 조항이 입법 취지와는 무관하게 행정령 낭비만 초래한 법 왜곡죄의 전처를 받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2: 지난 3월 시행된 법 왜곡죄는 입법 단계부터 논란이었습니다. 판검사나 경찰이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거나 왜곡한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이와 별개로 현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시행 넉 달 만에 고소 고발된 사람은 12,000명을 넘겼는데 혐의가 인정돼 송치된 이는 없었습니다. 이 가운데 72%는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수사가 종결된 경우였습니다. 법 왜곡죄를 두고는 법률 문구가 모호해 수사기관 행정력만 소모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법조계에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 조항이 제2의 법 왜곡죄가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무엇을 중대한 위법 수사, 현저한 소추 재량권 일탈로 볼지 불분명해 법 왜곡죄처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거란 겁니다. 실제 공소기각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로 보여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란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면 피고인들은 위법 수사 등을 주장하며 구두 변론과 서면 제출을 남발할 수 있어 재판이 지연될 거란 게 중론입니다.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가 실질적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절차적 공방과 사법 정체만 가열시키는 게 아닐지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은 이제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됐는데요. 검찰의 집단 악명은 자취를 감췄고 쇼츠 영상 등을 통해서 여론 환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결국에 보안 수사권을 지켜내지는 못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3: 뒤에 감춰진 거대한 부조리
4: 대검찰청
3: 끝내 밝혀낼 수 있었던 검찰의 의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보안 수사입니다.
5: 검찰은 최근 자체 유튜브 채널에 쇼츠 영상을 잇따라 올리며 보안수사의 필요성을 설득해왔습니다. 법무부 역시 일상 속 검사들의 모습을 통해 보안수사가 국민 삶과 직결돼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6: 어떻게 보면 수사권이랑 기소권이 지금 좀 어느 정도 뭐 분리가 필요한 것도 맞지만
7: 굉장히 분리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 게
6: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팔, 손목과 손 내지는 팔의 관계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5: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권을 비롯한 다른 검찰개혁 강론에 대해서도 언론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부쩍 늘렸습니다.
8: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존재했기 때문에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차장검사
8: 밝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 검찰청 폐지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집단 성명이나 집단 반발은 오히려 부정적 여론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해 실제 수사 사례를 앞세운 조용한 설득에 나선 겁니다. 최근 장윤기 사건 등을 거치며 보안수사권 존치론에 힘이 실리는 듯했지만 여권의 강경한 기류를 바꾸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막바지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이 직접 나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결국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는 막지 못했고 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사실 검찰 내부에선 검찰청 폐지라는 개혁 틀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보안수사권만 떼어내 지켜내기는 힘들다는 무력감이 일찍부터 감돌았습니다. 결과를 바꿀 수 없다면 부작용에 대한 우려라도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던 검찰의 여론전은 결국 씁쓸한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9: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일정이 오늘 충청권에서 시작됐습니다. 오전 10시에 진행된 충남 합동연설회에 이어 오후 2시에는 충북, 오후 5시에는 대전에서 열리고 이어 저녁 7시쯤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순회 경선 첫 결과 발표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서는 김민석, 정청래 후보가 접전을 이어가는 양상입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선 투표율과 함께 새롭게 적용되는 선호투표가 후보들의 운명을 가를 중대 변수로 꼽힙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순회 경선 돌입 이후 여론 흐름은 김민석 후보의 대세론과 정청래 후보의 역전론이 교차하며 말 그대로 초박빙입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정 후보가 김 후보를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섰는데 다만 민주당 지지층으로 범위를 좁히면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지지를 받는 반대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기관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민심과 당심이 엇갈린 셈인데 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10: 제가 치고 올라가는 추세.
1: 더불어민주당
10: 호담에서도 많이 호전이 되고 전체 여론조사는 예. 제가 항상 앞서고 있습니다.
11: 조금만 분석적으로 보면 결론은 이미 나와 있죠. 후보입니다. 민주당 지지층 조사에서 한 번도 제가 1위를 뺏긴 적이 없습니다.
12: 송영길 1등 찍고 김민석 2등 찍어도 그 표가 다 보태집니다. 다 김민석 후보 찍은다는 의도 안 없어져요. 2번으로 찍어주시면.
4: 이번 전당대회 최대 변수는 권리당원 투표율입니다.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가 반영되는 만큼 투표율이 높을수록 김 후보가 다소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다면 고정 지지층이 단단한 정 후보가 승기를 잡을 거란 분석이 일반적입니다. 김 후보는 외연 확장에 정 후보는 당원 대 국회의원 구도를 부각하며 기존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처음 도입된 선호투표 역시 주요 변수입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3위 후보가 득표한 2순위 표가 재분배되는데 이럴 경우 송영길 후보와 연합전선을 형성한 김 후보가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13: 양쪽 다 과반 넘을 거다라고 자신을 한대요. 투표제에 통해서 결정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워낙 팽팽하다고들 해서.
4: 순회 경선 첫 지역인 중원, 즉 충청 당심의 향방도 주목됩니다. 첫 경선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으면 1위 후보로의 쏠림, 즉 밴드웨건 효과가 작용할 거란 기대감 때문인데 차순위 후보가 얼마나 선방하느냐도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9: 지난해 대선 당시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잘못 보고했다가 추후 수정한 사례가 81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중앙선관위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서울 강남구 선관위는 1,294표인 신사동 5투표소 투표수를 1,994표로 잘못 입력했다가 뒤늦게 수정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선관위에서도 세 차례 투표수 수정이 이루어졌고 부산 영도구에선 투표수가 미보고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미 마지막 순방국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내년부터 아르헨산 원유 수입과 이중 과세 방지 협정 최종 타결 등의 성과가 도출됐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대한민국 정상으로는 22년 만에 아르헨티나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대가 도열한 대통령궁 안으로 들어갑니다. 기다리고 있던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환하게 웃으며 기념 촬영을 합니다. 곧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에선 경제 안보와 교역 투자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이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120분가량 이뤄진 정상 간 대화를 통해 적잖은 결실을 거뒀는데 원유 공급선을 남미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한 게 우선 눈에 띕니다. 국내 기업은 아르헨산 원유 88만 배럴을 올해 시범 도입한 상태인데 내년부터는 안정적 정례 수입을 위해 두 나라 정부가 힘을 보태기로 한 겁니다.
15: 이번 방문을 통해서 내년부터 예정된 원유 수입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남국 정부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중동 지역에 집중된 우리 원유 수입선을 남미로 넓히고
14: 구체적인 도입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공급선 다변화에 나서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인 만큼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번 회담을

0: 계기로 양국 간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최종 타결된 것도 성과로 꼽힙니다. 아르헨티나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아르헨티나와 한국 양쪽에서 세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해 투자 여건을 개선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 이는 아르헨티나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투자 여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0: 두 나라 정상은 이와 함께 리튬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기업의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과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스르의 무역협정 협상도 연내에 재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남미 3개국 정상외교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귀국길엔 독일에 들러 현지 교민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앞서 백종규 기자 리포트에 언급된 여론조사 안내입니다. 전체 유권자 민주당 지지층 기준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자체 조사한 것으로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전체 유권자 민주당 지지층 기준 민주당 차기 당대표 1순위 조사는 뉴스토마토가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해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 무선전화 자동 응답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5: YTN FM.
6: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종로구 일대 동화면세점에서 신교동 교차로 굴관 또 옛 효자 파출소 구간으로 집회 행진이 있는데요. 오후 3시 반부터 세종대로 사거리와 경복궁역 한계차로를 이용해서 행진이 있을 예정입니다. 경복궁 영충문에서 송현공원으로도 오후 3시부터 한계차로가 통제 예정되어 있고요. 송파구 잠실과 석촌호수 주변으로도 오후 3시 반부터 잠실역에서 올림픽 동원역 쪽으로 오후 5시 반부터 는 석촌호수 서호에서 방이삼 거리를 지나 올림픽공원 남이문 쪽으로 행진이 있기 때문에 오후 시간대 석촌호수 쪽, 잠실 쪽 가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따라서 공항으로 들어가는 게 올림픽대교와 잠실철교 사이 4차로 쪽에 사고가 나서 4차로를 중심으로 좀 꽉 막혀 있습니다. 강변북로는 일산 들어가는 길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답답하게 풀리고 있고요. 북부간선도로는 묵동에서 월릉분기점 반대쪽으로는 하월곡에서 묵동까지 속도 줄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월계 1교를 지나 상계교까지 병목정체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이텐 라디오 1시 뉴스 앤트로 박규빈입니다. 실시간 뉴스와 음악이 있습니다. 생방송 주말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뉴스 앤 트롯이죠. 문자와 앱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안치환의 인생은 나에게 술 한잔 사주지 않았다. 이 시간 첫 곡입니다.

1시 뉴스 엔트로 첫 곡이었습니다. 안치환의 인생은 나에게 술 한잔 사주지 않았다였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1시 뉴스 엔트로 오십니다. 주요 뉴스 전해드리면서 음악 보내드릴 텐데 이번 시간 음악도 트로트입니다.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 무료입니다. 4566번님이요. 너무 더워서 휴가를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 미정이네요. 나이 탓일까요? 기다려지던 휴가를 즐기지를 못하고 있네요. 유유.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사실은 바깥에 나가기가 좀 우려도 되고 나가기가 싫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사실 여름 휴가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휴가를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휴가를 떠나신 분들, 휴가 계획이 있으신 분들, 올여름은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더울 때는 어디 가야 돼요? 여러분 좀 알려주세요. 휴가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4566번님께도 좀 도움이 될것 같고 저도 그렇고요.

6933번님은 그런데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요즘은 더위 먹을까봐 바깥 출입을 자제하고 있어요. 아예 안 나가시는 거예요. 현명하십니다. 예. 너무 더울 때는 나가지 않는 게더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요즘에 너무 더우니까요. 이제는 그냥 덥다 수준이 아니잖아요. 재난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폭염 경보가, 폭염 특보가 내려지잖아요. 너무 더울 때 뭐 몇도 이상이 며칠간 지속되면 주의해라 하면서 뭐 주의보, 경보 이런 게 뜨는데 이제는 폭염 중대경보입니다. 폭염 중대경보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 기준치가 훨씬 강화된. 근데 요즘에 경상도 지방에, 영남 지방에 폭염 중대경보가 연일 계속 뜨고 있습니다. 아, 예전 더위라고는 이제 차원이 달라진 시대가 돼서 좀 걱정입니다. 이 무더위 정말 잘 이겨내셔야 되는데, 6933번님이 이제 밖에 안 나간다고 하시면서 정말 모든 분들 무더위 잘 이겨내시라고 이렇게 인사도 보내주셨는데요. 요즘에는 진짜 이게 인사입니다. 인사입니다. 더위 잘 이겨내세요. 이게 인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무더위, 웬만하면 더위는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피하는 게 피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더위 속에 조금 나가야 된다. 뭐, 특히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 더위 속에 계시면서도, 각별히 주의해야 될 것들은 좀 숙지하고, 뭔가 조금 내가 몸 상태가 안 좋다 싶으면 바로 일을 그만두고, 바로 쉬거나 그러셔야 된다는 것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에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 여름 휴가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더울 때 어디 가면 좋을까요? 아, 장윤정의 사랑아, 3285번님의 신청곡이에요. 신청곡으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을 좀 읽어드릴까요? 박기빈 아나운서 슬라생에서 됐다 지금 마주하니 반갑네요. 많이 무더워요. 신나게. 이 노래 듣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신청하신 곡이 사랑합니다. 네, 제가 평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10시 반에 시작하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여러분 만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말에는 또 뉴스앤뮤직과 뉴스앤트롯 통해서 가끔 또 여러분을 뵙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반갑게 남겨주시면 저도 너무 감사하네요. 고맙습니다. 장윤정의 사랑아 지금 바로 전해드리고요. 영탁의 막걸리 한 잔, 김준수의 싹다 잊고 한잔세곡 갑니다.

싹 다 잊고 한 잔, 김준수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는 영탁의 막걸리 한 잔이었고요. 그 전에는 장윤정의 사랑아. 모두 세 곡 듣고 왔습니다. 마이텐 라디오 1시 뉴스센터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시 41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8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으로 멈추었던 일본 현지 반도체 공장들이 서서히 재가동을 하고 있다고 일본 니혼 게이자의 신문 등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 당시 생산 재개에 수개월이 걸리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이후 지진 대책을 강화했던 것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미지 센서 등을 생산하는 소미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등은 강진 직후부터 멈췄던 구마모토현 기쿠유마치 공장 가동을 오는 4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할 예정으로 이달 중순까지 지진 전 수준으로 생산량을 회복한다는 계획입니다. 극한 폭염이 찾아오면 집안의 온열질 환자 비중이 평소보다 2배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일 최고 기온이 38도에 달하는 극한 폭염일 때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최근 15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택에서 온열질 환자가 발생한 비중은 평소 6% 수준으로 해외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극한 폭염일 때는 12%로 2배가량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올여름 유럽과 일본에서 발생한 폭염 인명피해가 냉방이 어려운 집 안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밤사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13건을 적발했습니다. 어젯밤 10시부터 2시간 동안 유흥가와 고속도로 나들목 등 22곳에서 진행됐고 경찰관 119명과 순찰대 69대가 투입됐습니다. 단속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 6건, 면허 정지가 5건이었으며 두 건은 체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기도 수원 인계동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16%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30대가 적발됐고, 경기도 안산에서도 면허 취소 수치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40대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휴가철 야외 활동이 늘면서 음주 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큼 이달 말까지 특별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문자로 7174번님이요. 경남 함양군 안의면의 용추계곡. 펜션 잡고 계곡에 발 담그면 추워서 못 견뎌요. 돈이 문제지 아마 감동이 올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앞서 제가 휴가지 추천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용추계곡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 계곡이 굉장히 계곡물이 차가운가 봐요. 발 담그면 추워서 못 견딘다고 하셨습니다. 용초계곡 한번 여러분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9080번님은요. 이 무더운 여름을 저는 한편 즐기는데요. 수박, 복숭아, 자두, 포도, 여름만이 선사하는 과일로 과일 파티해요. 시원한 맥주도 곁들이기도 하고요. 나름대로의 피서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집에서 시원하게 실내를 시원하게 해놓고 수박, 복숭아, 자두, 포도 이렇게 여름철 과일 먹으면서 맥주도 시원한 맥주도 같이 마시면서 그러네요. 이게 휴가죠.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휴가지의 모습이네요. 시원한 거 먹고 즐기고 그냥 편안하게 쉬고 마시고 좋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계속 받을게요. 박지현의 차표 한 잔, 은가은의 부산 갈매기 두 곡 듣고 옵니다.

1시 뉴스앤트롯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유혜란 선수가 여자 골프 메이저 대회 3연속 우승을 향해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유혜란 선수는 영국 랭커셔주에서 계속된 여자 골프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AIG 여자 오픈 둘째 날 경기에서 두 타를 더 줄여 중간 합계 7언더파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유 선수가 남은 이틀 동안 선두를 지킬 경우 지난 2013년 박인비 선수 이후 13년 만에 한 시즌 메이저 대회 3승을 거둔 선수가 됩니다. 김상식 호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2026 아세안 챔피언십 현대컵 두 번째 경기에서 싱가포르와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은 베트남 하노이의 미딘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싱가포르와 0대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열린 1차전에서 동티모르 상대 7대0 대승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한 베트남은 A조 5개 팀 중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1시 뉴스앤트롯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율의 2+1 전해드리고요. 설하윤의 속담 파티 두 곡으로 뉴스앤트롯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2시 20분 뉴스앤뮤직으로 다시 옵니다. 박규린입니다.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

0: 영동대교 사이 4차로 쪽에 사고 구간 뒤쪽으로 동호대교와 성수대교 사이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는데 여기서는 지금 사고 처리 막바지에 들어섰습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한남대교와 성수대교 그리고 동호대교 쪽으로 사고 구간 때문에 많이 어렵고요. 강 건너서도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방금 사고가 났습니다. 성수대교와 영동대교 사이 1차로에 사고가 나서 현재 많이 혼잡합니다. 영동대교 북단을 통과하는 차량들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고요. 영동대교를 좀 지나서까지 잠실대교까지도 공사 구간도 있어서 좀 더 혼잡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붐비는 해수욕장 피해서 비지정 해변에 갔다가 물놀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에서 하루 새 3명이 숨졌는데요. 사고가 난 곳 모두 안전요원이 없는 비지정 해변이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1: 헬기에서 해경 구조대원이 피서객을 구하기 위해 바다로 내려갑니다. 지난달 26일 강원도 고성군의 한 해변에서 피서객 5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스스로 물 밖으로 나왔지만 구조된 군인 2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현장에는 안전요원이 없어 500m 정도 떨어진 해수욕장에 구조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2: 인근 해수욕장, 하주포 거진 해수욕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그 팀장님한테 연락해서 수상 오토바이 가지고 빨리 좀 출동해 달라.
1: 같은 날 인근 해변에서도 스노클링을 하던 20대가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두 곳 모두 정식 해수욕장이 아닌 이른바 비지정 해변입니다. 지정 해수욕장은 안전요원이 입수 구역을 통제하고 사고가 나면 곧바로 구조에 나섭니다. 반면 비지정 해변은 대부분 안전요원이 없어 신속한 구조가 어렵습니다.
3: 해수욕장 운영을 안 한다고 위험하다고 레플카드도 한 7개를 걸어놨거든요.
0: 고성군 관계자입니다.
1: 최근 3년간 여름철 동해안 비지정 해변에서 안전사고 112건이 발생해 3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경은 안전요원이 없는 해변에서는 물놀이를 삼가고 바다에 들어갈 때는 구명조끼를 입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0: 휴가지 오가는 길에 들뜨다 보니까 음주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찰이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까지 술을 마시고 1시간 넘게 운전한 운전자도 적발됐습니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4: 한밤중 서울 양화대교 위, 한 여성 운전자가 경찰관의 안내를 받으며 갓길로 이동합니다. 생수로 두 차례 입을 헹군 뒤 음주 측정기를 불자
5: 보세요.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됐습니다.
4: 단말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16% 면허 취소 수치가 뜹니다. 단속 시작 불과 30분 만에 음주 운전자가 적발된 겁니다. 경기에서부터 서울까지 이미 1시간가량 운전했다고 진술한 이 운전자. 다시 차를 몰겠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했습니다.
5: 아니, 운전 못하시잖아요.
6: 경찰은 1시간 만에 이렇게 또 다른 장소로 옮겨

0: 단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정 시간마다 옮겨 다니는 이동식 음주 측정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1: 인근 가양대교 북단에선 단속 시작 20분 만에 음주운전을 한 걸로 추정되는 남성이 차량에서 내렸습니다. 음주 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않아 여러 차례 경찰관의 경고를 받은 이 남성 운전자.
2: 입으로 막으시는 게 다 보여요, 지금. 한 번에 피해요.
3: 빗발로 막지 마세요.
1: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몬 걸로 드러났습니다.
4: 진짜 얼마나 드셨어요?
1: 경찰은 휴가지로 이동하는 차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요일 밤, 전국 700여 곳에서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5: 달안전의 순이라도 그 술을 마신다면
6: 서울 마포경찰서 교통안전팀장입니다.
5: 자신과 가족과 이웃들에게 커다란 아픔이 남길 수가 있습니다.
1: 이번 달 말까지도 피서지, 지역별 유흥가를 중심으로 매주 금요일 단속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7: 일본 구마모토 강진 피해 현장에서 이재민들이 폭염 속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이재민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5,600억 원을 긴급 지원하고 호텔과 공무원 숙소를 대피소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구마모토 현지에 YTN 특파원이 나가 있습니다. 이승배 기자,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이 나왔군요.
8: 네, 어제 구마모토 지진 긴급대책회의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일본 정부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구마모토 현청에 현장 대응본부를 설치를 했습니다. 우선 피해자 복구와 지원을 위해서 616억엔, 우리 돈으로 5,600억 원가량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다카시 총리는 먼저 물과 전기를 가장 신속하게 복구를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피해 지역의 정부 연락관을 파견해서 필요한 물자와 구호를 파악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빠른 공급을 위해서는 자위대가 투입이 됩니다. 먹을 것과 음료수가 부족하지 않게 편의점 등 일반 상점도 문을 열어달라고 권고를 냈습니다. 현재 이재민이 머물고 있는 대피소 상황이 열악한 만큼 대피생활 장기화에 따른 대책도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다음 주부터 섭씨 40도가 넘는 살인적인 더위가 예보가 돼 있는 만큼 온열질환 위험이 크다고 일본 정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역 근처에 있는 호텔과 여관 등 빈 객실을 지방정부가 먼저 빌려서 대피소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또 공무원 기숙사도 활용해서 재난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차에서 잠을 자는 이재민들을 위해서 휘발유 공급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약자들을 위해서 병원 그리고 복지기관과도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7: 네, 피해 상황도 알아보죠. 오늘 사망자가 또 한 명 늘었다고요?
8: 네, 맞습니다. 구마모토 현이 발표한 집계를 보면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36명입니다. 골든타임인 72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수색작업은 모두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재산 피해 규모도 늘고 있습니다. 주택은 현재까지 1,500채가 넘게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여기에는 우키시 등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의 집계는 아직 빠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추가 조사 결과까지 더해지면 피해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일본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피난소에 대피한 이재민은 현재 9천 명이 넘습니다. 물과 전기 공급도 아직 원활하지가 않고요. 현재 6천 가구가 정전이 됐고 8,800 가구가 가스 공급이 끊겨 있는 상태입니다. 또 7만 2천 가구 정도는 여전히 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이 중단됐던 신칸센 일부 구간은 운행을 시작했지만 구마모토역에서 가고시마 추호역 사이 구간은 여전히 운행 재개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구마모토에 있는 고속도로 대부분도 폐쇄된 상태입니다. 역시 지진에 운영이 중단됐던 현지 반도체 공장들이 서서히 재가동을 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구마모토 대지진 당시 막대한 손실을 본 뒤 방진시설 같은 지진 대책을 강화했던 것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구마모토 지진 피해 현장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7: 네, 민주당 당대표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충청권의 순회 경선인데요. 오전에 충남에서 첫 합동 연설회가 있었고요. 이제 곧 충북에서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새 당권 후보의 정견 발표가 진행됩니다.

0: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후보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첫 순회 경선 오늘 충청 지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충남 공주 충남교통연수원에서 첫 연설회가 진행됐고요. 이번엔 충북 청주 CJB 미디어센터에서 순회 경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후보들의 연설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지금 최고위원들 후보들, 당대표 후보들이 당원들에게 무대에 서서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연설회가 끝나면 송영길 후보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연설회가 끝나면 대전으로 이동해서 순회 경선 첫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당대표 후보들을 지금 소개하고 당원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당대표 후보 충청권 1위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사인데요. 충청권 순회 경선 결과는 저녁 7시쯤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지금 같이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8명 중에 순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최고위원들의 득표 순위. 지금 최민희 후보가 소개되고 있고요. 최고위원 후보 8명의 득표 순위가 어떻게 될지도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용 후보도 인사하고 있고요. 친명 후보 5명, 친청 후보 3명인데요. 친명 후보와 친청 후보들의 순위 경쟁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충청의 아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김민석, 송영길 후보는 당대표 연임은 안 된다며 정청래 후보를 견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충청권 정청래 후보의 고향이 포함된 곳이니만큼 정청래 후보에게 판세가 유리하게 돌아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민석 후보는 충청 부울경에서 최대 7%포인트 마이너스까지 막아내면 본인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청권에서 당대표 후보 중에 누가 1위를 차지할지 저녁 7시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대표 1위만 발표가 되고 2위와 3위는 이제 발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1위 후보가 50%를 넘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당대표 후보들과 최고위원 후보들 인사 나누고 있고요. 잠시 뒤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무자격 업체가 대통령 관저 공사를 따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 대한 종합특검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인수위가 끝난 뒤 공사가 이뤄졌으니 자신은 한 게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앞서 윤 의원에 대한 오전 조사는 1시간 40분 동안 진행이 됐고요. 이후에는 점심을 먹고 오후 1시부터 조사가 재개된 상황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인수위 당시 청와대 이전 TF팀장을 맡았던 윤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현재 진술 거부권 행사 없이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에 출석하며 남긴 윤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 그 인수위 끝나고 그 취임 이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뭘 물어볼지 모르는데 가서 잘 설명하겠습니다.
1: 윤 의원에 대한 특검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3월 윤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넉 달여 만에 소환 조사인 만큼 특검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로 혐의를 충분히 다졌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지 150쪽을 준비한 특검은 향후 윤 의원을 추가 소환하기보단 오늘로 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0: 네, 윤 의원 혐의 내용도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1: 네, 소위 윤핵관으로 분류됐던 윤 의원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관저공사 수의 계약을 따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소위 여사님 업체라고 불리며 김건희 씨와의 친분과 디올 의류 등 고가 물품을 매개로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을 받는 곳입니다. 앞서 이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은 김호진 전 국토부 1차관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한홍 의원이 김건희 씨 욕으로 21g이 선정되게 지시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특검은 윤 의원이 지난 2022년 김건희 씨 그리고 21g 대표와 함께 답사를 다녔고 답사 이후에 관저 이전지가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뀐 과정도 추궁할 계획입니다. 이 특검이 윤 의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김건희 씨를 비롯한 윗선의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을 규명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보안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에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공포될 전망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빨리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앞서 국회의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혀 거부권의 행사 가능성은 크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의 사건 암장 우려 등 그동안 법 통과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모레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해당 법안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 소원, 개별 사안을 대상으로 한 위헌 법률 심판 청구까지 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시도해 볼 생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무회의 통과 이후에는 새로운 대체 법안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폭염 관련해 속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경남 양산 최고 더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이 이틀 연속 41도를 넘어서면서 또다시 지역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경남 양산의 최고 기온은 41.6도까지 올라서 어제 기록한 41.4도를 하루 만에 다시 뛰어넘었습니다. 또 기상관측 사상 41도 이상의 더위가 이틀 연속 나타난 것도 양산이 처음입니다. 서울 등그 밖의 지역도 폭염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한낮의 체감온도가 35도를 웃도는 심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에는 서울 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는 등 극한 더위가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온열 질환 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2: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6: 합성 목재 예스팀바.
5: 경동산업 주식회사.
7: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8: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7: 건강해.
8: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9: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8: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9: 건강기능식품.
1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1: 네,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말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그리고 자외선이 무척 강한데요. 강한 햇볕이 낮 기온을 끌어올리면서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4도, 여수와 광주는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성산로 따라서 가는 길 전체적으로 교통량도 많고요. 현재 성산대교 다리 위에서는 다리 건너는데도 교통량이 많으면서 지금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옆으로 월드컵대교나 가양대교 상향은 대체로 수월하고요.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길게 막힙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이 강변북로보다는 조금 더 상황이 좋고요. 동호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짧게 지칩니다. 북부간선도로 통해서 외곽에서 도심 쪽으로 묵동과 월릉분기점 반대쪽으로는 하월곡을 지나 신내까지 답답한 상태고, 동부간선도로는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정체 도 깁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옥산 분기점에서 독립기념관, 안성에서 안성휴게소, 수원에서 신갈까지 밀리고 있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도 차량이 많아서 밀리고 있습니다. 외곽 방향으로는 천안 통과할 때 옥산 분기점에서 남해 분기점, 주감휴게소 통과할 때 대전터널에서 비룡 분기점 사이로도 한 번 더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2시 뉴스 앤 뮤직 박규빈입니다. 양산은 오늘 최고 기온 또 경신했습니다. 41.6도 찍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40.7도 보이고 있고요. 김해도 40도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2시 기준으로 체감 기온만 보면 34.4도예요. 35도 육박하고 있는데 와, 제가 40도라는 이 기온은 그동안의 여름철이었어도 별로 보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정말 웬일입니까? 여러분 계신 곳 얼마나 더운가요? 오늘 사연 보내실 때 얼마나 더운지 한번 보내봐 주시고 그 더위를 날리기 위한 노래는 어떤 곡이면 좋을지도 노래 신청해 주세요. 이번 시간 최신가요 준비하겠습니다. 헤이즈 피처링 했습니다. 추의 룰. 이 시간 첫 곡입니다.

추의 노래였습니다. 룰. 2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이었습니다. 진짜 룰이 깨지고 있습니다. 우리 날씨도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기온이 오르락내리락 했었잖아요. 그동안의 계절 때 언제부턴가 기후 변화, 기후 위기가 되면서 이 자연의 룰이 깨지고 있는 느낌? 근데 그 룰을 누가 깼냐? 결국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네,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점점 해가 지날수록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운 것 같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덥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후 변화, 진짜 기후 위기가 맞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안전을 위협하는 정도가 되니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사연 보내실 때이 더운 여름 어떻게 더위를 피하고 대비할지도 함께 보내주시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맞닥뜨릴 이 어떤 계절의 변화와 기후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한번 보내봐 주시면 제가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노래 세곡 보내드릴게요. 투어스의 내가 애쓰면 넌 나의 N이 되어줘 먼저 들려드리고요. 에이티즈의 워크, 핫투 핫즈의 레몬탱 세곡 듣고 오시죠.

세 곡이었습니다. 내가 애쓰면 넌 나의 애니 되어줘, 투어스의 노래 가장 먼저 들으셨고요. 이어서 에이티즈의 워크, 방금 들으신 곡 하츠 투 하츠의 레몬탱이었습니다. 와이튼 라디오 2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2시 34분인데요.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호르무즈 해협 근처를 지나던 유조선이 미확인 발사체에 맞아 운항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영국 해사무역기구가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해사무역기구는 오늘 오만 리마에서 북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해상에서 유조선 한 척이 공격을 받아 기관실이 손상되고 항해 불능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선박 피격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번 주말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준비 중이라는 관측이 나와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일본 북부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 48분쯤 아오모리현 동쪽 해상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홋카이도 하코다테시와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곳곳에서 진도 4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에 따른 쓰나미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인명이나 건물 피해 등도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새벽 시간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나온 보행자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새벽 0시 반쯤 대치동에서 3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40대 남성을 들이받았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당시 피해 남성은 술에 취한 채 차도 위에 나와 있었으며 구급대가 출동했을 땐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입건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4723번이며 지구 온난화로 인한 여름 폭염, 이미 30년 전에 예고됐던 일이고요. 지금 우리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를 실감하고 있는 것이지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화석연료 사용 감소하고 무분별한 벌목으로 인한 산림 파괴를 막아야 합니다. 이런 움직임에 힘을 보탤 법안 상정이 필요한데,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네요. 사실은 이미 예고됐던 거죠. 지구 온난화라는 말을 언제부터 들었습니까? 우리가 예전부터 했던 말이고, 그만큼 예전부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환경을 파괴하면서 살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인식도 달라지고 세계적으로 이제 친환경, 이게 무엇을 하더라도 친환경 방향으로 좀 가려고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은 있지만 뭔가 좀 적극적인, 더욱 적극적인 좀 행동,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4723번님이 뭔가 힘이 될 만한 법안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책을 뭐 이미 세웠어야 되나. 그리고 뭐 그동안 많이 세워온 것도 사실이긴 한데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 열려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받고 있어요. 노래 세 곡도 이어드리겠습니다. Promise 9의 Stay This Way 전해드리고요. 아이즈원의 피에스타, 그리고 크래비티의 Break All The Rules까지 세 곡 듣고 옵니다.

2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2시 48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제축구연맹이 월드컵 등 주요 대회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회장은 현지 시간으로 31일 성명을 통해 우리 목적은 언제나 축구계를 하나로 모으고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은 앞서 월드컵과 클럽 월드컵 등 주요 대회를 운영할 상업자회사 피파 포워드 엔터프라이즈를 설립하고 민간 투자자에게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축구연맹은 이 계획이 살아있는 한 유럽축구연맹 산하 국가대표팀은 국제축구연맹 주관 대회에 출전하지 않을 거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아시아축구연맹과 북중미 카리브축구연맹도 이 계획을 반대했습니다. 전국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프로야구에서도 올 시즌 처음으로 폭염으로 취소되는 경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오늘 오후 6시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삼성과 롯데의 부산 경기와 기아와 NC의 창원 경기를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부산 경남 지역은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로 오늘 오후 2시 기준 부산 사직 야구장과 창원 NC파크의 기온은 38도에 달했습니다. KBO 리그 규정에 따르면 하루 최고 기온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경보가 발령되고 경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경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령될 경우 KBO 경기운영위원이 경기 취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당구 초신성 김영원 선수가 당구 입문 시절 자신을 이끌어준 스승 해커 선수를 제압하고 16강 무대에 올랐습니다. 김영원 선수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PBA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6-2027 시즌 3차 투어 친환경 건축자재 SY PBA, LPBA 챔피언십 프로당구 32강전에서 해커 선수를 세트스코어 3-1로 꺾었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예, 2시 뉴스 앤 뮤직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잠시 후 3시 20분 뉴스 앤 뮤직에서 신청곡 보내드릴게요. 베이비몬스터의 춤, 라온과 다즈비의 이클립스 두 곡 보내드리면서 2시 뉴스 앤 뮤직 마무리하겠습니다. 박규빈입니다.

0: 교통안전 1분 터.
1: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라디오 DJ 손태진입니다. 저 손태진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 길,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이거 참 곤란하겠죠.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쉬어주시고요. 틈틈이 창문을 열어서 차 안 공기도 환기해주세요. 그리고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이렇게 제 신곡을 따라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15분만 쉬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졸음운전 무조건 금지. 오늘도 무사고하세요.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경남 양산은 우리나라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오후 2시 기준 41.6도를 기록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서쪽 지방에서도 더위의 기세가 강해지겠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방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한낮에는 서울이 34도, 강릉 37도까지 오르고, 광주와 여수는 38도로 오늘보다도 더 높겠습니다. 고속도로도 서울 시내에도 모두 차량이 많습니다. 차량 이동량이 많은 상황에다가 내부순환도 따라서 가는 길 위에는 돌발 구간도 발생했습니다. 내부순환도 성산 쪽으로 홍은램프 부근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우와 우와 야.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이어갑니다 밤더위에 이어서 극한 폭염이 절정입니다 밤사이 강릉에서는 처음으로 초열대야가 나타났고 한낮에는 경남 양산이 41.6도까지 오르며 또다시 역대 최고 더위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양산 폭염이 걱정인데요. 오늘 또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고요?
8: 네, 그렇습니다. 경남 양산은 이틀 연속 41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기온이 41.6도인데요. 어제 기록한 41.4도를 하루 만에 뛰어넘으면서 관측 이래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기상관측사상 41도 이상의 더위가 이틀 연속 나타나는 것도 양산이 처음입니다. 그밖에 김해와 창원 지역도 오늘 40도를 넘고 있어서 40도 극한 더위 지역이 영남 지역으로 점차 확대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때문에 폭염 중대 경보도 오늘 울산과 경북 포항, 경주, 또 여수 등으로 더 확대했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도 폭염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한낮에 체감 온도가 35도를 웃돌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는 등 극한 더위가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기상청은 극한 더위가 심해지고 있는 만큼 한낮에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온열 질환 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7: 네, 한낮에만 더운 게 아니죠. 밤더위도 만만치 않은데 밤사이 강릉에서는 30도를 웃도는 초열대야가 나타났다고요?
8: 네, 그렇습니다. 밤사이 강릉의 최저기온이 30.2도를 기록하면서 올해 전국에서 첫 초열대야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초열대야는 기상청에서 공식적으로 규정한 기준은 아니지만 보통 밤사이 최저기온이 30도 이상 유지되는 매우 극심한 밤더위를 말합니다. 올해 첫 열대야는 지난해 7월 2일에 비해서 한 달가량 늦게 찾아왔는데요. 하지만 이 전국적인 밤 더위의 기세는 한낮의 폭염보다 더 강한 모양새입니다. 서울도 열흘째 열대야가 지속하고 있고 전국의 평균 열대일수는 30일 기준 9일로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7: 이렇게 폭염이 지속하면서 더위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람이 하루 수십 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에서는 기저질환이 있던 20대 청년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9: 온열질환 환자 56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부산에서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20대 남성이었는데 집 안에서 쓰러져 있다 발견됐습니다. 올여름 들어 청년층에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누적 환자 수는 벌써 1,700명을 넘었고 사망자 역시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년층도 온열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올해 발생한 온열질환 환자 통계를 보면 4명 가운데 1명꼴로 20, 30대 청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망자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심뇌혈관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다면 온열질환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탈수로 인해 혈액 농도가 짙어지면 혈압이 상승하고 혈당이 높아지는 등 증상이 악화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셔 땀으로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신장질환을 앓는 사람은 저나트륨 혈증 위험이 있는 만큼 하루에 마실 물량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7: 폭염의 위기 수준은 현재 재난위기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돼 있습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는데 최근의 폭염 상황으로 미뤄볼 때

0: 올해 여름도 지난해와 같은 장기간 중대본 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1: 폭염 중대본 본부장이 기상 상황에 잘 대비하고 있는지 살피러 왔습니다. 이곳은 심각한 무더위 땐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게 어르신 많고 지역이 넓은 농촌 폭염 관리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2: 이제 드론을 통해서
3: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입니다.
2: 활동을 하거나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댁으로 들어가시라. 그다음에 이제 무더위 쉼터를 찾아서 가시라. 이런 이제 안내 방송을 하게 됩니다.
1: 중대본이 가동되면 중앙과 지방 정부는 무더위를 태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젠 그늘막 개수 늘리는 데 그쳐선 안 됩니다. 노인 노숙자 직접 찾아가 건강 챙겨야 하고 무리한 공사 현장 확인에 작업 중단 조치 바로 해야 합니다. 폭염 중대본이 가동된 건 무더위를 국가 재난으로 인정하면서부터입니다. 하지만 기후 위기가 급속도로 닥치면서 지난해 중대본 가동일이 무려 40일을 넘는 등 폭염 중대본 장기 가동이 고착화하는 불안한 모양새입니다. 비교와 분석이 일상이라 성적도 쉽게 매기곤 하는데 온열 사망자 질환자 최소화하고 가축 폐사 등 재산 피해 눈에 띄게 줄이는 데서 올해 여름 폭염 대응의 성패 역시 갈릴 걸로 보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0: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시원한 곳을 찾아 떠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인천의 해수욕장에도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YTN 이슈 리포터 나가 있습니다. 서지현 리포터.
4: 네, 을왕리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뒤쪽으로 피서객들 모습이 보이는데요. 현장 분위기 자세히 전해주시죠.
4: 네, 이번 여름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지금 이곳 역시 땀이 줄줄 흐르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바닷바람을 맞으니 더위가 한결 가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 바닷물이 완전히 차지는 않았지만 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은 멀리 바다 안쪽까지 나와 시원한 피서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럼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5: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제 햇빛이 다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피부가. 그래도 바다 갔다 오니까 친구들끼리 좋은 추억을 쌓고 시원하고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4: 을왕리 해수욕장은 수도권 대표 휴양지로 예년보다 많은 피서객이 몰리면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른 폭염에 대비해 지난해보다 한 달 앞선 6월 20일에 조기 개장했는데요.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매 주말 2만 명이 넘는 피서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튜브를 타거나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뛰어든 시민들은 신나게 물놀이를 즐기고 있고요. 바닷물에 발을 담근 채 해변가를 걷는 시민들은 한결 시원해 보이는데요. 뜨거운 햇볕을 피해 파라솔 그늘 아래서 더위를 식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영종군은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 전역에 안전요원과 전문 구조장비를 배치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폭염 속 장시간 강한 햇볕에 노출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수시로 바르시고요. 틈틈이 그늘에서 휴식 취하면서 안전하게 피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YTN 서지현입니다.
0: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된 가운데 정식 해수욕장이 아닌 비지정 해변에서는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에서는 하루 새 3명이 숨졌는데 사고가 난 곳 모두 안전요원이 없는 비지정 해변이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 헬기에서 해경 구조대원이 피서객을 구하기 위해 바다로 내려갑니다. 지난달 26일 강원도 고성군의 한 해변에서 피서객 5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스스로 물 밖으로 나왔지만 구조된 군인 2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현장에는 안전요원이 없어 500m 정도 떨어진 해수욕장에 구조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7: 인근 해수욕장, 하지포 거진 해수욕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그 팀장님한테 연락해서 수상 오토바이 가지고 빨리 좀 출동해달라.
6: 같은 날 인근 해변에서도 스노클링을 하던 20대가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두 곳 모두 정식 해수욕장이 아닌 이른바 비지정 해변입니다. 지정 해수욕장은 안전요원이 입수구역을 통제하고 사고가 나면 곧바로 구조에 나섭니다. 반면 비지정 해변은 대부분 안전요원이 없어 신속한 구조가 어렵습니다.
8: 해수욕장 운영을 안 한다고 위험하다고 플래카드도 한 7개를 걸어놨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말을 안 듣습니다.
6: 최근 3년간 여름철 동해안 비지정 해변에서 안전사고 112건이 발생해

0: 3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경은 안전요원이 없는 해변에서는 물놀이를 삼가고 바다에 들어갈 때는 구명조끼를 입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1: 전국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프로야구에서도 올 시즌 처음으로 폭염으로 취소되는 경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오늘 열릴 예정이던 삼성과 롯데의 부산 경기와 기아와 NC의 창원 경기를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산과 경남 지역은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된 상태로 오후 2시 기준 부산 사직구장과 창원 NC파크의 기온은 38도에 달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에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전망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빨리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남미, 독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한 뒤 주재하는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모레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해당 법안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개별 사안을 대상으로 한 위헌 법률 심판 청구까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시도해볼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도 확대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이 조항이 입법 취지와 무관하게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법 왜곡죄의 전처를 받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지난 3월 시행된 법 왜곡죄는 입법 단계부터 논란이었습니다. 판검사나 경찰이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거나 왜곡한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이와 별개로 현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시행 넉 달 만에 고소 고발된 사람은 12,000명을 넘겼는데 혐의가 인정돼 송치된 이는 없었습니다. 이 가운데 72%는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수사가 종결된 경우였습니다. 법 왜곡죄를 두고는 법률 문구가 모호해 수사기관 행정력만 소모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법조계에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 조항이 제2의 법 왜곡죄가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무엇을 중대한 위법 수사, 현저한 소추 재량권 일탈로 볼지 불분명해 법 왜곡죄처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거란 겁니다. 실제 공소기각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로 보여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란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면 피고인들은 위법 수사 등을 주장하며 구두 변론과 서면 제출을 남발할 수 있어 재판이 지연될 거란 게 중론입니다.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가 실질적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절차적 공방과 사법 정체만 가열시키는 게 아닐지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순회 경선 첫 결과 발표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선 김민석, 정청래 후보가 접전을 이어가는 양상입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선 투표율과 함께 새롭게 적용되는 선호투표가 후보들의 운명을 가를 중대 변수로 꼽힙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순회 경선 돌입 이후 여론 흐름은 김민석 후보의 대세론과 정청래 후보의 역전론이 교차하며 말 그대로 초박빙입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정 후보가 김 후보를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섰는데 다만 민주당 지지층으로 범위를 좁히면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지지를 받는 반대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기관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민심과 당심이 엇갈린 셈인데 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4: 제가 치고 올라가는 추세.
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4: 부담에서도 많이 호전이 되고 전체 여론조사는 예. 제가 항상 앞서고 있습니다.
6: 조금만 분석적으로 보면 결론은 이미 나와 있죠.
5: 김민석 당대표 후보입니다.
6: 민주당 지지층 조사에서는 한 번도 제가 1위를 뺏긴 적이 없습니다.
7: 송영길 1등 찍고 김민석 2등 찍어도 그 표가 다 보태집니다. 다 김민석 후보 찍은 거는 어디로 안 없어져요. 2번으로 찍어주시면.
3: 이번 전당대회 최대 변수는 권리당원 투표율입니다.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가 반영되는 만큼 투표율이 높을수록 김 후보가 다소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다면 고정 지지층이 단단한 정 후보가

0: 승기를 잡을 거란 분석이 일반적입니다. 김 후보는 외연 확장에 정 후보는 당원대 국회의원 구도를 부각하며 기존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처음 도입된 선호투표 역시 주요 변수입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3위 후보가 득표한 2순위 표가 재분배되는데 이럴 경우 송영길 후보와 연합 전선을 형성한 김 후보가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1: 양쪽 다 과반 넘을 거다라고 자신을 한대요.
2: 박용진 규제합의원의 부위원장입니다.
1: 예, 통해서 결정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워낙 팽팽하다고들 해서.
0: 순회 경선 첫 지역인 중원, 즉 충청 당심의 향방도 주목됩니다. 첫 경선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으면 1위 후보로의 쏠림, 즉 밴드웨건 효과가 작용할 거란 기대감 때문인데 차순희 후보가 얼마나 선방하느냐도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0: 앞서 백종규 기자 리포트에 언급된 여론조사 안내입니다. 전체 유권자 민주당 지지층 기준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자체 조사한 것으로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전체 유권자 민주당 지지층 기준 민주당 차기 당대표 1순위 조사는 뉴스토마토가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해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 무선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YTN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F에.
1: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뜨거운 주말입니다. 고속도로 열기도 가득한데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통해서 양양 가는 길 화도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화도에서 서종까지 답답하고요. 내촌 부근 지나가기도 어렵습니다. 양양 갔다 서울로 오는 길도 복잡합니다. 서양양에서 인제터널, 인제에서 내린천휴게소, 동홍천을 통과할 때 교통량이 몰리고 있고요. 춘천분기점 지나갈 때 강촌 통과할 때 서종에서 화도, 미사에서 강일까지 답답한 모습을 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경산휴게소 부근에는 고장차가 있고요. 옥산에서 독립기념관, 안성에서 안성휴게소, 수원에서 신갈, 양재에서 반포까지 차량이 많아 밀립니다. 외곽 방향으로는 망향휴게소에서 천안, 천안 후두휴게소 부근 충청권으로 정체가 많이 옮겨갔고요. 옥산휴게소에서 남이분기점, 남청주에서 주감휴게소 쪽으로 정체 서해안 고속도로는 서울로 들어가는 길 서평택 분기점 부근 1, 2차로에 사고가 발생했고요. 서평택 분기점 부근에는 고장차도 한 대 있습니다. 군산휴게소에서 동서천, 서평택에서 발안, 매송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차간격 좁히면서 서울로 진입하고 있고요. 서울시내에서는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한강대교와 동작대교 사이 3차로에 3시 4분경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연이었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3시 뉴스 앤 뮤직 박규빈입니다. 8월의 첫날입니다. 이번 주 7월 말부터죠. 무더위가 시작이 돼서 극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8월 한 달 어느 정도로 더울까요? 첫날이 지금 이 정도인데요. 9월 되면 가을을 생각하게 되긴 하는데요. 요즘에는 9월에도 덥더라고요. 추석 전까지는 더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달, 많게는 두 달 정도 좀 더위가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두 달 잘 버텨야겠습니다. 뉴스와 음악 함께 보내드릴게요. 문자와 앱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블랙 아이드 피스의 Where is the Love? 이 시간 첫 곡입니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3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예, 덥습니다. 재난방송 요청도 들어왔어요. 조금 전 음악 나갈 때 들어왔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조금 전 오후 3시 20분에 요청한 재난방송입니다. 폭염 대비 국민 행동요령 안내사항이고요. 재해 시도 지역 전국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더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질환 피해 예방하기 위해서 기상상황 수시로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불가피한 야외 작업 또는 활동하실 때 모자와 양산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하시고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요. 혼자 사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도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더위가 오면 사실은 남녀노소 다 힘들죠. 사람이면 다 힘듭니다. 사실 사람만 힘든 건 아니고 뭐 이제 자연도 당연히 힘들겠죠. 꽃도 힘들 것 같고 나무도 힘들 것 같고 분들은 정말 주변에서 살펴봐 주셔야 돼요. 지금 재난방송 그 문구에도 있었는데요. 혼자 사는 분들 계시면 특히나 독거노인분들 가족들이 수시로 안부전화하시고 좀 찾아가서 살펴보시고 이웃도 좀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쪽방촌에 계신 분들 그리고 노숙자도 많지 않아요. 지금 노숙자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어디 실내가 아니라 외부에 그냥 길거리에 뭐 이런데 있잖아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주변에서 좀 많이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 이럴 때는 어떤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좀 보면서 둘러보면서 지원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폭염이나 폭우나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인명피해가 나는 거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뭐 어떤 경우든 다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우리가 서로서로 좀 상대방 배려하면서 상대방 안위도 걱정해주고 좀 그러면은 좋겠습니다. 자,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 열어두고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YTN 라디오 앱 이용하시면 라이브 채팅창에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사연 소개해드리고 또 노래 준비하겠습니다. 노래 세 곡 보내드릴게요. 스티븐 산체스의 Until I Found You 먼저 전해드리고요. 원 리퍼블릭의 I Ain't Worried. 세 번째 곡은 레오니 마커스 마티누스와 함께했습니다. Moonlight까지 세 곡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모두 세 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Moonlight였습니다. 레오니 마커스 마티누스의 곡이었고요. 그 전에 두 곡은 스티븐 찬첸스의 Until I Found You, 원 리퍼블릭의 I Ain't Worried. 모두 세 곡이었습니다. 와이텐 라디오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3시 36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전망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빨리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남미 독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한 뒤 주재하는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앞서 국회의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크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보안수사권 피해지에 따른 경찰의 사건 암장 우려 등 그동안의 법 통과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모레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개별 사안을 대상으로 한 위헌법률 심판 청구까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시도해볼 생각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법안 재가 전까지는 국민 여론을 지렛대 삼아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국무회의 통과 이후에는 새로운 대체 법안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연주 의원은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다수 국민 여론을 감안해 더 신중했어야 한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SNS에 김창민 감독 사건이나 장윤기 사건 등에서 드러났듯 경찰 수사 부실이나 내부 부패를 견제하도록 검찰 보안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보안수사권 폐지는 검찰개혁과는 다른 국민 기본권 보장 차원의 문제라며 대체 무엇 때문에 대다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8616번님 밥맛이 없어서 냉면 사 먹고 왔어요. 기다리는데 어찌나 뜨겁던지 집에 오자마자 아이스크림 두 개 흡입하고 머리 아파서 멍하니 있습니다. 콧물 나오는 게 냉방병인가 싶네요. 에어컨 없이 더위 속 버티는 분들도 계실 텐데 괜한 다들 건강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유유라고 하셨습니다. 나 굉장히 뜨겁고 힘들었다. 냉면 먹고 왔다. 집에 오자마자

아이스크림 두개 먹고 났더니 콧물 나오는 게 냉방병인가 싶다 막 이렇게 상황을 말씀하시다가 그런데 또이 상황 속에서 에어컨 없이 더위 속 버티는 분들이 계신데 괜한 얘기를 했나 또 이런 느낌으로도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닙니다. 다들 너무나 힘든 게 맞고 잘하셨습니다. 밥맛 없을 때는 좀 당기는 음식 시원한 거 드시는 게 좋죠. 근데 냉방병 이 냉방병이라는 게 실내에서 아무리 요즘에 이제 냉방을 많이 하니까 문제는 실내와 바깥의 온도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적응이 안 되니까 너무 차이가 나버리니까 몸에 탈이 나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여름에 감기만큼이나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현대인의 어떤 질병 같아요. 물론 냉방병이라고 이게 의학적으로 있는 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지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냉방을 너무 오래 막 심하게 하는 것도 몸에 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야, 진짜 이 더위 어떻게 버텨야 됩니까? 에어컨 없이 정말 더운 거 그대로 고스란히 견디는 분들, 진짜 너무 걱정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이 더위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좀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9849번님도 문자를 주셨습니다. 좋은 노래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마당에 개한 마리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동물도 너무 더울 텐데.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계속 전해주세요. 노래 또세곡 준비했습니다. 런던 뮤직 웍스의 노래입니다.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에서 들으셨을 노래네요. You've Got a Friend in Me 먼저 전해드리고요. 패더 엘리아스의 Loving You Girl 이어서 마시멜로의 Leave Before You Love Me까지 세곡 이어갑니다.

세 곡이었습니다. 순서대로 전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들으셨던 곡 토이스토리 OST였죠. You've got a friend in me. 이어서 패더 엘리아스가 부른 Loving You Girl. 방금 들으신 곡 마시멜로의 Live Before You Love Me.

세 곡이었습니다. 3시 49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한국야구위원회가 오늘부터 프로야구 경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먼저 경기가 열리는 지역의 기상 상황, 예보를 실시간으로 살펴 관중과 선수단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경기 진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유일의 돔구장인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을 지휘한 모든 구장의 경기는 KBO 경기운영위원과 구단의 경기관리인이 협의해 경기 시작 시간을 예정보다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안전을 고려해 경기 지연 개시를 포함해 취소 여부도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민속씨름 임재민 선수가 위더스 제약 2016 민속씨름 문경오미자 장사씨름대회에서 생애 첫 태백장사에 등극했습니다. 임재민 선수는 오늘 경북 문경시 문경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태백급 결정전에서 박현욱 선수를 3대1로 꺾었습니다. 이로써 임재민 선수는 민속씨름 데뷔 2년 만에 개인통산 첫 장사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3시 50분 넘었네요. 3시 뉴스 앤 뮤직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4시 20분에는 굿모닝 굿라이프가 방송되고요. 뉴스 앤 뮤직은 5시 20분 이태원 아나운서가 이어갑니다. 빌리 아일리쉬의 오션 아이스, 뮤즈의 업라이징 두 곡 보내드리면서 3시 뉴스 앤 뮤직 마무리하고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박기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극한의 무더위가 계속되고요. 양산의 낮 기온은 41.6도까지 오르면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나타냈습니다. 간밤에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에는 초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했고요. 오늘 오후 5시까지는 볕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입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서울의 낮 기온은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 되고 있고요. 내일 아침 강릉은 28도, 제주는 27도, 내일 낮 기온 서울은 35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4시부터 잠실역에서 올림픽공원역으로 행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4시부터 잠실역 3번 출구에서 출발한 행렬들 방이삼거리에서 송파구청 교차로 올림픽공원역 2번 출구까지 두 개 차로를 이용해서 행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변 도로 이용에 참고하셔야겠고요. 강변북로는 구리 쪽으로 마포대교 원효대교 사이 2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고장차 뒤쪽으로 양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차량도 많은 상태입니다. 내부순환도 성수 쪽으로는 홍제램프에서 홍제문터널까지 차간격 좁히고 있고요. 바로 옆으로 북부간선으로는 양방향으로 묵동과 하월곡동 사이

0: HLQV
1: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경남 양산에서 이틀 연속 40일 동안 넘는 역대 최고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40도 안팎의 극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주에는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으로 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3: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르면 다음 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첫 일정으로 충청권 순회 경선을 시작한 가운데 잠시 후 대전에서 첫 결과가 발표됩니다. 선호투표제가 도입되면서 중간 발표에서는 1순위 득표율만 공개합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내년부터 아르헨티나 원유 수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선 다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2: 미국에 이르면 이번 주말 이란 에너지 시설을 겨냥해 강도 높은 폭격을 계획하고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공격이 시작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3: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달 수출액이 989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 6월에 이어 역대 2위에 올랐습니다. AI 훈풍의 반도체 수출은 두 달 연속 4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2: 연일 이어지는 불볕더위에 습도까지 높아 주말에도 견디기 힘든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 더위 현장 취재 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먼저 정영수 기자 어딥니까?
4: 네, 서울 광화문 광장입니다.
2: 네, 다음 고재영 기자는 바닷가군요.
5: 네, 이오테우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3: 네, 정영수 기자, 상당히 더워 보이는데 현장 상황 어떤가요?
4: 네, 오전만 해도 흐린 날씨였는데 오후가 되자 줄곧 빼약볕이 광장을 비추고 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후끈후끈 올라오는 열기에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흐르고 갈증이 납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광장 바닥을 보면 온통 40도 정도의 고온인 빨간색으로 나타납니다. 33도에 달하는 불볕더위에 그늘 없는 광장 바닥이 달아오른 건데 습도도 60% 정도라 그야말로 찜통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8시 반부터 7시간 넘게 취재를 하고 있는데 휴대전화까지 한때 더위를 먹고 먹통이 됐습니다. 광장 한쪽에서는 분수가 나오고 물놀이 시설도 마련돼 있지만 푹푹 찌는 날씨에 시민들은 숨쉬기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6: 아, 지금 거의 사우나에 있는 것처럼 내 숨이 좀 턱턱 막히는 편인데 그 아이스팩이랑 그 물이랑 우유, 시원한 물이랑 우유를 준비하고 있고
4: 손에 시원한 음료를 들고 더위를 버티려는 경우도 많은데 무더운 날씨에 얼음은 이미 순식간에 녹아버렸습니다. 시민들뿐만 아니라 도심 관리를 위해 나온 경찰관들 옷도 땀으로 흠뻑 젖었고 연신 손으로 부채질하며 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2: 네, 근처에 청계천이 있는데 물가가 있어서 좀 그나마 낫습니까?
4: 네, 물이 흐르는 청계천은 광장보다는 시원합니다. 하지만 뙤약볕이 내리쬐는 건 광장과 마찬가지라 다리 아래 그늘에 옹기종기 모여서 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발을 담그고 담소를 나누면서도 등으로는 송골송골 땀이 배어나옵니다. 청계천을 찾은 시민들은 물가가 아니고서는 야외 활동을 하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7: 애들이 집에만 이렇게 답답하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놀기 원하는데 밖에는 너무 그냥 걸어다니기 힘드니까 그늘진 곳이나 이제 물놀이 있는 곳으로 다녀야 될 것 같아요.
4: 내일도 최고온도 34도 정도로 예고된 만큼 야외 활동 시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3: 네, 다음 고재영 기자 가보겠습니다. 햇볕이 매우 따가운 것 같은데요. 이런 폭염 속에도 물놀이 계획들 발길이 이어지고 있나요?
8: 네, 그렇습니다.
5: 한여름 햇볕이 따갑다 못해 아플 정도인데요. 이렇게 모자를 쓰고 바다에 들어가 발을

0: 잠그면 잠시나마 더위를 식힐 수 있습니다. 제주는 아침 8시부터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더니 지금은 34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낮 최고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자 시원한 바다를 찾는 피서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곳 해수욕장에도 아침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가족과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제주해수욕장은 휴가를 즐기려는 피서객들로 더욱 북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 집 근처에는 바다가 없어서 제주도까지 왔는데요. 바닷바람도 너무 좋고 날씨도 좋고 너무 좋아요. 또 오고 싶어요.
2: 나 지금 너무 재밌고 한번 딱 또 한번 딱 또 한번 더 계속 매일 놀고 싶어 이렇게.
0: 네, 해수욕장에는 피서객들을 위한 즐길거리도 마련됐는데요. 이곳에는 내일까지 2호 태국축제가 열리면서 다양한 체험행사도 준비돼 해수욕장의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다만 폭염 속 물놀이에는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장시간 햇볕에 있으면 안 되고 중간중간 그늘에서 쉬며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안전요원이 있는 곳에서 위험구역을 피해 물놀이를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음주 뒤에는 절대 바다에 들어가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3: 그나마 물가라도 찾아 더위를 식히는 시민들의 여름나기 표정 살펴봤습니다. 정영수, 고재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4: 보신 것처럼 전국에서 폭염이 기승인 가운데 오늘 경남 양산의 기온이 41.6도까지 치솟으며 하루 만에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3: 양산은 내일도 40도의 더위가 예보됐고 서울 등 수도권 지역도 오늘보다 더워지겠습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5: 네, 송초계곡에 나와 있습니다.
4: 네, 양산은 또다시 최고 기온인데 그곳은 더위 상황 어떻습니까?
5: 네, 영남 지역으로 극심한 폭염이 집중되는 가운데 양산은 41.6도까지 오르면서 또다시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지금 수도권 지역의 더위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곳 양주의 기온은 35.5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물과 그늘이 있는 이곳으로 피서를 나온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시원하게 흐르는 계곡물을 바라만 봐도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기분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남부 곳곳으로는 폭염중대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오늘도 경남 양산은 새로운 더위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낮 기온이 41.6도로 하루 만에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 41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틀 연속 나타난 것도 기상 관측 이래 처음입니다. 그 밖에 경남 지역에서도 김해 40.6도, 창원 40.4도 등 40도 안팎의 극한 더위가 나타났고요. 수도권 지역도 서울 노원구가 36.2도까지 올랐습니다. 한낮의 열기는 밤더위로 이어집니다. 오늘 밤사이 서울과 대구 26도, 강릉 28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낮에도 양산이 40도까지 오르는 등 영남 지역에서 극한의 폭염이 나타나겠고 서울 35도, 광주와 대구 38도 등 내륙 곳곳에서 오늘보다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는 이 극한의 더위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으로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도 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를 전망인데요. 열사병 등 온열 질환 그리고 식중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름철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4: 전국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프로야구에서도 올 시즌 처음으로 폭염으로 취소되는 경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오늘 열릴 예정이던 삼성과 롯데의 부산 경기와 기아와 NC의 창원 경기를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산과 경남 지역은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로 오후 2시 기준 부산 사직구장과 창원 NC파크의 기온은 38도에 달했습니다. 여름휴가철 공항이 가장 바쁜 시기에 땡볕 아래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3: 연일 기록적인 폭염 속 뜨겁게 달궈진 활주로와 찜통 같은 화물창고 안에서 무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6: 비행기로 운송될 화물을 보관하는 인천공항 물류단지입니다. 화물차들이 쉴 새 없이 단지로 들어오고 지게차가 바쁘게 움직이며 짐을 실어 나릅니다. 대형 화물의 수시로 오가는 차량으로 냉방 설비 설치가 어려운 창고 안. 가만히만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에 작업자들은 금세 땀범벅이 됩니다.
7: 저희가 이제 A4 용지 같은 거 부착하거나
8: 뭐 할 때 있는데
7: 땀이 뚝뚝 떨어지니까 이게 젖어서 이게 막 젖고 그래요, 저희가. 그러니까 인쇄된 부분이 지워지고 그럴 정도고.
6: 대형 선풍기로 바람을 쐬고 차가운 물수건을 목에 둘러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9: 직원들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이렇게 목에 선풍기를 착용한 채 근무하고 있지만 찜통 같은 창고 내부 열기를 버티기엔 역부족입니다.
10: 한 40도가량도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직원들이 이 박스 단위의 화물을 상하차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6: 펄펄 끓는 활주로 위 항공기에 화물을 싣고 내리는 노동자들도 내리쬐는 떼약볕과 아스팔트 열기를 그대로 견뎌야 합니다.
11: 한번 열 낮에 달궈지면은 저녁에도 식지를 않아요.
8: 서우석 지상조 노동자입니다.
11: 비행기 선도 나오는 그 뜨거운 열이 있거든요. 부조 그 엔진이라 해가지고 그에서 나오는 열이 한 50도에서 한 70도.
6: 여름 휴가철 활기를 띠는 공항 곳곳에 이들의 땀방울이 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3: 극한 폭염이 찾아오면 집안의 온열 질환자 비중이 평소보다 두 배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일 최고 기온이 38도에 달하는 극한 폭염일 때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최근 15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택에서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비중은 평소 6% 수준으로 해외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극한 폭염일 때는 12%로 두 배가량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2: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13: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2: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14: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7: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8: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닭 데이팩
17: 건강해.
18: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닭 데이팩 사랑해.
19: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닭 데이팩
18: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닭 데이팩
19: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굿라이프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1: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17: YTN i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후 4시에 출발한 행렬들이 지금 잠실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에 잠실역 3번 출구에서 행렬이 이동하기 시작했는데요. 잠실역 3번 출구에서 행진 운원이 방이삼거리를 지나 송파구청 교차로 올림픽공원역 2번 출구 쪽으로 통과를 하고 있고 지금은 송파대로 부근으로도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송파대로 석촌역 부근을 행진하고 있습니다. 주변 도로 이용에 참고하셔야겠고요. 강동대로는 올림픽대교 남단에서 풍납동이나 잠실역 쪽 비교적 원활하고요. 천호대로도 천호사거리에서 강동구청이나 암사역 쪽 모두 제신호를 받고 있습니다. 양재대로 가락시장 통과할 때도 각 방향 비교적 원활하게 통과하고 있고요. 방이역 오금로 부근으로도 오금사거리 지나는데 방이사거리나 오금사거리역 교통량 자체가 적은 편입니다.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는 계속 마포대교 원효대교 사이 2차로 쪽에 고장차가 치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근으로는 조심히 통과하시면서 반포대교 쪽으로는 좀 더디게 이동하고 있고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현재 양재 부근 혼잡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도 내년부터는 임플란트 치료 시에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혜택이 적용이 되면요, 1년에 7만 명이 1인당 228만 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이 소식, 이가 없어서 힘드신 분들께는 희망이 되겠지만 또 모든 의료비를 국가가 책임져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상치 못한 치료비, 노후 생활비까지 생각한다면 결국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는 재무 설계일 겁니다. 오늘도 내 건강 지키고 자산도 지켜내는 현명한 노후 준비 방법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재무 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도움되는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내용 먼저 짚어드립니다.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자 보험 가입 증가하고 있는데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요. 모든 사고가 보장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가입 전에 보장 내용부터 또 주의해야 할 점까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2: 두 번째 코너 굿라이프 상담소에서는 해외 출장이 많은 40대 직장인분이 가족들과 함께 해외 생활 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에 대한 고민 보내주셨습니다. 기존에 가입한 실손보험이 보장이 되는지 등 종합적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3: 네, 마지막 세 번째 코너인 돈 어린 상담소에서는 장마로 인해 입은 피해,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으로 가능한지 또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준비가 충분한지 등 일상 속의 고민들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여행자 보험에서부터 일배책 특약 그리고 국민연금으로 노후 대비되는지까지 다양한 내용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방송 집중해서 청취해 주시고요. 들으시다가 나도 상담 받아야겠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0: 머니 인사이트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5월 출생아 수 증가율이 5월 기준 역대 최고인 13.6%를 기록하며 넉 달 연속 역대 최고 증가율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월을 포함하면 출생아 증가율은 올해 들어 5달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해 올 들어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2% 늘어난 12만 2,094명에 이릅니다. 정부가 요양병원부터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부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한 100병상 이상의 의료중심 요양병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요양병원 500여 곳을 선정해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간병비 본인 부담률은 현행 100%에서 30% 안팎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여름 성수기인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17일 동안 하루 평균 600만 명이 넘게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여행은 물론이고 해외여행도 크게 늘면서 여행자 보험 가입자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사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가입 전 보장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에는 정말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사고가 보장되는 건 아니다. 이거 좀 억울할 것 같은데 여행자 보험 과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 네,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사진을 찍어요. 휴대전화를 빠뜨렸다고 해보겠습니다.
0: 아이고, 어떡해요.
1: 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0: 빨리 그렇죠? 건져야 돼요.
1: 네, 여행자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사실은 보상 대상이라면 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새 휴대전화를 사는 비용 모두 보상받는다고 막연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휴대폰 손해는 가입한 상품과 약관에 따라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하지만 100%는 아닙니다.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모든 상품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회사에서 만약 감가상각을 만약에 안내받았어요. 그러면 왜 그런지 그냥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보다는 약관과 보상 기준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행 중에는 내 물건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리는 이런 사고들도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데요. 몇 년 전 해외여행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 캐리어 위에 친구가 카메라 가방을 올려놓고 이동하던 중 캐리어가 넘어지면서 카메라 가방도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0: 어구. 어떻게 카메라 무사했을까요?
2: 그러니까 순간 좀 저도 심장이 좀 철렁했죠. 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서 안심했는데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렌즈의 일부 기능에 좀 이상이 생겨서 여행 내내 원래 사용하던 렌즈를 쓰지 못하고 다른 렌즈로 촬영을 해야 했습니다.
0: 내 물건이 망가지는 것도 되게 마음 아픈데 내가 또 남한테 피해를 입혔다. 그럼 이것도 정말 마음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이런 걸 그냥 보험에서 보장을 딱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속상하네요.
1: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행자 보험이라고 해서 모든 같은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입하신 상품에 배상 책임 특약이 꼭 포함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배상 책임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증빙 자료입니다. 애써서 가입해놨는데 증빙 자료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럼 사고가 발생했다라면 사고 전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정말 중요합니다. 파손 부위 사진도 중요하고요. 장비 전체의 사진 등 최대한 남겨두시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고가의 장비라면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뒤에는 수리 견적서나 수리 영수증 그리고 구매 영수증도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고요. 만약에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수리 불가 확인서를 꼭 받으셔야지만 보험회사에 청구했을 때 우리가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0: 사진이 진짜 중요하군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증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사고 나면은 당황해서 사진부터 찍어야겠다, 남겨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못하게 마련인데 나중에 여행자 보험이 생각나서 증권 확인해보면 그때 배상 책임 특약은 가입도 있는데 정작 내가 남겨놓은 증거 사진이 없어서 청구 못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황하시더라도 현장의 사진과 파손 부위 사진 꼭 남겨

0: 두시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1: 네, 내 물건이 망가지는 것도 속상하지만 실수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다른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경제적인 부담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여행자 보험에는 다양한 보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배상 책임 특약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가를 떠나기 전에 내가 가입한 여행자 보험에 배상 책임 보장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혹시 모를 사고에도 현명하게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0: 맞아요. 그리고 또 여행자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비행기 지연되거나 연착됐을 때
2: 맞아요.
0: 보상받고 싶어 하시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특약 내용에 따라 보장받고 못 받고가 갈리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긴밀한 상담 통해 내가 꼭 청구해서 받아야 하는 보험금 잘 챙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좋은 휴가 알뜰살뜰 잘 보낼 수 있는 방법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과 함께 경제적으로 짚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상담 필요하신 분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맞춤 재무 보험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복잡한 재무 고민 시원하게 풀어내고 내일의 삶을 풍요롭게 재설계하는 시간. 우리 인생의 확실한 터닝포인트가 될 굿나이프 상담소 지금 시작합니다. 복잡한 재무 경제 속에서 알짜 정보를 골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의 청취자분이 굿라이프 상담소 문을 두드리셨을지 먼저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재환 팀장님 소개해 주시죠.
1: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입니다.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해외 출장이 많은 편인데요. 출장 기간이 길다 보니까 가능하면 아내와 초등학생인 아이도 함께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 정도 해외에 머무를 때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거의 1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당분간 국내에서 근무할 예정이지만 아내와 아이는 이번 달 말 학교 문제로 다시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 가족 보험 한번 점검받고 싶습니다. 특히 제 실손보험이 오래전에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인데 해외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가능한 건지, 또 해외에 오래 머무르는 저희 가족에게 필요한 보험은 무엇인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0: 그렇죠. 해외 출장이 잦거나 가족과 함께 장기간 해외에 머무르시는 분들은 보험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기존에 가입한 실손보험이 해외에서도 보장이 되는지, 또 해외에서 오래 머무를 때는 내가 어떤 보험을 최소한이라도 대비를 좀 해놓는 게 좋은 건지 궁금하실 텐데 오늘 청취자님의 고민과 함께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네, 일단 사연자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는 비가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제가 출발했다라는 소식에 바로 걱정 어린 답변을 주셨어요. 빗길에 미끄러울까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0: 따뜻하시네요. 네,
2: 맞아요. 신기하게도 약속 장소에 딱 도착하니 거짓말처럼 비는 그쳤습니다. 덕분에 기분 좋게 상담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은 아이와 함께 부부 두 분이 나오셨는데요. 가족이 함께 상담을 받으러 오신 모습이 저는 참 보기 좋았고요. 해외에서 사실 오랜 기간 생활을 하셔서 그런지 어딘가 여유롭고 이국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또한 오늘 상담 정말 많이 기대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특히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실손 의료비 보험이었습니다. 오래전에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이 해외에서도 보장 가능한지, 또 해외에서 병원을 이용했을 때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정말 차분히 하나씩 질문을 해주시는 게 되게 색다랐습니다.
1: 첫 번째로 가장 궁금해하셨던 부분은 바로 실손의료비 보험이었습니다. 사연자님께서는 실손보험은 국내에서만 보장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에 오래 머무는 동안에는 보험료가 아깝게 느껴집니다. 그럼 보험을 해지했다가 귀국해서 다시 가입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0: 그러게요.
1: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1세대 실손을 제외한 2세대 이후 실손보험은 원칙적으로 국내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귀국 후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해외 체류 기간 동안 납입한 실손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0: 아, 내가 냈던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군요.
1: 그렇죠. 다만 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해외 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2개월 30일처럼 하루라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환급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해외에 머물 계획이 있으시다면 귀국 후에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0: 그렇군요. 해외 오래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보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외국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출산을 했대요. 그러면은 막 엄마가 가보고 싶잖아요. 가서 조금 아기 클 때까지 돌봐주고도 싶고, 그 기간이 3개월 이상 체류일 경우에는 우리 어머님들 실손보험료 국내에서 빠져나가는 거 돌아오셔서 다시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2: 네.
0: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방금 1세대 실손보험은 제외라고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왜 1세대 실손보험은 환급 대상에서 빠지는 거죠?
2: 우선은 1세대 실손보험은 해외 의료비가 보상이 돼요.
0: 아, 그럼 해외에서 내가 병원 다녔던 것도 실손보험으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어요?
2: 맞아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요. 이 부분 또한 많은 분들께 정말 도움되는 내용 중 하나인데요. 해외에서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의료비 100%가 모두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의 60% 수준까지 보장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예전에 미국으로 여행 가셨던 여성분이 가셔서 갑작스럽게 맹장염 수술, 응급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네, 미국은 구급차 이용하는 것부터 병원비까지 의료비 부담이 정말 큰 나라로 알려져 있죠. 만약에 국내에서 맹장 수술을 하셨다면 비용은 100만 원이 채 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약 3,600달러, 환율로 500만 원이 넘는 의료비를 부담하셨다고 합니다.
0: 5배가 넘어요.
2: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나중에 1세대 실손보험은 해외 의료비도 보상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약 3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또 지급받으실 수 있었어요.
1: 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사연으로 다시 돌아와서 저희 아내분과 아이분께서는 해외 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이었기 때문에 실손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아내분은 89만 원, 아이는 58만 원으로 가족이 돌려받은 환급금은 총 147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남편분은 1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환급 대상은 아니셨죠. 처음에는 조금 아쉬워하셨는데요. 대신 해외에서 병원을 이용하셨던 의료비를 확인해 보니 청구하지 않았던 그런 보험금이 있었습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보험금 청구까지 함께 도와드렸어요. 저희는 이렇게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작은 권리까지 찾아드릴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상담을 마친 뒤에 사연자님 가족께서도 상담 신청하길 정말 잘했다며 환하게 웃어주셨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정말 뿌듯한 그런 상담이었습니다. 여기서 돈이 되는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실손 의료비를 갖고 있다면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1번 맞으면 O, 2번 틀리면 X.
0: 그렇죠. 가입하지 않아도 되겠죠. 해외에서 쓰는 의료비까지 보장이 다 되는데 굳이 또 추가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느껴집니다. 확실해요. 정답은 O. 그럼 중복으로 또 가입해요? 왜 그런 거죠?
1: 정답은 일단 X인데 1세대 실손보험이 해외에서 발생할 의료비의 일부를 보장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행자 보험이 필요 없는 건 아니겠죠. 여행자 보험은 의료비뿐만 아니라 휴대폰 파손이나 도난, 수화물 분실 및 파손, 항공편 지연이나 결항, 배상 책임 등 실손보험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다양한 위험까지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세대 실손보험이 있다고 해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해외여행이나 해외 체류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두 보험의 역할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세대 실손 의료비가 해외 의료비 지출까지 우리가 커버할 수 있다곤 하지만 그 밖에 여행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배상 이슈까지 책임지는 건 아니니까 같이 가입하시는 게 안전하다. 사실 여행자 보험이 부담이 될 만큼 비싼 건 아니니까
1: 그렇죠.
0: 딱 그 기간만큼은 안전장치로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근데 우리 청취자님 가족 보험 전체 점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기존에 가입한 보험은 어땠는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먼저 남편분 보험부터 살펴봤습니다. 남편분께서는 2005년부터 2014년 사이 가입한 보험을 꾸준히 유지하고 계셨는데요. 종합보험, 종신보험, 암보험 두 건, 그리고 회사 단체 보험까지 총 5건의 보험을 갖고 계셨습니다. 보험료는 한 달에 약 37만 원 정도였고요. 아내분은 종신보험과 갱신형 암보험 3건으로 약 23만 원, 아이는 어린이 보험으로 3만 원 정도 납입하고 있었습니다. 제 세 가족 보험료를 모두 합하면 한 달에 69만 원 정도였고요. 그런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장점이 많은 보험들이 많았습니다.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이다 보니 가장 먼저 요즘에 판매되는 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정말 넓다라는 겁니다. 넓은 담보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었는데요. 특히 남편분께서는 2005년에 가입한 암보험 두 건을 보험료도 저렴하면서 보장 범위도 상당히 넓은 좋은 보험이었고요. 그 부분을 꼼꼼하게 설명을 드렸더니 오래 유지하길 정말 잘했다라면서 굉장히 뿌듯해하셨어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도 좀 있긴 했습니다. 먼저 1세대 실손이죠. 가입 당시에는 보험료가 3만 5천 원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여러 차례 갱신을 거치면서 현재는 15만 원까지 올라 있었고요. 또 종신보험 안에 들어있는 건강 관련 특약들도 대부분 갱신형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앞으로 보험료 부담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1: 이번에는 아내분 보험을 살펴봤습니다. 아내분께서는 2007년에 가입한 변액 종신보험을 유지하고 계셨는데요. 변액 종신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오래전에 가입한 변액보험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좋은 수익률을 기록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아내분 보험도 확인해보니까 2007년부터 약 19년 동안 유지하시면서 적립금 수익률이 50% 이상이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 유지하셨네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내분께서도 뿌듯한 표정으로 아, 저 그래서 이 보험만큼은 계속 자랑하고 다녔어요 라고 웃으시더라고요.
0: 네. 네,
1: 다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암보험을 3건 갖고 계셨는데 모두 갱신형 보험이었습니다. 이 보험들은 갱신이 계속되는 구조라 100세까지 앞으로도 오랜 기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더니 그 부분은 가장 속상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 보험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아이는 실손 의료비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를 여쭤보니 남편분 회사의 단체 보험으로 자녀까지 일정 부분 보장을 받을 수 있어서 별도로 보험을 많이 가입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굿모닝 굿나이프 장점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내 보험을 점검해 봤을 때 잘 된 건 잘했다고 칭찬받으시면 되고 앞으로 쭉 유지하시면 돼요. 믿음을 갖고. 근데 잘못된 것들은 이렇게 한 달 더, 두 달 더 보험료 쓰기 전에 빨리 조정을 하시는 게 좋겠죠. 청춘아님 댁도 잘 된 것 반, 아쉬운 점 반이었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우리 집도 점검받고 이 가정처럼 상담을 좀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지금도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상담을 위한 문자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잘된 거는 칭찬 받으셨으니까 이제 잘못된 거 개선을 해야 할 텐데 어떤 방향으로 상담을 도와주셨을까요?
2: 네. 저희는 먼저 유지해야 할 보험과 변경해야 할 보험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남편분의 경우 2005년에 가입한 암보험 두 건은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범위도 너무 넓어서 충분히 장점을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린 뒤 그대로 유지하시도록 안내를 드렸고요. 반면 1세대 실손의료비는 여러 차례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15만 원까지 오른 상태였습니다. 남편분께서 병원을 자주 이용하지 않으셨고 앞으로의 보험료도 부담이 많이 돼서 고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장 단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드린 후 남편분 선택으로 실손은 전환을 도와드렸습니다. 또 종신보험 안에 있던 건강 관련 특약들은 대부분 갱신형이어서 앞으로도 보험료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비갱신형으로 변경해 보장을 넓히고 미래의 보험료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 결과 남편분 보험료는 월 37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약 10만 원 정도가 줄었고 보험료는 낮아졌죠. 하지만 보장은 오히려 더 강화됐습니다.
1: 아내분도 좀 비슷한 방향으로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19년 동안 잘 유지해 오셨던 변액 종신보험은 수익률이

0: 좋기 때문에 감액 선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 갱신형 안보험은 모두 비갱신형으로 변경하면서 부족했던 보장까지 함께 보완해 드렸습니다. 보험료는 큰 차이는 없었지만 앞으로 계속 오를 수 있는 그런 갱신 부담을 줄였고요. 보장 범위는 한층 넓어졌습니다. 아이의 보험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시기를 희망하셔서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1: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보험을 어떻게 바꿨느냐가 아니라 상담 이후 이 가족분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냐였습니다.
2: 네.
1: 정말 감사하게도 상담이 끝난 뒤 너무 고맙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특히 아내분은 곧 다시 해외로 출국을 앞두고 계셨는데요. 이번 상담이 아니었더라면 해외에 있는 동안 국내에서만 보장 가능한 실손의료비에 대한 걱정을 계속 보험을 납입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만 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또 생각지도 못했던 실손보험료 환급도 받을 수 있었고 갱신형 안보험을 앞으로 100세까지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이번에 처음 알게 되셨고 지금이라도 건강할 때 알게 돼서 개선할 수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 상담받길 정말 잘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도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보험을 하나 바꾸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고객님의 불안을 줄이고 앞으로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 그 한마디가 저희에겐 정말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2: 아, 정말 너무 감동받아서. 이것이야말로 바로 굿라이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굿라이프 상담소로 도착한 청취자님의 고민 사연 그리고 문제 해결한 이야기 쭉 만나봤습니다. 단순한 보험 점검이 아니라 우리 집 가정을 탄탄하게 세울 수 있는 재무 점검까지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내 가정을 경제적으로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토대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전문가 도움 받아서 상담 받아보고 이런 불안감 없애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0: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잇으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들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요. 노후, 은퇴, 내 삶을 바꾸는 자산 전반에 대안을 제시하는 도너리 상담소 이어갑니다. 재무설계 전문가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과 함께 이번에는 지금 문자로 질문 보내주고 계신 청취자님들 소개해드리고 직접 현장에서 답변 듣는 시간 꾸며보겠습니다. 2379번님이 보내주신 질문이에요. 장마가 시작되면서 큰 비가 내렸죠. 저희 집 테라스 쪽에 빗물이 새면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결국에는 테라스 방수 공사랑 아랫집 천장 공사까지 하게 됐는데요. 이 경우에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 가능할까요? 물어보시네요.
1: 우선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아랫집 피해는 보상이 가능할 수 있지만 우리 집 방수공사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유는 배상 책임이라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발생할 손해는 대신 물어주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누수로 인해 아랫집 천장에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법률상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면 아랫집 수리비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 테라스 방수공사는 내 집을 수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재산을 고치는 비용은 내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2: 네, 맞아요. 그래서 화재보험에서 많이 준비하는 담보가 바로 급배수 누출 손해라는 담보입니다.
0: 급배수 누출 손해요?
2: 맞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남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담보죠. 반면 급배수 누출 손해는 우리 집에서 발생한 급배수 설비의 누수로 인해 내 집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그래서 화재보험 안에 급배수 누출 손해 그리고 개인보험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이 두 가지 담보 보가 함께 콜라보돼 있다면 같이 있다면요. 내 집에서 발생한 손해와 아랫집에서 발생한 손해를 각각 약관에 따라 모두 대비가 가능합니다. 또 이 두 담보는 보험료 부담도 크지 않거든요.
0: 얼마일까요?
2: 일반적으로 1,000원에서 3,000원 정도면 가입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은 보험료로 큰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담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처럼 누수사고가 잦은 시기에는 한 번쯤 내 화재보험을 확인해 보시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뿐만이 아니라 급배수 누출 손해도 같이 가입되어 있는지 살펴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두 가지 담보를 함께 준비해 두시면 예상치 못한 누수사고에도 훨씬 든든하게 대비가 가능합니다.
0: 아, 네. 충분한 답변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청취자님도 만나볼게요. 1277번님의 질문입니다. 저는 노후가 가장 걱정되는 50대 자영업자입니다. 15년 뒤에 은퇴 생각하고 있는데요. 굿모닝 굿나이프 들으면서 국민연금으로는 노후 준비가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월소득 700만 원 정도 되고요. 개인연금 알아보고 있는데 한 달에 어느 정도를 준비하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1: 요즘 많이 들어오는 질문인 것 같아요. 우선 연금은 한 달에 얼마를 납입하느냐 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노후에 얼마가 필요한지를 계산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노후 생활비는 개인 기준 최소 생활비 139만 원, 적정 생활비 198만 원 정도이고요. 부부 기준으로는 최소 생활비가 217만 원, 적정 생활비는 299만 원 정도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분이 국민연금으로 월에 130만 원, 아내분이 80만 원을 받는다면 부부가 매달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210만 원이 되겠죠?
2: 네, 그렇다면 부부 적정 생활비인 299만 원과 비교했을 때 약 89만 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바로 이 부족한 금액을 개인연금으로 채운다는 생각으로 준비하시면 좋겠죠? 즉, 얼마를 납입할까를 먼저 고민하기보단 은퇴 후 매달 얼마가 부족한지 계산하고 그 부족한 생활비를 만들 수 있는 개인연금 플랜을 설계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방법이겠죠. 같은 월 30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언제 시작하느냐,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 이게 어떤 상품으로 준비하느냐 따라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금액만 정하기보다는 국민연금과 함께 필요한 노후 자금을 먼저 계산해 보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0: 그렇죠. 그리고 그 계산을 굿모닝 굿나잇 전문가분들이 또 도와주시니까 믿고 상담 신청 통해 이 노후연금 재원 마련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빠르게 살펴볼게요. 1799번님. 저는 드라마를 제작하는 방송국 PD입니다. 오, 네. 아직 미혼인데요. 이게 혹시 뭐 저기 러브 콜을 막 하시는 걸까요? 노후 준비를 위해 젊었을 때부터 연금을 꾸준히 가입해 왔는데 얼마 전에 연금 수령 예상액을 보니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아니 이거 연금 수령 확정형, 종신형, 상속형으로 여러 방식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뭘로 받는 게 유리할까요? 물어보시네요.
1: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연금은 미래의 나를 위해서 오랜 시간 준비하는 상품인데 막상 연금 수령 예상액을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오래 준비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라는 아쉬움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맞아요.
1: 이해하기 쉽게 국민연금을 예로 들어볼게요. 만약 같은 연금을 평생이 아니라 10년 혹은 20년 동안 나누어 지급받는다면 한 달에 받는 금액은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겠죠.
2: 아, 네. 맞습니다. 모든 연금을 종신형으로 받으면 오래 살수록 총 수령액은 많아질 수 있지만 은퇴 초반에는 월 수령액이 적어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후를 활동기, 회상기, 간병기 세 단계로 나눠서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65세부터 75세까지는 여행이나 취미활동 등 지출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월 350만 원, 75세부터 85세까지는 200만 원, 85세부터는 150만 원 정도를 점차 줄여드는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연금은 확정형과 종신형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 수령액만 보지 말고 언제 얼마가 필요한지 먼저 계획해 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0: 네, 좋습니다. 충분한 답이 됐길 바라며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모터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모터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모터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모터링크.
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2: 전문가와의 보험, 재무 상담 원하는 분들 굿모닝 굿나이프 문자 번호 샵0945번 우물정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담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돼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의 모든 맞춤 재무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다이애나 크롤의 어터민 뉴욕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특히 부산과 울산, 전남과 영남 곳곳에 폭염특보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열기가 밤에도 이어지면서 열대야도 계속 길어지고 있고요. 이번 주말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한 햇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휴일인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5도, 광주 38도, 여수는 3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따라 인천으로 들어오는 길 차량 많습니다. 진부에서 진부 2터널, 평창에서 둔내터널까지 밀리고요. 양재에서 양재터널까지 정체인데 면원 부근에는 고장차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에서 밀리고 있고요.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둔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 월곶분기점 통과할 때 차 간격 바짝 좁히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정체가 오늘 길게 이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회덕분기점 부근에 고장차 있고요. 옥산에서 동해기념관, 안성에서 안성휴게소, 수원에서 신갈, 양재에서 반포까지 막힙니다. 외곽으로는 신갈분기점, 동해기념관에서 천안호주휴게소, 주감휴게소 이렇게 정체가 되는 가운데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인제와 내촌, 동홍촌과 서종, 덕수 삼태에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0: 이처럼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시원한 곳을 찾아 떠나는 분들 많을 텐데요.
1: 인천의 해수욕장에도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YTN 이슈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서지원 리포터.
2: 네, 을왕리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그곳은 한결 시원합니까?
2: 네, 그렇습니다. 오후가 지날수록 이곳의 바닷물은 해변 가까이까지 차올랐는데요. 중계를 기다리다가 저도 더위를 참지 못하고 이렇게 바다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다리만 담갔을 뿐인데도 더위가 많이 가시는데요. 시민들도 저처럼 바다에 풍덩 빠져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그럼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3: 오전이랑 오후에 엄청 더운데 저녁 때도 날씨 풀릴 줄 알았는데 나가면은 엄청 덥고 그래가지고 더위를 가시기가 좀 어려워요. 바다 오니까 조금 시원하고 선선하고 바람도 불고 좋은 것 같아요.
2: 을왕리 해수욕장은 수도권 대표 휴양지로 예년보다 많은 피서객이 몰리면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른 폭염에 대비해 지난해보다 한 달 앞선 6월 20일에 조기 개장했는데요.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매주말 2만 명이 넘는 피서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튜브를 타거나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뛰어든 시민들은 신나게 물놀이를 즐기고 있고요. 바닷물에 발을 담근 채 해변가를 걷는 시민들은 한결 시원해 보이는데요. 뜨거운 햇볕을 피해 파라솔 그늘 아래에서 더위를 식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영종군은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 전역에 안전요원과 전문 구조장비를 배치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폭염 속 장시간 강한 햇볕에 노출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스스로 덧발라 드시고요. 틈틈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며 안전하게 피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YTN 서지연입니다.
0: 주말에 여름 축제 현장을 찾는 휴가 차량에 몰리면서 고속도로 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1: 휴가지 방향 정체는 오후 6시 이후부터 차츰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희 캐스터 전해주시죠.
4: 네, 저녁 시간대가 다가오면서 지방 방향 정체는 많이 짧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충청권 일부 구간에선 속도가 떨어집니다. 1번 경부선 부산 방향 천안휴게소와 남청주 나들목 부근에서 각각 7, 8km씩 답답하고요. 25번 논산 천안선 논산 방향은 남풍세와 정안 나들목 부근에서 다속도 떨어집니다. 탁 트인 동해에서 휴가를 보내고 돌아오는 분들도 많으시죠. 현재 서울 방향 정체는 강원권과 이어지는 노선들에서 두드러집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 서양양과 동홍천 부근에서 10여 킬로미터 구간씩 막혔다가 이후 경기권에 진입해서는 서종 부근에서도 다시 한번 10km가량 속도가 떨어지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강원권인 진부에서 4km 구간, 더 가서 면옥 부근에서도 10km 구간 밀리는데 경기권에서는 비교적 짧은 정체들이 부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용인분기점 부근에서는 조금 더 긴 6km 구간의 정체가 이어 지고 있습니다. 광주 원주간 고속도로는 광주 방향으로 현재 경기 광주 휴게소 부근에서 차 간격 바짝 좁혀 이동하고요. 백번 고속도로는 오늘 경기 북부에서 이동도 어렵습니다. 구리에서 일산 방향은 시원한 계곡이 위치한 송추 나들목 인근에서 한 번에 9km 구간 답답합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방향으로는 현재 소래터널부터 계양까지 꽉 막힙니다. 전방 주시 잘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 김정희였습니다.
0: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는 8.17 전당대회 첫 일정인 충청권 순회 경선에서 한 표를 호소하며 당심을 공략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오늘 오전 공주 충남교통연수원에서 열린 충남합동연설회에서 명청대전의 연장전은 민주당의 지옥이라며 진짜 친명 지도부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정청래 후보는 이 대통령과의 우리를 끝까지 지킬 사람은 자신이고 민주당의 정체성은 개혁이라며 강력한 개혁 당대표 정청래 손을 잡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송영길 후보는 정 후보를 겨냥해 자신은 이 대통령을 네거티브 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저주를 퍼붓는 유시민에게 침묵하는 당대표가 필요하냐고 반문했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저녁 7시쯤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충청권에 이어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인천, 강원, 대구, 경북, 전남, 광주, 전북, 서울, 경기 순으로 전국 순회 경선을 치른 뒤 오는 17일 대전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당선

0: 우승자 5명을 최종 선출합니다.
1: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가 가시화하면서 경찰이 사실상 수사 전권을 주게 됐습니다.
0: 하지만 지금의 구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역사를 김다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 경찰 권한 확대의 출발점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검사의 지휘 권한이 폐지되면서 경찰은 처음으로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습니다. 경찰권 비대화를 스스로 경계하겠다며 수사만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했지만 사실상 한 지붕 아래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명실상부한 수사 주체로서 오랜 기간 준비해왔다며 책임 수사를 선언했습니다.
3: 책임 수사 시대의 소명을 완수하여
4: 지난 2020년 12월 김창룡 당시 경찰청장입니다.
2: 커진 몸집은 2022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으로 더 불어났습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 가능한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만 남고 공직자와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가 빠졌습니다. 검사의 보안수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부분으로 한정됐고 검찰 수장은 반발하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5: 정치권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항의하며
4: 지난 2020년 4월 김오수 당시 검찰총장입니다.
2: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남아있던 검찰의 직접 보안수사권 폐지도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찰은 보안수사 요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며 필요하면 다른 수사관서 이송이나 징계도 감수하겠다고 강조합니다.
6: 경찰은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4: 경찰청장 직무대행입니다.
6: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2: 경찰의 권한은 단계적으로 확대됐지만 국민 신뢰까지 함께 커졌는지는 물음표입니다. 이제는 6년 전 내세웠던 책임 수사를 결과로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1: 국내 증시가 가파른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두고 정치권 공방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0: 민주당은 당은 정책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고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7: 7월 한 달 동안만 코스피가 22% 하락하는 등 현기증 난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극심한 증시 변동성에 국민의힘은 연일 수사 필요성을 띄우고 있습니다. 증시 변동성 확대와 과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방선거용으로 졸속 도입됐다며 정책 도입 과정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8: 국장 상승을
4: 자신들의
8: 지적인
4: 양
8: 자랑했습니다. 그렇게 정치적 과실은 실컷 챙겨놓고
7: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한 거로 알려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책임론의 첫 타깃으로 지목했는데 경질은 물론 당연히 수사 대상이란 입장입니다. 그간 코스피가 신기록을 갈아치우면서 각종 경제 실정을 지적하는 야당 외침은 사실상 공허한 메아리처럼 취급받은 상황. 당 내부적으로는 이번 사태를 부동산 시장과 묶어 경제 이슈 전세 역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도 엿보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론 악화에 시장 안정화안을 모색하겠다며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도 정책 실패와는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당 지도부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했는지 투명하게 점검하겠다고 나섰고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의 입에선 당과 상의가 없었던 정책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9: 여당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상품 출시가 준비가 되었고 의원입니다. 여당하고의 당장 협의도 없이 상품이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7: 야당의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 요구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며 일축하는 모습이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김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정책라인 경질 요구가 나오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10: 그동안 SNS로 현안에 적극 참전했던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은 이번 사안에 대한 직접 언급은 삼가는 모습인데 귀국 뒤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1: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선정 특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종합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윤 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출석에 앞서 관저공사는 인수위가 끝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뒤

0: 위에 이루어진 일이라며 자신은 한 것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특검은 윤 의원이 청와대 이전 TF를 총괄하며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관저공사 수의 계약을 따내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수만 명이 스페인 자치 도시에 무단 입국한 사태가 커다란 정치적 파장을 부르고 있습니다.
1: 스페인 정부는 이미 대다수가 돌아갔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앞세운 우파 진영의 목소리가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이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무단 입국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총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성난 주민들의 항의와 야유입니다. 산체스 총리는 이번 사태를 스페인 영토 보전에 대한 침해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무자격 이주민을 신속히 추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이미 4만 8천 명 정도가 스스로 돌아갔다고 추산했습니다.
3: 여기 머물고 싶지만 이 나라 사람들은 우리를 원치 않네요. 정말 있고 싶지만 이게 우리의 운명인가 봅니다. 모로코 이주민입니다.
2: 바다를 통해 그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서 수십 명이 숨졌고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불안도 여전합니다.
3: 이런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정에 따라 이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건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스페인 세우타 주민입니다.
2: 스페인 정부는 바다로 들어온 이주민을 즉각 추방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결정을 불법 입국 중개업자가 잘못 해석해 생긴 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파 진영은 불법 이민자 50만 명의 합법화를 추진하는 등 진보 정부의 느슨한 이민 정책이 원인이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3: 스페인 우파 진영이 이번 사태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논쟁에 뛰어든 것처럼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산체스 총리가 괜찮은 경제 상황 대신 이민 정책으로 싸우게 하려는 거죠.
2: 이란과의 전쟁 이후 지지율 하락에 고심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의식한 듯 공화당이 집권하지 못하면 미국도 스페인처럼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1: 지난달 28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으로 멈췄던 현지 반도체 공장들이 서서히 재가동을 하고 있다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 등이 보도했습니다.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 당시 생산 재개에 수개월이 걸리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뒤 지진 대책을 강화했던 것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미지 센서 등을 생산하는 소니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은 강진 직후부터 멈췄던 기쿠요마치 공장 가동을 오는 4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할 예정으로 이달 중순까지 지진 전 수준으로 생산량을 회복한다는 계획입니다.
0: 말레이시아 국적 항공사 소속 조종사가 마약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항공기를 운항하고 마약 밀수를 시도했다가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찰 범죄수사국은 오늘 마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적 항공사인 말레이시아 항공 소속 조종사 39살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엑스터시 7만 정과 필로폰 4g 등 마약을 자카르타로 밀반입 하려간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경찰 당국은 A씨가 이후 진행한 소변 검사에서 필로폰, 엑스터시, 코카인의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값이 무섭게 치솟는 가운데 평균 전셋값마저 7억 원을 돌파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1: 전월세 시장 불안을 타개할 해법으로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가 거론되고 있는데 정부가 조만간 세부 지원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4: 서울 마포구의 대단지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가 지난 6월 전세보증금 9억 원의 계약이 체결되며 역대 최고가를 썼습니다. 송파구의 대단지 전용 59제곱미터는 지난 6월 전세보증금이 11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5: 거기부터 조금 올라갔고 그렇게 됐어요. 물건이 없다 보니까.
4: 마포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물건 부족에 가격 급등세가 심하면서 KB부동산 데이터상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7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부동산원 통계에서도 올해 서울 아파트 누적 전세 상승률이 지난해의 5배를 웃돌고 있습니다. 문제는 뾰족한 해법이 없는 가운데 하반기에도 전셋값 고공 행진이 이어질 거라는 점입니다. 100을 넘을수록 석 달 뒤 전셋값 상승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미인 서울 전세 전망지수는 최근 넉 달 연속 130을 웃돌고 있습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정부가 모색 중인 카드는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활성화입니다. 아파트는 짓는데 수년이 걸리지만 비아파트는 최소 1, 2년 내 공급이 가능합니다. 지난 5월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언급한 데 이어 최근 부동산 정책 연쇄 토론회에서도 공식적으로 거론되며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아파트를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나 대출 지원 등 여러 아이디어가 제시된 가운데 국토부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6: 공급자 금융 지원 필요하고요.
7: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6: 세부담 완화를
7: 교수입니다.
6: 위해서 주택수 제외 특례 연장을 하고 추가적인 혜택 제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8: 비아파트 문제에 대한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7: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8: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지금 수립을 준비하고 있고요.
4: 다만 전세 사기 우려와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 품질, 초소형 면적 위주의 공급 등으로 수요자 선호도가 아파트보다 크게 떨어지는 만큼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주거 품질 개선 같은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은 가운데 정부는 조만간 단기 공급 확대 등을 담은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0: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4: 김나입니다.
3: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4: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있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0: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상행선을 중심으로 정체가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행선 전체가 길어지면서 도로 위에서 시간을 오래 소요하고 있는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들어오는 길 옥산에서 독립기념관까지 안성에서 안성휴게소까지 답답함을 보이고 있고요. 수원에서 신갈 쪽으로 양재에서 반포까지도 차간격 바짝 좁혀 이동합니다. 외곽 방향으로 밀리지 않는 건 아닙니다. 또 외곽 방향으로 역시 신갈분기점 천안 호두휴게소나 주감휴게소 부근으로는 주춤거리입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는 이제 양양 방향의 정체는 없지만 서울 쪽으로 오는 길 조금 더 정체가 늘어났습니다. 서양양 부근에는 일단 고장차한 데 있고요. 인제에서 내린천휴게소, 내촌을 지나갈 때 부분적으로 밀려 있고요. 동홍천에서 춘천분기점까지 가장 많이 교통량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서종에서 화도, 덕수 삼패에서 강일까지 한 번 더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구간에 혼잡함을 겪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으로는 안산 분기점에서 순산 터널, 화성 휴게소에서 발안까지 경기권으로만 주로 밀리고요. 멀리 고인돌 휴게소 부근에는 고장차 소식 들립니다. 서울 방향으로는 줄포와 포승 분기점 부근에 각각 고장차가 있고, 경기권으로 서평택에서 화성 휴게소, 매송 휴게소에서 용담 터널까지 정체되는 가운데 서울 진입하는 구간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발이 묶입니다. 알텐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에 박하연이었습니다.

0: News and Music for Weekend.
1: 주말을 보내는 기분 좋은 습관. YTN 라디오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8월의 첫날 토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늦은 오후로 접어들었는데도 기온은 여전히 3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햇볕도 열기도 쉽게 식지 않는 하루인데요. 무더위 속에서는 잠깐의 방심도 온열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물을 더 자주 마시고 그늘에서 쉬어가면서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까지 뜨거울 필요는 없겠죠. 지친 하루의 온도를 조금은 낮춰줄 좋은 음악들 준비했으니까요. 잠시나마 더위 잊고 음악이 전하는 여유 속에서 8월의 첫날 함께해 보시죠. 늦은 저녁으로 가는 길목에서 함께하는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클린 밴딧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심포니.

0: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멜로우 카멜로.
1: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0: 장갑은 카멜로.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 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FM 94.5MHz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은 심포니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클린 밴딧의 목소리로 출발해봤고요.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받고 있는데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저희가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날이 많이 덥습니다. 오후 5시 반 가까이 됐는데요. 여전히 기온은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서울 기준으로 체감 온도가 습도 때문에 실제 온도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에요. 여전히 3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 진짜 34도 너무 덥다 싶은데 다음 주는 이보다 더 더워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체력관리 잘 하셔서 절대 온열질환 때문에 고생하시는 일 없도록 저희 청취자 가족분들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게요. 팝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먼저 케이티 페리의 Never Really Over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Owl City와 세카이노 오아리가 함께해요. 도쿄까지 만나고 올게요.
5: I'm losing my self-control. Yeah, you're starting to trickle back in. But I don't wanna fall down the rabbit hole.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는 8.17 전당대회 첫 일정인 충청권 순회 경선에서 한 표를 호소하며 당심을 공약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오늘 오전 충남 공주시 충남교통연수원에서 열린 충남 합동연설회에서 명청대전의 연장선은 민주당의 지옥이라며 진짜 친명 지도부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이 대통령과의 의리를 끝까지 지킬 사람은 자신이고 민주당의 정체성은 개혁이라며 강력한 개혁 당대표 정청래의 손을 잡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송영길 후보는 정 후보를 겨냥해 자신은 이 대통령을 네거티브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저주를 퍼부는 유시민에게 침묵하는 당대표가 필요하냐고 반문했습니다. 국회 상임위 배분 과정에서 이른바 원내대표 멱살잡이로 물의를 일으킨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최고위원회의 자진 탈당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권 의원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윤리위원회에서 합당한 징계가 결정되면 수용하겠다면서도 자진 탈당은 결코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많은 의원의 반대에도 장동혁 대표가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당이 권고됐다며 순간적인 실수로 당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들에게 빌미를 줬다는 자책감에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경북 경산시 아파트 관리실 방화로 병원 치료를 받던 주민이 일주일여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11시 50분쯤 대구의 화상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아파트 주민 50대 A씨가 숨져 이번 사건 희생자가 3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전 8시 반쯤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실에서 71살 류모 씨가 불을 질러 주민과 직원 등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5시 뉴스앤뮤직, 익숙하면서도 계절의 정취 만끽할 수 있는 팝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오후 5시 38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2253번님, 방학 중인 초등학생 조카가 놀러와서 오늘 대형 서점에 데려갔다가 책 사주고 이제 집에 가는 중입니다. 라고 문자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아유, 조카가 얼마나 좋을까요? 더운 날에 서점에 참 좋은 피서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원하고 마음의 양식도 넓히고 일석이조였어요. 요즘 열대야의 밤에 잠을 계속해서 설치고 있는데 오늘 밤 꿀잠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맞습니다. 저도 이게 공감이 되는 게 요즘 밤에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을 하루 종일 켜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겨울 지낼 때보다 이 냉방병 때문인지 목도 막 자주 부어오르고 영 컨디션이 별로다 싶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에어컨을 안 켤 수가 없잖아요. 너무 덥다 보니까. 더운 날엔 서점이 정말 좋은 피서지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오늘 집에 있다가 너무 더워서 빨리 회사에 가야겠다. 에어컨이 켜져 있는 스튜디오가 제일 좋은 피서지지라는 생각으로 아주 기분 좋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피서지인 회사로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주말에도 일상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사무실에서 그리고 또 뭐 각자의 일터에서 일하시면서 아유 너무 힘들어 피곤해 짜증나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래 시원한 실내에서 일하는 게 차라리 낫지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대신 지금 야외에서 일하시는 야외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힘들 수 있잖아요. 특히 햇볕이 가장 강하게 내리쬐는 시간대에는 야외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휴식 시간 지켜주시고요. 수분 섭취 충분히 하셔서 온열질환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게요. 포스트 말론의 Sunflower, 이어서 Panic at the Disco가 부릅니다. High Hopes까지 만나고 올게요.

포스트 말론 선플라워, 패닉 앳 더 디스코의 하이 홉스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오후 5시 뉴스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5시 46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러시아가 이틀 만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가해 적어도 9명이 숨지고 민간인 22명이 다쳤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일 새벽까지 밤새 이뤄진 공습으로 5층짜리 주거용 건물 등 시내 여러 지역의 건물과 차량 등이 파괴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러시아의 대규모 탄도미사일 드론 공격으로 민간인 10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친 지 이틀 만에 이뤄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러시아의 공습이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패트리어 시스템용 방공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기계공장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0일 경기도 오산시 버름동의 한 기계공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거래처 사장 B씨를 크게 다치게 하고 이를 말리던 인근 업체 사장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방파제 부근에서 수영을 하던 관광객들이 구조됐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수영을 하던 사람들이 올라오지 못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벽을 잡고 있던 40대 남성 1명과 50대 4명을 구조했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은 다리에 찰과상을 입었지만 건강에는 다행히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5시 뉴스앤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디퍼플의 하이웨이 스타 띄워드리고요. 저는 이어지는 뉴스와 듀엣토의 더 클래식 들으신 후에 밤 9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날은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기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혼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0: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1: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전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는 본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시죠.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0: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3: YTN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저녁 시간에 가까워져도 더위는 여전합니다. 더위가 식을 틈 없이 종일 더운 게 요즘인데요. 폭염 중대경보는 전남 지역까지 확대 발효됐습니다. 영남권은 며칠째 내려져 있어서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32.9도, 경남 합천은 37도, 목포 34.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남양주요금소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홍천에서 춘천분기점 구간 10km 정도 밀리고요. 서종에서 화도 구간도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옥산하이패스에서 독립기념관 구간, 안성에서 안성휴게소까지 총 26km 정도 막힙니다.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잠실대교에서 원효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하남쪽은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밀리고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가는 길도 서행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방향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서행하고 있고 구리 쪽은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 가는 길,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외곽방향 4.05km 지점에서 출구까지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41.6도를 기록하며 기상관측 최고 기록을 하루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40도 안팎의 극한 폭염은 다음 주 수도권으로 확대하겠습니다.

0: 무관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1: 반도체 수출액이 두 달 연속 4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반도체에 힘입어 7월 전체 수출액도 1000억 달러에 육박하며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YTN 뉴스와이드 이어갑니다. 양산이 이틀 연속 41도를 넘고 김해와 창원도 사상 첫 40도를 돌파하는 등 경남 지방이 극한 더위 속에 갇혔습니다.
0: 장마철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은 마른 장마에 지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분지 지형의 특성까지 더해진 탓인데요. 더 큰 문제는 다음 주 극한 더위가 서울 등 수도권으로 옮겨간다는 점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2: 한반도가 끊임없는 역대급 열파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은 41.6도까지 올라 또다시 전국 관측 이래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또 기상관측 역사상 이틀 연속 41도를 넘는 더위가 이어진 것도 이번 양산이 처음입니다. 특히 김해와 창원도 지역관측사상 처음으로 40도를 웃도는 등 경남 지역으로 극한 더위가 확대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같은 극한 폭염은 한반도 상공을 뒤덮은 이중고기압에 산맥을 넘은 뜨거운 바람이 더해진 것이 원인입니다. 특히 양산 등 경남 일부 지역은 산맥으로 둘러싸여 분지를 이루고 있는 곳이 많아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장마철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은 점도 원인입니다. 최근 한 달 사이 경남 지방은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21.9%로 1973년 이후 53년 만에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 장마 때 비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그쪽에. 보통 그 비가 많이 오면
4: 어제 후 북경대 환경대기과학과 교수입니다.
3: 가져가는데요. 영남 지역에서는 그냥 따끈따끈하게 그냥 열이 바로 전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2: 문제는 극한 폭염이 다음 주에는 서쪽 지방으로 확대한다는 점입니다. 다음 주 초반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7도로 예보돼 일부 수도권에서는 이보다 더 심한 중대경보 수준의 더위가 찾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폭염 강도의 변수는 일본 남쪽 해상을 지나는 태풍입니다.
3: 일본 남쪽에서 태풍이 지나가면
4: 오세호 교수입니다.
3: 동풍이 불게 됩니다. 네. 영서 지방은 그 팬 현상이라는 현상 때문에 폭염이 더 가중이 되어서 아마 저 중부 지방도 37도, 38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2: 반면 역대급의 더위를 기록한 영남 지방은 다음 주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극한 더위에서 잠시 벗어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1: 밤사이 강원도 강릉의 밤 최저 기온이 30.2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올해 전국에서 첫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첫 초열대야가 관측됐던 7월 2일과 비교해 한 달가량 늦은 기록이지만 밤더위의 기세는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열흘째 열대야가 지속하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찌는 듯한 밤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여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시원한 곳을 찾아 떠나는 분들 많을 텐데요.
0: 인천의 해수욕장에도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YTN 이슈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서지현 리포터.
5: 네, 을왕리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피서객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요?
5: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대로 정말 많은 피서객들이 보이시나요? 저녁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가시지 않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 이곳을 찾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올해 열대야 일수가 역대 1위를 기록하는 등 극한 폭염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해수욕을 즐기는 시민들은 폭염이 무색할 만큼 활기찬 모습입니다. 그럼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6: 오전이랑 오후에 엄청 더운데 저녁 때도 날씨 풀릴 줄 알았는데 나가면은 엄청 덥고 그래가지고 더위를 가시기가 좀 어려워요. 하다 보니까 조금 시원하고 선선하고 바람도 불고 좋은 것 같아요.
5: 을왕리 해수욕장은 수도권 대표 휴양지로 예년보다 많은 피서객이 몰리면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른 폭염에 대비해 지난해보다 한 달 앞선 6월 20일에 조기 개장했는데요.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매 주말 2만 명이 넘는 피서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튜브를 타거나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뛰어든 시민들은 신나게 물놀이를 즐기고 있고요. 바닷물에 발을 담근 채 해변가를 걷는 시민들은 한결 시원해 보이는데요. 뜨거운 햇볕을 피해 파라솔 그늘 아래에서 더위를 식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영종군은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 전역에 안전요원과 전문 구조장비를 배치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폭염 속 장시간 강한 햇볕에 노출

0: 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수시로 덧바르고 틈틈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곳은 저녁 7시까지 운영되니까요. 시원하고 안전하게 피서 즐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을왕리해수욕장에서 YTN 서지연입니다.
1: 이번 주 들어 폭염의 위기 수준은 재난 위기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돼 있습니다.
2: 정부는 서둘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데 최근에 폭염 상황으로 미뤄볼 때 올해 여름도 지난해와 같은 장기간의 중대본 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3: 폭염 중대본 본부장이 기상 상황에 잘 대비하고 있는지 살피러 왔습니다. 이곳은 심각한 무더위 땐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게 어르신 많고 지역이 넓은 농촌 폭염 관리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4: 이제 드론을 통해서 들에 나가서 이제 야외
5: 유로 중 행안부 장관입니다.
4: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댁으로 들어가시라. 그다음에 이제 무더위 쉼터를 찾아서 가시라. 이런 이제 안내 방송을 하게 됩니다.
3: 중대본이 가동되면 중앙과 지방 정부는 무더위를 태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젠 그늘막 깨서 늘리는데 그쳐선 안 됩니다. 노인 노숙자 직접 찾아가 건강 챙겨야 하고 무리한 공사 현장 확인에 작업 중단 조치 바로 해야 합니다. 폭염 중대본이 가동된 건 무더위를 국가 재난으로 인정하면서부터입니다. 하지만 기후 위기가 급속도로 닥치면서 지난해 중대본 가동일이 무려 40일을 넘는 등 폭염 중대본 장기 가동이 고착화하는 불안한 모양새입니다. 비교와 분석이 일상이라 성적도 쉽게 매기곤 하는데 온열 사망자 질환자 최소화하고 가축 폐사 등 재산 피해 눈에 띄게 줄이는 데서 올해 여름 폭염 대응의 성패 역시 갈릴 걸로 보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전국 순회경선 첫날. 민주당은 충남, 충북에 이어 대전에서 합동연설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견 발표가 끝난 뒤 후보자들의 첫 승부, 충청권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6: 네, 민주당 전당대회 대전 합동연설회장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첫 순회경선의 열기가 뜨거워 보이는데요.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6: 네,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순회경선 세 번째 합동연설회가 이곳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연설회장을 가득 메운 당원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향해 박수와 함성을 보내고 있는데요. 최고위원 후보들이 먼저 정견 발표를 진행하고 있고 뒤이어 당대표 후보들도 연설할 예정입니다. 앞서 후보자들은 충남 공주, 충북 청주에서도 정견 발표를 진행했는데요. 김민석 후보는 이른바 명청대전의 연장전은 민주당의 지옥이고 그 지옥문을 닫아야 한다고 정청래 후보를 겨냥한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내세운 정청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를 끝까지 지킬 사람은 오히려 자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송영길 후보는 정부의 저주를 퍼붓는 유시민 작가에게 침묵하는 당대표가 필요하냐며 정청래 후보를 꼬집었습니다. 정견 발표가 모두 끝나고 나면 충청권 권리당원 대의원 투표에 대한 개표 작업이 진행되고요. 이후 결과 발표를 마지막으로 순회경선 첫날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1: 네, 오늘 처음 투표 결과가 공개되는 만큼 향후 전당대회 가늠자가 되겠군요.
6: 네, 당대표에 출마한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 모두 자신이 가장 적임자라고 자신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양강 구도 속 송영길 후보가 추격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수는 수도권과 호남이 많고 충청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구체적인 표심이 처음 드러나게 되는 만큼 향후 전당대회 결과를 미뤄볼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충청권의 경우 정청래 후보의 고향인 충남 금산이 포함된 곳이라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정 후보는 승리의 고지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다만 김민석 후보는 텃주에 좀 뒤지더라도 큰 차이로 벌어지지만 않는다면 괜찮다며 7%까지 밀리는 정도면 이후 역전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습니다. 선호 투표제를 투입한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는 1, 2, 3순위 후보자를 모두 투표해야 하는데 일단 중간 발표에서는 1순위 득표율만 공개합니다. 최고위원 중간 개표 결과도 발표되는데 친명계 5명, 친청계 3명으로 평가되는 후보 8명 중 중간 순위 5위 안에 누가 포함될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전당대회 대전 합동연설회장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0: 관저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종합특검 조사를 처음 받았습니다. 윤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는데 특검이 관저 이전을 둘러싼 윗선 개입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1: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종합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에 처음 소환된 윤 의원은 관저 공사와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그 인수위 끝나고 그 취임 이후에 이루어진
3: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2: 그래서 저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뭘 물어볼지 모르는데 가서 잘 설명하겠습니다.
1: 윤 의원은 여사님 업체로 불리는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 21g이 공사를 수익 계약으로 따내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청와대 이전 TF 팀장이던 윤 의원이 김건희 씨 요구를 받고 21g이 선정되도록 김호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지시했다는 게 특검 시각입니다. 윤 의원이 김건희 씨, 21g 대표와 세 차례 사전답사를 하고 나서 관저 위치가 바뀐 대목도 조사에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윤 의원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넉 달여 만에 소환인 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윤 의원은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혐의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달 말 수사가 종료되는 특검이 윤 의원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관저 이전에 관한 윗선 개입 의혹을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0: 보안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전망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빨리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남미, 독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귀국한 뒤 주재가는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거로 보입니다.
4: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알게 될걸. 할인 훈라면.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교통안전 1분 터.
3: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라디오 DJ 손태진입니다. 저 손태진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 길,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이거 참 곤란하겠죠.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쉬어주시고요. 틈틈이 창문을 열어서 차 안 공기도 환기해주세요. 그리고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이렇게 제 신곡을 따라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15분만 쉬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졸음운전 무조건 금지.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4: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5: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6: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장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YTN Radio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올 여름 중 가장 더운 시기가 요즘인 듯 싶습니다. 해가 져도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밤낮 구분 없이 덥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으로 체력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외선 지수는 낮아졌는데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라 많이 덥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둔내 부근 1차로와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평창부터 10km 정도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 하이패스 부근에서 독립기념관까지 13km 정도 막힙니다. 안성에서 안성 휴게소 구간도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홍천 부근에서 춘천분기점까지 정체고 서종에서 화도 구간도 밀립니다. 용산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가는 길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마포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동호대교까지 서행 중이고 용산에서 마포 가는 길도 서행하고 있는데요.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서행 흐름 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성수대교에서 원효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하남 쪽은 동호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2026년 8월 1일 토요일 듀엣 더 클래식 슬기데이 안녕하세요. 듀엣 유슬기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어두워진 이유는 8월이란 글자를 봐서 그렇습니다. 물론 어제는 아주 행복한 저의 생일이었지만 여러분 2026년이 벌써 8월입니다. 예. 자, 힘내시죠. 방금 들으신 곡은 로드리고의 아랑회즈협주곡 2악장의 선율을 편곡한 사랑의 아랑회즈, 사라 브라이트만의 노래였습니다. 이 곡은 프랑스 샹송 가수 리처드 안소니가 처음 불러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원래 노래가 먼저라고 안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죠. 이런 경우는 흔한 편입니다. 토니 베넷과 사라 본의 노래로 유명한 스트레인저 인 파라다이스라는 곡은 보로딘의 오페라, 폴로 베치인의 춤에 가사를 붙여 만든 노래인데요. 보로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노래 선율은 익숙한 편입니다. 가수 에릭 카멘도 라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2악장을 편곡한 All by Myself와 라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 3악장을 편곡한 Never Gonna Fall in Love Again을 불러 크게 성공했습니다. 팝이나 재즈로 성공한 노래를 성악가가 부른 버전도 들어보시죠. Stranger in Paradise, 테너 조셉 칼리아의 노래입니다.

보로디니 오페라 이고르공 중에서 폴로 베치인의 춤에 가사를 붙여 만든 노래 스트레인저 인 파라다이스 테너 조셉 칼리아의 노래였습니다. 듀엣토의 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전 0945 샵 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토요일 슬기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4007님 슬기님 매일 아침 PC 부팅해서 인터넷 연결되면 제1보 광고로 뜨는 오늘의 운세 그 중에서도 86년생 호랑이띠를 가장 먼저 보는 게 출근 후 제 일과의 시작이랍니다. 이제 확실한 40대로 확실한 40대로 들어선 기분이 어떤지요? 점점 괜찮아질 거예요. 점점 안 괜찮아집니다. 예. 시간은 마음의 생채기도 되지만 또 보듬어가며 치료도 해준답니다. 생일 많이 축하드려요 라고 미리 축하를 보내주셨네요. 지난주에 보내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늘 나갈 걸 알고 미리 첫 사연으로 생일 축하를 보내시면서 생일 축하하기 전에 저한테 40대 축하한다고 예. 하필 또 번호가 또 4007님이십니다. 네, 40대 7월. 예. 아, 참 재밌네요. 제 폰 번호 뒷번호 358인데 이걸 제가 35살에 만든 거거든요. 2080 치약이 있잖아요. 20개의 치아를 80세까지 건강하게 이걸 따서 35세 건강을 82세까지로 해서 358이로 제가 82세 요즘은 82세도 아니 그 번호를 고르다가 딱 떠올라가지고 잡은 건데 저는 중간 번호도 되게 특이하게 짓긴 했지만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가지고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 2055님입니다. 실디 하늘색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북유럽 산간지방에서 비가 올 때 하늘이 회색이라면 구름층이 얇고 햇빛이 들어온다는 뜻이라 비가 잠시라도 그칠 가능성이 있지만 흰색일 경우 구름이 두껍게 첩첩이 쌓여서 비가 절대 멈추지 않고 하루 이상은 계속 온다는 뜻이라 나가서 돌아다니면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확하게 이 날씨에 관한 이야기였네요. 저는 되게 철학적으로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날씨의 상황. 산에서 비 오는 날 나가 놀려는 도시 어린이한테 하는 충고였습니다. 슬디 하늘이 언제나 맑을 수 있기를 바라며 생일 축하드려요. 듀에토 미라클 신청합니다. 물론 그때 해주신 질문은 굉장히 철학적으로 슬기 씨의 하늘은 어떻습니까? 이건데 그 써있었던 회색과 흰색은 날씨의 정확한 색깔이었네요. 네, 맑습니다. 예, 맑아야죠. 어두워도 맑게. 또 이렇게 생일 축하 문자를 또 8월 1일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355님, 슬기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고맙습니다. 슬리도 제일 멋지고 행복한 날 보내세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네, 여름에 그때 당시만 해도 에어컨이 그렇게 있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선풍기로 버텨가며 여름에 힘들죠. 더운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부모님도 고생하셨고요. 저는 기억이 안 나서 제가 태어나라고 고생한 게 감사합니다. 이호이사님, 슬디, 올해는 제가 제주도에서 슬디 생일을 축하하게 될 것 같아요. 어느덧 11살이 된 노견을 데리고 밤새 운전해서 배를 타고 가는 거의 고행에 가까운 휴가길이겠지만 험한 견생 살아온 저의 동거견에게 아름다운 풍경을 더 보여주고 싶어 갑니다. 휴가 중에도 듀더클 잊지 않고 꼭 챙겨드릴게요 하셨는데요. 야, 반려견과 함께 배를 타고 제주도를. 그래서 그나마 제주도 갈 때 목포항 밑에까지 가서 가면은 조금 낫죠. 인천이나 이런 데서 가면 머니까 배를 최대한 짧게 타려면 밑에 가서 사시면 11살이면 진짜 노견인데 저도 항상 은성이 보면서 야, 이거 금방 시간이 가니까 이제 오늘 8월 1일이네요. 내일이 은성이 3살 생일입니다. 3살. 벌써 데려온 지 그렇게 됐어요. 야, 데리고 와서 바로 생일이었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맞네요. 요새 청년이어서 아주 그냥 개충기라고 하죠. 개충기가 견충기. 아우 뭐 그냥 난리죠. 예. 아 그러고 보니까 3살이면 금방 또 11. 아 이게 진짜 11살 강아지면은 진짜 노견인데. 아, 두 분의 좋은 추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657님입니다. 규덕클에서 추천한 공연과 오페라 극장 레스토랑 다녀왔어요. 슬디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보내시면서 예술의 전당 투란도트를 보셨나 보네요. 그 예술의 전당 그 로비에 포스터 멋지게 걸려있는 것과 추천드렸던 레스토랑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투란도트가 아주 그냥 성황리에 끝났죠. 22, 23, 25, 26이 전회차 전성 매진을 기록하면서 아주 그 보니까 이 관람한 후기 글들도 이렇게 SNS에 올라오고 하더라고요. 너무 멋있었다, 재밌었다,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근데 참 아, 이게 재밌는 건데 요새 이제 그 스레드라고 하나요? 스레드? 거기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적어놓고 이 또는 뭐 유튜브 댓글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의 그 어떤 평가나 댓글이 재밌어요. 냉정하달까요? 분석이 아주 그냥 이런 테너를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네. 리얼님, 7월 31일 슬디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슬디의 건강과 행복을 항상 바라며 오래오래 목소리 들려주세요. 얼굴도 많이 보여주세요. 유슬기님의 9월의 바람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예, 9월의 바람. 진짜 9월의 바람이 그 바람이 아니라 바람과 바램은 좀 다르지만 그죠? 바램이 되면 좋겠네요. 네, 9월의 바램. 네.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루님입니다. 친지가 결혼할 때 신랑이 여고 교사였거든요. 총각 선생님 결혼하신다고 학생들이 때려와서 축하하고 통곡해서 울음바다가 됐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사실 공연장에선 어디서 듣던 잘 들리게 음향 조정을 해야 할 텐데 기술적인 한계인가 봐요. 예, 신랑이 여고 교사인데 예, 여고 교사면은 여러분 난리 납니다. 제가 이제 주변에 이제 선배들이 음악 교사로 여고에 가 있던 분이 많거든요. 진짜 하루가 멀다고 고백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교사인데 아 음악 교사니까 또 얼마나 그 여고생들 마음에는 멋있겠어요. 또 키도 187이에요 그 형이. 와 진짜 아주 난리가 안 돼요. 뭐 그거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걸 받아주겠어요? 뭐 큰일 나죠. 그냥 웃어 넘기면서 근데 진짜 막 연애한다 그러면 난리치고 울고 결혼하면 난리납니다. 남자들은 안 그러지만 학교 다닐 때 이제 여자 선생님들이 이제 결혼하실 때 가면 결혼식 다 가고 막 축하드리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이 공연장에서 어디서 잘 들리게 음향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클래식 연주하는 공간은 마이크를 안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게 공간적으로. 근데 콘서트하는 공연장에서는 스피커를 사용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내부 스피커로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외부 장비가 들어와서 설치를 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공연장을 위해서 지은 공연장이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몇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재밌는 일화는 이게 일본은 확실히 공연장 문화나 클래식 문화가 저희보다 훨씬 많이 발달해서 우리나라 가수들이 일본에 가서 공연할 때 리허설을 할 필요가 없대요. 이미 음향이 완벽하게 되어 있대요. 마치 내가 와서 2-3일 동안 만진 것처럼 내가 원하는 모든 게탁 되어 있대요. 뭐 인이어부터 뭐 모니터 스피커부터 울림부터 완벽하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게 전문적으로 하는 분 계시지만 좀 차이가 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뿌띠뿌띠입니다. 오늘부터 여름 성경학교라서 바쁩니다. 오후에는 풀장 대여해서 아이들이 수영도 하고 미끄럼틀도 탔는데 작년보다 덜 더웠던 것 같아요. 다행히 비도 안 오고 아이들 물놀이도 하면서 물총놀이도 하고 여름성경학교 철이네요. 뭐 저도 지나가면서 보다 보니까 막 대형 풀장 이렇게 설치해놓고 아이들 놀고 하던데 야 진짜 어릴 때는 참 그게 너무 행복했는데 계곡에 못 놀러 간 지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계곡 하긴 워터파크는 뭐 가족들이랑도 갔기 때문에 그런데 계곡 진짜 놀러 가고 싶네요. 아 계곡은 여럿이서 가야 재밌는데 수박도 먹고 KSY님 예전에 힐러리 한이 내한 공연 중 하루를 육아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엄마들을 위해 아기를 데리고 와서 의자가 아닌 바닥에 앉아 공연을 관람하게 했어요. 힐러리 한 자신이 육아로 인해 잠시 경력 단절됐던 경험을 했나 봐요. 저는 은퇴하면 유럽 공연 투어 여행을 하는 게 꿈이었는데 코로나 등으로 꿈이 그만 깨져버렸어요. 언젠간 기회가 오겠죠? 라고 보내셨네요. 유럽 공연 투어 여행이라. 야, 단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 진짜 힘들겠다. 와. 공연 진짜 많이 보시는 우리, 야, KSY님. 대단합니다. 샘플레님. 관객이 영유하면 안 울기를 기대하면 안될 듯. 15분 이상 집중도 안될 텐데요. 보조 스태프들 고생이 훤하겠어요. 라고. 지난번에 경기할 때는 더 엄마랑 아기랑 연결부터 아기랑 관람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울어도 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막 집중해서 어떤 한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느낌의 공연이 아닌가. 궁금하시면 한번 가보시죠. 네, 어떨지. 뒤에 쇼더 클래식 우물정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듀엣토의 미라클, 유슬기의 9월의 바람 들려드릴게요.

0: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8월 1일 토요일 실기대 1부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피아니스트 우치다 미치코의 새 음반이 나왔습니다. 우치다 미치코는 70대 후반 나이의 연주자입니다. 새 음반이 2025년 도쿄 산토리홀 실황을 담은 건데요. 백건우 선생님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나이에도 계속 연주 활동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3: 뭐 저도 아까 말씀드린 상업팔이니까 80대까지 35세의 목소리가 82세까지 건강은 그렇다 치더라도 목소리라도 82세까지 건강하게. 네. 진짜 재밌지 않아요? 2080 치약처럼. 그래서 제 번호를 한번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않더라고요. 네. 35세 82세까지 쭉 여러분들도 건강하십시오.
2: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1번 중 1악장 우치다 미츠코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2부 듀더컬 토요 매거진은 월간 공연장 대신 무더운 8월의 시작을 맞이해 여름 휴가 시즌 특집 음식과 음악을 맛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여름 휴가지에서 편안하게 감상하는 기분으로 들어주시죠.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올게요. 2부에도 함께해요.

0: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한반도 남쪽 먼바다에서 태풍 돌핀이 북상하고 있는데요. 아직 경로가 유동적이라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우리나라를 향한다면 강한 비바람 피해가 있겠고 중국으로 갈 경우에는 뜨거운 열대공기로 인해서 폭염은 더 심해지겠습니다. 다음 주 초쯤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정체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는 용산과 여의도, 강남에서만 살짝 서행 흐름 보이고 고속도로 정체는 거의 풀렸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4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고 현재 처리 중입니다. 원효대교부터 서행 중이고요. 공항 방향은 한남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서행 흐름 보입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탄천 1교에서 청담대교 남단 가는 길 3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정차 중입니다. 나머지 차로에서 서행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수서부터 밀립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곡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분기점에서 독립기념관 구간 9km가량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지난달 발생한 경북 경산시 아파트 관리실 방화로 병원 치료를 받던 주민이 끝내 숨졌습니다.
2: 숨진 피해자는 모두 3명으로 늘었고 부상자 가운데 한 명이 또 위독한 상태입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건물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이 불길을 피해 뛰쳐나옵니다. 불탄 옷을 여미며 대피하는 사람은 물론 바닥에 쓰러진 사람도 보입니다. 경북 경산시 아파트 관리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난 건 지난달 23일 오전 8시 반쯤입니다.

0: 아파트 주민입니다.
1: 류 씨는 입건된 상태지만 전신 화상을 입어 대화가 어려운 상태라 대면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주변인 탐문과 함께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류 씨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YTN 송준입니다.
2: 불쌍하다며 야생 까마귀를 집으로 데려가 기른 40대가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70만 원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관련 법률을 알지 못한 채 범행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 경기 의정부시 가금철교 아래 공원에서 새끼 까마귀를 발견한 뒤 불쌍하다는 이유로 집으로 데려가 일주일가량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야생생물보호법은 까마귀처럼 환경불용으로 정한 야생생물을 임의로 포획, 채취,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3: 요즘 서울 아파트값이 무섭게 치솟는 가운데 평균 전세값마저 7억 원을 돌파하면서 무주택 실소유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 전월세 시장 불안을 타개할 해법으로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가 거론되고 있는데 정부가 조만간 세부 지원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4: 서울 마포구의 대단지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가 지난 6월 전세보증금 9억 원의 계약이 체결되며 역대 최고가를 썼습니다. 송파구의 대단지 전용 59제곱미터는 지난 6월 전세보증금이 11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5: 처음부터 조금 올라가고
6: 마포구 공인중개사입니다.
5: 물건이 없다 보니까 또 꽤 부르시는 거예요.
4: 전월세 물건 부족에 가격 급등세가 심하면서 KB부동산 데이터상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7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부동산원 통계에서도 올해 서울 아파트 누적 전세 상승률이 지난해의 5배를 웃돌고 있습니다. 문제는 뾰족한 해법이 없는 가운데 하반기에도 전세값 고공 행진이 이어질 거라는 점입니다. 100을 넘을수록 석 달 뒤 전세값 상승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미인 서울 전세 전망지수는 최근 넉 달 연속 130을 웃돌고 있습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정부가 모색 중인 카드는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활성화입니다. 아파트는 짓는데 수년이 걸리지만 비아파트는 최소 1, 2년 내 공급이 가능합니다. 지난 5월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언급한 데 이어 최근 부동산 정책 연쇄 토론회에서도 공식적으로 거론되며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아파트를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나 대출 지원 등 여러 아이디어가 제시된 가운데 국토부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7: 공급자 금융 지원 필요하고요. 또 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6: 진미운 명치대 부동산 대학원 교수입니다. 특례
7: 연장을 하고 추가적인 혜택 제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8: 비아파트 문제에 대한 활성화 문제에
6: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8: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지금 수립을 준비하고 있고요.
4: 다만 전세 사기 우려와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 품질, 초소형 면적 위주의 공급 등으로 수요자 선호도가 아파트보다 크게 떨어지는 만큼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주거 품질 개선 같은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은 가운데 정부는 조만간 단기 공급 확대 등을 담은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3: 검찰이 보안수사권 폐지 논의 국면에서 보여준 대응 방식은 과거와는 달랐습니다.
2: 이른바 집단 항명은 자취를 감췄고 쇼츠 영상 등을 통해 여론 환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결국 보안수사권을 지켜내진 못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9: 뒤에 감춰진 거대한 부조리를 끝내 밝혀낼 수 있었다.
6: 대검찰청 유튜브 검찰 나옵니다.
9: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보안수사입니다.
10: 검찰은 최근 자체 유튜브 채널에 쇼츠 영상을 잇따라 올리며 보안수사의 필요성을 설득해왔습니다. 법무부 역시 일상 속 검사들의 모습을 통해 보안수사가 국민 삶과 직결돼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11: 어떻게 보면 수사권이랑 기소권이 지금
6: 신재희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 검사입니다.
11: 셈으로 분리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 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팔 손목과 손 내지는 팔의 관계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10: 특별사법 경찰관 지휘권을 비롯한 다른 검찰개혁 강론에 대해서도 언론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부쩍 늘렸습니다.
12: 특별사법 경찰관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6: 안동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0: 본검사입니다.
1: 본검 범행이 밝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검찰청 폐지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집단 성명이나 집단 반발은 오히려 부정적 여론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해 실제 수사 사례를 앞세운 조용한 설득에 나선 겁니다. 최근 장윤기 사건 등을 거치며 보안수사권 존치론에 힘이 실리는 듯했지만 여권의 강경한 기류를 바꾸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막바지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이 직접 나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결국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는 막지 못했고 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사실 검찰 내부에선 검찰청 폐지라는 개혁 틀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보안수사권만 떼어내 지켜내기는 힘들다는 무력감이 일찍부터 감돌았습니다. 결과를 바꿀 수 없다면 부작용에 대한 우려라도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던 검찰의 여론전은 결국 씁쓸한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YTN 이순엽입니다.
3: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가 가시화하면서 경찰이 사실상 수사 전권을 주게 됐습니다.
4: 하지만 지금의 구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역사를 김다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 경찰 권한 확대의 출발점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검사의 지휘 권한이 폐지되면서 경찰은 처음으로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습니다. 경찰권 비대화를 스스로 경계하겠다며 수사만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했지만 사실상 한 지붕 아래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명실상부한 수사 주체로서 오랜 기간 준비해왔다며 책임 수사를 선언했습니다.
6: 김창룡 2020년 당시 경찰청장입니다.
7: 현장 사법 시스템을 구인해 내겠습니다.
5: 커진 몸집은 2022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으로 더 불어났습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 가능한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만 남고 공직자와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가 빠졌습니다. 검사의 보안 수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부분으로 한정됐고 검찰 수장은 반발하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8: 정치권의 검수와
6: 김무수 2022년 당시 검찰총장입니다.
8: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남아있던 검찰의 직접 보안수사권 폐지도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찰은 보안수사 요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며 필요하면 다른 수사관서 이송이나 징계도 감수하겠다고 강조합니다.
9: 경찰은
6: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입니다.
9: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5: 경찰의 권한은 단계적으로 확대됐지만 국민 신뢰까지 함께 커졌는지는 물음표입니다. 이제는 6년 전 내세웠던 책임 수사를 결과로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3: 13가지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 경찰은 수개월째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지난해 말 김병기 의원이 쿠팡 임원과 고가의 식사를 하고 항공사로부터 숙박권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여기에 강선우 의원의 1억 원 공천원금 녹취 불똥이 튀며 김 의원은 여당 원내대표에서 물러난 데 이어 탈당까지 하게 됐습니다. 김 의원이 권력에서 멀어질수록 경찰 수사에는 탄력이 붙었고 지난 2월 처음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11: 제게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음해
6: 김병기 무소속 의원입니다.
11: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속도를 내는 것 같았던 경찰 수사는 금세 주춤되기 시작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7차례 소환되는 동안 건강 상태를 이유로 출석을 미루거나 반나절만 출석하며 쪼개기 조사를 받았는데 막판에는 경찰이 끌려다닌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12: 안 좋아서 근데 너무 많이 부르는 거
6: 김병기 의원입니다.
12: 하여튼 뭐 성실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0: 생각보다 늘어지는 수사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던 지난 4월 서울경찰청장은 공개적으로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수사가 지연된다는 비판까지 고려한 판단으로 읽혔습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상급기관인 경찰청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부분이 많다며 의혹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겁니다. 이후 보강 수사만 석 달, 사건을 검토 중이라는 말이 반복되는 사이 김 의원 의혹을 제기한 전 보좌진은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까지 냈습니다.

0: 김병규 의원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은 모두 13가지로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일부 마무리를 언급한 게 벌써 수개월이 흐른 데다 전체적으로 1년 가까이 사건을 끌어온 이유는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 뉴욕증시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기업인 아마존의 분기 실적에 만족감을 보이며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2: 아마존은 AI 투자로 자본 지출은 늘고 잉여 현금 흐름은 적자로 전환했지만 주가는 15% 넘게 급등했는데 시장을 웃게 한 비결이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3: 운전대도 페달도 없는 아마존의 자율주행 자동차 죽스. 미국 정부에서 처음으로 로봇택시 상업운행 승인을 받아 라스베이거스에서 유료 운행을 시작하며 AI 사업의 수익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기대 이상의 매출과 조정 주당 순이익을 올린 아마존의 분기 실적에 만족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AI 투자로 자본 지출은 늘고 잉여 현금 흐름은 적자로 전환했지만 아마존의 주가는 15% 넘게 치솟았습니다. 증시를 매료시킨 비결은 핵심 수익원인 클라우드 사업부 아마존 웹서비스의 매출이 1년 전보다 37% 성장하며 예상치 31%를 앞지른 것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실적 발표 이후 호평을 받았는데 투자자들은 빅테크의 잉여 현금 흐름 감소보다 매출 성장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4: 마이크로소프트는 투자자의 수익성 우려를 가라앉혔습니다. 클라우드에 지출을 해도 더 늘리진 않았고 수익성도 좋아졌죠. 생처리웨어스 수석 투자 전략가입니다.
3: 월가에선 아마존이 의심할 여지 없이 아마존 웹서비스와 죽스 등 AI 사업 부문이 회사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투자자들은 성장이 계속된다면 잉여 현금 흐름 감소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애플도 뛰어난 수익성을 보여줬지만 AI와 관련해 공격적인 성장이 아닌 지출 절감에 의한 반사 이익일 뿐이며 중국의 추격에 성장 동력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수만 명이 스페인 자치도시에 무단 입국한 사태가 커다란 정치적 파장을 부르고 있습니다.
2: 스페인 정부는 이미 대다수가 돌아갔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앞세운 우파 진영의 목소리가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이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무단 입국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총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성난 주민들의 항의와 야유입니다.
6: 산체스 총리, 나쁜 사람.
5: 산체스 총리는 이번 사태를 스페인 영토 보전에 대한 침해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무자격 이주민을 신속히 추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이미 4만 8천 명 정도가 스스로 돌아갔다고 추산했습니다.
6: 여기 머물고 싶지만 이 나라 사람들은 우리를 원치 않네요. 정말 있고 싶지만 이게 우리의 운명인가 봅니다. 모로코 이주민입니다.
5: 바다를 통해 그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서 수십 명이 숨졌고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불안도 여전합니다.
6: 이런 행위는 용납할 수 없죠. 저는 이민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규정에 따라 이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건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스페인 세우타 주민입니다.
5: 스페인 정부는 바다로 들어온 이주민을 즉각 추방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결정을 불법 입국 중개업자가 잘못 해석해 생긴 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파 진영은 불법 이민자 50만 명의 합법화를 추진하는 등 진보 정부의 느슨한 이민 정책이 원인이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6: 스페인 우파 진영이 이번 사태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논쟁에 뛰어든 것처럼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다음 총선에서 산체스 총리가 괜찮은 경제 상황 대신 이민 정책을 놓고 싸우게 하려는 겁니다. 국제관계 싱크탱크 채터마우스 소장 특별보좌관입니다.
5: 이란과의 전쟁 이후 지지율 하락에 고심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의식한 듯 공화당이 집권하지 못하면 미국도 스페인처럼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0: 이경아입니다.
1: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폭염 중대경보 발효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경남뿐 아니라 경북과 전남에까지 발효 중인데요. 폭염특보의 최고 단계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이거나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일 때 내려지는데요. 체온을 넘어선 더위라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잠실과 강남에서는 집회 후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 1시간 전 석촌호수 서호에서 출발한 행진은 방이삼거리와 송파구청 교차로를 거쳐서 올림픽공원 남이문까지 한계차로를 통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서초역 8번 출구에서는 이제 행진 시작됐는데요. 교대역과 강남역을 지나서 강남 CGV까지 2개 차로를 통해서 이동하겠습니다. 홍대입구역 7번 출구에서 홍대입구 사거리까지 지나는 행진도 이제 출발했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동홍천 부근에서 춘천분기점 구간, 서종에서 화도까지 각각 10km씩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둔내터널에서 둔내까지 정체고, 광교터널 부근에서 북수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한남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서행 중이고요. 강남북로 일산방향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도 서행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슬기대 2부 첫 곡은 칠리콘 까르네 리얼 그룹의 노래였습니다. 칠리콘 까르네는 멕시코 요리 이름인데요. 소고기와 여러 야채를 넣고 토마토 소스로 끓인 스튜입니다. 리얼 그룹이 부른 칠리콘 까르네라는 곡은 이 음식의 조리 과정을 그대로 가사로 했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잘 익고 신선한 토마토를 준비해서 그릇에 기름이랑 넣고 양파도 넣자. 진하고 맛있게. 불 위에 올려 삶자. 적당한 고기도 좀 넣어보자.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상관없어. 콩이랑 할라피뇨. 이거면 준비 끝. 하지만 멕시코식 양념은 빼먹으면 안 돼. 양념이야말로 이 요리의 조리법의 핵심이야. 이게 노래예요? 그 약간 그런 거네. 후루짭짭 후루짭짭 맛 좋은 라면. 만약에 김치가 없었더라면 무슨 맛으로 밥을 먹을까? 이런 거네요. 뭐 이런 느낌의 노래라면은 저도 뭐 써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칠리콘 까르네 이 노래를 들어보면 굉장히 즐겁고 흥겹습니다. 노래를 듣고 있으면 칠리콘 까르네를 만들어 먹어야 할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죠.

매주 토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음악 잡지 듀더클 토요 매거진. 오늘은 1부에서 안내해 드린 대로 8월의 첫날을 맞이해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잠시 쉬어가는 느낌으로 여름휴가 시즌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예, 제가 쉬고 싶어서 휴가 시즌 특집입니다. 네. 휴가에는 주로 어딘가로 여행을 가서 평소 먹어보지 못한 음식도 먹고 그곳의 분위기에 젖어도 보고 음악도 듣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죠. 오늘 토요 매거진에선 휴가 시즌이면 음악 잡지 속에 몇 페이지를 장식할 만한 주제죠. 음악과 음식을 주제로 이야기해볼 겁니다. 클래식 음악가와 음악, 그리고 음식. 마치 휴가지에서 듣는 기분으로 편안하게 이화기가 음악을 감상해보시죠. 먼저 음악 한 곡 듣고 옵니다. 차이콥스키의 발레 음악, 호두까기 인형 2막에 나오는 스페인의 춤 초콜릿, 사이먼 레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의 발레음악 호두까기 인형 2막에 나오는 음악이었습니다. 스페인의 춤 초콜릿, 사이먼 레틀이 지휘하는 베를린 피라모닉의 연주였습니다. 호두까기 인형 발레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크리스마스 트리를 배경으로 여러 선물과 다양한 음식들이 무대를 장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초콜릿이 빠질 수 없죠.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에 가면 모차르트의 이름이 붙은 음식이 있습니다. 모짜렐라 치즈 아니고요.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관광 상품 모차르트 쿠겔입니다. 쿠겔은 독일어로 공이라는 뜻인데요. 둥근 공 모양의 초콜릿이 모차르트 초상화 그려진 포장지로 포장되어 있죠. 짝퉁도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가짜가 많기 때문에 진짜가 딱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쿠겔이라는 독일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모차르트 초콜릿이라고 하죠.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를 가면 반드시 사오는 관광품인데 이게 사실 지금 오스트리아만 있지 않고 독일에서도 팔고요. 저도 독일 갔다 왔을 때 이 초콜릿 사오기도 했고 많이 이 선물 받아보기도 했어요. 독일에서 갔다 온 분들이 이거 모차르트 초콜릿이야. 그냥 모차르트 사진이 박힌 초콜릿입니다. 뭐 특별한 맛이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제가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기 전에 그 초콜릿 중에 색깔별로 있는 초콜릿 아세요? 노란 봉투, 파란 봉투, 독일 초콜릿인데 뭐 색깔별로 여기는 시리얼이 들어있고 여기는 우유가 들어있고 여기는 뭐 이렇게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서도 편의점에서 팔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 딱 사각형으로 생긴 초콜릿인데 색깔별로. 그걸 제가 우리나라에서 먹기 전에 독일에서 마트에서 보다가 맛있어 보여서 샀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역시나 이게 수입이 들어오더라고요. 아, 왜냐면 우리나라도 초콜릿 종류가 많지만 유럽 가보시면 알겠지만 초콜릿 종류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 너무. 1890년 짤츠부르크 살던 파울 피류스트라는 사람이 피스타치오 마지펜을 누가와 다크 초콜릿으로 코팅한 프랄린을 개발하고 중앙에 모차르트 초상화를 파란 무늬로 프린팅한 은박지로 포장해 판매했다고 하는데요. 이 모차르트 초콜릿은 1905년 파리 국제 박람회 출품해 금메달을 수상하며 큰 명성을 얻었고요. 지금까지도 가업으로 대물림되어서 짤츠부르크 구 시가지에 매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모차르트의 후손들한테 이 저작권? 가나요? 인세? 모차르트가 작곡한 아이네 클라인의 나우트 뮤직 1악장 산도르 베그가 지휘하는 까메라타 짤츠부르크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가 작곡한 아이네 클라인의 나흐트 뮤직 1악장, 산도르 베그가 지휘하는 까메라타 짤츠부르크의 연주였습니다. 머랭을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케이크처럼 만들어 위에 과일을 올려놓은 디저트가 있습니다. 파블로바. 이 디저트는 디아길레프 발레단의 주역 무용수로 활동한 안나 파블로바의 이름을 딴 것인데, 파블로바가 뉴질랜드의 한 호텔을 방문했을 때 그곳의 주방장이 파블로바의 튜튜, 그러니까 발레 스커트에서 영감을 받아 이 디저트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디저트를 먹어볼 수 있습니다. 안나 파블로바는 빈사의 백조라는 작품으로 특히 유명한데요. 생상스의 백조 음악에 맞춰 추는 발레 작품이죠. 원래 이 곡은 같은 반주 음영이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형태였다고 하는데, 파블로바는 작곡가 생상스에게 백조가 쓰러져 허우적거리다 날개가 꺾이며 죽어가는 순간에는 적절히 쉼표가 들어가야만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생상스는 파블로바의 설명을 듣고 흔쾌히 악보를 수정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남아있는 작품의 형태로 나왔습니다. 바로 그 곡입니다.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중에서 백조, 요요마의 첼로, 캐슬린 스토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자 중에서 백조, 요요마의 첼로, 캐슬린 스토트의 피아노였습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 활동한 넬리 멜바라는 소프라노가 있습니다. 소프라노계의 카루소라고 말할 만한 가수죠. 저 처음 들어보네요. 프랑스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피치 멜바라는 디저트를 모를 수가 없는데요. 바로 이 디저트가 소프라노 넬리 멜바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소프라노 넬리 멜바의 광팬이었던 프랑스 출신의 전설적인 요리사 오귀스트 에스코피에가 개발한 것이죠. 에스코피에는 넬리 멜바가 출연한 바그너의 로엔그린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오페라에서는 백조가 중요한 상징으로 등장하죠. 이를 보고 영감을 받은 에스코피에는 특별한 디저트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얼음으로 만든 백조 위에 복숭아와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올려내놓았고 여기에 라즈베리 소스를 더하면서 피치 멜바라는 디저트가 완성됐습니다. 지금도 프랑스와 영국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의 레스토랑에서 만날 수 있는 클래식 디저트라고 하죠. 멜바의 이름을 딴 음식은 디저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에스코피에는 멜바를 위해 아주 얇고 바삭하게 구운 토스트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멜바는 공연 전에 살짝 허기를 달래줄 수 있는 가벼운 식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에스코피에게 말했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멜바 토스트라고 하네요. 빵을 아주 얇게 잘라서 만든 토스트죠. 지금도 병원 식단이나 가벼운 아침 식사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얇은 토스트를 멜바 토스트라고 부릅니다. 아, 그렇군요. 야. 보통 우리가 제일 잘 먹는 게 약간 프렌치 토스트, 그죠? 계란물 입혀가지고 아, 달달하죠. 그리고 아주 맛있죠. 아, 식빵에다가 계란물 입혀서 살짝 버터에 구우면 뭐 설탕도 살짝 뿌리지만 지금은 이제 설탕을 안 먹으니까 아주 그냥 군침이 돕니다. 넬리 멜바가 즐겨 불렀던 노래 준비했습니다. 구노의 아베 마리아,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이 부릅니다.

구노의 아베마리아,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의 노래였습니다. 음식에 음악가의 이름이 붙어있는 것은 소프라노 넬리 멜바의 경우뿐만 아닙니다. 오페라 작곡가 로시니의 이름을 딴 요리는 3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뚜르네도 로시니라는 스테이크는 전 세계적으로 최고급 스테이크로 널리 사랑받고 있고요. 뚜르네도 로시니는 구운 소고기 안심 위에 팬에 살짝 구운 푸아그라와 슬라이스한 송로버섯, 트러플을 올리고 마데이와 와인 소스를 곁들인 요리입니다. 사실 로시니는 미식가로도 유명합니다. 젊은 시절에 부자가 된 로시니는 37살에 일찍 은퇴하고 요리 연구가이자 미식가로 활동하면서 남은 39년의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로시니는 아예 미식의 나라인 프랑스로 이사를 가서 파리에서 유럽의 유명 예술인들과 교류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는 음악보다 음식을 더 사랑했다고 하는데요. 트러플, 그러니까 송로버섯에 대한 애착은 무척 특별했다고 합니다. 그가 일생에서 3번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뭐 매일 3번 웁니다. 네, 음식을 먹고. 첫 번째는 첫 번째 오페라인 비단 사다리의 초연이 엉망이 되었을 때, 두 번째는 니콜로 빠가니니의 바이올린 연주를 들었을 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뱃놀이에 싸갔던 송로버섯 가득 채운 칠면조 요리가 강물에 풍덩 빠졌을 때였다고 합니다. 아, 이거는 울만한데요. 너무 슬픈데. 오페라 작곡을 그만둔 이유가 트러플을 찾을 돼지를 키우기 위해서라는 소문까지 돌았을 정도. 예, 트러플을, 돼지가 트러플을 찾아서 갖다 주니까, 예, 그걸 키우기 오페라를 그만뒀다. 아유. 그의 오페라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은 파파타치라는 미식가 모임에 가입하면 결혼해 주겠다고 하는 제안으로 오페라가 시작됩니다. 파파타치 모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먹기만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임입니다. 실제로 로시니는 지인들과 함께 종종 파파타치 모임을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오페라의 아리아 준비했습니다. 알제리의 이탈리아 연 중에서 아리아. 슬픈 운명이여, 가엾은 사랑이여, 메조소프라노 체실리아 바르톨리가 부릅니다.

8월 1일 토요일 슬기데이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휴가는 다녀오셨습니까? 혹시 오늘 소개한 음악과 음식 관련된 곳으로 여행을 가신다면 음악가의 이름을 딴 음식들 한번 찾아 드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끝곡으로는 슈베르트의 송어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가곡인데요. 슈베르트가 이 가곡의 선율을 주제로 피아노 5중주 작품을 작곡하기도 했죠. 송어라는 물고기는 유럽에서 가장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우리가 고등어, 꽁치, 갈치를 즐겨 먹는 것처럼 서양 사람들은 송어와 연어를 가장 많이 먹는다고 하죠. 특히 송어는 잔가시가 없어 포크로도 손쉽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즐겨 먹는다고 하는데 송어를 우리나라에서 먹어본 적이 있나 생각이 드네요. 연어, 고등어, 꽁치, 갈치는 다 먹었지만 송어 먹었을까? 슈베르트의 피아노 5중주 송어 중에서 4악장 주제와 변주, 안네 소피 무터를 비롯한 여러 음악가들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듀에토 유슬기였고요. 인태 씨와 함께 월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해가 저물어갈 때쯤이야 그나마 다니기가 수월합니다. 여전히 기온은 높지만 그래도 햇빛이 없으면 조금 나은데요. 다만 밤에는 열대야로 고생이시죠. 실내에서 냉방기기 가동하시고 적정 온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30.5도, 대구 34.1도, 전주 30.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 위 정체는 모두 풀렸습니다. 일부 구간에서만 서행을은 보이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서행 중이고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도 서행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곡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홍천 부근 갓길에 고장난 차량이 있고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춘천분기점까지 밀리고요. 서종에서 화도 구간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운산터널 부근 갓길과 선운산 부근 각각 갓길에서 고장난 차량을 처리 중입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안성방향 남한산성터널 3차로에도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방향 평택분기점 부근 갓길에서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와이텐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 지금부터는 저와 황희서 앵커가 뉴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훈 선관위원장의 민주당 전당대회 첫 순회 경선 결과 발표를 함께 보셨습니다. 자,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는데요. 첫 순회 경선은 충청권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 수치들을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보셨을 텐데, 자, 전체적으로 지금 예상을 조금 뒤엎고 김민석 후보가 상당히 좀 선전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겠습니까?
2: 네, 그렇게 봐도 되겠죠. 김민석 후보 본인도 정청래 후보하고 연고가 있는 고향 지역이기 때문에, 예, 상대적인 분리를 예상을 하고 7% 정도를 디폴트로 줄 정도로,
1: 그러니까요,
2: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종합적으로 계산해봐야겠습니다만
0: 김만음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입니다.
2: 세종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1위로 갔지만 충남, 충북에서 지금 김민석 후보가 앞서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도 오히려 7% 디폴트가 아니라 그냥 절대치로 좀 앞서는 상황이어서 전반적으로 좀 기세를 주도하는데 김민석 후보한테 아주 좀 유리한 국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자, 이 대변인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3: 예, 저도 똑같이 이제 보는데요. 지금 충남과 충북에서 정책 후보가 좀 능력하게

0: 겨우 버티고 있다? 이런 식의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내일 부울경에서 정청래 후보가 이것을 반전하지 못한다 그러면 예. 이 흐름대로 가면 김민석 후보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예측이 됩니다.
1: 네, 오늘 방금 전에 이제 김민석 후보가 좀 우세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결과를 가를 변수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2: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초반에 나왔던 기세, 밴드웨건 효과겠지. 그 점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확실하게 지금 차지했다라고 보겠습니다. 미리 아까 지적했다시피 오히려 뭔가 걱정을 해가지고 7% 정도는 감소하고 시작하겠다 이렇게 예. 던졌는데 오히려 앞서 나가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송영길 후보가 10% 내외 정도가 각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세 효과, 밴드웨건 효과 때문에 이후의 과정에서 바로 2순위로서의 뭔가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라 혹시 1순위로 쏠려버리는 그런 현상도 혹시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예. 현재로서는 최종적으로 합산했을 경우에 김민석 후보, 송영길 후보가 같은 입장이니까 서로 합산했을 때 유리한 국면이다 그랬는데 그렇죠. 만약 이렇게 시작한다면은 혹시 제3후보 쪽에 지지했던 세력이 미리 붙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3: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번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 좀 변수들이 좀 있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1인 1표제가 네. 처음으로 적용되는 전당대회였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선호투표제도 지금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 전당대회 룰 자체가 이 판도를 좀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도 있었는데 좀 영향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0: 그 예상이 먹혀들었죠. 먹혀들었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 그 예상 그 선호투표제 나왔을 때 그리고 1인 1표제 나왔을 때 는 선호 투표제는 김민석 후보에게 유리할 네. 것이다.
3: 그리고 1인 1표제는 정청래 후보가
0: 정청래 후보에 유리할 것이 되는데 그렇죠. 예. 1인 1표제가요. 지금 전체 투표를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투표율이 높으면은 김민석 후보한테 유리할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했었어요. 1인 1표제 같은 경우는 강성 지지층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예. 따라서 투표율이 낮은 상황에서는 1인 1표제가 정청래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다라고 대부분 봤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예비 경선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37% 정도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에게 유리하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오늘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투표율이 좀 높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예. 선호 투표제 이것도 어차피 지금 김민석 후보가 돼야 되는데 쏠림 현상으로 해서 처음부터 김민석 후보에게 몰아주자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심리가 좀 작용한 게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2: 예. 아까 발표된 걸로 보면 대체로 지금 40% 내외 정도 같은데요. 워낙 치열하게 붙었기 때문에 혹시 양쪽의 지지 세력들이 결집해가지고 확 높아질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런 정도의 기대에는 좀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1인 1표제 얘기했었는데요. 과거에는 대의원들의 투표가 15% 정도를 차지했던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는 대의원하고 권리당을 합산해서 지금 70%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 굳이 대의원들은 기본적으로 다 똑같이 다 권리당원 아닙니까?
3: 예.
2: 그럼 권리당원 70%라고 해도 될 건데 대의원들은 마지막에 투표를 하는 그런 구분을 주려고 아마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은 대의원 투표도 나중에 권리당원이 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특별하게 가중치가 들어가는 게
3: 아니니까요.
1: 예. 네, 그러면 이전에 김민석 이 후보의 신천지 관련 언급은 이번 네. 결과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2: 그건 이후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초반에는 약간의 뭔가 역풍이 부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예, 바로 나왔을 예. 때. 초반에 문제가 아주 큰 것처럼 얘기했다가 후속 조치가 없으니까 역풍이 부는 느낌이 들어서 1차 예비 경선 컷오프가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정리해서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런 1차 끝나고 나서는 혹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면은 전당대회 자체를 먼저 뭔가 중심을 옮겨버리는 당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볼 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겠다 했는데 네.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뭔가 그 수사에 그대로 맡기겠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나왔던 이중당정 문제는 지금 정당법에도 어긋나죠 사실은. 지금 선거냐 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3: 예.
2: 그거 100만 원 뭐 벌금 또 뭐 이런 것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법의 위반이기 때문에 아마 이중당정 문제는 정당 정치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끝나고 나서 다른 특별한 뭔가 감찰이라든가 뭐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3: 네, 그러니까 여러 그 선거 그러니까 전당대회 막판에 접어들면서 조금 전에 이제 언급해 주셨던 신천지 관련 발언이나 네. 아니면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관련 발언이 혹시나 김민석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권리당원들의 표심을 흔들지는 못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0: 그렇죠. 그렇게 봐야겠죠. 사실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국민

0: 국민 여론의 영리를 건드리는 그런 이제 발언이 나왔던 게 연임 개헌 그리고 공소 기각 이런 부분이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민주당 내에서는 이게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오히려 김민석 후보, 송영길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이 하락을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 거꾸로 우리가 뭉쳐야 된다. 우리가 뭉치지 않으면 이 지지율 하락을 방어할 수 없다. 그런 게 오히려 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김민석 후보에게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할 때 신천지 얘기를 하셨는데
1: 예.
0: 신천지 후보는 사실 신천지 얘기는 김민석 후보에 굉장히 좀 불리했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카드를 꺼내면은 정청래 후보한테는 압박이 되고 불리하게 몰아갈 수 있겠지만 이게 나중에 부메랑이 돼서 민주당에 대한 서버 압수수색 민주당의 당원명부에 대한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김민석 후보가 꺼낸 신천지 얘기가 마치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전당대회 나왔을 때 상대 후보가 꺼낸 대장동 사건처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 카드를 언제 쓸지 좀 신중하게 생각했을 건데 만약에 오늘 정청래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갔다라면 김민석 후보는 이 카드를 아마 꺼낼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본인이 앞서가는 주도하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신천지 카드는 아마 꺼내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2: 아까 조정식 의장의 등등의 이런 발언은요. 만약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뭔가 정치 과정이었다면은 악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전당대회는 당 내부의 행사이기 때문에요. 당 내부에 지금 돌아가는 우리나라의 정치 여론들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개 일반 언론을 중심으로 한 공론 무대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당의 강성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정치 여론이 형성되기 때문에
1: 예.
2: 여당이든 야당은 그쪽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치 여론들이 일반 국민의 민생적인 여론하고 당 여론하고 조금 뭔가 괴리가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1: 예.
2: 이번에 그런 쪽은 뭐 김민석 후보한테 특별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오늘 이제 함께 발표된 최고위원 결과는 어떻게 좀 전체적으로 좀 보세요?
2: 뭐 제가 하도 복잡하게 네 지역이나 나와서 정리는 못 해봤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느낌상으로는 최민희 후보가 좀 다득표를 하는 형식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상당히 발언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서미아 후보도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1: 선전을 했다.
2: 예, 예. 받고 그다음에 임매 후보가 지역상으로 계속 이제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약한
3: 김마름 전 국회 입법조사 차장입니다.
2: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살려달라라고 밀어달라라고 여기저기 호소를 했는데
4: 네.
2: 오늘 발표된 내용에서는 그렇게 조금 득표를 하지 못한 상황이 눈에 띕니다.
1: 예. 자, 민주당 전당대회 첫 순회 경선 결과, 충청권 경선 결과를 짚어봤고요. 내일 있을 부산, 울산, 경남 결과도 저희 YTN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음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4: 고맙습니다.

0: 검사의 보안 수사권 폐지 등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보다는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2: 우여곡절 끝에 법률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 등 72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대수술의 남은 절차는 법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의결과 대통령의 공포입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15일 안에 이를 공포해야 하는데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중남미와 독일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3일 귀국해 다음 날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YTN에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빨리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3: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4: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3: 범죄자 천국 시대의 개막 선언과도 같습니다.
2: 청와대가 앞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직후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던 만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정부는 대신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경찰의 사건 암장 우려나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등 예상되는 허점을 메울 추가 입법이

0: 관련하여 시행령 개정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일부 민생 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보완 수사권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터라 이번 법안에서 대안으로 포함된 보완 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데 우선 집중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1: 저는 보완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0: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출범 전까지 검사 인력 보충과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 사이의 교통 정리까지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2: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3: 법조계는 이 조항이 입법 취지와 무관하게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법 왜곡제 전철을 밟는 게 아닐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지난 3월 시행된 법 왜곡제는 입법 단계부터 논란이었습니다. 판검사나 경찰이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거나 왜곡한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이와 별개로 현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시행 넉달 만에 고소 고발된 사람은 12,000명을 넘겼는데 혐의가 인정돼 송치된 이는 없었습니다. 이 가운데 72%는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수사가 종결된 경우였습니다. 법 왜곡제를 두고는 법률 문구가 모호해 수사기관 행정력만 소모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법조계에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 조항이 제2의 법 왜곡제가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무엇을 중대한 위법 수사, 현저한 소추 재량권 일탈로 볼지 불분명해 법 왜곡제처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거란 겁니다. 실제 공소기각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로 보여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란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면 피고인들은 위법 수사 등을 주장하며 구두 변론과 서면 제출을 남발할 수 있어 재판이 지연될 거란 게 중론입니다.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가 실질적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절차적 공방과 사법 정체만 가열시키는 게 아닐지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5: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7: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8: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9: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1: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0: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40도 넘는 더위를 전해드리는 건 이례적인데요. 매년 더위가 강해지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더웠나 싶습니다. 경남 양산 지역은 며칠째 40도를 넘었고 이외 경남 지역 곳곳으로 낮 기온 40도를 넘어서는 등 영남권 폭염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남 지역에도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몸이 약하신 분들은 주변에서 건강과 안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광진교에서 한강을 보며 걷는 쉬엄쉬엄 모닝 행사가 열립니다. 서울형 아침 운동 프로그램인데요. 코스를 따라 걷거나 달리면서 자유롭게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고 도로 통제는 새벽 5시 30분부터 오전 10시까지 도로 전면 통제됩니다. 주말 아침 건강하게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곡 구간 정체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홍지문터널에서 정릉터널까지 서행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천천히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춘천분기점에서 살짝 서행흐름 보이고 서종에서 화도까지 살짝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서평택분기점 부근 갓길에 고장난 화물차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주식 시장이 출렁이면 투자자들은 경제 뉴스와 증권 방송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런데 최근 한 경제 방송 내부 직원들이 방송 전에 특정 종목을 미리 사들인 뒤 방송 이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이른바 선행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언론의 신뢰는 물론이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잠시 후 미디어 비평에서 언론계 선행매매 이슈에 대해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침체가 길어지고 있는 한국 영화계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제작사, 매니지먼트 업계가 배우 출연료를 순제작비의 10% 미만으로 낮추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또 메가박스 중앙의 위기로 인한 영화계 충격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도 조영신 박사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1: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0: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아, 요즘 주식창 열어보기가 무섭습니다. 정말 한숨이 나오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개인 투자자들을 화나게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최근 증권방송 직원들의 선행매매 의혹으로 금감원이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부당이득이 10억 원이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2: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방송 매체의 파급력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의 도구로 악용한 집단적 반복 범죄이기 때문에 가능한 금액이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이제 선행매매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시세 조종이죠.
0: 시세 조종이다.
2: 네. 그러니까 뭐 불공정한 시세 조종을 한 행위들인데
0: 네.
2: 이게 이 금액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러니까 삼자가 다 한 거죠. PD, 진행자, 전문가 이렇게 출연을 해서 종목을 이야기를 합니다.
0: 네.
2: 그러면 이 종목이 신호가 되면 단타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그 단타에서 이익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신뢰를 할 수밖에 없겠지 않습니까?
0: 네.
2: 그러면 이게 반복적으로 수백 회 이루어진다면
0: 네.
2: 10억 원이 아니다. 아마 잘 이번에 안 잡혔으면 더 큰 금액들의 범죄 수익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모한 작가들이 어느 주식을 손을 내냐? 소형주죠. 그러니까 움직이기 좋은 주식들
0: 네.
2: 그리고 순간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이익을 올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초단타 그리고 알고리즘을 이용한 단타 매매를 이용하다 보면
0: 네.
2: 반짝 사이에 시세 차익이 나니까
0: 네.
2: 한 번 그 방송을 정치하던가 이제 소문을 들으셨던 분들은 그게 또 몰리게 되죠. 그러면 주식 등락폭이 더 올라가다 보니까 그 수익이 짭짤하니까 믿고 보는 주식이 되다 보니까
0: 네.
2: 더 이제 커진 거고 저는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 탐욕에 물든 펜테가 흉기보다 더 무서웠던 사건인 거였죠.
0: 네.
2: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들어갔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치고 나갔을 때 손실을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0: 네. 이미 뭐 이득을 보긴 늦은 시점이겠죠.
2: 시간이죠. 그러니까
0: 일반 시청자들은
2: 이거는 저는 다른 사건들보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들이 사건들이 어디 있었는 줄 아십니까?
0: 어디
2: 대표적인 주식 리딩방에서 하죠.
0: 아.
2: 그러니까 뭐 청담동 주식 부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 종목 사놓고
0: 네.
2: 이거 오른다 사라. 그 신뢰를 이용해서 그 회원들이 사다 보면 물량이 많으면 주식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0: 오르고.
2: 오르면 이제 자기는 팔고
0: 그것도
2: 사기가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들어와서 주식이 올라갔으니까 마지막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언론 방송이 주식 리딩방의 역할을 했는데 그건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미디어를 이용했기 때문에 더 재질이 안 좋은 범죄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네.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2: 그렇죠.
0: 네. 그런 시세 조종을 PD와 진행자, 전문가가 함께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라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이번 사건이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 1호라는 점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존과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2: 네, 그전에는 이제 특사경이라고 있지만
0: 네.
2: 이 수사를 하려고 되면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금감원이 불공정 거래 정황을 잡아도 금융위 정선이 고발이나 통보를 통해서 검찰의 지휘를 받는데
0: 네.
2: 이 사건들이 유사한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직접 인지 수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0: 아, 금감원 특사경이요.
2: 예. 그러다 보면 보고 체계가 나가고 또 어디서 말이 안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언론들 같은 경우는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정보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증거 인멸이라든가 중단을 한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0: 네.
2: 인지 수사를 할 때 뭐 한 발 더 발빠르게
0: 아.
2: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거였고 그 성과로서 매경 이 방송이 이제 잡혔고 이제 사실상 어느 정도 전모가 드러나게 된 거죠.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금감원이 혐의를 발견해도 검찰에 넘기는 절차가 필요했는데
2: 검찰에 바로 넘기지도 않고 금융위의 아. 정선이나 고발 이런 것들이 내부적 절차가 있었던
0: 것들이 많았군요. 그러다 보니 수사가 좀 늦어질 수밖에 없고
2: 늦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그 틈에 정보가 셀 수가 있고
0: 네.
2: 특히 이제 언론 같은 경우는 이 정보를 입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증거인멸 이라든가 말 맞출 수 있는 아. 시간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배제하다 보니까 인지 수사의 효과가 난 사건이죠.
0: 네. 그런데 앞서 방송 매체의 파급력이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증권 방송이나 기자의 보도가 주가를 움직일 만큼 영향력이 큰가요?
2: 크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식 리딩방에 있는 사람도 종목을 맞춰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일단 일반 개미들 같은 경우는 네. 주식 전문 투자자 말고요. 개미들 같은 경우는 어디를 신뢰를 하겠습니까?
0: 방송이요.
2: 방송, 언론.
0: 기자.
2: 기자.
0: 기사들.
2: 기사.
0: 네.
2: 이걸 신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제가 일일이 찾아가지고 이 회사의 종목이 어떻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런 불편함들이 없이 신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언론이죠. 물론 이제 전문가들은 그 언론이 끝물이라고 생각하고 안 믿지만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0: 네.
2: 그 영향력이 더 클 수밖에 없고 시청자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언론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죠.
0: 그런 신뢰를 이용한 정말 나쁜 죄질의 그런 범행이라고
2: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도 탐욕이 물든 펜대는 흉기보다 더 무섭다는 거죠.
0: 네. 그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사를 송고한 뒤 8초 뒤에 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궁금한 게 기사가 나오고 8초 만에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건가요?
2: 움직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기사나 이 기자에 대한 신뢰가 아주 높아요. 시장에서는.
0: 네.
2: 그리고 아주 소용주예요. 조금만 거래량이 있어도 주식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이렇게 거래량이 많은 주식들은 이렇게 단기간에 올릴 수는 없겠지만
0: 네.
2: 물량이 적은 주식 같은 경우는 호가만 있어도 어디서 신약 개발했다, 임상실험 한다더라 이런 뉴스만 있어도 주가가 팍팍 올라가는 게 소형주들이거든요.
0: 그럼 기사가 업로드 되자마자 이 기사를 보고 사는
2: 올라가죠.
0: 사람들이 많은 거군요.
2: 많은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기사나 이 방송이 신뢰를 얻은 거죠. 시장에서.
0: 네.
2: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저 기사를 사서 따라 들어가면 조금이라도 수익을 본다는 믿음, 신뢰가 생겼다 보니까 첫 번째는 언론에 대한 신뢰고 두 번째는 그 기사에 대한 신뢰인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그 기사를 보고 따라서 주식을 했는데 이익을 봤어요. 그럼 일반 투자자 심리는 뭐냐면 이 기사가 콩으로 매주를 선다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제 신뢰의 강을 넘어서 전적으로 의존하는 단계에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0: 이익을 본 경험이 한두 번 있다면 그 뒤에는 뭐 기사를 보고 무조건 좀 매수에 나서는
2: 예.
0: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2: 예.
0: 말씀이신데 사실 이런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지난 2월에도 기자들이 선행매매를 했던 이슈가 있었는데 그 뒤로 언론계에서 아니면 해당 방송국 내에서 좀 자발적인 정화 노력이나 재발 방지 노력이 없었던 건가요?
2: 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방송, 정권방송에서 유명한 탑 원투가 이제 지금 이 모습짓을 한 거였는데
0: 네.
2: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일어났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건 자정하고 뭐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국회에서 토론회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한경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있었던 한경 같은 경우에는 6개월간 주식 거래를 보고하게끔 돼 있고
0: 아.
2: 그다음에 자정 노력들을 많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0: 네.
2: 이제 또다시 인지수사로서 이제 밝혀졌던 것들은 뭐냐면
0: 네.
2: 나는 안 걸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0: 그
2: 믿음들이 좀 많습니다. 제가 이제 금융 사건 횡령 사건들을 보면
0: 네.
2: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게끔 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0: 네.
2: 왜냐하면 이 거래도 수백 번 이루어진 거잖아요.
0: 네.
2: 한두 번에서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되네, 안 걸리네. 그다음에 설마 내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가위레란을 박회하고 자정을 하고 하더라도
0: 네.
2: 차명으로 거래하면 된다.
0: 아 그렇군요.
2: 뭐 가족으로 거래하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효과가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그러니까 보자는 거죠.
0: 본인이 거래를 하면 걸릴 수 있으니 배우자까지 동원을 해서 선행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2: 이제 요즘은 더 하는 게 이제 배우자보다는 이제 뭐 동생이라든가 좀 더 한 다리 건너로도 하는데
0: 장모님이라든지
2: 그렇죠. 근데 다 걸리게 돼 있어요.
0: 다 걸리는군요. 예.
2: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심 거래가 의심 정황의 거래가 시작되면 그 주변을 소위 말해 사돈의 팔촌까지 털 수가 있으니까 검찰 용어로 한다면 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0: 네.
2: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다 어디서 이루어진 겁니까? 우리가 뭐 은밀하게 지하철에서 만나서 현금 주고받은 사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0: 주식 거래창 보면 다 나와 있죠.
2: 다 나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누가 어디를 듣고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뭐 카톡을 주든 뭘 하든 그 정보를 제공했던 그 시각들의 그 전화번호를 다 따게 된다면
0: 네.
2: 누구가 하고 했던 그 거래들은 그러니까 말은 차명이지만 결국은 거래는 실명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그 주변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금액들이 나오는 것들이죠.
0: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해도 법망을 피해갈 수 없다는 점.
2: 사돈의 네. 팔촌도 피해갈 수 없다는 점.
0: 사돈의 팔촌도 피해갈 수 없다는 점.
2: 말씀을 드리겠는 게 네. 얼마 전에 우리가 국회 저 언론재단에서 주최했던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0: 네.
2: 그게 이제 금감원 이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0: 네.
2: 했던 이야기인데
0: 네.
2: 시간은 걸리지만 잡아냅니다.
0: 결국엔 다 잡아낸다. 네.
2: 사돈의 팔촌은 다 잡아낸다. 그러니까 저 비슷한 말들 했죠. IT 기술에 의해서 흔적이 남기 때문에 그 흔적을 타고 가다 보면 이제 되는 거고 설령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이건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0: 네.
2: 그 처벌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환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0: 네.
2: 그 하지 마라 이 이야기들을 강하게 하는 것들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0: 네.
2: 이 말씀을 지금 시청자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언론계 종사하시는 분이라든가
0: 네.
2: 주가 시세 조정을 하셨던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언젠가는 잡힌다.
0: 네.
2: 하지 마시라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 관계자가 기사에서 다루지 않는 종목을 매매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 관계자가 이제 기사에서 어르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형들 짧게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맨 처음에 들었던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0: 네.
2: 다 종목을 이야기해요. 근데 누가 제일 수익률이 높았느냐? 기자였어요. 대가 하나는 업체에서 내부 정보를 알려준 거였죠.
0: 아.
2: 그건 혼자 버는 거잖아요.
0: 네.
2: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건데 이게 이제 진화가 돼가지고 어떠냐? 짜고 어느 한 기업체를 띄워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녹색 성장이다 뭐다 IT의 전도주도 하고 기사를 올라가고 그리고 거기서 수익을 얻고 그 회사는 상장 폐지가 되죠.
0: 네.
2: 이제는 리딩방에서는 할 수 있는 이 짓을 기자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면 이 시장이 좀 더 혼탁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0: 네. 이런 문제들 재발 방지를 위해서 뭐 언론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2: 저는 계속
0: 있는데.
2: 내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2: 왜냐하면
0: 네.
2: 혼자 아까 말씀드린 내부 정보를 내서는 건 혼자 이해하기잖아요. 이건 이제 흉기가 됐기 때문에 다량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는데 이 피해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 언론의 매체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0: 네.
2: 그럼 언론사도
0: 같이 책임을 져야죠.
2: 내부 통제에 대한 네. 책임을 져야 되는데
0: 네.
2: 그 책임이 없다 보니까 개인의 일탈, 징계, 가이드라인 만들고 아나운서님도 아만 가이드라인 하지 말아라고만 했어요. 했을 때 어떻게 한다라는 것들이 없다 보면
0: 그게 없군요.
2: 사람들은 견물생심이 생길 수밖에 없지 네. 않습니까?
0: 언론사도 어떤
2: 마찬가지죠.
0: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규정이 없는 거예요?
2: 언론사도 내부 통제를 할 수 있게끔 강하게 줬을 때 이게 걸렸을 때 언론사가 망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당한다고 했을 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는 게 아니고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들이죠.
0: 네.
2: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0: 네.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관련 법안들 관련 체계가 하루속히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3: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라디오 YTN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0: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승민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4: 이번 주에는 매주 평일 오전 10시 15분, 오후 3시 40분, 오후 8시 40분 세 차례 방송하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들었습니다. 모니터 기간은 7월 16일부터 28일까지 2주간입니다.
0: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가장 먼저 어떤 부분 짚어볼까요?
4: 사연을 보는 상담자의 상황에 맞는 답변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변호라는 게 원고와 피고 어느 쪽에서 변호하느냐에 따라 사연을 해석하는 시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0: 네.
4: 사연자의 얘기에 객관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에 재판 시 상대 측에서 걸고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 변호사인 진행자와 패널은 자연스레 떠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0: 네, 라디오라는 매체 특성상 사연자, 상담자의 입장 위주로 진행이 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도 거슬리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4: 지난 7월 23일에는 남편 혼자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뒤 이혼을 종용당하며 5년간 별거를 해온 아내의 사연을 소개했는데요.
0: 네.
4: 최근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상대 여성에게 상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패널은 유책 배우자인 남편이 이혼 청구를 할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사연자가 내심 이혼에 개의치 않고 또 실질적으로 관계 회복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된다면 이혼이 허용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고 하는데요.
0: 네.
4: 사연을 보낸 청취자가 반복해서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했음에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조금 뜬금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패널은 상대 여성이 남편이 유부남이라고 하는 걸 몰랐다면 위자료 인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 장기간 별거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난 경우 그 이후의 부정행위는 위자료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도 있다. 별거 기간 중에 실질적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이 미미하다면 분할 비율이 낮게 채정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0: 네.
4: 이는 재판이라면 상대 측 변호사가 할 법한 발언들이었는데요. 사연자는 약 30년간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맞벌이로 세 아이를 키우고

0: 시가의 대소사를 다 챙겨왔다고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패널과 진행자는 이 부분을 짚으며 남편이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사연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더 적절한 진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 네, 실질적으로 사연자가 궁금했을 내용들에 대해서 좀더 충분한 설명과 그 위주로 진행이 됐더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연에서는 어땠을까요?
0: 반면 너무 또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1: 네.
0: 지난 7월 22일에는 큰아버지의 은행 빚을 상속받게 된 조카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큰아버지의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 포기를 했고 사연자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상황이라 대습 상속이 된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패널은 통지를 아예 못 받았거나 대습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몰랐다는 사실을 주장해 볼수 있다. 상속된 빚이 10여 년 전의 것인데 은행 대출의 경우 상법상 5년의 시효가 있어 소멸 시효의 항변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희망적인 의견을 들려줬습니다.
1: 큰아버지 빚이 넘어왔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이 나왔을까요?
0: 그런데 법 전문가가 아닌 청취자인 제가 듣기에도 상황이 그렇게 패널 조언대로 풀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느껴졌는데요.
1: 네.
0: 사연자는 몇 차례 친척들이 전화를 걸어 빚 상속과 상속 포기에 대한 얘기를 했음에도 해외에서 근무를 하고 조카인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여겼기에 그 말들을 흘려넘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지를 못 받았다고 주장을 할순 없었고요. 큰아버지의 빚이 은행 빚이었는데 10년이 넘은 지금 법원에서 추심 서류가 날아왔다는 것은 은행이 이미 부실 채권을 내입 채권 추심업자에게 넘긴 상황으로 이해됐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결국 사연자는 큰아버지의 빚을 상속받았고 갚아야 하는 채무자가 된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였는데요. 이 경우에는 변호사로서 이를 풀어나갈 법이 있는지를 위주로 답변을 해줬어야 했습니다.
1: 네.
0: 아울러 청취자에게도 재산이 아닌 빚도 상속받을 수 있다. 선순위 상속자가 상속 포기를 할 경우 친척에게까지 추심이 올수 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한다 등을 상세히 알려줬다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긍정적으로 보신 부분도 하나 말씀해 주신다면요?
0: 사연자의 질문보다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준 경우도 있었는데요. 지난 7월 24일에는 집에서 술만 마시며 홀로 생계를 책임진 어머니를 폭행하던 아버지가 부양 의무를 주장하며 돈을 요구한다는 40대 남성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1: 네.
0: 이때 진행자는 성년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는 법적으로 있지만 2차적 부양 의무라 아주 약간만 드리면 되겠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어머니는 현재 임시 분리 조치된 아버지와 이혼할 것을 권유하며 성인 자녀들의 증언도 증거가 되니 증거가 없다고 위축하지 말고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것을 독려해 사연을 보낸 청취자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1: 네.
0: 또 일반 사람들의 경우 법을 몰라서라기보다 이런 법이 있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할지 구제 방법을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1: 네.
0: 미니코너 이슈로 속에서는 지난 7월 27일 웨딩홀 업체의 과도한 위약금 요구를 해결하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이때 진행자는 부당한 위약금을 요구받는다면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상담을 받을 것이라고 알려주는데요. 국번 없이 1372번을 통해 상담받으라고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준다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1: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꼼꼼하게 짚어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1: 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옴부즈맨 김승민 평가원이었습니다.
2: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1: 한 주간의 문화계 소식들을 짚어보는 뉴미디어 트렌드 시간입니다. 미디어 엔터 연구소 CNX의 조영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앞으로 좀 변화가 생겼더라고요. 정부 지원을 받아서 제작되는 영화에서 배우의 출연료를 순 제작비의 10% 미만으로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3: 네.
1: 정상급 배우들이 소속된 기획사들도 이 협약에 참여한 걸로 전해지는데 업계 참여율 자체에는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3: 이번 협약에 참여한 매니지먼트사가 세 군데밖에는 없죠. 지금의 협약으로만 보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1: 그렇군요.
3: 같고요. 이게 이제 시작이 되어서
1: 네.
3: 앞으로 많은 매니지먼트나 다른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 그 희망을 조금 심어주었다 정도로 파악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1: 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천천히 나눠볼 텐데

0: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되는 영화가 1년에 몇 편 정도나 되나요?
1: 이게 과거 기준으로 따져서 독립 제작사하고 등등을 다 포함시키면 편수가 대략 해서 60편 정도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구조인데요.
0: 네.
1: 이번에 지원하려고 하는 대상은 과거하고 좀 달라요.
0: 어떻게 다르죠?
1: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독립 영화,
0: 네.
1: 예술 영화 쪽에 치중이 되었었다면 이번에는 20억에서 100억 사이에 있는 중저가 예산을 쓰고 있는 상업 영화에
0: 아.
1: 정부 지원을 태울 수 있다라는 거라서 과거의 데이터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0: 그렇군요. 저는 독립 영화, 예술 영화가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군요.
1: 네, 이번 건은 상업 영화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 매니지먼트사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들이 의미를 가지는 거죠.
0: 네. 정부가 지원하는 중예산 영화의 배우 출연료를 순 제작비 10% 미만으로 책정하는데 협조하기로 했다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게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1: 강제성을 가지면 네. 오히려 문제가 되겠죠. 통상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협의체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더 높아진 조치라고 이해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0: 실현 가능성이 더 높은?
1: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와 그리고 단서 조항이 붙은 거잖아요. 정부 지원 사업에 한해서. 그러니까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영화일 경우에는 이게 해당되지 않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한정된 섹터 내에서 매니지먼트사나 다른 관계사들이 합작을 해서 합의를 해서 협의체를 구성했다라는 게 의미를 가지는 거라서 그게 다른 조금 다릅니다.
0: 저는 이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좀 도덕적인 어떤 양심에 따라서 이거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실효성이 좀 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1: 참여하는 기업들은 정부 지원 사업을 받으니까요. 정부 지원 사업을 받게 되면 그다음에 네. 어떻게 예산을 썼고 등등에 대한 것들은 공유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고요. 거기다 이제 정부 지원을 받고 제작사가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들이 아니라
0: 네.
1: 제작사와 매니지먼트사가 같이 들어와서 협의를 한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돈 그리고 뭐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의 일들이 발생할 거라고는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0: 네.
1: 다만 정부 지원을 받는 편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영화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 맥락에서 얼마나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클까? 이 질문은 남을 수 있겠죠, 이게.
0: 그럼 바로 질문을 드릴게요. 네. 얼마나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1: 이건 산수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0: 네.
1: 지금 매니지먼트사가 들어온 게 3개밖에 없잖아요.
0: 네네.
1: 그리고 올해 400억 정도 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근데 정부 예산이 최대 25억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100억짜리 영화를 만들면 그중에서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게 25억 내외예요.
0: 아.
1: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해서 제일 높은 금액으로 정리를 하는 건데 25억이냐 아니면 정부 지원금의 출연료 상한세 이 부분을 비교해 놓고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최대 25억이거든요.
0: 네.
1: 그 최대 25억이면 100억짜리인 거고 100억짜리에 10% 하고 면 10억인 거고
0: 네.
1: 10억이라고 했을 때 조연하고 주연하고 등등등 다 합쳐서 그 언더리에 들어와야 되니까 생각보다는 지금 당장에서는 크게 뭐 이것 때문에 시장이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할 것 같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죠.
0: 어쨌든 그래도 상당히 유의미한 협약이라고는 보시는 거죠.
1: 그렇죠. 시작을 네. 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정부 지원 사업에 상업 영화들이 지원을 받는 것도 특이한 상황이지만 두 번째는 이 지원이 작년하고 올해인지 나온 건데
0: 네.
1: 올해 이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한 업체가 400여 개가 넘거든요. 영화가.
0: 네.
1: 그중에서 이제 4, 50편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0: 아,
1: 이게.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그건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 예전엔 상업 영화가 이렇게 지원을 받겠다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이 섹터 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공감하고 있고
0: 네.
1: 어떻게든 솔루션을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발현?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0: 네, 그
1: 의지가 있으면 이게 아니더라도 다음 조치나 등등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0: 네. 그런데 이 협약이 톱배우는 무관하고 오히려 무명 배우들이나 신인 배우들에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유가 뭔가요?
1: 해석의 차이인 건데요. 이걸 조연 또는 주연 배우의 출연료를 10%로 묶겠다 하게 되면
0: 네.
1: 다른 배우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작겠죠. 근데 이게 합산 비율이라고 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출연자들 전체 합산 비율이 제작비의 10%를 넘어서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소위 얘기하는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주연 배우와

0: 협상력을 가지지 않은 배우들 간의 격차가 발생할 거고 어쨌든 정부 지원을 받았으니 10% 안을 맞춰야 되는데
1: 네.
0: 주연이 더 많이 가겠다고 얘기를 하면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쪼개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그럼
0: 그러니까
1: 나머지 배우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톱
0: 그쵸.
1: 배우를 제외한.
0: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영화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공동체적 의식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연 배우라고 해서 같이 1년 동안 같이 얼굴을 마주보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지나치게 많은 몫을 차지하게 되면
1: 네.
0: 다른 배우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걸 뻔히 아는 상황에서
1: 네.
0: 그렇게 함부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주연 배우가 그렇게 되면 러닝 개런티를 받거나 등등 다른 형태로 구조가 바뀌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1: 네.
0: 그러니까 사람의 욕망은 몰라서 욕심은 몰라서 나쁜 쪽으로도 갈수 있겠지만 뭐 주연 배우가 좀 적게 받고 대신에 러닝 개런티를 더 받고 이런 식의 구조를 짜게 되면 전체적으로 나빠지지는 않을 수 있죠.
1: 네. 한편 뭐 영화계 메가박스 중앙 기업 회생 이슈가 배급사뿐만 아니라 지역 위탁 상영관도 피해를 볼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배급사는 알겠는데 지역 위탁 상영관이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0: 아, 일종의 프랜차이즈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리바게뜨 같은 곳도 직영점이 있고 가맹점이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메가박스도 직영점이 있고 가맹점이 있어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은 가맹점이죠. 근데 가맹점이 시스템을 전부 메가박스 본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산부터 돈 받고 입력되고 등등하는 시스템 다 있는데 그럼 그 돈이 전부 메가박스한테 가잖아요.
1: 네.
0: 본사에. 그리고 나서 그걸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정산을 해서 가맹점에 돌려주는 구조거든요.
1: 네.
0: 근데 회생이 딱 걸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돈은 지금 메가박스 본사에 가 있는데 그게 지금 묶여버렸으니 나한테 올
1: 네.
0: 돈이 지금 나한테 안 오는 거죠. 내가 직접 영업을 해서 돈을 받았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는데 이게 본사로 들어가 있으니 본사가 어쨌든 절차를 밟아서 나한테 줘야 되는데
1: 네.
0: 내가 이제 그럴 여유가 없는 거죠.
1: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뉴스로 아무리 접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 실직을 하고 피해액은 얼마나 되나요?
0: 정확한 숫자는 지금 아직은 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묶여 있는 돈이라고 보면 시장에
1: 네.
0: 나와 있는 얘기로만 보면 배급사가 한 70억 정도, 위탁 아까 말씀드렸던 메가박스 위탁 운영사들이
1: 네.
0: 한 150억 정도가 지금 묶여 있는 것 아닐까라고
1: 정산을
0: 얘기를 한
1: 받지
0: 건데, 네,
1: 못한
0: 그쵸.
1: 돈이
0: 네.
1: 150억 정도.
0: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 사업자들이 뭐 우리처럼 대재벌이나 이런 사람 현금을 재워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되게 큰 돈인 거죠. 당장 뭐 여기저기 인터뷰에 나오는 거 보면 당장 이거 묶이면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 당장 벌어지는데 어떡할
1: 네.
0: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생각보다는 큰 사업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심각하죠. 이분들한테는.
1: 메가박스 중앙이 지급하지 못한 지금 정산금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회생 절차 대응 설명회를 연다고 하는데 저 어떤 좀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0: 보통 이제 정부가 직접적으로 그 비용을 대납을 해주거나 등등 하지는 못하는 거고요. 다만 예전에 우리가 화재가 나거나 등등 하면 긴급 자금을 유통시켜 주거나 할 수는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직접적인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돈들은 정부에서 일단 긴급 자금 형태로 해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거나 등등 했을 때는 그걸 다시 회수하는 구조는 만들어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1: 네.
0: 그 부분은 아마 문체부나 영진이가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정부가 어느 정도 좀 개입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는 거죠.
0: 네, 긴급 자금 정도는 해줄 수
1: 네.
0: 있는 부분이죠. 당장 지금 뭐 급한 상황이니까.
1: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영화계 극장을 살리겠다고 해서 뭐 영화 관람권 할인권을 막 뿌렸잖아요.
0: 예.
1: 네. 그런데 정작 이 혜택이 한국 영화보다는 할리우드 대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좀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이 상황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0: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1: 아니다.
0: 하는데
1: 네.
0: 당장 이제 한국 영화를 제작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돈이 우리한테 와야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1: 네.
0: 이 할인권을 만들었던 원래 목적 자체가 특정 영화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극장에 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문턱을 낮춰줘서
1: 네.
0: 극장 경험을 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극장에 와서 보게 되면 니들이 지금 안 오는데 극장에서 한번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올 수 있지 않겠냐. 지금 뭐 가격이 올라서 극장에 못 간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극장에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극장에 못 오기 때문에 영화 산업이 안 좋은 거니까.
1: 네. 일단 근데, 영화관으로 네, 오셔라.
0: 경험을 해봐라. 네. 경험을 해보면 니들이 영화관에 올 거 아니냐. 그래서 경험을 주기 위한 조치로서 할인권을 주는 거라 그것이 해외 영화가 됐든 국내 영화가 됐든 장기적으로 보면 혜택은 다 극장 안에 있다. 영화판에 있는 사람들한테 모두 돌아가는 문제라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1: 네.
0: 근데 다른 문제가 하나 있죠.
1: 어떤 건가요?
0: 할인권 지급 대상이 이제 할인권이 언제부터 할인권을 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1: 네.
0: 1인당 2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 그거 받으면 아무래도 극장 관람객 수가 늘어나죠.
1: 네.
0: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정부의 일종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뭐 연령대라든지 뭐 이런 거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거 아직 심사받기 전에 예매를 받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매권을 선취하기 위한 행위들이 벌어지다 보니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사업자들이 가져가거나 하는 상황이 일부 벌어지긴 했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도 몇 살 등급이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1: 네.
0: 일단 예매를 풀어버리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예매를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네. 받은 걸로. 그런데 아직 프로세스를 통과하지 못했으니 그 영화는 예매 대상이 지금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나왔을 때 그걸 선취하고자 하는 사업자 욕망이 좀 작동을 한 건데 그런 부분만 좀 정리가 되면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뭐 영화계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반가운 소식도 하나 이야기해볼게요. 최근 넷플릭스 상위 100 중에서 한국 콘텐츠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아 그렇죠. 이번에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내년부터는 이제 이 보고서도 분기 반기별로는 안 나올 텐데 올해까지는 반기별로 6개월마다 한 번씩 뭘 많이 봤어라는 자료를 정리를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한국 드라마가 제 기억으로 아마 10편 넘게 지금 들어와 있을 거예요.
1: 네.
0: 그리고 뭐 영화도 휴민토하고 대홍수가 들어가 있어서 2편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2002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7편으로 시작을 했는데 TV쇼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 11편까지 증가했으니까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1: 네.
0: 이제 숫자로만 보면 그런데 이제 다른 숫자를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 갈 길이 좀 멀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대목은 있어요.
1: 어떤 숫자인가요?
0: 첫 번째는 네. 제작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1: 네.
0: 그럼 제작비가 많이 오른 만큼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데 오징어 게임을 제외해놓고는 글로벌 탑10에 들어간 게 없어요. 그러니까 100위권에는 지금 우리가 많이 올라가서
1: 네.
0: 그리고 제작 편수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았으니까 히트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옛날보다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 20편 정도 들어왔다고 치면 신작이 그중에서 7편 들어왔다고 치면 확률이 몇 퍼센트인데
1: 네.
0: 지금은 24편 만들었는데 11편 올라왔으니까 거의 50% 수준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1: 네. 상당히 성적이 좋은 건데요.
0: 히트율은 되게 좋은데
1: 네.
0: 대신에 제작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 히트율이 어디까지 제작비를 감당할 수 있는 성과냐라고 하면 과거와 비슷한 동남아시아, 아시아권의 주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북미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서 순위를 잡아야
1: 네.
0: 탑10에 올라가는 건데 탑10에 올라가는 숫자는 이번에 그 참교육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참교육이 굉장히 놀라운 건데 오징어 게임 이후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1: 그러네요.
0: 제작비나 등등이 올라간 거에 비하면
1: 네.
0: 아직 우리가 좀 갈 길은 있는 먼데
1: 네.
0: 다만 야, 히트율이 이만큼 올랐으니까 우리가 잘 만들긴 하는구나라고
1: 네.
0: 생각은 할 수 있는
1: 네.
0: 거죠.
1: 그래도 훈훈한 이야기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미디어 엔터 연구소 조영진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앱,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악동 뮤지션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하지도 못할 텐데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러고 보니 내 심장은
1: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아직 여름 한 달이 남았는데 더위는 벌써 절정인 느낌입니다. 상대적으로 더 더운 영남권에서는 더욱 조심해 주시고요. 밤에도 실내 온도 신경 써 주시면서 건강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냉방과 환기해 주시고요. 미지근한 물 한 잔 드시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변 어르신이나 취약계층도 한 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용산에서 사고 소식 들어왔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가는 길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마포대교부터 밀리고 있고 일산 방향은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고까지 정체고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둔내 부근 갓길에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새말 부근에서 서행 중이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평택분기점에서 평택휴게소 구간 1차로와 2차로에서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변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중부고속도로 통영 졸음심터는 현재 임시 폐쇄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오늘 충청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는 지역 순회 경선이 막을 올렸죠. YTN도 앞서 생방송으로 개표 발표 현장을 전해드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지역 순회 첫 경선이었습니다. 첫 승리는 김민석 후보가 거머쥐었죠?
4: 네, 불과 300표 남짓 차이에 그야말로 박빙 승부였습니다. 충청권 앞선 김민석 후보가 45.05%를 득표했고요. 정청래 후보는 0.44%포인트 뒤진 44.61%를 얻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3위 10.34%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엎치락뒤치락 결과가 나왔는데요. 충남과 충북에선 김민석 후보가 앞섰지만 대전과 세종에선 정청래 후보가 우세했습니다. 최고위원 득표율도 살펴보면요. 순천에선 최민희, 한민수 2명, 진명에선 박선원, 서미와 김용 3명이 당선권인 5순위에 안착했습니다. 투표에 앞서 후보들은 충남 공주와 충북 청주, 대전을 돌며 정견 발표도 진행했는데요. 정청래 후보를 두고 김민석, 송영길 후보의 2대1 구도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명청대전 지옥문을 닫자고 외쳤고 송영길 후보도 대통령을 네거티브하는 자를 용서할 수 없다며 정청래 후보의 협공을 퍼부었습니다. 정 후보는 이 대통령과의 의리를 끝까지 지킬 사람은 오히려 자신이라고 강조했고요. 특히 마지막 대전 정견 발표에선 김 후보가 4년 전 지방선거 패배된 이대명 당시 대표 탓을 이번 지방선거엔 자신의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최악의 자기 정치라고 발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최고위원 정견 발표에서도 친청계 후보들은 개혁을, 진명계 후보들은 이대명 정부 성공을 각각 전면에 내걸며 전략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3: 그럼 추후 경선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4: 네, 당장 내일은 부산 울산 경남 순회 경선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다음 주말엔 제주 인천, 강원 대구 경북을 차례로 거칩니다.

0: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는데 일단 첫 승기를 잡은 김 후보가 계속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처음 도입된 선호 투표제도 변수입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땐 순위별로 표가 재배분되는 방식인데요. 이 경우 송영길 후보표가 김민석 후보에 흡수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정 후보로선 단숨에 과반 이상 압승을 노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전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41.6도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후 역대 최고 더위 기록을 하루 만에 또다시 뛰어넘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2: 경남 양산 젊음의 거리. 숨이 턱 막히는 열기에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밖에 나온 시민들은 양산으로 햇빛을 가린 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늘에 앉아 손 선풍기로 더위를 식혀보지만 역부족입니다.
3: 지금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선풍기가 없으면 땀이 흐를 정도로 덥고 너무 더워서 집에서 계속 에어컨이랑 선풍기를 틀고 있게 되는 것 같아요.
2: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41.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전날 기록한 41.4도를 하루 만에 뛰어넘으며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40도를 넘어선 건 나흘째. 특히 41도 이상을 이틀 연속 기록한 건 관측 이래 처음입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보도블록 위에 얼음물을 올려놓자 삽시간에 녹아 물로 변해버립니다. 하수관 뚜껑 표면 온도를 측정해보니 무려 64.9도. 피부에 닿으면 단 몇 초 만에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4: 숨이 턱턱 막히고 피부가 따가울 정도로 진짜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로 힘드네요.
2: 김해와 창원도 기상관측 이래 처음으로 40도를 넘어서면서 경남 곳곳이 극한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1: 연일 이어지는 찜통 더위에 광화문 광장도 거대한 한증막으로 변했습니다. 높은 기온의 습도까지 겹치면서 시민들은 숨쉬기조차 힘들다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서울 광화문 광장의 뙤약볕이 비추자 시민들이 손으로 햇빛을 가린 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시원한 음료를 들이켜보지만 찌르는 듯한 열기를 식히긴 역부족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습도까지 높아 광장은 마치 습식 사우나처럼 느껴집니다.
6: 지금 거의 사우나에 있는 것처럼 내 숨이 좀 턱턱 막히는 편인데 그 아이스팩이랑 그 물이랑 우유, 시원한 물이랑 우유를 준비하고 있고
5: 더위를 달래려 물놀이도 해보지만 옷이 금방 말라버릴 만큼 햇빛이 따갑습니다.
7: 아이들 데리고 처음 나왔을 때 같이 물에 들어가서 사실은 좀 젖었거든요. 근데 뭐 30분도 안 돼서 금방 마르고 돌아갈 때 옷을 안 갈아입을 정도로 금방 마르는 상황이어서.
5: 공기는 후텁지근, 땅은 아지랑이가 올라올 만큼 후끈후끈합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광장 바닥을 촬영해봤습니다. 온통 40도 안팎의 고온을 나타내는 빨간색입니다. 청계천을 찾은 시민들도 양산을 내려놓지 못하고 다리 아래 그늘에 옹기종기 모여 더위를 피합니다. 물가에 발을 담그고 담소를 나누면서도 등줄기엔 송골송골 땀이 배어나옵니다.
8: 애들이 집에만 있기 답답하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놀기 원하는데 밖에는 너무 그냥 걸어다니기 힘드니까 그늘진 곳이나 이제 물놀이 있는 곳으로 다녀야 될 것 같아요.
5: 당분간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만큼 무더위가 심한 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1: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어제 하루 전국 온열 질환자가 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상당수는 야외 활동을 하던 사람들로 나타났지만 실내에서 발생하는 환자 숫자도 만만치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전국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가 열흘째 50명을 넘겼습니다.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전국 온열질환자는 7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하루 전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로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환자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과 인천이 각각 1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또 제주와 세종을 제외하고는 전국 각 시도에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5일부터 누적 환자는 1,781명으로 늘었고 누적 사망자는 13명입니다. 발생 장소를 보면 작업장이나 논밭, 길가와 같은 실외가 전체의 79%를 차지합니다.

0: 했습니다. 반면 집이나 건물, 실내 작업장처럼 실내 공간에서 환자가 발생한 비율도 20%를 넘었습니다. 특히 집의 경우 냉방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머물다 온열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38도가 넘는 극한 폭염이 올 경우 자택 내 온열질환자 발생 비중이 평소보다 2배가량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더위가 심할 때 냉방기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주변 무더위 쉼터를 찾아 더위를 피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1: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갈대밭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전북 김제시 만경읍 만경강 인근 갈대밭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산림청 헬기 2대 등 헬기 4대와 소방경찰 인력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번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갈대밭이 워낙 넓고 연소 확대 우려가 있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뭄이 극심한 남부 지역에 21억 원의 긴급 추가 지원금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가뭄 상황이 심각한 경상 전라 지역에 지원금을 투입하며 하천 굴착과 양수시설 설치, 급수차 동원 등 단기간에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에도 가뭄 취약 지역의 농업용수 공급시설 확충을 위해 지방비를 포함해 모두 100억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 등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보다는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2: 우여곡절 끝에 법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 등 72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대수술의 남은 절차는 법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의결과 대통령의 공포입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15일 안에 이를 공포해야 하는데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중남미와 독일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3일 귀국해 다음 날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YTN에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빨리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3: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4: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3: 범죄자 천국 시대의 개막 선언과도 같습니다.
2: 청와대가 앞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직후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던 만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정부는 대신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경찰의 사건 암장 우려나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등 예상되는 허점을 메울 추가 입법이나 시행령 개정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일부 민생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보안수사권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터라 이번 법안에서 대안으로 포함된 보안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데 우선 집중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5: 저는 보안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2: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출범 전까지 검사 인력 보충과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 사이의 교통 정리까지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1: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모레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 소원, 개별 사안을 대상으로 한 위헌 법률 심판 청구까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시도해볼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법안 재가 전까진 국민 여론을 지렛대 삼아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국무회의 통과 이후엔 새로운 대체 법안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이 조항이 입법 취지와 무관하게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법 왜곡죄 전처를 밟는 게 아닐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6: 지난 3월 시행된 법 왜곡죄는 입법 단계부터 논란이었습니다. 판검사나 경찰이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거나 왜곡한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이와 별개로 현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시행 넉 달 만에 고소 고발된 사람은 12,000명을 넘겼는데 혐의가 인정돼 송치된 이는 없었습니다. 이 가운데 72%는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수사가 종결된 경우였습니다. 법 왜곡죄를 두고는 법률 문구가 모호해 수사기관 행정력만 소모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법조계에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 조항이 제2의 법 왜곡죄가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무엇을 중대한 위법 수사, 현저한 소추 재량권 일탈로 볼지 불분명해 법 왜곡죄처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거란 겁니다. 실제 공소기각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로 보여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란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면 피고인들은 위법 수사 등을 주장하며 구두 변론과 서면 제출을 남발할 수 있어 재판이 지연될 거란 게 중론입니다.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가 실질적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절차적 공방과 사법 정체만 가열시키는 게 아닐지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 검찰이 보안수사권 폐지 논의 국면에서 보여준 대응 방식은 과거와는 달랐습니다. 이른바 집단 항명은 자취를 감췄고 쇼츠 영상 등을 통해 여론 환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결국 보안수사권을 지켜내진 못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7: 뒤에 감춰진 거대한 부조리를
8: 끝내 대검찰청 유튜브 검찰 나옵니다.
7: 검찰의 의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보안수사입니다.
9: 검찰은 최근 자체 유튜브 채널에 쇼츠 영상을 잇따라 올리며 보안수사의 필요성을 설득해왔습니다. 법무부 역시 일상 속 검사들의 모습을 통해 보안수사가 국민 삶과 직결돼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10: 어떻게 보면 수사권이랑 기소권이
11: 진저희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검사입니다.
10: 쌤으로 분리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 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팔, 손목과 손 내지는 팔의 관계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9: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권을 비롯한 다른 검찰개혁 강론에 대해서도 언론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부쩍 늘렸습니다.
12: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권
11: 안동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입니다.
12: 본건 범행이 밝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9: 검찰청 폐지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집단 성명이나 집단 반발은 오히려 부정적 여론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해 실제 수사 사례를 앞세운 조용한 설득에 나선 겁니다. 최근 장윤기 사건 등을 거치며 보안수사권 존치론에 힘이 실리는 듯했지만 여권의 강경한 기류를 바꾸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막바지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이 직접 나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결국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는 막지 못했고 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사실 검찰 내부에선 검찰청 폐지라는 개혁 틀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보안수사권만 떼어내 지켜내기는 힘들다는 무력감이 일찍부터 감돌았습니다. 결과를 바꿀 수 없다면 부작용에 대한 우려라도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던 검찰의 여론전은 결국 씁쓸한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선정 특혜 의혹으로 종합특검 조사를 처음 받았습니다. 특검은 오늘 윤 의원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9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윤 의원은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관저 공사는 인수위가 끝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뒤 이뤄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윤 의원이 청와대 이전 TF를 총괄하며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관저공사 수의계약을 따내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1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3: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4: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적으로 30도 내외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29.4도, 대구 32.7도, 광주 29.7도 나타납니다. 전국 내륙과 경남 많은 곳에 열대야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토요일 밤이지만 더워서 대부분 집에 계신 분들 많으시죠. 도로도 일찍부터 한가한 흐름 보였습니다. 현재는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원활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인천요금소 갓길에 고장난 승용차가 있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종에서 화도 구간 서행 중이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 분기점 부근 갓길에서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안성방향 남한산성터널 3차로에도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동해고속도로 포항방향 남경주 부근에서 문무대항 1터널 구간 2차로에서 공사 중인데요. 7월 20일부터 장기 차단 중입니다. 한강을 따라서 용산과 강남, 여의도에서 살짝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정체고 하남방향은 원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채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8월 1일 토요일 밤이에요.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주말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은 본조비가 부릅니다. Always.

FM 94.5MHz 밤 9시 뉴스앤뮤직 첫 곡으로 Always 듣고 왔습니다. 본조비의 목소리로 출발했어요.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주말의 첫날 우리 뉴스앤뮤직 가족분들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여러분의 이야기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또 같이 듣고 싶은 노래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문자창 열려 있어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이미지 첨부하실 때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할수 있는 방법도 열려 있어요.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하단에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저희가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보통 7말 8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로 휴가철 가장 많은 분들이 떠나는 시기, 바로 지금 이 주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주말부터 연결해가지고 평일까지 쭉 이어서 휴가 해외로 떠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국내 여행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번 주말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폭염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또푹 쉬어주는 게 우리 체력 관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일상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온열질환 걸리지 않게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워낙 더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문자로도 날씨 관련한 이야기 나눠주고 계세요. 5265번님, 오늘 날씨가 정말 더운 하루였습니다. 모두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맞아요. 지금 밤 9시 반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서울은 체감 온도가 아직도 31도를 넘기고 있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더울까요? 게다가

습도도 75%라 나가면 왠지 꿉꿉하고 후텁지근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럴 때 불쾌지수도 오를 수 있으니까 서로에게 좀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 않게끔 서로 조심하는 자세도 필요하겠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도 확인해 볼게요. 팝으로 준비했습니다. 캐런앤의 Not Going Anywhere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잭 브라운 밴드의 Toes까지 만나볼게요.

밤 9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지역 순회 첫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우세했습니다. 충청권 합산 김민석 후보가 45.05%를, 정청대 후보는 0.44%포인트 뒤진 44.61%를 얻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3위로 10.34%를 기록했습니다. 충남과 충북에선 김민석 후보가 앞섰지만 대전과 세종에선 정청래 후보가 우세했습니다. 최고위원 득표율의 경우 친청에선 최민희, 한민수 의원이, 친명에선 박선원, 서미화, 김용 의원이 당선권인 5순위에 안착했습니다. 내일은 부산, 울산, 경남 순회 경선이 진행되며 다음 주말엔 제주, 인천, 강원, 대구, 경북을 차례로 거칠 예정입니다. 미국과 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마지막 방문지인 독일로 이동합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1일 오후, 한국 시각 내일 새벽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출발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합니다. 이어 현지에서 교민 간담회를 연 뒤 7박 11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라 3일 낮 한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비판과 관련해 이 대통령과 내란을 극복하면서 맺어진 전우에도 있지만 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게 내 삶에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 작가는 오늘 공개된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말을 하면 관계 유지가 안 될 거라고 생각될 경우 관계를 포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시기에 서로 마음이 맞아 전우애로 맺어졌다고 해서 영원히 가야 하는 건 아니라며 서로 다른 판단을 했고 가는 길이 달라진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익숙한 가요 그리고 팝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9시 38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휴가철을 보내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라는 이야기 했는데요. S010109님 지금 강원도 속초에서 가족여행 즐기고 계시는군요. 1박 2일 동안 가족과 함께 여름휴가 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출발해서 오전 11시쯤 도착했는데 내일 아침 중으로 서울 다시 복귀 예정이에요. 조금 늦게 출발하면 차도 많이 막힐 것 같고 개인적인 일정도 있어서 아침 일찍 출발하기로 했네요. 라고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출발 일찍 하시면 1박 2일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완전히 꽉 찬 하루 여행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속초 워낙 즐길 거리, 볼 거리 많잖아요. 특히 먹을 거리로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속초 또 중앙시장 가셔서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또 바닷가 가면 해산물, 회 빼놓을 수 없죠. 아유, 얼마나 재밌게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계실까요? 이 와중에도 저희 YTN 라디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일 올라오시는 길에도 이렇게 귀경길 차 꽉 막힌다고 해서 짜증내시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채널 94.5MHz 고정하시고 저희 YTN 라디오 청취하시면서 좋은 노래 그리고 실시간 뉴스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게요. 한희정의 꿈꾼다, 김연우 나는 사랑이 뭔지 모르나 봐요.

한희정 꿈꾼다, 김현우 나는 사랑이 뭔지 모르나 봐요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밤 9시 뉴스앤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9시 48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지난밤 강원도 강릉의 밤 최저기온이 30.2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올해 전국에서 첫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첫 초열대야가 관측됐던 7월 2일과 비교해 한 달가량 늦은 기록입니다. 하지만 올해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30일 기준 9일로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어 밤더위 기세가 강력합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밤낮으로 열기가 쌓이면서 밤사이 25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지속하는 곳이 많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는 상황 속에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서 유조선이 잇따라 공격당했습니다. 현지 시각 1일 오만 리마 북동쪽 약 20km 해상을 지나던 유조선이 미확인 발사체에 맞아 운항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영국 해사무역기구가 밝혔습니다. 이 유조선은 피격으로 기관실이 손상되고 자체 항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해당 기구는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오만 카사브 북동쪽으로 약 39km 해상을 지나던 유조선도 공격으로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지난 2월 미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시작한 이후 주요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통제를 선언하고 지시 불응을 이유로 상선들을 공격해왔습니다. 우주에 방출돼 표류 중인 스페이스X 로켓 잔해가 달 표면에 충돌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전문가들을 인용해 현지 시각 31일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월 15일 스페이스X 로켓 팰컨9은 달 착륙선 두 척을 싣고 발사돼 1단 로켓은 발사 직후 지구로 돌아왔고 2단 로켓은 달 착륙선들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임무를 완수한 뒤 우주 공간에 버려졌습니다. 우주를 떠돌다가 달 충돌 궤도에 진입한 로켓 상단부 잔해가 미국 동부 시각 기준 오는 5일 새벽, 한국 시간으로는 5일 오후 달 앞면에 충돌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이 충돌로 TNT 3톤 규모의 폭발력이 발생하고 지름 27m에 깊이 5m의 새로운 충돌구, 크레이터를 만들면서 먼지와 파편 구름을 쏘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0337번님, 고3 미대 입시생 딸의 실기대회 날이었습니다. 4시간 동안 그림 그리고 밤 8시가 돼서야 끝났네요. 녹초가 돼서 나온 딸에게 기운 내라고 응원해 주세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림 그리는 것도 참 긴장되고 떨렸을 텐데 특히 고3이면 오늘 이 결과가 정말 입시에 직결되기 때문에 더 긴장하고 그렸을 텐데 이렇게 가뜩이나 더운 날씨에 또 열심히 그림을 그린 우리 따님 정말 수고했다. 그리고 좋은 결과 기대한다라고 이야기 전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경남 양산시가 한낮 최고 기온 41도를 넘겼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더위에 지쳐 계신데 온열질환 예방수칙 세 가지 알고 계시죠? 야외에서 이동할 때 가급적이면 그늘 이용하시고요. 물 자주 드시고 틈틈이 휴식을 취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도 더위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건강 잘 챙기시면서 오늘 자정까지 이어지는 뉴스앤뮤직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9746번님의 신청곡 사이먼 앤 가펑클의 Bridge of a Troubled Water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10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3: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계절의 시계보다 앞서간 더위지만 그래도 체력과 건강 잘 챙기시면서 건강한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환기해 주시고요. 냉방기기도 적정 온도로 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지근한 물 드시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되고요. 자기 전 강렬한 운동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광진교에서 쉬엄쉬엄 모닝 행사가 열립니다.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건강 프로그램인데요. 광진교 위를 자유롭게 걷거나 뛰면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셔서 운동으로 시작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도로 통제는 조금 더 일찍 시작되는데 새벽 5시 30분부터 오전 10시까지 도로 전면 통제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여주휴게소 부근 갓길에 고장난 소형 화물차가 있습니다. 현재 처리하고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종에서 화도 구간 살짝 밀리고 있습니다. 덕소 3패에서 강일까지 서행 중이고 내촌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4: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 토요일 밤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6: 네, 전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7: 경남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41.6도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후 역대 최고 더위 기록을 하루 만에 또다시 뛰어넘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8: 경남 양산 젊음의 거리, 숨이 턱 막히는 열기에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밖에 나온 시민들은 양산으로 햇빛을 가린 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늘에 앉아 손 선풍기로 더위를 식혀보지만 역부족입니다.
9: 지금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선풍기가
10: 양산
9: 없으면
10: 시민입니다.
9: 계속 땀이 흐를 정도로 덥고 너무 더워서 집에서 계속 에어컨이랑 선풍기를 틀고 있게 되는 것 같아요.
8: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41.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전날 기록한 41.4도를 하루 만에 뛰어넘으며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40도를 넘어선 건 나흘째, 특히 41도 이상을 이틀 연속 기록한 건 관측 이래 처음입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보도블록 위에 얼음물을 올려놓자 삽시간에 녹아 물로 변해버립니다. 하수관 뚜껑 표면 온도를 측정해보니 무려 64.9도. 피부에 닿으면 단 몇 초 만에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11: 또 숨이 턱턱 막히고 피부가 따가울 정도로
10: 양산 시민입니다.
11: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로 힘드네요.
8: 김해와 창원도 기상관측 이래 처음으로 40도를 넘어서면서 경남 곳곳이 극한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6: 네, 이렇게 경남 지방이 극한 더위 속에 갇힌 건 장마철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은 마른 장마에 또 지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분지 지형의 특성까지 더해진 탓인데요.
7: 더 큰 문제는 다음 주 극한 더위가 서울 등 수도권으로 옮겨간다는 점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한반도가 끊임없는 역대급 열파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은 41.6도까지 올라 또다시 전국 관측 이래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또 기상관측 역사상 이틀 연속 41도를 넘는 더위가 이어진 것도 이번 양산이 처음입니다. 특히 김해와 창원도 지역관측사상 처음으로 40도를 웃도는 등 경남 지역으로 극한 더위가 확대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같은 극한 폭염은 한반도 상공을 뒤덮은 이중고기압에 산맥을 넘은 뜨거운 바람이 더해진 것이 원인입니다. 특히 양산 등 경남 일부 지역은 산맥으로 둘러싸여 분지를 이루고 있는 곳이 많아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0: 37도로 예보돼 일부 수도권에서는 이보다 더 심한 중대경보 수준의 더위가 찾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폭염 강도의 변수는 일본 남쪽 해상을 지나는 태풍입니다.
1: 일본 남쪽에서 태풍이 지나가면
2: 오재호 교수입니다.
1: 동풍이 불게 됩니다. 영서 지방은 그 팬 현상이라는 현상 때문에 폭염이 더 가중이 되어서 아마 저 중부 지방도 37도, 38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0: 반면 역대급의 더위를 기록한 영남 지방은 다음 주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극한 더위에서 잠시 벗어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3: 네, 이런 가운데 프로야구에서도 올 시즌 처음으로 폭염으로 취소가 되는 경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오늘 열릴 예정이던 삼성과 롯데의 부산 경기와 기아와 NC의 창원 경기를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산과 경남 지역은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로 오후 2시 기준 부산 사직구장과 창원 NC파크의 기온은 38도에 달했습니다. KBO 리그 규정에 따르면 하루 최고 기온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경보가 발령되고 경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경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경기 운영위원이 경기 취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그런가 하면 지난밤 강원도 강릉의 밤 최저기온이 30.2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올해 전국에서 첫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첫 초열대야가 관측됐던 7월 2일과 비교해 한 달가량 늦은 기록입니다. 하지만 올해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30일 기준 9일로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어 밤 더위 기세가 강력합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밤낮으로 열기가 쌓이면서 밤사이 25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지속하는 곳이 많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3: 네, 폭염 속 온열질환자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어제 하루 전국 온열질환자가 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4: 상당수는 야외 활동을 하던 사람들로 나타났지만 실내에서 발생하는 환자 숫자도 만만치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전국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가 열흘째 50명을 넘겼습니다.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전국 온열질환자는 7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하루 전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로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환자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과 인천이 각각 1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또 제주와 세종을 제외하고는 전국 각 시도에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5일부터 누적 환자는 1,781명으로 늘었고 누적 사망자는 13명입니다. 발생 장소를 보면 작업장이나 논밭, 길가와 같은 실외가 전체의 79%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집이나 건물, 실내 작업장처럼 실내 공간에서 환자가 발생한 비율도 20%를 넘었습니다. 특히 집의 경우 냉방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머물다 온열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38도가 넘는 극한 폭염이 올 경우 자택 내 온열질환자 발생 비중이 평소보다 2배가량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더위가 심할 때 냉방기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주변 무더위 쉼터를 찾아 더위를 피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3: 폭염과 함께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4: 해수욕장과 시원한 계곡에는 더위를 피하려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정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아침 8시부터 기온이 벌써 30도를 넘어선 제주 바다. 이른 아침 시간인데도 백사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여름 제주 햇볕은 따갑다 못해서 아플 정도. 모래찜질하며 더위를 피하기도 하고.
7: 집 근처에는 바다가 없어서 제주도까지 왔는데요. 바닷바람도 너무 좋고 날씨도 좋고 너무 좋아요. 또 오고 싶어요.
6: 바닷속으로 들어간 아이들과 피서객들은 물놀이를 즐기며 폭염을 식힙니다.
8: 아, 지금 너무 재미있고 한번 계속 놀고 싶어 이렇게.
6: 때마침 해수욕장에서는 축제가 열려서 다양한 체험도 즐길 수 있어 휴가 재미를 더했습니다. 산과 계곡을 찾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구름이 많고 산이 높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진안 운이람 반이람 계곡. 가뭄 탓에 계곡 물은 얕아졌지만

0: 끌고 들어가서 작은 물고기를 잡다 보면 찌는 듯한 더위를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1: 제일 재밌는 게 지금 방금 하던 것처럼 수영하면서 물고기 구경하는 거예요.
2: 카메라로 찍어보니까 어때요?
1: 신기해.
0: 계곡 바로 옆 깔끔하게 단장한 물놀이 시설도 가족과 아이들에겐 계곡이나 다름없는 시원한 여름 천국.
3: 사촌과 같이 놀러 왔고 저 대왕 미끄럼틀이 가장 부딪히고 속도가 가장 빨라서 재밌어요.
0: 하루 평균 614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추산된 올여름 극성수기 휴가철은 8월 10일까지입니다.
2: 네, 산으로 바다로 폭염 때문에 물을 찾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꼭 기억해야 할 건 안전사고 조심입니다. YTN 오정권입니다.
4: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박빙의 승부 끝에 최다 득표로 승리했습니다.
5: 최고위원 선거 중간 발표에서는 최민희 의원이 1위로 집계됐고 당선권인 5위 안에는 친명계 3명, 친청계는 2명이 포진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6: 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첫 경선 지역 충청의 선택은 김민석 후보였습니다. 303표 차이, 0.44%포인트의 아슬아슬한 박빙 승부에 후보들조차 개표 결과 발표 뒤에도 혼란을 겪을 정도였습니다.
7: 숫자는 정확히
8: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9: 지금 가서 표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8: 정성내 후보입니다.
6: 지역별로 보면 충남과 충북은 김민석 후보, 대전과 세종은 정청래 후보가 역시 근소한 차이로 각각 1순위 최다 득표를 챙겼습니다. 애초 공개적으로 자신의 충청권 패배를 전망했던 김 후보는 쉽지 않은 지역이었다면서도 초반 경선만 선방하면 전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할 거로 내다봤습니다.
10: 국민과 당원들의
8: 김민석 후보입니다.
10: 변화에 대한 기대, 혁신에 대한 요구, 아마 이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훨씬 더 무겁게 생각이 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6: 반면 승리의 고지가 이제 현실화됐다며 조심스럽게 자신의 우세를 점쳤던 정청래 후보는 그동안 경쟁 후보들에게 집중 공격을 당한 거로 치면 잘 나온 것 아니냐며 다음 경선 승부를 노렸습니다.
11: 두들겨 패고 공격하고
8: 지금까지 정청래 후보입니다.
11: 당해온 것을 생각하면 매우 훌륭한 성적 아니겠습니까? 당원들께서 저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6: 송영길 후보는 목표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선방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선 막바지에 반전을 노리겠다고 말했습니다.
12: 100만 표 이상이 마지막 셋째 주
8: 송영길 후보입니다.
12: 호남과 수도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거기서 반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최고위원 선거 중간순위 1위는 친청계로 꼽히는 최민희 후보로 집계됐습니다. 당선권인 5위 안에는 친명계에서는 박선원, 서미아, 김용 후보 3명, 친청계에서는 한민수 후보까지 2명이 들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충청권에서 열린 첫 순회 경선을 성황리에 마친 민주당은 앞으로 전국을 돌며 합동연설회를 이어갑니다. 이후 오는 17일 다시 이곳 대전에서 전국 당원대회를 열고 차기 당 지도부를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4: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 등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보다는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13: 우여곡절 끝에 법률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 등 72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대수술의 남은 절차는 법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의결과 대통령의 공포입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15일 안에 이를 공포해야 하는데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중남미와 독일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3일 귀국해 다음 날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YTN에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빨리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14: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8: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14: 범죄자 천국 시대의 개막 선언과도 같습니다.
13: 청와대가 앞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직후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던 만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정부는 대신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경찰의 사건 암장 우려나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등 예상되는 허점을 메울 추가 입법이나 시행령 개정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일부 민생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터라 이번 법안에서 대안으로 포함된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데 우선 집중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15: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13: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출범 전까지 검사 인력 보충과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 사이의 교통 정리까지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홍익입니다.
4: 보안수사권 폐지를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검찰 분위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뒤숭숭 그 자체입니다.
5: 기소율은 줄고 무죄율은 높아질 거란 우려에 사건 실체규명 기회까지 날려버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6: 70년 넘게 유지해온 직접 수사권이 사라질 처지에 놓인 검찰 내부엔 착잡함과 무기력이 팽배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YTN과 통화해서 개혁을 명분으로 제도를 급격히 바꾸다 보니 검사들이 무력감에 빠져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존재 이유를 걱정할 새도 없이 10월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전까지 조직 개편을 끝내야 하는 등 산적한 후속 조치가 발등에 불입니다. 무엇보다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론 막강해진 경찰을 견제하고 사건을 바로잡기 어렵다는 게 위기감의 진원입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수사권 없이 1차 수사기관 비리를 적발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장윤기와 고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처럼 추후 실체를 밝힐 기회를 상실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지 못하고 서류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 기소율은 줄고 무죄율은 높아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기소 가능성까지 고려해 치밀하게 수사해야 하는 금융사건은 어떻겠느냐며 여의도 증권가에선 지금이 주가 조작 적기라는 조소마저 나온다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자주 섞인 목소리와 별개로 앞으로는 부실 수사 책임을 검경 어디에 물어야 할지 등 검찰개혁 후폭풍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8: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8: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9: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열대야로 인해 잠들기도 어렵습니다. 수면 방해뿐 아니라 온열 질환에도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고 실내 온도 시원하게 쾌적하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에 외출하실 때는 가볍고 밝은 옷 착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야간 작업이 시작된 곳이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종암에서 기름 구간, 1차로와 2차로에서 도로 보수 공사 중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묵동나들목에서 종암분기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서행 중이고 구리 쪽은 성산대교에서 서강대교 구간, 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서행 흐름 보입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 성산대교 남단에서 2km 지점 2차로에서 시설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내촌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정차 중이고요. 여파로 내촌 아들목에서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상주 영천고속도로 상주 방향 동군위 부근 갓길에도 고장난 승용차가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진 상태라서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방향 흥천이포에서 살짝 서행 흐름 보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화성 방향 동탄 방향 2차로에서 비탈면 보수 작업 중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가득한 밤. YTN 라디오 주말 뉴스 앤 뮤직 이어갑니다. 깊어가는 토요일 밤. 이번 시간도 다양한 음악과 주요 뉴스 전해드릴게요. 8월 1일 토요일 밤에 함께하는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니 카터의 목소리로 출발합니다. I got you.

0: can you?
1: FM 94.5MHz 밤 10시 뉴스 앤 뮤직은 닉 카터의 I got you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뉴스 앤 뮤직 본격적으로 출발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유료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세요.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게요. 90년대 추억의 팝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마돈나의 Take a Bow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보이스 투맨이 불러요. Unbended Knee까지 만나볼게요.

밤 10시 뉴스앤 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서울에서 하루 동안 온열질환자 5명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발생한 온열질환자가 5명으로 집계돼 지난 5월 15일 집계 시작 이후 누적 환자가 15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 전역에는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함께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시는 폭염대응위기경보를 경계단계로 높이고 시와 자치구에 폭염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무더위 쉼터 등 9,800여 곳의 폭염대응시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 대사가 부임하자마자 서울 광화문과 남대문 시장 등을 방문해 찍은 사진을 잇따라 SNS에 올리며 한국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스틸 대사는 자신의 SNS 계정에 배우자와 남대문 시장을 방문했다고 알리며 익숙하면서도 새롭게 다가오는 서울을 다시 알아가는 시간이 설렌다고 적었습니다. 한국계 첫 여성 미국 대사인 스틸 대사는 지난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건너간 이민자 가족 출신으로 지난달 30일 부임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뭄이 극심한 남부지역에 21억 원의 긴급 추가 지원금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가뭄 상황이 심각한 경상 전라 지역에 지원금을 투입하며 하천 굴착과 양수시설 설치, 급수차 동원 등 단기간에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경남 밀양시 초동저수지와 인근 농경지를 방문해 가뭄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0시 뉴스앤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10시 37분에서 38분 향해 막 달려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 텐데요. 이소라의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말아요. 권진아 끝까지 두 곡 듣고 올게요.

이소라,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말아요. 권진아, 끝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45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를 러시아 본토 공격에 활용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각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비공개 회담을 하면서 러시아 영토 내 타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스타링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직접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답하거나 약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회담 몇 주 전부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스타링크 사용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설득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사진을 찍겠다고 선로에 들어가면서 열차 운행이 한때 지연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오늘 저녁 7시 반쯤 경부선 병점역과 세류역 사이 선로에 초등학생 2명이 무단으로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고 처리 과정에서 뒤따르던 열차 석대가 5분에서 10분가량 지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점역 관계자는 학생들을 선로 밖으로 대피시켜 철도 특별사법 경찰대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레일은 열차 운행을 방해할 경우 철도안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환자가 같은 병실을 쓰던 환자를 흉기로 숨지게 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오늘 살인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오늘 오후 6시 40분쯤 전남 광주 신안동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한 7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요양병원에서 칼로 싸운다는 신고 내용을 통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0시 뉴스앤뮤직. 밤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뜨거운 공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체감온도 31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정말 무덥다 계속해서 문자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외출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댁에 계시는 분들 체온관리 잘 하시면서 건강 챙기셔야겠고요. 밤 10시 뉴스앤뮤직 이번 시간 끝곡으로 박효신의 숨, 샘킴과 지코가 함께한 It's You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11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태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1: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당분간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 남부지방의 폭염중대경보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체력이 쉽게 떨어질 때라서 무리하면 안 되는데요. 낮에도 밤에도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카페인과 알코올은 피해주시고 수분 섭취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의 안전도 함께 살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이 어두워진 상태라서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방향 송탄부근 갓길에서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여주휴게소 부근 갓길에서 고장난 소형 화물차를 처리 중입니다. 주말 작업이 시작된 곳이 있는데요.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종암에서 기름 가는 길 1차로와 2차로에서 도로 보수공사 중입니다. 꽤 크게 공사하고 있어서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수신호로 지나 하고 있고 월곡 램프부터 밀립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 성산대교 남단에서 2km 지점 2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월릉분기점에서 종암분기점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 전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41.6도를 기록하며 우리나라 기상 관측 이후 역대 최고 더위 기록을 하루 만에 또다시 뛰어넘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2: 경남 양산 젊음의 거리. 숨이 턱 막히는 열기에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밖에 나온 시민들은 양산으로 햇빛을 가린 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늘에 앉아 손 선풍기로 더위를 식혀보지만 역부족입니다.
3: 지금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0: 경남 양산 시민입니다.
3: 계속 땀이 흐를 정도로 덥고 너무 더워서 집에서 계속 에어컨이랑 선풍기를 틀고 있게 되는 것 같아요.
2: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41.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전날 기록한 41.4도를 하루 만에 뛰어넘으며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40도를 넘어선 건 나흘째. 특히 41도 이상을 이틀 연속 기록한 건 관측 이래 처음입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보도블록 위에 얼음물을 올려놓자 삽시간의 녹아 물로 변해버립니다. 하수관 뚜껑 표면 온도를 측정해보니 무려 64.9도. 피부에 닿으면 단 몇 초 만에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4: 나도 숨이 턱턱 막히고 피부가 따가울 정도로 진짜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로 힘드네요.
2: 김해와 창원도 기상관측 이래 처음으로 40도를 넘어서면서 경남 곳곳이 극한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1: 네, 이처럼 연일 이어지는 찜통 더위에 광화문 광장도 거대한 한증막으로 변했습니다.
5: 높은 기온에 습도까지 겹치면서 시민들은 숨쉬기조차 힘들다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서울 광화문 광장에 뙤약볕이 비추자 시민들이 손으로 햇빛을 가린 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시원한 음료를 들이켜보지만 찌르는 듯한 열기를 식히긴 역부족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습도까지 높아 광장은 마치 습식 사우나처럼 느껴집니다.
7: 지금 거의 사우나에 있는 것처럼 내 숨이 좀 턱턱 막히는 편인데 그 아이스팩이랑 그 물이랑 우유, 시원한 물이랑 우유를 준비하고 있고
6: 더위를 달래려 물놀이도 해보지만 옷이 금방 말라버릴 만큼 햇빛이 따갑습니다.
8: 아이들 데리고 처음 나왔을 때 같이 물에 들어가서 사실은 좀 젖었거든요. 근데 뭐 30분도 안 돼서 금방 마르고 돌아갈 때 옷을 안 갈아입을 정도로 금방 마르는 상황이어서
6: 공기는 후텁지근, 땅은 아지랑이가 올라올 만큼 후끈후끈합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광장 바닥을 촬영해봤습니다. 온통 40도 안팎의 고온을 나타내는 빨간색입니다. 청계천을 찾은 시민들도 양산을 내려놓지 못하고 다리 아래 그늘에 옹기종기 모여 더위를 피합니다. 물가에 발을 담그고 담소를 나누면서도 등줄기엔 송골송골 땀이 배어나옵니다.
9: 애들이 집에만 있기 답답하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0: 폭염일 때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최근 15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택에서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비중은 평소 6% 수준으로 해외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극한 폭염일 때는 12%로 2배가량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올여름 유럽과 일본에서 발생한 폭염 인명 피해가 냉방이 어려운 집안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뭄이 극심한 남부 지역에 21억 원의 긴급 추가 지원금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가뭄 상황이 심각한 경상 전라 지역에 지원금을 투입하며 하천 굴착과 양수시설 설치, 급수차 동원 등 단기간에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에도 가뭄 취약 지역의 농업용수 공급시설 확충을 위해 지방비를 포함해 모두 100억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0: 지난달 수출액이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1,000억 달러에 육박한 98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2위 기록인데 반도체 수출만 410억 달러로 두 달 연속 4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류한웅 기자입니다.
2: 지난달 수출액이 1년 전보다 62.8% 증가한 989억 달러로 6월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월간 수출액이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연속 800억 달러를 넘을 정도로 수출 호조세가 이어졌습니다. 지난달도 수출 효자는 반도체였는데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79% 증가한 410억 달러였습니다. 지난달 수출액 989억 달러 중 반도체 수출액 비중은 무려 42%에 달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은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400억 달러를 넘는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증시에선 반도체 고점 논란이 있었지만 고사양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견조함을 보여줬습니다.
3: 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다 봤는데
4: 염승환 LS증권 이사입니다.
3: AI 투자 더 하겠다. 뭐 돈 빌려서라도 더 하겠다. 아마존 CEO는 뭐라고 했냐면 메모리가 되게 비싸서 투자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비싸도 상관없다. 더 사겠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5: 공급 과잉설은 좀
3: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2: 컴퓨터가 48억 달러로 1년 전보다 404% 증가하는 등 무선 통신 기기, 디스플레이 등 20대 주력 수출 품목 중 가전을 제외한 19개 품목 전체 수출액이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 수출액이 217억 달러로 96% 증가하는 등 9대 주요 수출 지역 중 CIS, 독립국가연합을 제외한 8개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이란 전쟁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였던 중동 지역 수출액도 증가로 전환됐습니다. 수출액 증가로 지난달 무역 수지는 30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흑자 규모는 두 달 연속 300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0: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11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일주일 전보다 리터당 3.3원 내린 1,869.1원이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도 전주보다 4.1원 내린 1,852.8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일시적 공격 중단과 사우디아라비아 주도로 홍해의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한 다국적 연합 창설 논의 등에 따라 하락했습니다. 극심한 폭염 속에 관광객을 태운 모터보트가 연료 고갈로 부산 바다를 표류하다 구조됐습니다. 영호남을 중심으로 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찰 건물과 야산에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양일혁 기자입니다.
6: 모터보트 한 대가 해경 선박에 줄이 묶인 채 이동합니다. 부산 영도 해상에서 연료가 고갈돼 표류하다가 구조된 겁니다. 모터보트에는 초등학생 4명을 포함해 모두 9명이 타고 있다가 출동한 해경 구조정에 옮겨 탔습니다. 해경은 조사 결과 해당 선박이 출항 전 연료량도 확인하지 않은 데다 선박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깎아지른 절벽 아래 구조대원들이 환자를 헬기로 이송합니다. 설악산 비선대 인근 삼형제길에서 50대 남성이 암벽 등반 도중 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국립공원 특수구조대와 소방은 이 남성을 응급처치하고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폭염이 극심했던 오후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강원도 동해 삼화사 템플

0: 템플스테이 건물에서 불이 나 2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템플스테이를 찾은 6명이 급히 대피해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단층짜리 건물이 모두 탔습니다. 경남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불이 나자 산림청은 헬기 2대와 차량 15대, 인력 60명을 긴급 투입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산림청은 산불을 진화하는 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전북 김제시에선 만경강 인근 갈대밭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헬기 4대와 소방, 경찰 인력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갈대밭이 워낙 넓고 불길이 번질 우려가 있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1: 오늘 낮 12시 50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동 골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50대 남성이 덤프트럭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A씨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30대 트럭 운전자가 우회전을 하던 도중 조수석 부근을 지나선 A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전국 남원시 주생면에 있는 농수로에서 1톤 트럭이 길을 벗어나 도랑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구조대는 차량 내부에 의식이 없이 쓰러져 있던 70대 트럭 운전자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쯤 인천 경서동 편도 1차로에선 시내버스와 SUV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직진을 하던 버스와 골목길에서 나오던 SUV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첫 순회 경선 지역인 충청권에서 김민석 후보가 박빙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충청권은 애초 정청래 후보의 우세가 점쳐진 지역이었던 만큼 예상 밖이란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남규 기자입니다.
3: 김민석 후보는 애초 경선 첫 지역 충청권과 이어지는 부울경까지 1주차 승부에서 자신이 밀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7%포인트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며 조심스럽게 반전 전략도 설명했는데 결과는 처음부터 김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김 후보 측은 정청래 후보의 연고지라 고전을 예상했다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당심의 승리란 해석을 내놨습니다.
4: 이재명의 길이 옳다!
5: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4: 국정을 성공시키고 총선에 승리하는 김민석의 길이 옳다!
3: 호남과 수도권 등 경선 막바지로 갈수록 승기가 더 굳어지지 않겠나 조심스러운 낙관과 함께 다음 경선 지역도 쉽지 않다며 경계도 여전한 모습입니다. 반면 고향 충청에서의 승리를 시작으로 초반기세를 이어가는 이른바 1위 쏠림 효과를 노렸던 정청래 후보 측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김민석, 송영길 두 후보가 집중 공세를 퍼부은 명천 갈등 프레임이 일정 부분 통한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4: 너는 반명이야. 낙인 찍고
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4: 총선 승리, 대선 승리 할 수 있겠습니까?
3: 다만 부울경 등 이어지는 경선 지역에서 경쟁 후보들보다 비교적 조직력이 탄탄하고 최근에 여론조사 추세도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왔던 만큼 승부는 지금부터라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양강 구도 속 맹추격 중인 송영길 후보는 합동 연설에서 정 후보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지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4: 대통령의 판단에
5: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4: 친명을 주장하고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3: 이번 권리당원 투표 결과 발표는 선호투표 1순위 득표만 공개한 결과란 점에서 아직 최종 결과를 점치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다음 부울경 경선 결과에 따라 초반 판세는 상당 부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2: 관저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종합특검의 조사를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윤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는데 특검이 관저 이전을 둘러싼 윗선 개입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6: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종합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에 처음 소환된 윤 의원은 관저 공사와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7: 그 인수위 끝나고
5: 윤하동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7: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뭘 물어볼지 모르는데 가서 잘 설명하겠습니다.
6: 윤 의원은 여사님 업체로 불리는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 21g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청와대 이전 TF 팀장이던 윤 의원이 김건희 씨 요구를 받고 21g이 선정되도록 김호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지시했다는 게 특검 시각입니다. 윤 의원이 김건희 씨, 21g 대표와 세 차례 사전 답사를 하고 나서 관저 위치가 바뀐 대목도 조사에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윤 의원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넉 달여 만에 소환인 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윤 의원은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혐의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달 말 수사가 종료되는 특검이 윤 의원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관저 이전에 관한 윗선 개입 의혹을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2: 13가지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개월째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지난해 말 김병기 의원이 쿠팡 임원과 고가의 식사를 하고 항공사로부터 숙박권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여기에 강선우 의원의 1억 원 공천원금 녹취 불똥이 튀며 김 의원은 여당 원내대표에서 물러난 데 이어 탈당까지 하게 됐습니다. 김 의원이 권력에서 멀어질수록 경찰 수사에는 탄력이 붙었고 지난 2월 처음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9: 재개된 모든
5: 김병기 무소속 의원입니다.
9: 말끔하게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8: 속도를 내는 것 같았던 경찰 수사는 금세 주춤되기 시작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7차례 소환되는 동안 건강 상태를 이유로 출석을 미루거나 반나절만 출석하며 쪼개기 조사를 받았는데 막판에는 경찰이 끌려다닌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9: 안 좋아서 근데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지만
5: 김병기 의원입니다.
9: 성실하게 설명하겠습니다.
8: 생각보다 늘어지는 수사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던 지난 4월 서울경찰청장은 공개적으로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수사가 지연된다는 비판까지 고려한 판단으로 읽혔습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상급기관인 경찰청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부분이 많다며 의혹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겁니다. 이후 보강수사만 석 달, 사건을 검토 중이라는 말이 반복되는 사이 김 의원 의혹을 제기한 전 보좌진은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까지 냈습니다. 김병기 의원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은 모두 13가지로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일부 마무리를 언급한 게 벌써 수개월이 흐른 데다 전체적으로 1년 가까이 사건을 끌어온 이유는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2: 지난해 대선 당시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잘못 보고했다가 추후 수정한 사례가 81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중앙선관위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서울 강남구 선관위는 1294표인 신사동 5투표소 투표수를 1994표로 잘못 입력했다가 뒤늦게 수정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선관위에서도 3차례 투표수 수정이 이루어졌고 부산 영도구에선 투표수가 미보고된 사례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어두운 밤,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뉴스와 음악으로 깊어가는 밤. YTN 라디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이제 내일과 만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존 레전드의 목소리로 출발할게요. I know better.

FM 94.5MHz 밤 11시 뉴스 앤 뮤직은 존 레전드의 I Know Better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받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이미지 첨부하실 때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을 위한 채널도 열려 있는데요.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이제 밤이 깊어가면서 집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주말이니까 뭐 늦게까지 외부에서 약속 가지시는 분들, 그리고 또 지금 한창 여름 휴가 보내고 계시는 분들, 밖에서 또 조금은 더 선선해진 바람, 이따금씩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느끼려고 집 밖에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저는 방송 끝나고 나면 바로 집으로 향할 거거든요. 집이 떠오르는 노래 두곡 한번 들어보죠. 제스 글린의 Take Me Home 이어서 메건 트레이너가 부릅니다. I will be home.

밤 11시 뉴스앤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마지막 방문지인 독일로 이동합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1일 오후, 한국 시각으로는 내일 새벽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출발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합니다. 이어 현지에서 교민 간담회를 연 뒤 7박 11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라 3일 낮 한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서울에서 하루 동안 온열 질환자 5명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5명으로 집계돼 지난 5월 15일 집계 시작 이후 누적 환자가 15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 전역에는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함께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시는 폭염 대응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높이고 시와 자치구에 폭염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무더위 쉼터 등 9,800여 곳의 폭염 대응 시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환자가 같은 병실을 쓰던 환자를 흉기로 숨지게 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오늘 살인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오늘 오후 6시 40분쯤 전남 광주 신안동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한 7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요양병원에서 칼로 싸운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11시 34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 텐데요.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 서영은 사랑하는 날에 두 곡 만나고 올게요.

뱅크 가질 수 없는 너, 서영은 사랑하는 날에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3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경남 양산은 낮 최고 기온이 41도까지 치솟겠고 서울도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상청은 이중고기압에 산맥을 넘은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분지지형에 갇혀 경남 지방을 중심으로 극한 더위가 이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도 35도 안팎의 폭염이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후 월요일부터는 바람의 방향이 동풍으로 바뀌면서 서울 등 서쪽 지방 기온이 37도 안팎까지 치솟고 영남

지방은 40도 이상의 극한 더위에서 잠시 벗어날 전망입니다. 프로축구 선두 서울과 2위인 전북이 올 시즌 두 번째 맞대결에서 득점 없이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서울은 전북을 상대로 1승 1무의 우위를 지키며 승점 차를 9점으로 유지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3무 2패로 부진했던 부천은 강원 원정 경기에서 3-0 완승을 거뒀습니다. 전반 19분 갈레고가 왼발 중거리 슛으로 원더골을 터뜨렸고 후반에도 성예건의 K리그 데뷔골과 가브리엘의 헤더골을 더해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중동주재 미국 대사관들은 현지 시각 1일 자국민들에게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에 대비해 대피를 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요르단과 이라크, 이스라엘 등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관들은 일제히 성명에서 중동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은 각별한 주의와 경계를 늦추지 말고 항공편 취소, 주기적 영공 폐쇄, 여행 차질 가능성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대사관은 일부 항공사는 운항 재개를 연기했고 일부 노선은 취소됐다며 미국 시민권자들은 사태 악화 시 출국을 고려하거나 출국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중동 밖의 미국 외교 공관도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며 중동 밖 지역의 미국 시민권자들은 영내 방문이나 경유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경고는 최근 미국과 이란 사이 군사적 충돌 수위가 높아지는 분위기 속에 미국이 이번 주말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공습에 나설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이뤄졌습니다. 미국 CBS 방송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함께 공습에 나설 방침이지만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다고 보도했고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이미 내려졌으며 공격이 며칠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5265번님, 다음 주는 대한민국 전역에 낮 최고 기온 35도 이상 예상된다고 하네요. 가급적 야외 활동 자제해야겠습니다. 라고 문자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앞서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지만 다음 주 내내 서울의 낮 기온이 35도를 웃돌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월요일인 모레는 36도, 그리고 화요일에는 37도까지 오른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뭐 37도 오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더운데 다음 주는 얼마나 더울지 예상도 안 되거든요. 이런 가운데 양산시는 41도까지 올랐다고 하니까 정말 이 폭염이 빨리 사그라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에 더 신경을 쓰셔야겠어요. 오늘 밤에도 안전하고 또 시원하게 온도 관리 잘 하시면서 하루 나시고 내일도 저희 YTN 라디오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Sixpence None the Richer의 There She Goes, Savage Garden의 I Knew I Loved You, 그리고 끝곡으로 Westlife의 My Love까지 세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2: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3: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5: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이번 권리당원 투표 결과 발표는 선호 투표 1순위 득표만 공개한 결과란 점에서 아직 최종 결과를 점치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다음 부울경 경선 결과에 따라 초반 판세는 상당 부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2: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 등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보다는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3: 우여곡절 끝에 법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 등 72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대수술의 남은 절차는 법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의결과 대통령의 공포입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15일 안에 이를 공포해야 하는데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중남미와 독일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귀국해 다음 날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YTN에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빨리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4: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범죄자 천국 시대의 개막 선언과도 같습니다.
3: 청와대가 앞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직후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던 만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정부는 대신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경찰의 사건 암장 우려나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등 예상되는 허점을 메울 추가 입법이나 시행령 개정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일부 민생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보안수사권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터라 이번 법안에서 대안으로 포함된 보안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데 우선 집중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5: 저는 보안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3: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출범 전까지 검사 인력 보충과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 사이의 교통 정리까지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2: 보안수사권 폐지를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검찰의 분위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뒤숭숭 그 자체입니다. 기소율은 줄고 무죄율은 높아질 거란 우려에 사건 실체규명 기획까지 날려버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6: 70년 넘게 유지해온 직접 수사권이 사라질 처지에 놓인 검찰 내부엔 착잡함과 무기력이 팽배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YTN과 통화해서 개혁을 명분으로 제도를 급격히 바꾸다 보니 검사들이 무력감에 빠져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존재 이유를 걱정할 새도 없이 10월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전까지 조직 개편을 끝내야 하는 등 산적한 후속 조치가 발등에 불입니다. 무엇보다 보안수사 요구권만으론 막강해진 경찰을 견제하고 사건을 바로잡기 어렵다는 게 위기감의 진원입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수사권 없이 1차 수사기관 비리를 적발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장윤기와 고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처럼 추후 실체를 밝힐 기회를 상실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사가 피의자를 대면

0: 태국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마지막 방문지인 독일로 이동합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1일 오후 한국 시각 오늘 새벽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출발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합니다. 이어 현지에서 교민 간담회를 연뒤 7박 11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라 3일 낮 한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구마모토 지진 소식입니다. 지진 피해가 크게 늘면서 일본 정부가 복구에 5,600억 원을 긴급 투입하고 열악한 대피소 보완책으로 호텔 빈방과 공무원 숙소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극한의 더위와 다가오는 태풍도 큰 걱정입니다. 구마모토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1: 실종자 수색 작업이 마무리되고 본격 집계가 시작되면서 재산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 현 재난대응본부는 이번 지진에 3,400채가 넘는 주택이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만에 두 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터전을 잃고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이재민은 9천 명이 넘습니다. 복구를 서두르고는 있지만 전기와 물 공급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구마모토 현청에 현장 대응 본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지원과 복구를 위해 616억 엔, 우리 돈 5,600억 원 가량을 긴급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시 총리는 물과 전기 공급 복구를 최우선으로 서둘러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섭씨 40도가 넘는 살인더위가 예보된 만큼 온열질환 위험도 크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대피소 개선책도 내놨습니다. 근처 호텔과 여관 등에 있는 빈방을 지방 정부가 빌려 대피소로 쓰고 공무원 기숙사도 이재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할 생각입니다. 차에서 지내는 이재민이 기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휘발유 공급을 늘리겠다고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2차 피해를 막으려고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현장 상황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여진의 무더위,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까지 접근하고 있어서 구마모토는 추가 피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일본 구마모토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3: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4: 당신은 나의 동반자.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한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과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첫 순회 경선 지역인 충청권에서 김민석 후보가 박빙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충청권은 애초 정청래 후보의 우세가 점쳐진 지역이었던 만큼 예상 밖이란 반응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2: 김민석 후보는 애초 경선 첫 지역 충청권과 이어지는 부울경까지 1주차 승부에서 자신이 밀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10%포인트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며 조심스럽게 반전 전략도 설명했는데 결과는 처음부터 김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김 후보 측은 정청래 후보의 연고지라 고전을 예상했다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당심의 승리란 해석을 내놨습니다.
3: 이재명의 길이 옳다! 이재명을 뒷받침하고 국정을 성공시키고 총선에 승리하는 김민석의 길이 옳다!
2: 호남과 수도권 등 경선 막바지로 갈수록 승기가 더 굳어지지 않겠나 조심스러운 낙관과 함께 다음 경선 지역도 쉽지 않다며 경계도 여전한 모습입니다. 반면 고향 충청에서의 승리를 시작으로 초반기세를 이어가는 이른바 1위 쏠림 효과를 노렸던 정청래 후보 측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김민석, 송영길 두 후보가 집중 공세를 퍼부은 명천 갈등 프레임이 일정 부분 통한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3: 너는 반명이야. 낙인 찍고 분열해서 어떻게 총선 승리, 대선 승리 할 수 있겠습니까?
2: 다만 부울경 등 이어지는 경선 지역에서 경쟁 후보들보다 비교적 조직력이 탄탄하고 최근에 여론조사 추세도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왔던 만큼 승부는 지금부터라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양강 구도 속 맹추격 중인 송영길 후보는 합동연설에서 정 후보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쥐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4: 대통령의 판단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세력들이 친명을 주장하고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2: 이번 권리당원 투표 결과 발표는 선호투표 1순위 득표만 공개한 결과란 점에서 아직 최종 결과를 점치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다음 부울경 경선 결과에 따라 초반 판세는 상당 부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1: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 등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보다는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5: 우여곡절 끝에 법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 등 72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대수술의 남은 절차는 법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의결과 대통령의 공포입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15일 안에 이를 공포해야 하는데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중남미와 독일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귀국해 다음 날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YTN에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빨리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6: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범죄자 천국 시대의 개막 선언과도 같습니다.
5: 청와대가 앞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직후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던 만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정부는 대신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경찰의 사건 암장 우려나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등 예상되는 허점을 메울 추가 입법이나 시행령 개정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일부 민생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보안수사권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터라 이번 법안에서 대안으로 포함된 보안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데 우선 집중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7: 저는 보안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5: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출범 전까지 검사 인력 보충과 공수처

0: 법 당시 검찰은 전국형 검사회의, 검사장 회의 등을 통해 집단 반발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했습니다.
1: 직접 수사의 단계적 폐지는 실체 진실 규명과 인권 보호 역할을 후퇴시킵니다.
0: 하지만 오는 10월 검찰청이 문을 닫는 가운데 보안수사권 폐지까지 확정됐지만 검찰 내부는 조용합니다. 과거처럼 권한쟁의 심판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2: 검찰이란 조직을 악마화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더 목소리를 낸다면 마치 우리의 이익 때문에 보안수사권을 존치하는 것처럼 보일까 걱정한다.
0: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한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표가 수리되면 검찰총장 직무는 박규영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맡는 대행의 대행체제가 됩니다.
3: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었고 이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0: 여기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최근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밝혔던 터라 검찰과 법무부 모두 리더십이 흔들리는 모양새입니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찰은 새 역할에 맞게 조직을 추스르고 경찰과 수사협력 체계도 다시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이끌 중심축이 사실상 공백 상태가 되면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4: 검찰이 보안수사권 폐지 논의 국면에서 보여준 대응 방식은 과거와는 달랐습니다. 이른바 집단 항명은 자취를 감췄고 쇼츠 영상 등을 통해 여론 환기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결국 보안수사권을 지켜내지는 못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그 뒤에 감춰진 거대한 부조리를 끝내 밝혀낼 수 있었던 검찰의 의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보안수사입니다.
6: 검찰은 최근 자체 유튜브 채널에 쇼츠 영상을 잇따라 올리며 보안수사의 필요성을 설득해왔습니다. 법무부 역시 일상 속 검사들의 모습을 통해 보안수사가 국민 삶과 직결돼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7: 어떻게 보면 수사권이랑 기소권이 지금 좀 어느 정도 뭐 분리가 필요한 것도 맞지만 셈으로 분리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 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팔, 손목과 손 내지는 팔의 관계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6: 특별사법 경찰관 지휘권을 비롯한 다른 검찰개혁 강론에 대해서도 언론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부쩍 늘렸습니다.
8: 특별사법 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본건 범행이 밝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6: 검찰청 폐지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집단 성명이나 집단 반발은 오히려 부정적 여론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해 실제 수사 사례를 앞세운 조용한 설득에 나선 겁니다. 최근 장윤기 사건 등을 거치며 보안수사권 존치론에 힘이 실리는 듯했지만 여권의 강경한 기류를 바꾸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막바지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이 직접 나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결국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는 막지 못했고 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9: 사실 검찰 내부에선 검찰청 폐지라는 개혁 틀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보안수사권만 떼어내 지켜내기는 힘들다는 무력감이 일찍부터 감돌았습니다. 결과를 바꿀 수 없다면 부작용에 대한 우려라도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던 검찰의 여론전은 결국 씁쓸한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1: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내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전국이 그야말로 펄펄 끓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41.6도를 기록하며 우리나라 기상 관측 이후 역대 최고 더위 기록을 하루 만에

0: 또다시 뛰어넘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1: 경남 양산 젊음의 거리. 숨이 턱 막히는 열기에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밖에 나온 시민들은 양산으로 햇빛을 가린 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늘에 앉아 손 선풍기로 더위를 식혀보지만 역부족입니다.
2: 지금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선풍기가 없으면 계속 땀이 흐를 정도로 덥고 너무 더워서 집에서 계속 에어컨이랑 선풍기를 틀고 있게 되는 것 같아요.
1: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41.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전날 기록한 41.4도를 하루 만에 뛰어넘으며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40도를 넘어선 건 나흘째. 특히 41도 이상을 이틀 연속 기록한 건 관측 이래 처음입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보도블록 위에 얼음물을 올려놓자 삽시간에 녹아 물로 변해버립니다. 하수관 뚜껑 표면 온도를 측정해보니 무려 64.9도. 피부에 닿으면 단 몇 초 만에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3: 숨이 턱턱 막히고 피부가 따가울 정도로 진짜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로 힘드네요.
1: 김해와 창원도 기상 관측 이래 처음으로 40도를 넘어서면서 경남 곳곳이 극한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0: 연일 이어지는 찜통더위에 광화문 광장도 거대한 한증막으로 변했습니다. 높은 기온에 습도까지 겹치면서 시민들은 숨쉬기조차 힘들다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서울 광화문 광장의 뙤약볕이 비추자 시민들이 손으로 햇빛을 가린 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시원한 음료를 들이켜보지만 찌르는 듯한 열기를 식히긴 역부족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습도까지 높아 광장은 마치 습식 사우나처럼 느껴집니다.
5: 지금 거의 사우나에 있는 것처럼 내 숨이 좀 턱턱 막히는 편인데 그 아이스팩이랑 그 물이랑 우유, 시원한 물이랑 우유를 준비하고 있고
4: 더위를 달래려 물놀이도 해보지만 옷이 금방 말라버릴 만큼 햇빛이 따갑습니다.
6: 아이들 데리고 처음 나왔을 때 같이 물에 들어가서 사실은 좀 젖었거든요. 근데 뭐 30분도 안 돼서 금방 마르고 돌아갈 때 옷을 안 갈아입을 정도로 금방 마르는 상황이어서.
4: 공기는 후텁지근, 땅은 아지랑이가 올라올 만큼 후끈후끈합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광장 바닥을 촬영해봤습니다. 온통 40도 안팎의 고온을 나타내는 빨간색입니다. 청계천을 찾은 시민들도 양산을 내려놓지 못하고 다리 아래 그늘에 옹기종기 모여 더위를 피합니다. 물가에 발을 담그고 담소를 나누면서도 등줄기엔 송골송골 땀이 배어나옵니다.
7: 애들이 집에만 있기 답답하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놀기 원하는데 밖에는 너무 그냥 걸어다니기 힘드니까 그늘진 곳이나 이제 물놀이 있는 곳으로 다녀야 될 것 같아요.
4: 당분간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만큼 무더위가 심한 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0: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그제 하루 전국 온열 질환자가 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상당수는 야외 활동을 하던 사람들로 나타났지만 실내에서 발생하는 환자 숫자도 만만치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전국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가 열흘째 50명을 넘겼습니다.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전국 온열 질환자는 7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하루 전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로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환자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과 인천이 각각 1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또 제주와 세종을 제외하고는 전국 각 시도에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5일부터 누적 환자는 1,781명으로 늘었고 누적 사망자는 13명입니다. 발생 장소를 보면 작업장이나 논밭, 길가와 같은 실외가 전체의 79%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집이나 건물, 실내 작업장처럼 실내 공간에서 환자가 발생한 비율도 20%를 넘었습니다. 특히 집의 경우 냉방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머물다 온열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38도가 넘는 극한 폭염이 올 경우 자택 내 온열 질환자 발생 비중이 평소보다 2배가량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더위가 심할 때 냉방기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주변 무더위 쉼터를 찾아 더위를 피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0: 보안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그제

0: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뒤숭숭 그 자체입니다. 기소율은 줄고 무죄율은 높아질 거란 우려에 사건 실체 규명 기회까지 날려버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70년 넘게 유지해온 직접 수사권이 사라질 처지에 놓인 검찰 내부엔 착잡함과 무기력이 팽배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개혁을 명분으로 제도를 급격히 바꾸다 보니 검사들이 무력감에 빠져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존재 이유를 걱정할 새도 없이 10월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전까지 조직 개편을 끝내야 하는 등 산적한 후속 조치가 발등에 불입니다. 무엇보다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론 막강해진 경찰을 견제하고 사건을 바로잡기 어렵다는 게 위기감의 진원입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수사권 없이 1차 수사기관 비리를 적발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장윤기와 고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처럼 추후 실체를 밝힐 기회를 상실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지 못하고 서류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 기소율은 줄고 무죄율은 높아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기소 가능성까지 고려해 치밀하게 수사해야 하는 금융사건은 어떻겠느냐며 여의도 증권가에선 지금이 주가 조작 적기라는 조소마저 나온다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자주 섞인 목소리와 별개로 앞으로는 부실 수사 책임을 검경 어디에 물어야 할지 등 검찰개혁 후폭풍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0: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이 조항이 입법 취지와 무관하게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법 왜곡죄 전처를 밟는 게 아닐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지난 3월 시행된 법 왜곡죄는 입법 단계부터 논란이었습니다. 판검사나 경찰이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거나 왜곡한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이와 별개로 현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시행 넉달 만에 고소고발된 사람은 12,000명을 넘겼는데 혐의가 인정돼 송치된 이는 없었습니다. 이 가운데 72%는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수사가 종결된 경우였습니다. 법 왜곡죄를 두고는 법률 문구가 모호해 수사기관 행정력만 소모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법조계에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 조항이 제2의 법 왜곡죄가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무엇을 중대한 위법 수사, 현저한 소추 재량권 일탈로 볼지 불분명해 법 왜곡죄처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거란 겁니다. 실제 공소기각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로 보여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란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면 피고인들은 위법 수사 등을 주장하며 구두 변론과 서면 제출을 남발할 수 있어 재판이 지연될 거란 게 중론입니다.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가 실질적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절차적 공방과 사법 정체만 가열시키는 게 아닐지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4: 한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저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1: 형,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2: 나 트로트 부를 때 멋있다고 했었는데.
1: 형은 지금도 충분히 멋있어. 그러니까 그만 잊어 이제.
2: 빨간 립스틱 진짜 잘 어울렸는데.
1: 한잔해.

이뻐라 이뻐 이뻐 아이 이뻐라 아이 이뻐라 아이 이뻐라 이뻐 이뻐 아이 이뻐라 우리 서로 사랑함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첫 순회 경선 지역인 충청권에서 김민석 후보가 박빙 승리를 거뒀습니다. 충청권은 애초 정청래 후보의 우세가 점쳐진 지역이었던 만큼 예상밖이란 반응도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4: 김민석 후보는 애초 경선 첫 지역 충청권과 이어지는 부울경까지 1주차 승부에서 자신이 밀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7%포인트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며 조심스럽게 반전 전략도 설명했는데 결과는 처음부터 김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김 후보 측은 정청래 후보의 연고지라 고전을 예상했다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당심의 승리란 해석을 내놨습니다.
5: 이재명의 길이 옳다! 이재명을 뒷받침하고 국정을 성공시키고

0: 지키고 총선에 승리하는 김민석의 길이 옳다.
1: 호남과 수도권 등 경선 막바지로 갈수록 승지가 더 굳어지지 않겠나. 조심스러운 낙관과 함께 다음 경선 지역도 쉽지 않다며 경계도 여전한 모습입니다. 반면 고향 충청에서의 승리를 시작으로 초반기세를 이어가는 이른바 1위 쏠림 효과를 노렸던 정청래 후보 측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김민석, 송영길 두 후보가 집중 공세를 퍼부은 명청 갈등 프레임이 일정 부분 통한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2: 너는 반명이야. 낙인 찍고 분열해서 어떻게 총선 승리, 대선 승리 할 수 있겠습니까?
1: 다만 부울경 등 이어지는 경선 지역에서 경쟁 후보들보다 비교적 조직력이 탄탄하고 최근에 여론조사 추세도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왔던 만큼 승부는 지금부터라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양강 구도 속 맹추격 중인 송영길 후보는 합동연설에서 정 후보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쥐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3: 대통령의 판단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세력들이 친명을 주장하고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1: 이번 권리당원 투표 결과 발표는 선호투표 1순위 득표만 공개한 결과란 점에서 아직 최종 결과를 점치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다음 부울경 경선 결과에 따라 초반 판세는 상당 부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4: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 등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될 걸 보입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보다는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5: 우여곡절 끝에 법률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 등 72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대수술의 남은 절차는 법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의결과 대통령의 공포입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15일 안에 이를 공포해야 하는데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중남미와 독일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귀국해 다음 날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YTN에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빨리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6: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범죄자 천국 시대의 개막 선언과도 같습니다.
5: 청와대가 앞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직후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던 만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정부는 대신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경찰의 사건 암장 우려나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등 예상되는 허점을 메울 추가 입법이나 시행령 개정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일부 민생 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보완 수사권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터라 이번 법안에서 대안으로 포함된 보완 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데 우선 집중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7: 저는 보안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5: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출범 전까지 검사 인력 보충과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 사이의 교통 정리까지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4: 보안수사권 폐지를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검찰 분위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뒤숭숭 그 자체입니다. 기소율은 줄고 무죄율은 높아질 거란 우려에 사건 실체 규명기회까지 날려버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8: 70년 넘게 유지해온 직접 수사권이 사라질 처지에 놓인 검찰 내부엔 착잡함과 무기력이 팽배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YTN과 통화해서 개혁을 명분으로 제도를 급격히 바꾸다 보니 검사들이 무력감에 빠져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존재 이유를 걱정할 새도 없이 10월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전까지 조직 개편을 끝내야 하는 등 산적한 후속 조치가 발등에 불입니다. 무엇보다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론 막강해진 경찰을 견제하고 사건을 바로잡기 어렵다는 게 위기감의 진원입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수사권 없이 1차 수사기관 비리를 적발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장윤기와 고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처럼 추후

0: 미국과 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마지막 방문지인 독일로 출발했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와 순방단이 탄 공군 1호기는 현지 시간으로 1일 오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떠나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에서 교민 간담회를 연뒤 7박 11일간의 순방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이어 내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관저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종합특검 조사를 처음 받습니다. 윤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는데 특검이 관저 이전을 둘러싼 윗선 개입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종합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에 처음 소환된 윤 의원은 관저 공사와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그 인수위 끝나고 그 취임 이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뭘 물어볼지 모르는데 가서 잘 설명하겠습니다.
1: 윤 의원은 여사님 업체로 불리는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 21g이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따내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청와대 이전 TF 팀장이던 윤 의원이 김건희 씨 요구를 받고 21g이 선정되도록 김호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지시했다는 게 특검 시각입니다. 윤 의원이 김건희 씨 21g 대표와 세 차례 사전 답사를 하고 나서 관저 위치가 바뀐 대목도 조사에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윤 의원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넉 달여 만에 소환인 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윤 의원은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혐의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오늘 조사에서 어떤 부분 좀
1: 이달 말 수사가 종료되는 특검이 윤 의원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관저 이전에 관한 윗선 개입 의혹을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0: 13가지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개월째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지난해 말 김병기 의원이 쿠팡 임원과 고가의 식사를 하고 항공사로부터 숙박권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여기에 강선 의원의 1억 원 공천원금 녹취 불똥이 튀며 김 의원은 여당 원내대표에서 물러난 데 이어 탈당까지 하게 됐습니다. 김 의원이 권력에서 멀어질수록 경찰 수사에는 탄력이 붙었고 지난 2월 처음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5: 재개된 모든 의혹과 음해 말끔하게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4: 속도를 내는 것 같았던 경찰 수사는 금세 주춤되기 시작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7차례 소환되는 동안 건강 상태를 이유로 출석을 미루거나 반나절만 출석하며 쪼개기 조사를 받았는데 막판에는 경찰이 끌려다닌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6: 안 좋아서 근데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지만 하여튼 뭐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4: 생각보다 늘어지는 수사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던 지난 4월 서울경찰청장은 공개적으로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수사가 지연된다는 비판까지 고려한 판단으로 읽혔습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상급기관인 경찰청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부분이 많다며 의혹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겁니다. 이후 보강수사만 석 달, 사건을 검토 중이라는 말이 반복되는 사이 김 의원 의혹을 제기한 전 보좌진은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까지 냈습니다. 김병기 의원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은 모두 13가지로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일부 마무리를 언급한 게 벌써 수개월이 흐른 데다 전체적으로 1년 가까이 사건을 끌어온 이유는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7: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한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퀘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전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41.6도를 기록하며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후 역대 최고 더위 기록을 하루 만에 또다시 뛰어넘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5: 경남 양산 젊음의 거리. 숨이 턱 막히는 열기에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밖에 나온 시민들은 양산으로 햇빛을 가린 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늘에 앉아 손 선풍기로 더위를 식혀보지만 역부족입니다.
6: 지금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선풍기가 없으면 땀이 흐를 정도로 덥고 너무 더워서 집에서 계속 에어컨이랑 선풍기를 틀고 있게 되는 것 같아요.
5: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41.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전날 기록한 41.4도를 하루 만에 뛰어넘으며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40도를 넘어선 건 나흘째. 특히 41도 이상을 이틀 연속 기록한 건 관측 이래 처음입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보도블록 위에 얼음물을 올려놓자 삽시간에 녹아 물로 변해버립니다. 하수관 뚜껑 표면 온도를 측정해

0: 보니 무려 64.9도. 피부에 닿으면 단 몇 초 만에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1: 아주 숨이 턱턱 막히고 피부가 따가울 정도로 진짜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로 힘드네요.
0: 김해와 창원도 기상 관측 이래 처음으로 40도를 넘어서면서 경남 곳곳이 극한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2: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그제 하루 전국 온열 질환자가 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상당수는 야외 활동을 하던 사람들로 나타났지만 실내에서 발생하는 환자 숫자도 만만치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전국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가 열흘째 50명을 넘겼습니다.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전국 온열 질환자는 7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하루 전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로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환자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과 인천이 각각 1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또 제주와 세종을 제외하고는 전국 각 시도에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5일부터 누적 환자는 1,781명으로 늘었고 누적 사망자는 13명입니다. 발생 장소를 보면 작업장이나 논밭, 길가와 같은 실외가 전체의 79%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집이나 건물, 실내 작업장처럼 실내 공간에서 환자가 발생한 비율도 20%를 넘었습니다. 특히 집의 경우 냉방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머물다 온열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38도가 넘는 극한 폭염이 올 경우 자택 내 온열질환자 발생 비중이 평소보다 2배가량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더위가 심할 때 냉방기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주변 무더위 쉼터를 찾아 더위를 피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2: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온열질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은 체온을 얼마나 빨리 낮추느냐가 중요한데요. 야외 활동 때는 물과 얼음팩 등을 준비하면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4: 어지럽고 기운이 빠진다면 온열 질환을 의심하고 먼저 시원한 곳으로 옮겨 몸을 식혀야 합니다. 쓰러지거나 반응이 둔해지고 의식이 흐려진다면 열사병 같은 중증 온열 질환일 수 있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체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물수건으로 피부를 적시고 목과 겨드랑이 등에 얼음팩을 대야 합니다. 119에 신고할 때는 위치와 의식 상태를 정확히 알리고 전화를 끊지 않으면 응급처치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5: 119 종합상황실에도 그 구급 상황 관리 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 통화를 유지하시면 지금 환자 상태에 대한 파악과 응급처치에 관한 안내도 또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4: 이처럼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체온을 낮춰야 하는 이유는 고열이 오래 지속될수록 장기 손상 위험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체온을 낮추는 조치를 계속하면서 땀이 나지 않거나 의식이 흐려지는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떨어뜨릴 수 있으면 가능한 떨어뜨리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땀을 흘리지 않는 환자는 무조건 119에 신고, 의식이 저하된 환자도 무조건 119에 신고한다. 이 원칙만 기억하시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 폭염 속 위험 신호가 보이면 119 신고와 함께 냉각 처치를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체온을 얼마나 빨리 낮추느냐가 온열 질환 악화를 막는 첫 대응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2: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 등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보다는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우여곡절 끝에 법률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 등 72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대수술의 남은 절차는 법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의결과 대통령의 공포입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15일 안에 이를 공포해야 하는데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중남미와 독일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귀국해 다음 날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YTN

0: 내내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빨리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1: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사망 선고이

0: 이번 법안에서 대안으로 포함된 보안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데 우선 집중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1: 저는 보안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0: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출범 전까지 검사 인력 보충과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 사이의 교통정리까지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홍익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내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첫 소식입니다. 전국이 그야말로 펄펄 끓고 있습니다.
1: 경남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41.6도를 기록하며 우리나라 기상 관측 이후 역대 최고 더위 기록을 하루 만에 또다시 뛰어넘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2: 경남 양산 젊음의 거리. 숨이 턱 막히는 열기에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밖에 나온 시민들은 양산으로 햇빛을 가린 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늘에 앉아 손 선풍기로 더위를 식혀보지만 역부족입니다.
3: 지금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선풍기가 없으면 계속 땀이 흐를 정도로 덥고 너무 더워서 집에서 계속 에어컨이랑 선풍기를 틀고 있게 되는 것 같아요.
2: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41.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전날 기록한 41.4도를 하루 만에 뛰어넘으며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40도를 넘어선 건 나흘째. 특히 41도 이상을 이틀 연속 기록한 건 관측 이래 처음입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보도블록 위에 얼음물을 올려놓자 삽시간에 녹아 물로 변해버립니다. 하수관 뚜껑 표면 온도를 측정해보니 무려 64.9도. 피부에 닿으면 단 몇 초 만에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4: 숨이 턱턱 막히고 피부가 따가울 정도로 진짜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로 힘드네요.
2: 김해와 창원도 기상관측 이래 처음으로 40도를 넘어서면서 경남 곳곳이 극한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0: 양산이 이틀 연속 41도를 넘고 김해와 창원도 사상 첫 40도를 돌파하는 등 경남 지방이 극한 더위 속에 갇혔습니다. 장마철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은 마른 장마에 지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분지 지형의 특성까지 더해진 탓인데요.
1: 더 큰 문제는 이번 주 극한 더위가 서울 등 수도권으로 옮겨간다는 점입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0: 겁니다.
1: 한반도가 끊임없는 역대급 열파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은 41.6도까지 올라 또다시 전국 관측 이래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또 기상 관측 역사상 이틀 연속 41도를 넘는 더위가 이어진 것도 이번 양산이 처음입니다. 특히 김해와 창원도 지역 관측 사상 처음으로 40도를 웃도는 등 경남 지역으로 극한 더위가 확대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같은 극한 폭염은 한반도 상공을 뒤덮은 이중 고기압에 산맥을 넘은 뜨거운 바람이 더해진 것이 원인입니다. 특히 양산 등 경남 일부 지역은 산맥으로 둘러싸여 분지를 이루고 있는 곳이 많아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장마철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은 점도 원인입니다. 최근 한 달 사이 경남 지방은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21.9%로 1973년 이후 53년 만에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 장마 때 비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그쪽에 보통 그 비가 많이 오면 그 토양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열을 좀 가져가는데요. 영남 지역에서는 그냥 따끈따끈하게 그냥 열이 바로 전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문제는 극한 폭염이 이번 주에는 서쪽 지방으로 확대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주 초반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7도로 예보돼 일부 수도권에서는 이보다 더 심한 중대경보 수준의 더위가 찾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폭염 강도의 변수는 일본 남쪽 해상을 지나는 태풍입니다.
2: 일본 남쪽에서 태풍이 지나가면 우리나라 쪽에서는 동풍이 불게 됩니다. 네. 영서지방은 그 팬 현상이라는 현상 때문에 폭염이 더 가중이 되어서 아마 저 중부지방도 37도, 38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1: 반면 역대급의 더위를 기록한 영남 지방은 이번 주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극한 더위에서 잠시 벗어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3: 이렇게 연일 이어지는 찜통 더위에 광화문 광장도 거대한 한증막으로 변했습니다.
4: 높은 기온에 습도까지 겹치면서 시민들은 숨쉬기조차 힘들다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서울 광화문 광장에 뙤약볕이 비추자 시민들이 손으로 햇빛을 가린 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시원한 음료를 들이켜보지만 찌르는 듯한 열기를 식히긴 역부족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습도까지 높아 광장은 마치 습식 사우나처럼 느껴집니다.
6: 아, 지금 거의 사우나에 있는 것처럼 내 숨이 좀 턱턱 막히는 편인데 그 아이스팩이랑 그 물이랑 우유, 시원한 물이랑 우유를 준비하고 있고
5: 더위를 달래려 물놀이도 해보지만 옷이 금방 말라버릴 만큼 햇빛이 따갑습니다.
7: 아이들 데리고 처음 나왔을 때 같이 물에 들어가서 사실은 좀 젖었거든요. 근데 뭐 30분도 안 돼서 금방 마르고 돌아갈 때 옷을 안 갈아입을 정도로 금방 마르는 상황이어서.
5: 공기는 후텁지근, 땅은 아지랑이가 올라올 만큼 후끈후끈합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광장 바닥을 촬영해봤습니다. 온통 40도 안팎의 고온을 나타내는 빨간색입니다. 청계천을 찾은 시민들도 양산을 내려놓지 못하고 다리 아래 그늘에 옹기종기 모여 더위를 피합니다. 물가에 발을 담그고 담소를 나누면서도 등줄기엔 송골송골 땀이 배어나옵니다.
8: 애들이 집에만 있기 답답하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놀기 원하는데 밖에는 너무 그냥 걸어다니기 힘드니까 그늘진 곳이나 이제 물놀이 있는 곳으로 다녀야 될 것 같아요.
5: 당분간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만큼 무더위가 심한 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3: 네, 정치권 소식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첫 전국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박빙 승부 끝에 최다 득표로 승리했습니다. 최고위원 선거 중간 발표에서는 최민희 의원이 1위로 집계됐고 당선권인 5위 안에는 친명계가 3명, 친청계는 2명이 포진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9: 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첫 경선 지역 충청의 선택은 김민석 후보였습니다. 303표 차이, 0.44%포인트의 아슬아슬한 박빙 승부에 후보들조차 개표 결과 발표 뒤에도 혼란을 겪을 정도였습니다.
10: 숫자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기긴 이긴 거죠.
11: 지금 가서 표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9: 지역별로 보면 충남과 충북은 김민석 후보, 대전과 세종은 정청래 후보가 역시 근소한 차이로 각각 1순위 최다 득표를 챙겼습니다. 애초 공개적으로 자신의 충

0: 당원들께서 저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1: 송영길 후보는 목표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선방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선 막바지에 반전을 노리겠다고 말했습니다.
2: 100만 표 이상이 마지막 셋째 주 호남과 수도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거기서 반전을 이루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최고위원 선거 중간순위 1위는 친청계로 꼽히는 최민희 후보로 집계됐습니다. 당선권인 5위 안에는 친명계에서는 박선원, 서미와 김용 후보 3명, 친청계에서는 한민수 후보까지 2명이 들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충청권에서 열린 첫 순회 경선을 성황리에 마친 민주당은 앞으로 전국을 돌며 합동 연설회를 이어갑니다. 이후 오는 17일 다시 이곳 대전에서 전국 당원대회를 열고 차기 당 지도부를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전국 순회 경선이 오늘은 PK 지역에서 열립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를 시작으로 오후 2시엔 부산 백스코, 오후 5시엔 경남 창원대학교에서 합동 연설회를 진행합니다. 개표 결과는 마지막 연설회가 열리는 창원대에서 저녁 7시쯤 발표될 전망입니다.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 등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보다는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4: 우여곡절 끝에 법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 등 72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대수술의 남은 절차는 법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의결과 대통령의 공포입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15일 안에 이를 공포해야 하는데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중남미와 독일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귀국해 다음 날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YTN에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빨리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5: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범죄자 천국 시대의 개막 선언과도 같습니다.
4: 청와대가 앞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직후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던 만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정부는 대신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경찰의 사건 암장 우려나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등 예상되는 허점을 메울 추가 입법이나 시행령 개정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일부 민생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보안수사권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터라 이번 법안에서 대안으로 포함된 보안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데 우선 집중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6: 저는 보안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4: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출범 전까지 검사 인력 보충과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 사이의 교통 정리까지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3: 보안수사권 폐지를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검찰 분위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뒤숭숭 그 자체입니다. 기소율은 줄고 무죄율은 높아질 거란 우려에 사건 실제 규명 기회까지 날려버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7: 70년 넘게 유지해온 직접 수사권이 사라질 처지에 놓인 검찰 내부엔 착잡함과 무기력이 팽배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YTN과 통화해서 개혁을 명분으로 제도를 급격히 바꾸다 보니 검사들이 무력감에 빠져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존재 이유를 걱정할 새도 없이 10월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전까지 조직 개편을 끝내야 하는 등 산적한 후속 조치가 발등에 불입니다. 무엇보다 보안수사 요구권만으론 막강해진 경찰을 견제하고 사건을 바로잡기 어렵다는 게 위기감의 진원입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수사권 없이 1차 수사기관 비리를 적발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장윤기와 고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처럼 추후 실체를 밝힐 기회를 상실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지 못하고 서류에 의존해

0: 해야 하는 상황이라 기소율은 줄고 무죄율은 높아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기소 가능성까지 고려해 치밀하게 수사해야 하는 금융사건은 어떻겠느냐며 여의도 증권가에선 지금이 주가 조작 적기라는 조소마저 나온다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자주 섞인 목소리와 별개로 앞으로는 부실 수사 책임을 검경 어디에 물어야 할지 등 검찰개혁 후폭풍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1: 이런 가운데 구자연 검찰총장 등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반발해 사의를 표하면서 지휘부 공백이 현실화됐습니다. 과거처럼 검찰의 집단 반발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조직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2: 2022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줄인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당시 검찰은 전국형 검사회의, 검사장회의 등을 통해 집단 반발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했습니다.
3: 직접 수사의 단계적 폐지는 실체 진실 규명과 인권보호 역할을 후퇴시킵니다.
2: 하지만 오는 10월 검찰청이 문을 닫는 가운데 보안수사권 폐지까지 확정됐지만 검찰 내부는 조용합니다. 과거처럼 권한쟁의 심판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4: 검찰이란 조직을 악마화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더 목소리를 낸다면 마치 우리의 이익 때문에 보안수사권을 존치하는 것처럼 보일까 걱정한다.
2: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한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표가 수리되면 검찰총장 직무는 박규영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맡는 대행의 대행체제가 됩니다.
5: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었고 이에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2: 여기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최근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밝혔던 터라 검찰과 법무부 모두 리더십이 흔들리는 모양새입니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찰은 새 역할에 맞게 조직을 추스르고 경찰과 수사협력 체계도 다시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이끌 중심축이 사실상 공백 상태가 되면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6: 검찰이 보안수사권 폐지 논의 국면에서 보여준 대응 방식은 과거와는 달랐습니다. 이른바 집단 항명은 자취를 감췄고 쇼츠 영상 등을 통해 여론 환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결국 보안수사권을 지켜내진 못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뒤에 감춰진 거대한 부조리를 끝내 밝혀낼 수 있었던 검찰의 의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보안수사입니다.
8: 검찰은 최근 자체 유튜브 채널에 쇼츠 영상을 잇따라 올리며 보안수사의 필요성을 설득해왔습니다. 법무부 역시 일상 속 검사들의 모습을 통해 보안수사가 국민 삶과 직결돼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9: 어떻게 보면 수사권이랑 기소권이 지금 좀 어느 정도 뭐 분리가 필요한 것도 맞지만 쌤으로 분리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 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팔, 손목과 손 내지는 팔의 관계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8: 특별사법 경찰관 지휘권을 비롯한 다른 검찰개혁 강론에 대해서도 언론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부쩍 늘렸습니다.
10: 특별사법 경찰관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본건 범행이 밝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8: 검찰청 폐지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집단 성명이나 집단 반발은 오히려 부정적 여론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해 실제 수사 사례를 앞세운 조용한 설득에 나선 겁니다. 최근 장윤기 사건 등을 거치며 보안수사권 존치론에 힘이 실리는 듯했지만 여권의 강경한 기류를 바꾸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막바지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이 직접 나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결국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는 막지 못했고 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11: 사실 검찰 내부에선 검찰청 폐지라는 개혁 틀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보안수사권만 떼어내 지켜내기는 힘들다는 무력감이 일찍부터 감돌았습니다. 결과를 바꿀 수 없다면 부작용에 대한 우려라도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던 검찰의 여론전은 결국 씁쓸한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6: 국내 증시가 가파른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두고 정책권 공방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책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고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0: 7월 한 달 동안만 코스피가 22% 하락하는 등 현기 증난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극심한 증시 변동성에 국민의힘은 연일 수사 필요성을 띄우고 있습니다. 증시 변동성 확대와 과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방선거용으로 졸속 도입됐다며 정책 도입 과정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1: 국장 상승을 자신들의 치적인 양 자랑했습니다. 그렇게 정치적 과실은 실컷 챙겨놓고
0: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한 거로 알려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책임론의 첫 타깃으로 지목했는데 경질은 물론 당연히 수사 대상이란 입장입니다. 그간 코스피가 신기록을 갈아치우면서 각종 경제 실정을 지적하는 야당 외침은 사실상 공허한 메아리처럼 취급받은 상황. 당 내부적으로는 이번 사태를 부동산 시장과 묶어 경제 이슈 전세 역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도 엿보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론 악화에 시장 안정화안을 모색하겠다며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도 정책 실패와는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당 지도부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했는지 투명하게 점검하겠다고 나섰고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의 입에선 당과 상의가 없었던 정책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2: 여당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상품 출시가 준비가 되었고 여당하고의 당장 협의도 없이 상품이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0: 야당의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 요구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며 일축하는 모습이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김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정책 라인 경질 요구가 나오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3: 그동안 SNS로 현안에 적극 참전했던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은 이번 사안에 대한 직접 언급은 삼가는 모습인데 귀국 뒤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4: 지금까지 뉴스타트 1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026년 8월 2일 일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인테데이. 안녕하세요, 듀에토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마스카니의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에 가사를 붙인 노래 Dreaming of You, 테너 호세 카레라스의 노래였습니다. 1945년 8월 2일 오늘은 작곡가 피에트로 마스카니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이 마스카니는 데뷔작인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지만 이후 작품은 그만큼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는 말년에 무솔리니를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파시즘에 동조했는데 결국 1945년 4월 무솔리니 정권이 무너지자 마스카니도 무솔리니 지지자였다는 이유로 전 재산을 몰수당했고요. 결국 무솔리니가 죽은 뒤 몇 년 뒤인 1945년 8월 2일 오늘 로마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저도 이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서곡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너무 좋아요. 이 서곡만으로도 이미 끝났어. 아, 이거 들을 때마다 막 심장이 그때 기분으로 다시 돼. 조금 전 들으셨던 곡도 오케스트라 연주곡에 새롭게 가사를 붙여 만든 노래였습니다. 이런 노래 더 준비했습니다. 마스네가 작곡한 오페라 타이스에는 2막 1장과 2장 사이에 연주되는 간주곡이 특히 유명합니다. 타이스의 명상곡이라는 제목이 붙어 바이올린 독주곡으로 자주 연주됩니다. 바로 이 곡에 새롭게 가사를 붙인 노래, 아베 마리아 준비했습니다. 소프라노 박혜상의 노래입니다.

마스네가 작곡한 타이스의 명상곡에 새롭게 가사를 붙인 노래 아베 마리아 소프라노 박혜상의 노래였습니다. 듀엣토의 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0945번 샵 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일요일 인트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샘프레님입니다. 오늘 새벽 3시에 모기에게 10방 이상 물려서 늦잠 잤는데 오늘 밤도 걱정되네요 해주셨어요. 야, 모기에게 10방 이상 물리면 늦잠보다 잠을 못 자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 모기에게 한 방 이상 물려본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제 핀 좀 맛이 없나? 떼끼에로님입니다. 밖에 한번 나갔다 왔는데 숨이 턱. 거리가 습식 사우나탕이네요. 어찌나 더운지. 초복, 중복에도 못 먹었던 삼계탕 먹으면서 듣고 있어요.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의 찬찬 듣고 싶네요. 그쵸,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저도 이번에 나트랑 다녀왔었는데 그때 동안 굉장히 우리나라에는 폭우가 쏟아졌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비가 좀 막 계속 왔었어요. 그 나트랑에는 한 번도 비가 안 왔었어. 그러다가 나트랑에서 제가 딱 온 날, 그 다음 날 나트랑에 폭우가 쏟아졌대요. 근데 너무 웃긴 건 그 전에 제가 제주도도 잠깐 다녀왔었거든요. 제주도 간 날 서울에 폭우가 쏟아졌대. 그래서 그 황민수라는 저랑 같이 했었던 배우가 형 제주도 비 온다고 해서 날씨 찾아봤더니 형 간 날 그 2박 3일은 쨍쨍하더라. 여긴 비가 엄청 오고 있어. 이래서 제가 딱 갔어요. 서울에 비가 안 오는 거야. 그때부터 제주도에 폭우가 쏟아졌어. 이번에 조금 기분 좋게 우리에게 좀 약간 신호가 막 택시 타고 가는데 파란불로 변했는데 그 다음에도 연속적으로 빨간불이었다 파란불로 변하는 그런 때 있잖아요. 그런 기분 좋음이 연달아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이러다 보면 어느 날은 제가 가는 곳마다 비가 오는 때도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날은 또 아 그때 이렇게 행복했잖아 라고 느끼고 이번에도 아 내가 또 비를 피해서 행복했네 라고 생각해서 행복함만 좀 즐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빗소리도 듣기 좋잖아요. 0388님입니다. 테디 여행 준비하면서 뒤덕글 듣고 있어요. 그동안 열심히 일한 내게 주는 선물이라 생각하며 즐겁게 다녀오려고요. 여행은 늘 설레고 행복하고 기대돼요. 테디도 행복 여행 잘하고 있는 거죠? 뜨거운 여름 슬기롭고 행복하게 잘 보내고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듀엣토에 산다는 것은 신청합니다. 아 참, 아 여행 한 날이 즐겁죠. 근데 다 그런진 모르겠어요. 전 제일 행복한 때가 여행 일정을 한 두 달, 세 달 전에 정해놓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한 근 9년 동안 공연으로 LA 간 거 말고 오로지 여행으로 일주일을 가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행복했던 건 딱 그 뮤지컬이 끝나자마자로 계획하고 그 여행의 시작 이틀 전이 가장 설레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이틀 전부터 그 상상으로나마 행복함을 느껴야 되는 것들이 온전히 더 행복할까라는 생각부터 하면서 아, 여행의 시작부터는 정말 시간이 너무 뚝딱 지나가잖아요.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겠어요. 5박 7일인데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0388님도 행복하게 여행하다 오세요. 1280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테디. 날씨가 본격적으로 더워지고 있는데 저는 개도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에 걸려서 한 달을 넘게 훌쩍거리고 있어요. 회사 동료한테 여름 감기는 바보나 걸린다면서 놀림받는 와중에도 목소리가 맹맹해져서 진짜 바보 같아진 느낌이더라고요. 낮밤도 그렇고 실내외 온도차가 많이 나서 그런지 한 번 걸린 감기가 잘 떨어지지 않네요. 이럴수록 몸 관리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느껴요. 테디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 잘 챙기시길 바라요 하셨는데 저도 들리시나요? 약간 코가 막혀 있어. 왜 그랬냐면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그 나트랑에서 오는 건
새벽 비행기밖에 없어요. 나트랑 시간으로 새벽 1시에 출발해서 우리나라 아침에 도착하는 거지. 얼마나 더워요? 반팔 반바지 입었는데 비행기에서 너무 추운 거야, 잠드니까. 그때 뭐 약간 뭐 덮는 모포 같은 걸좀 달라고 했더니 모포를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19,900원이래. 그래서 샀는데 이거는 상체도 다못 가릴 정도로 작은 거야. 어린이 망토 하듯이 약간 저기 뭐야 한 10번 척추까지만 가려지는 정도? 그래서 목만 두르고 잤는데 약간 코는 막혀 있습니다. 퓨어보이스님입니다. 예전에 한동안 근육통에는 마그네슘이라는 소문이 돌아서 저도 혹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팔다리 근육통에 뿌리면 좋다는 스프레이형 마그네슘이 있어서 그걸 뿌렸는데 마그네슘을 몸에 뿌려도 되나요? 흡수가 되나? 그걸 뿌리고 잔 날은 근육통이 나은 건잘 모르겠고 겁나 끔찍한 악몽을 꾸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분 탓인가 했는데 뿌릴 때마다 자꾸 악몽을 꿔서 알아보니 마그네슘을 복용하거나 뿌리거나 하면 부작용 중 하나가 악몽을 꾸는 거라고 합니다. 아, 이거는 팩트 체크를 한번 들어가야 될것 같긴 합니다. 이게 혹시 악몽이 마그마에 들어가는 마그마를 뿌리신 거 아니죠? 근데 뭐 어떤 이 말에 대해서 뭐 요지는 알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영양분이 그뭐 근육통에 좋다고 하면 릴렉스에 좀 도움이 될 텐데 그 릴렉스가 뇌도 근육의 일종이기 때문에 뭐 관장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확률적으로 어쩌다가 누구에게는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밝혀진 바는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상상으로나마 들어보는데 앞으로 마그네슘은 그럼 하지 않으시고 비타민 C 많이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0737님, 테디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사진으로 보니 너무 알차고 재미나게 다녀온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았으니 쉼도 있어야죠. 여행지에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궁금하네요. 전 여름 감기로 고생 중이라 방콕에서라도 방에 콕 박힌 방콕이군요. 대리만족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하셨는데 아니 샤워를 하는데 저 진짜 그 굉장히 거기 좋은데요. 거기 딱 있었는데 샤워실에 도마뱀이 있는 거야. 근데 제가 예전에 베트남에 갔을 때도 샤워실에 도마뱀이 있어. 근데 도마뱀이 너무 귀여워. 손가락 반 개밖에 안 돼. 새끼 손가락에. 근데 얘가 샤워실에 있으면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걔가 이제 샤워 물을 타고 올라가려고 한 데다 물을 뿌려서 걔를 우선 밑으로 떨궜죠. 그래서 걔를 잡았어.

잡아서 바깥에 그 문을 열고 풀밭으로 촉촉한 그림자 많은 곳으로 휘 던지니까 이제 날아갈 때 너무 귀엽게 이렇게 날아가서 우와 이렇게 날아가서 되게 귀엽게 바라보면서 잘 살거라 녀석아. 한국에서 온 백인 대가 널 살렸다. 너 직원한테 걸렸으면 여지없었을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내줬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음식도 참잘 맞죠. 베트남 음식 다시 오랜만에 먹어봤지만 왜잘 맞나 싶으냐면 우리나라랑 추구하는 미가 같아. 우선 마늘이 많이 들어가. 뭐 모닝글로리 얼마나 맛있냐면요. 진짜 한국에서도 그런 모닝글로리를 먹을 수가 없어. 근데 모닝글로리 볶음에 들어가는 게 기름, 마늘, 그리고 고추. 그걸 같이 볶으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쌀국수에서도 마늘 향도 나고, 그리고 뭐랄까, 이런 생선 소스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로 따지면 액젓, 참치 액젓, 뭐 멸치 액젓.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얘네들도 같이 쓰고 마늘이랑 같이 쓰다 보니까 그 쿰쿰함은 우리나라가 늘 익숙했었던 좋은 쿰쿰함이야. 막 김치에서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이제는 우리는 그걸 쿰쿰함이라고 느끼지 않잖아. 그래서 참 동남아 중에서는 베트남 음식이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제일 잘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해롱이님입니다. 인태님, 은희 비하인드 스토리가 더 뮤지컬 드라마 같았어요. 그리고 불면증 없애는 데는 자기 전에 폰을 멀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일부러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잠들기 전에 잔잔한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1시간, 2시간 정도 틀어놓고 자요. 알람 울려도 일어나서 저걸 꺼야 해라는 마음가짐으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아, 아까 뭐니까? 저걸 끄기 위해서 일어난다. 저는 근데 알람 울리면 일어나는 편이긴 해요, 피곤해도. 그 가장 잘잘수 있는 방법은요? 여행이던데요? 아니, 여행 가니까 아침에 제가 7시, 6시, 8시에 골프가 있으니까 그러면 밤 10시면 자요. 와, 매일매일 맥주 먹는데 막밤 10시마다 자고 6시, 7시, 8시 일어나서 4시간, 5시간 골프하면서 걷고 그리고서는 수영 막 1시간, 2시간 하니까 피부가 얼마나 부드러워졌는지 진짜 상상도 안 가요. 지금 근 10년 만에 제일 보드라워졌어. 그냥 이건 것 같아. 맥주를 마시더라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부터 아침에 계속 땀을 5시간 흘리고 수영하고 또 거기서 운동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마사지를 또 받고 그리고 나서 또 일찍 자고 그리고 또 일찍 일어나서 걷고 이걸 하니까 아 이게 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운동 열심히 하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그것만 집중한다라는 게 마사지도 얼마나 좋게요? 90분 하는데 25,000원이네? 마리안나님입니다. 오랜만에 듣는 유쾌한 오페라네요. 인태님이 해주시면 뭐든 다 재밌네요. 이해도 쉽고 가볍게 들을 수 있었던 오페라 박쥐 좋았어요. 네, 지난주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오페레타 박쥐였어요. 듀에토의 더 클래식, 우물정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듀에토의 산다는 것은,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의 찬찬 듣겠습니다.

8월 2일 일요일 인트대 1분 여기까지입니다. 지난주 영화 음악가 히사이시조 새 음반이 나왔는데요. 자신이 작곡한 교향곡 3번과 하프 협주곡이 수록된 앨범이었습니다. 히사이시조는 물론 영화 음악으로 유명한 작곡가이지만 틈틈이 클래식 음악을 발표하고 클래식 지휘자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음반의 수록곡입니다. 하프 협주곡 1악장 엠마누엘 세송의 하프. 히사이시조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전해드리면서 1부 마치고요. 전 2부로 먼저 출발할게요. 인테랑 같이 가주실 거죠?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0: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뉴스타트 2부 날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이 그야말로 펄펄 끓고 있습니다.
3: 경남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41.6도를 기록하며 우리나라 기상 관측 이후 역대 최고 더위 기록을 하루 만에 또다시 뛰어넘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4: 경남 양산 젊음의 거리. 숨이 턱 막히는 열기에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밖에 나온 시민들은 양산으로 햇빛을 가린 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늘에 앉아 손 선풍기로 더위를 식혀보지만 역부족입니다.
5: 지금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선풍기가 없으면 계속 땀이 흐를 정도로 덥고 너무 더워서 집에서 계속 에어컨이랑 선풍기를 틀고 있게 되는 것 같아요.
4: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41.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전날 기록한 41.4도를 하루 만에 뛰어넘으며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40도를 넘어선 건 나흘째. 특히 41도 이상을 이틀 연속 기록한 건 관측 이래 처음입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보도블록 위에 얼음물을 올려놓자 삽시간에 녹아 물로 변해버립니다. 하수관 뚜껑 표면 온도를 측정해보니 무려 64.9도. 피부에 닿으면 단 몇 초 만에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6: 숨이 턱턱 막히고 피부가 따가울 정도로 진짜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로 힘드네요.
4: 김해와 창원도 기상관측 이래 처음으로 40도를 넘어서면서 경남 곳곳이 극한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2: 양산이 이틀 연속 41도를 넘고 김해와 창원도 사상 첫 40도를 돌파하는 등 경남 지방이 극한 더위 속에 갇혔습니다. 장마철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은 마른 장마에 또 지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분지 지형의 특성까지 더해진 탓인데요.
3: 더 큰 문제는 이번 주 극한 더위가 서울 등 수도권으로 옮겨간다는 점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7: 한반도가 끊임없는 역대급 열파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은 41.6도까지 올라 또다시 전국 관측 이래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또 기상관측 역사상 이틀 연속 41도를 넘는 더위가 이어진 것도 이번 양산이 처음입니다. 특히 김해와 창원도 지역관측사상 처음으로 40도를 웃도는 등 경남 지역으로 극한 더위가 확대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같은 극한 폭염은 한반도 상공을 뒤덮은 이중고기압에 산맥을 넘은 뜨거운 바람이 더해진 것이 원인입니다. 특히 양산 등 경남 일부 지역은 산맥으로 둘러싸여 분지를 이루고 있는 곳이 많아

0: 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장마철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은 점도 원인입니다. 최근 한 달 사이 경남 지방은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21.9%로 1973년 이후 53년 만에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 장마 때 비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그쪽에. 보통 그 비가 많이 오면 그 토양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열을 좀 가져가는데요. 영남 지역에서는 그냥 따끈따끈하게 그냥 열이 바로 전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0: 문제는 극한 폭염이 이번 주에는 서쪽 지방으로 확대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주 초반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7도로 예보돼 일부 수도권에서는 이보다 더 심한 중대 경보 수준의 더위가 찾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폭염 강도의 변수는 일본 남쪽 해상을 지나는 태풍입니다.
1: 일본 남쪽에서 태풍이 지나가면 우리나라 쪽에서는 동풍이 불게 됩니다. 네. 영서 지방은 그 팬 현상이라는 현상 때문에 폭염이 더 가중이 되어서 아마 저 중부지방도 37도, 38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0: 반면 역대급의 더위를 기록한 영남 지방은 이번 주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극한 더위에서 잠시 벗어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2: 네, 이렇게 무더위가 계속되다 보면 땀도 많이 나고 몸속 수분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3: 이때 요로결석이나 방광염 같은 비뇨기 질환이 발생할 위험도 커져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숨이 턱턱 막히는 여름,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은 땀 범벅이 되기 일쑤입니다. 체내 수분은 줄어들고 동시에 소변량도 줄게 되는데 이때 각종 비뇨기 질환이 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별에 따라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은 차이가 납니다.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은 요로결석입니다. 몸속 수분 감소와 함께 소변이 진하게 농축되면서 결석 성분이 뭉치기 쉬워지는 겁니다. 갑자기 옆구리 부근부터 아랫배 인근까지 극심한 통증이 오고 구역질이 이어지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5: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속된 말로 기어서 들어오세요. 통증이 엄청 심하거든요. 흔히 우리가 산통에 비견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4: 결석의 위치에 따라 소변이 갈색으로 보이거나 미세혈뇨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름철 여성이 주의해야 할 비뇨기 질환으로는 방광염을 들 수 있습니다. 소변량이 줄면서 배뇨 간격 역시 줄고 세균이 방광한 소변에서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소변을 누를 때 화끈거리거나 통증이 느껴질 때, 참기 어려운 요의가 나타날 때, 탁하고 냄새가 심한 소변이 나올 때 의심해봐야 합니다.
5: 6개월에 2회 이상의 방광염에 이환될 경우 그거는 재발이 좀 잘 되는 만성 재발성 방광염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만성 재발성 방광염에 걸리게 된 경우에는 증상이 쉽게 조절되지 않습니다.
4: 전문가들은 이런 질환들을 제때 치료하지 않을 경우 신장 기능저하, 신우신염 등 신장에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질환이 의심되면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2: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프로야구에서도 올 시즌 처음으로 폭염 취소 경기가 나왔습니다.
3: KT는 5연승을 달리면서 76일 만에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6: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부산 경남지방. 오후 2시 기준 부산 사직구장과 창원 NC파크의 기온이 38도에 달하자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두 경기를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 시즌 첫 폭염 취소 경기입니다.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불볕 더위가 이어지면서 KBO는 폭염 취소와 함께 경기 시간을 최대 1시간 늦추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관중석에 물대포가 뿌려진 잠실에서는 LG의 새 외국인 투수 카라스코가 압도적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메이저리그 통산 112승을 거둔 베테랑 카라스코는 7회까지 안타와 볼넷을 한 개도 허용하지 않는 퍼펙트 투구로 두산 타선을 잠재웠습니다. 투구수가 74개밖에 되지 않았지만 첫 등판인 걸 고려해 8회 교체됐는데 두산 타선은 카라스코가 내려간 8회 김대한과 박지훈의 연속 2루타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좌익수 김민석이 홈런성 타구를 잡아내는 호수비까지 펼친 두산은 LG와 2대2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노아웃 1, 2루 위기에서 KT 내야진이 그림 같은 3중살로 단숨에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올 시즌 두 번째 3중살

0: 후보의 첫 경선 지역 충청의 선택은 김민석 후보였습니다. 303표 차이, 0.44%포인트의 아슬아슬한 박빙 승부에 후보들조차 개표 결과 발표 뒤에도 혼란을 겪을 정도였습니다.
1: 숫자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기긴 이긴 거죠.
2: 지금 가서 표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지역별로 보면 충남과 충북은 김민석 후보, 대전과 세종은 정청래 후보가 역시 근소한 차이로 각각 1순위 최다 득표를 챙겼습니다. 애초 공개적으로 자신의 충청권 패배를 전망했던 김 후보는 쉽지 않은 지역이었다면서도 초반 경선만 선방하면 전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할 거로 내다봤습니다.
1: 국민과 당원들의 변화에 대한 기대, 혁신에 대한 요구, 아마 이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훨씬 더 무겁게 생각이 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0: 반면 승리의 고지가 이제 현실화됐다며 조심스럽게 자신의 우세를 점쳤던 정청래 후보는 그동안 경쟁 후보들에게 집중 공격을 당한 거로 치면 잘 나온 것 아니냐며 다음 경선 승부를 노렸습니다.
2: 두들겨 패고 공격하고 지금까지 당해온 것을 생각하면 매우 훌륭한 성적 아니겠습니까? 당원들께서 저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0: 송영길 후보는 목표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선방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선 막바지에 반전을 노리겠다고 말했습니다.
3: 100만 표 이상이 마지막 셋째 주 호남과 수도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거기서 반전을 이루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최고위원 선거 중간순위 1위는 친청계로 꼽히는 최민희 후보로 집계됐습니다. 당선권인 5위 안에는 친명계에서는 박선원, 서미와 김용 후보 3명, 친청계에서는 한민수 후보까지 2명이 들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충청권에서 열린 첫 순회 경선을 성황리에 마친 민주당은 앞으로 전국을 돌며 합동 연설회를 이어갑니다. 이후 오는 17일 다시 이곳 대전에서 전국 당원대회를 열고 차기 당 지도부를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4: 범 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비판과 관련해 이 대통령과 내란을 극복하면서 맺어진 전우애도 있지만 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게 내 삶에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 작가는 어제 공개된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말을 하면 관계 유지가 안 될 거라고 생각될 경우 관계를 포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시기에 서로 마음이 맞아 전우애로 맺어졌다고 해서 영원히 가야 하는 건 아니라며 서로 다른 판단을 했고 가는 길이 달라진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근 당원 중심 정당을 강조하며 당 운영에 당원 의사 비중을 높이는 쇄신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장 대표가 본격적인 연임 준비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원내를 중심으로 한 견제도 만만치 않은 모습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5: 당내의 거센 사퇴론 속 장동혁 대표가 내놓은 카드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이나 당 기여도 등을 점수로 매길 갖가지 잣대가 필요하단 건데 앞으로 서너 달 안에 200개 가까운 기준을 만들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서 처음 이뤄지는 현역 의원 평가. 장 대표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유독 강조했습니다.
6: 하나가 돼서 당원들과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공천하는 것이 정당의 목표가 되어야.
5: 이번 달 초 발표 예정인 이른바 당 쇄신안에도 당원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갈 거로 전해졌습니다. 당원들을 향한 구애가 계속되는 건데 이를 두고 당내에선 장 대표가 본격적인 연임 준비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동시에 당원들의 힘으로 껄끄러운 현역 의원들을 견제할 의도란 겁니다.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비중은 당원 투표 80%의 일반 여론조사 20%로 강성 당원들의 입김이 절대적입니다.
7: 생기의 부정선거라는 네 글자를 당당히 세상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5: 하지만 당대표 행보에 대한 견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뽑은 정점식 원내대표는 장 대표의 당원 중심 정당 주장에 100만 명 수준 당원만 보고 어떻게 정치하느냐며 국민 중심 정당을 들고 나왔습니다. 당원만 강조하다간 일부 강성 지지층의 당 전체가 흔들리는 민주당처럼 될 수 있다는 건데 각종 논란에 휩싸인 장 대표를 연임까지 봐야 하느냐는 우려도 깔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예 당대표 선출 규칙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고민도 감지됩니다.
8: 지금 8대2.

0: 구조를 이전을 7대 3으로 복귀하느냐의 문제는 결국은 우리 의원님들과 당원들의 생각을 종합적으로
1: 처음으로 의원들을 평가하겠다는 시도에도 결국 원내동의가 필요할 거라는 시큰둥한 반응이 나옵니다. 여기에 자신 있게 내세운 징계 시도는 윤리위원회 내용으로 삐걱거리고 중진들을 중심으로 퇴진 논의가 이어지는 등 사퇴론 역시 여전한 상황입니다. 당원들을 내세운 장 대표의 각종 정책 추진에 앞으로 만만찮은 당내 갈등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2: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보다는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3: 우여곡절 끝에 법률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72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대수술의 남은 절차는 법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의결과 대통령의 공포입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15일 안에 이를 공포해야 하는데,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중남미와 독일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귀국해 다음날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YTN에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빨리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4: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범죄자 천국 시대의 개막 선언과도 같습니다.
3: 청와대가 앞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직후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던 만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정부는 대신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경찰의 사건 암장 우려나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등 예상되는 허점을 메울 추가 입법이나 시행령 개정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일부 민생 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보완 수사권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터라 이번 법안에서 대안으로 포함된 보완 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데 우선 집중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5: 저는 보완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3: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출범 전까지 검사 인력 보충과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 사이의 교통 정리까지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6: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2부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 성분들도 함께 들어 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8: 김나입니다.
7: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8: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인테데이 2부 첫 곡은 클라이슬러가 작곡한 집시 여인 찰리 시엠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이 클래식 작곡가들은 이국적인 색채가 있는 작품에는 집시라는 제목을 즐겨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사라사테의 치고이네르 바이젠이라는 곡도 독일어로 집시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인테 오페라 극장 지난주에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오페레타 박쥐를 들어봤는데 오늘도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작품이고요. 오페레타 집시 남작입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는 왈츠의 왕으로 엄청난 부와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소프라노 가수였던 헨리에테와 재혼을 했는데 그녀는 남편에게 오페라를 작곡할 것을 끈질기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오페라 좀 만들어줘. 왈츠 천곡을 써도 나중에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오페라는 한 편만 성공하면 당신은 영원히 이름을 남길 수 있어요. 이렇게 파리에서 오펜바흐가 오페레타로 큰 성공을 거둔 것을 본 그는 오페레타를 쓰기 시작했고 모두 16편에 이르는 작품을 발표했죠. 이들 작품은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요. 요한

슈트라우스 2세는 빈 사교계에서 단순한 왈츠 음악가가 아니라 최고의 작곡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오페레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박쥐와 오늘 들어볼 집시 남작입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음반은 바린카이역의 헤르베르트 리페르트, 자피역의 카멜라 코본, 아르제나 역의 크리스티안의 웰체,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가 지휘하는 빈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아르놀트 쉔베르크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자,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집시 남작 시작합니다.

1막입니다. 헝가리 테메스바르 지방의 어느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과거 오스만 퇴르크의 지배를 받았지만 베오그라드 전쟁에서 오스트리아에게 패한 터키는 이 지역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터키의 영주가 금은 보화를 땅에 묻고 도망쳤다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젊은 청년 바린카이가 등장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원래 이 땅의 지주였지만 터키군과 내통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도망쳤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 의혹이 풀려 그의 모든 권한은 복권되었고 다시 돌려받게 되었고 사람이 죽었는데 그죠? 바린카이는 아버지의 땅을 돌려받기 위해 빈 황실 감독관인 카르네로와 함께 고향에 온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그런 의심들로 죽고 나서 고아로 자랐지만 서커스단에서 즐겁게 생활해온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 나도 한때는 즐거운 청년이었소를 부릅니다.

감독 간 카르네로와 바린카이는 바린카이가 정당한 토지 상속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신이 진짜 아들이 맞소! 뭐 이렇게 됐을 때, 제 진짜 아들이 맞습니다. 증명할 사람은 있어! 그때 당시 뭐 질문 신분증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쵸? 집시 여자 치프라를 만나 이곳에 온 목적을 이야기하자, 집시 여자 치프라는 바렌카이의 손을 잡더니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첫날 밤을 보내면 꿈의 계시가 나타나 보물이 있는 곳을 알게 될 것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아, 바로 첫날 밤을 보내야 된대요. 아주

세속적이네요. 듣고 있던 카르네로는 자신도 점을 쳐달라고 하자 집시 여자 치프라는 당신이 잃어버렸던 두 보물 중에서 하나는 술통처럼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가느다란 막대기처럼 되어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이 점을 믿지 않았지만 어쨌든 바린카이가 증인으로서 증서에 서명해달라고 말합니다. 글씨를 쓸줄 모르는 치프라는 서류에 서명 대신 십자 표시를 그려넣습니다. 다음에는 돼지를 키우고 있는 부유한 축산업자 주판이 나타납니다. 두 사람은 그에게도 증인으로 서명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주판도 글을 몰랐기에 서명 대신 돼지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리고는 그는 바린카이가 이 고장의 새로운 지주가 된다면 자신의 딸과 결혼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장 내 딸을 예쁘게 입혀서 데려와라고 시킵니다. 축산업자 주판의 딸 아르제나의 가정교사로 일을 하고 있던 이 딸. 이쁘게 입혀오라고 했던 딸의 또 가정교사 미라벨라가 나타나요. 그 제가 보니까 갑자기 어떤 마을에 부자가 생긴 거지, 그지? 젊은 부자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 동네의 여자들은 다 난리가 난 거네. 아버지들도 난리가 난 거고, 그죠? 그녀는 감독관 카르네로를 보더니 자신의 옛 애인 루도비코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상속받을 바린카이 그리고 감독관 카르네로가 왔는데 그 카르네로의 옛 애인이 또 가정교사였어요. 두 사람은 재회의 기쁨을 나눕니다. 옛 애인인데도 막 이제 잘 지냈어요. 이거 너무 세속적인가요? YTN 방송이 좀 그런가요? 오페라가 그런데 어떡합니까? 나도 당신이 보고 싶었어. 우리 헤어졌지만 다시 만날까? 이런 건가? 재회의 기쁨. 그 사이에 그녀는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가정교사를 하면서 운동을 안 했나 봐요. 맥주통처럼 뚱뚱해졌고, 두 사람 사이에서 사귀었던 사이지만 태어났던 아들 오토카르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결혼은 안 하고 아이만 낳나 봐. 가느다란 막대기처럼 키가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집시 여인 치프라의 점이 맞았던 것입니다. 점을 봤을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제가 점 얘기를 다시 해줄게요. 바린카이한테 사랑하는 사람과 첫날 밤을 보내면 보물이 있는 곳을 알게 될 거라고 했죠. 그랬더니 감독관이 저도 봐주세요, 저도 봐주세요 했던 거죠. 그랬더니 당신이 잃어버렸던 두 보물 중에서 하나는 술통처럼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가느다란 막대기처럼 되어 있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녀가 맥주통처럼 뚱뚱해졌고 그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기다랗게 막대기처럼 훌쩍 자라 있었던 거죠. 그때 축산업자, 주판의 딸 아르제나가 등장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합창, 신부가 신랑에게 한다면을 부르면서 그녀를 환영합니다.

자신의 딸 아르제나에게 이분이 이 지역 땅의 지주가 될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바린카이를 소개합니다. 아이고, 제 딸입니다. 하지만 아르제나는 사실 감독관? 아, 이 여자. 그러니까 지주의 딸은 사실 감독관 카르네로의 아들로 밝혀진 그 말라깽이 청년 오토카르와 몰래 사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제 남편이 될 사람이라면 최소한 남작 정도는 돼야 될것 같아요. 땅이 있으면 뭐예요? 라면서 거절하면서 자리를 떠납니다. 모두가 퇴장하자 집시의 여인 딸 자피가 등장해 집시의 노래 세상에 집시처럼 비참하고 충실한 자는 없다네를 부릅니다. 흔히들 집시 여자는 바람기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집시는 사랑에 가장 충실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비참해지는 여자가 많죠. 저희를 사랑만 하고 버리고 도망치기 때문.

0: 바린카이가 이 노래를 듣고 언젠간 들어본 적 있는 노래야 어머니가 곧잘 불렀지라고 중얼거리자 집시어인 치프라가 나타나
1: 그랬을 거예요. 당신 아버지는 집시 남작이라는 말을 듣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집시들이 집시의 합창을 부르며
0: 집시들이 집시의 합창을 부르면서 모여듭니다. 집시의 여인 치프라가 집시들에게 바린카이를 가리키며
1: 이분은 고향으로 돌아온 우리의 주인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0: 집시들은 그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때 축산업자 주팡과 그의 딸 아르제나가 등장합니다. 바린카이는 아르제나에게 당신은 남작을 원했지? 난 집시의 남작이다. 이제 당신의 남편이 될 자격이 생겼어 라고 큰소리칩니다. 하지만 아르제나는
1: 난 집시 딸이 싫어요
0: 라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바린카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집시 여인의 딸 자피를 앞으로 오라고 하더니 그렇다면 내 아는 이 사람이다. 난 잘난 체 하는 여자는 질색이야 라고 말합니다. 부유한 축산업자 딸이 아니라 집시 여자를 대놓고 선택한 걸 보여준 거예요. 난 마음이 먼저야! 이렇게. 이 말을 들은 감독관 카르네로는 집시와 결혼하더니 말도 안 돼! 라고 소리치고 축산업자 주판도 화를 내는 가운데 1막이 끝납니다. 2막입니다. 집시 마을 아침입니다. 바린카이는 집시 마을에서 자피와 신혼 첫날밤을 지내고 일어났습니다. 장모가 된 집시 여인 치프라가 찾아옵니다. 치프라는 그 점을 봐줬던 여자인데 그 점을 봐준 여자의 딸과 결혼한 거네요. 치프라는 어젯밤 꿈 이야기를 합니다. 바린카이와 꼭 닮은 노인, 아마도 아버지인 것 같은데 젊은 영주가 연인과 첫날밤을 맺은 곳에 보물이 있다는 말을 해주었네. 그러니까 젊은 영주가 말합니다. 바린카이는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가 다 있냐라고 말하다가 문득 그러니까 본인이 첫날밤을 맺은 곳. 그러니까 난 여기서 잤는데 여기 보물이 어딨어? 그건 엉터리 같은 말 아니요, 장모. 이렇게 했는데 문득 바닥을 보니 자국이 있는 걸 열어봤어요. 정말 보물이 들어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깜짝 놀라 삼중창. 보물의 왈츠. 이것을 보라. 번쩍번쩍 빛나고 짤랑짤랑 소리가 울린다. 를 부릅니다.

바링카이가 정말로 집시와 결혼했다는 말을 듣고 감독관 카르네로가 이 집을 방문합니다. 그가 대체 누가 결혼식을 집행했느냐라고 묻습니다. 바링카이는 새가 주례를 집전했고 창공이 예식장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감독관 카르네로를 화를 내지만 바링카이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때 지방의 관리인 호모나이 백작이 등장합니다. 징병관으로 이 마을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자들에게 술을 권하는데 이 술을 마시면 입대해야 한 것입니다. 그저 술이라면 좋아하는 축산업자 주판과 말라깽이 청년 오토카르는 주는 대로 술잔을 받아 마십니다. 아, 술을 마시면 건강하다는 뜻이 될 수 있겠네. 그 옛날에는 너무 몸도 힘들면 술도 못 마시잖아요. 야, 술을 먹을 수 있어? 너 그럼 입대해야겠다. 이런 기준이 있었나 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봐, 이때 당시엔. 그래서 이 말라깽이와 축산업자 주판 아버지는 결국 군대에 가게 돼요. 그때 감독관 카르네로는 호모나이 백작에게 다가가 바링카이와 집시의 여인의 딸 자피의 일을 설명하고는 더러운 집시 여인과의 결혼은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집시 여인 치프라는 자피의 아버지는 귀족이에요 라고 말하고는 출생증명서를 내놓습니다. 호모나이 백작이 이 증명서를 보더니 자피는 이 지방 마지막 터키 영주의 딸이라고 사람들에게 발표합니다. 자피는 기뻐하지만 바링카이는 나는 귀족이 아니니 당신과 결혼할 자격이 없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크게 실망하면서 당시에는 법적으로 신분이 높은 남자는 신분이 낮은 여성과 결혼할 수 있었지만 신분이 높은 여성과 신분이 낮은 남성은 결혼할 수가 없었대요. 그는 이곳을 벗어날 생각에 징병의 술을 들이마십니다. 슬퍼하는 여자들을 뒤로 남기고 남자들은 조국의 사랑과 목숨을 바치자라고 합창하면서 2막이 끝납니다.

3막입니다. 2년 뒤에요. 벌써 시간이 지났습니다. 스페인 전선에서 개선해오는 병사들을 맞이하기 위해 캐른트너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선 병사들의 맨 앞으로 축산업자 주판의 모습이 보이고 딸인 아르제나는 아버지라고 외치면서 뛰어갑니다. 주판은 타오 강가에서를 부르면서 자신이 스페인 전선에서 활약한 이야기를 과장스럽게 들려줍니다.

출정 부대의 본진이 들어오고 다 함께 입장 행진곡 만세 우리들은 싸웠다를 부릅니다.

병사들을 마중 나온 호모나이 백작은 무공을 세운 바린카이를 앞으로 불러 상을 내립니다. 진짜 남작 작위를 내린 것이죠. 사람들은 기뻐하고 축산업자 주파는 바린카이가 남작이 되었으니 이제 내 딸과 결혼시켜야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린카이는 당신의 딸 아르제나의 머리핀에는 다른 남자의 초상이 들어있습니다 라면서 말라깽이 청년 오토카르를 쳐다봅니다. 주파는 놀라지만 결국 아르제나와 오토카르의 사이를 인정합니다. 오토카르는 사실 감독관 카르네로의 아들이니 그렇게 나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집시의 여인 딸 자피도 등장합니다. 이제 진짜 남작이 된 바린카이는 터키의 영주의 딸과 정식으로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겁니다. 모두의 왈츠, 빈처럼 기쁨에 찬 도시는 어디에도 없다네 라를 소리 높여 부르는 가운데 막이 내립니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인테어 오페라 극장 오늘은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오페레타 집시의 남자 어떠셨나요? 요한 슈트라우스 오페레타 집시의 남작 서곡은 오케스트라 연주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주 연주됩니다. 니콜라우스 아르농크루가 지휘하는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오페레타 집시 남작의 서곡 전해드리면서 8월 2일 일요일 인테데이 마치겠습니다. 전 듀에토의 백인태였고요. 슬기 씨와 함께 월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오겠습니다.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 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 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 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 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아침이라 더위는 견딜만한 정도인데요. 낮에는 체감온도 40도를 넘나들며 덥겠습니다. 지난 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졌고 현재 전국적으로 폭염특보도 함께 발효 중입니다. 서울 27.8도, 대구 29.4도, 전주 27.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 안쪽으로 광진교 위로는 쉬엄쉬엄 모닝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침 9시까지 진행되고 도로 통제는 10시까지입니다. 양방향 모두 이용 어렵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경주 부근 갓길에 고장난 화물차가 있습니다. 현재 처리 중인데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서천 공주고속도로 공주 방향 칠갑산 갓길에도 고장난 차량이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동서천 분기점에서 서천 구간은 안개 주의 구간입니다. 앞차와의 간격 잘 지켜주시고 차간거리 잘 살펴서 지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순천 완주고속도로 순천 방향 천마터널 부근 2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임실에서 슬치터널 구간 안개주의 구간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News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스타트 3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YTN 뉴스 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1: 양산이 이틀 연속 41도를 넘는 등 경남지방이 극한 더위 속에 갇혔습니다. 이 마른 장마에 지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분지지형의 특성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2: 더 큰 문제는 이번 주 극한 더위가 서울 등 수도권으로 옮겨간다는 점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3: 한반도가 끊임없는 역대급 열파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은 41.6도까지 올라 또다시 전국 관측 이래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또 기상관측 역사상 이틀 연속 41도를 넘는 더위가 이어진 것도 이번 양산이 처음입니다. 특히 김해와 창원도 지역 관측사상 처음으로 40도를 웃도는 등 경남 지역으로 극한 더위가 확대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같은 극한 폭염은 한반도 상공을 뒤덮은 이중 고기압에 산맥을 넘은 뜨거운 바람이 더해진 것이 원인입니다. 특히 양산 등 경남 일부 지역은 산맥으로 둘러싸여 분지를 이루고 있는 곳이 많아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장마철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은 점도 원인입니다. 최근 한 달 사이 경남 지방은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21.9%로 1973년 이후 53년 만에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 장마 때 비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그쪽에. 보통 그 비가 많이 오면
5: 오세호 그
4: 토양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열을 좀 가져가는데요. 영남 지역에서는 그냥 따끈따끈하게 그냥 열이 바로 전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3: 문제는 극한 폭염이 이번 주에는 서쪽 지방으로 확대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주 초반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7도로 예보돼 일부 수도권에서는 이보다 더 심한 중대 경보 수준의 더위가 찾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폭염 강도의 변수는 일본 남쪽 해상을 지나는 태풍입니다.
4: 일본 남쪽에서 태풍이 지나가면 우리나라 쪽에서는 동풍이 불게 됩니다. 네. 영서 지방은 그 팬 현상이라는 현상 때문에 폭염이 더 가중이 되어서 아마 저 중부 지방도 37도, 38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3: 반면 역대급의 더위를 기록한 영남 지방은 이번 주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극한 더위에서 잠시 벗어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1: 연일 이어지는 찜통 더위에 광화문 광장도 거대한 한증막으로 변했습니다.
2: 높은 기온에 습도까지 겹치면서 시민들은 숨쉬기조차 힘들다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서울 광화문 광장의 뙤약볕이 비추자 시민들이 손으로 햇빛을 가린 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시원한 음료를 들이켜보지만 찌르는 듯한 열기를 식히긴 역부족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습도까지 높아 광장은 마치 습식 사우나처럼 느껴집니다.
7: 아, 지금 거의 사우나에 있는 것처럼 내 숨이 좀 턱턱 막히는 편인데 그 아이스팩이랑 그 물이랑 우유, 시원한 물이랑 우유를 준비하고 있고
6: 더위를 달래려 물놀이도 해보지만 옷이 금방 말라버릴 만큼

0: 지금 햇빛이 따갑습니다.
1: 아이들 데리고 처음 나왔을 때 같이 물에 들어가서 사실은 좀 젖었거든요. 근데 뭐 30분도 안 돼서 금방 마르고 돌아갈 때 옷을 안 갈아입을 정도로 금방 마르는 상황이어서.
0: 공기는 후텁지근, 땅은 아지랑이가 올라올 만큼 후끈후끈합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광장 바닥을 촬영해봤습니다. 온통 40도 안팎의 고온을 나타내는 빨간색입니다. 청계천을 찾은 시민들도 양산을 내려놓지 못하고 다리 아래 그늘에 옹기종기 모여 더위를 피합니다. 물가에 발을 담그고 담소를 나누면서도 등줄기엔 송골송골 땀이 배어나옵니다.
2: 애들이 집에만 있기 답답하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놀기 원하는데 밖에는 너무 그냥 걸어다니기 힘드니까 그늘진 곳이나 이제 물놀이 있는 곳으로 다녀야 될 것 같아요.
0: 당분간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만큼 무더위가 심한 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3: 이 극한 폭염이 찾아오면 집안의 온열 질환자 비중이 평소보다 두 배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일 최고 기온이 38도에 달하는 극한 폭염일 때 이같이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최근 15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택에서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비중은 평소 6% 수준으로 해외 비해 낮은 편이지만 극한 폭염일 때는 12%로 두 배가량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4: 온열 질환은 체온을 얼마나 빨리 낮추느냐가 중요한데 야외 활동 때는 물과 얼음팩 등을 준비하면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5: 어지럽고 기운이 빠진다면 온열 질환을 의심하고 먼저 시원한 곳으로 옮겨 몸을 식혀야 합니다. 쓰러지거나 반응이 둔해지고 의식이 흐려진다면 열사병 같은 중증 온열 질환일 수 있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체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물수건으로 피부를 적시고 목과 겨드랑이 등에 얼음팩을 대야 합니다. 119에 신고할 때는 위치와 의식 상태를 정확히 알리고 전화를 끊지 않으면 응급처치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6: 119 종합 상황실에도 그 구급 상황 관리 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7: 제주 동부소방서 소방교입니다.
6: 통화를 유지하시면 지금 환자 상태에 대한 파악과 응급처치에 관한 안내도 또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5: 이처럼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체온을 낮춰야 하는 이유는 고열이 오래 지속될수록 장기 손상 위험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체온을 낮추는 조치를 계속하면서 땀이 나지 않거나 의식이 흐려지는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8: 떨어뜨릴 수 있으면 가능한 떨어뜨리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땀을 흘리지 않는
7: 제주 한라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입니다.
8: 의식이 저하된 남자도 무조건 119에 신고한다. 이 원칙만 기억하시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 폭염 속 위험 신호가 보이면 119 신고와 함께 냉각 처치를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체온을 얼마나 빨리 낮추느냐가 온열 질환 악화를 막는 첫 대응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3: 폭염과 함께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 해수욕장과 시원한 계곡에는 더위를 피하려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정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아침 8시부터 기온이 벌써 30도를 넘어선 제주 바다. 이른 아침 시간인데도 백사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여름 제주 햇볕은 따갑다 못해서 아플 정도. 모래찜질하며 더위를 피하기도 하고.
10: 집 근처에는 바다가 없어서 제주도까지 왔는데요. 바닷바람도 너무 좋고 날씨도 좋고 너무 좋아요. 또 오고 싶어요.
9: 바닷속으로 들어간 아이들과 피서객들은 물놀이를 즐기며 폭염을 식힙니다.
11: 아, 지금 너무 재밌고 한번 딱 또 한번 더 계속 매일 놀고 싶어 이렇게.
9: 때마침 해수욕장에서는 축제가 열려서 다양한 체험도 즐길 수 있어 휴가 재미를 더했습니다. 산과 계곡을 찾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구름이 많고 산이 높다고 해요.

0: 올여름 극성수기 휴가철은 8월 10일까지입니다.
1: 네, 산으로 바다로 폭염 때문에 물을 찾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꼭 기억해야 할 건 안전사고 조심입니다. YTN 오정권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첫 순회 경선 지역인 충청권에서 김민석 후보가 박빙 승리를 거뒀습니다. 충청권은 애초 정청래 후보의 우세가 점쳐진 지역이었던 만큼 예상 밖이란 반응이 나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3: 김민석 후보는 애초 경선 첫 지역 충청권과 이어지는 부울경까지 1주차 승부에서 자신이 밀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7%포인트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며 조심스럽게 반전 전략도 설명했는데 결과는 처음부터 김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김 후보 측은 정청래 후보의 연고지라 고전을 예상했다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당심의 승리란 해석을 내놨습니다.
4: 이재명의 길이 옳다! 이재명을 뒷받침하고
5: 민주당 당대표
4: 국정을 성공시키고 총선에 승리하는 김민석의 길이 옳다!
3: 호남과 수도권 등 경선 막바지로 갈수록 승기가 더 굳어지지 않겠나 조심스러운 낙관과 함께 다음 경선 지역도 쉽지 않다며 경계도 여전한 모습입니다. 반면 고향 충청에서의 승리를 시작으로 초반 기세를 이어가는 이른바 1위 쏠림 효과를 노렸던 정청래 후보 측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김민석, 송영길 두 후보가 집중 공세를 퍼부은 명천 갈등 프레임이 일정 부분 통한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4: 너는 반명이야. 낙인 찍고 분열해서 어떻게
5: 정청래 민주당
4: 승리 할 수 있겠습니까?
3: 다만 부울경 등 이어지는 경선 지역에서 경쟁 후보들보다 비교적 조직력이 탄탄하고 최근에 여론조사 추세도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왔던 만큼 승부는 지금부터라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양강 구도 속 맹추격 중인 송영길 후보는 합동 연설에서 정 후보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쥐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4: 대통령의 판단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세력들이
5: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4: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3: 이번 권리당원 투표 결과 발표는 선호투표 1순위 득표만 공개한 결과란 점에서 아직 최종 결과를 점치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다음 부울경 경선 결과에 따라 초반 판세는 상당 부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전국 순회 경선이 오늘은 PK 지역에서 열립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를 시작으로 오후 2시엔 부산 백스코, 오후 5시엔 경남 창원대학교에서 합동 연설회를 진행합니다. 개표 결과는 마지막 연설회가 열리는 창원대에서 저녁 7시쯤에 발표될 전망입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전망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빨리 처리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한 뒤 주재하는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가 가시화하면서 경찰이 사실상 수사 전권을 쥐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구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역사를 김다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6: 경찰 권한 확대의 출발점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검사의 지휘 권한이 폐지되면서 경찰은 처음으로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습니다. 경찰권 비대화를 스스로 경계하겠다며 수사만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했지만 사실상 한 지붕 아래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명실상부한 수사 주체로서 오랜 기간 준비해왔다며 책임 수사를 선언했습니다.
7: 책임 수사 시대의 소명을 완수하여 국민 중심의
5: 김창룡 당시의 경찰청장입니다.
7: 내겠습니다.
6: 커진 몸집은 2022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으로 더 불어났습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 가능한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만 남고 공직자와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가 빠졌습니다. 검사의 보안수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부분으로 한정됐고 검찰 수장은 반발하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8: 정치권의 검수완박 법안

0: 신에 항의하며 사직서를
1: 김오수 당시 경찰총장입니다.
2: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남아있던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도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며 필요하면 다른 수사관서 이송이나 징계도 감수하겠다고 강조합니다.
3: 경찰은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1: 유세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입니다.
3: 회복할 수 있도록
2: 경찰의 권한은 단계적으로 확대됐지만 국민 신뢰까지 함께 커졌는지는 물음표입니다. 이제는 6년 전 내세웠던 책임 수사를 결과로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4: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크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지금까지 뉴스 스타트 3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4: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5: YTN i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중부지방은 구름 많은 편인데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고요. 당분간 비 소식 없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전남과 경남 지역은 온열질환 등 폭염으로 인한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외출 피해 주시고요. 취약계층의 안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아침 광진교 위를 걸으시면서 건강하게 시작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조금 전 서울 광진교 위로 쉬엄쉬엄 모닝 행사가 열렸습니다. 걷거나 뛰면서 자유롭게 아침 즐길 수 있는 건강 프로그램이고요. 10시까지 도로 이용 어렵습니다. 아직 도로 위 이동량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지역별 이동시간 살펴드립니다. 8시에 요금소 출발을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은 5시간 10분, 광주에서 서울 3시간 20분, 대구에서 서울은 4시간 10분 정도 걸리고요. 강릉에서 서울은 2시간 40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장거리 운전 전에는 미리 차량 점검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고속도로 위로 곳곳에서 고장난 차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경주 부근 갓길에 고장난 화물차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YTN 라디오 휴일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7시 뉴스 앤 뮤직 양수진입니다. 국내 최고 기온 기록이 또 바뀌었습니다. 어제 경남 양산의 기온이 41.6도로 1904년 근대 기상 관측 이후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오늘도 어제처럼 극한 더위 이어진다고 합니다. 폭염에 따른 행동수칙 준수하면서 오늘 하루도 잘 보내야겠습니다. 8월 2일 일요일 아침 함께하는 7시 뉴스 앤 뮤직 이 노래로 시작해볼게요. 스위치의 Love Over and Over Again.

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미래를
1: 미래를
0: 재능대학교가
1: 재능대학교가
0: 함께
1: 함께
0: 만들어
1: 만들어갑니다.
0: 갑니다. 재능대학!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6: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일요일 7시 뉴스 뮤직 스위치의 Love Over and Over Again 첫 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휴일 하루 꼭 들어야 하는 뉴스, 일상을 채워가는 음악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청곡 사연 있으시다면 문자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채팅창 통해 참여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무료입니다. 이른 아침 신청해 주신 신청곡으로 저희가 빠르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9849님 듣고 싶어 하셨던 노래 나나 무스크리의 Morning Has Broken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5532번님 신청곡 셀레나 고메즈의 Love You Like a Love Song까지 노래 두 곡 더 만나볼게요.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을 강타한 규모 7.1의 지진으로 사망자가 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구마모토현은 1일 오후 7시 기준 지진과의 관련성을 조사 중인 2명을 포함해 모두 36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웃몰 우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80대 추정 남성의 사망이 확인되면서 희생자는 36명이 됐습니다. 중상자는 11명,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친 인명피해는 139명으로 늘었습니다. 7명의 사망자가 나온 구마모토 이온 쇼핑몰 수색작업은 이날 오후 종료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일 저녁 러시아 모스크바 도심에서 폭발이 발생해 최소 3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쳤습니다. 폭발은 저녁 8시 10분쯤 모스크바 도심 쿠드른스카야 광장의 야외 카페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언론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1일 저녁 모스크바 중심부 카페에서 사제 폭발물이 폭발해 폭탄 테러범을 포함해 최소 3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정확한 피해 규모와 함께 사건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남미 페루의 나스카 유적지 상공을 비행하던 소형 항공기가 현지 시간 1일 추락해 13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고기에는 승객 11명과 조종사 2명이 타고 있었고 현재 경찰은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나스카 유적지는 2000년 전 고대 원주민 공동체가 그린 것으로 여겨지는 거대한 지상화가 있는 지역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지정돼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7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이어지는 노래 두 곡 바로 전해드릴게요. 김형중의 그랬나봐, 클래식의 여우야.

뉴스앤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서쪽에서 규모 4.7의 지진이 발생해 주민들이 다쳐 대규모 정전이 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각으로 어제 저녁 7시 46분 나폴리 서쪽 캄피 플레그레이 지역에서 규모 4.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 지진으로 인해 강한 흔들림이 감지됐고 주민들이 대피했으며 이 과정에서 26명이 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를 공습해 팔레스타인인 2명이 숨지고 병원 의약품 창고 2곳이 파괴됐습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셰이크 라드완 지역을 공습해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사망자들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이라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신원이나 공격 경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이르 미국의 모험적인 행동에 단호하게 대응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과 튀르키예 외무장관과 각각 통화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3025번님, 8920번님, 4723님, 5532번님, 9849님, 그리고 많은 분들 함께해주고 계신 이 아침입니다. 오늘은요, 또 특별히 YTN 라디오에 젊은 감각의 신입 AD들이 주말 방송 교육을 받기 위해 또 나와 있습니다. 저야 뭐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목소리 전하면서 가까이 만나는데 방송국엔 또 저 말고도 정말 많은 제작진들이 있잖아요. 이른 새벽부터 나와서 열심히 열심히 방송 진행을 배워가고 있는 우리 신입 AD들, 변세진 AD, 김하늘 AD, 저와 계속 오늘도 함께할 예정이거든요. 변세진 AD와 김혜안을 AD에게 파이팅하라고 응원 문자 보내주시고 뉴스앤뮤직 이런 점 참 좋더라. 저처럼 이렇게 항상 이 시간 함께해 주시면서 뉴스앤뮤직 애청해 주신 청취자분들이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전해주세요. 8시 20분 뉴스앤뮤직에서 이야기 함께 나눠보죠. 10cm의 부동의 첫사랑 전해드리고요. 엠플라잉의 스타까지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0: 함께하는 스마트 미래도시 안양시입니다.
1: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4: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날은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기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1: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4: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전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는 본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그나마 외출하기가 조금 나은데요. 햇빛이 강한 낮 시간대는 맘 편히 외출하기는 무리입니다. 특히 전남과 경남 지역은 며칠째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이라서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일 때 발효되고요. 경남 양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낮 기온이 40도를 넘어서는 날이 늘고 있어서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강원 지역에서 정체 조금 늘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덕소 3패에서 남양주 요금소 구간, 화도 분기점에서 서종 구간, 조양에서 춘천 분기점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방향 초월에서 초월 터널 구간 서행 중이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경주 부근 갓길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대관령 4터널 부근 갓길에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고속도로 서울 방향 줄포 부근과 목포 방향은 매송 갓길에서 각각 고장난 차량을 처리 중입니다.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오늘 뿜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우와 우와 이게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이어서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첫 전국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박빙 승부 끝에 최다 득표로 승리했습니다.
2: 최고위원 선거 중간 발표에서는 최민희 의원이 1위로 집계됐고 당선권인 5위 안에는 친명계 3명, 친천계는 2명이 포진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3: 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첫 경선 지역 충청의 선택은 김민석 후보였습니다. 303표 차이, 0.44%포인트의 아슬아슬한 박빙 승부에 후보들조차 개표 결과 발표 뒤에도 혼란을 겪을 정도였습니다.
4: 숫자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기긴 이긴 거죠.
0: 김민석 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5: 표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후보.
3: 지역별로 보면 충남과 충북은 김민석 후보, 대전과 세종은 정청래 후보가 역시 근소한 차이로 각각 1순위 최다 득표를 챙겼습니다. 애초 공개적으로 자신의 충청권 패배를 전망했던 김 후보는 쉽지 않은 지역이었다면서도 초반 경선만 선방하면 전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할 거로 내다봤습니다.
4: 국민과 당원들의 변화에 대한 기대, 혁신에 대한 요구, 아마 이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훨씬 더 무겁게 생각이 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3: 반면 승리의 고지가 이제 현실화됐다며 조심스럽게 자신의 우세를 점쳤던 정청래 후보는 그동안 경쟁 후보들에게 집중 공격을 당한 거로 치면 잘 나온 것 아니냐며 다음 경선 승부를 노렸습니다.
6: 두들겨 패고 공격하고 지금까지
0: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6: 매우 훌륭한 성적 아니겠습니까? 당원들께서 저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3: 송영길 후보는 목표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선방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선 막바지에 반전을 노리겠다고 말했습니다.
7: 100만 표 이상이 마지막 셋째 주
0: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7: 호남과 후보. 수도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거기서 반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최고위원 선거 중간순위 1위는 친천계로 꼽히는 최민희 후보로 집계됐습니다. 당선권인 5위 안에는 친명계에서는 박선원, 서미아, 김용 후보 3명, 친천계에서는 한민수 후보까지 2명이 들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충청권에서 열린 첫 순회 경선을 성황리에 마친 민주당은 앞으로 전국을 돌며 합동연설회를 이어갑니다. 이후 오는 17일 다시 이곳 대전에서 전국 당원대회를 열고 차기 당 지도부를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전국 순회 경선이 오늘은 PK 지역에서 열립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를 시작으로 오후 2시엔 부산 백스코, 오후 5시엔 경남 창원대학교에서 합동 연설회를 진행합니다. 개표 결과는 마지막 연설회가 열리는 창원대에서 저녁 7시쯤 발표될 전망입니다.
1: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 등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될 걸로 보입니다.
2: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보다는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8: 우여곡절 끝에 법률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 등 72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대수술의 남은 절차는 법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의결과 대통령의 공포입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15일 안에 이를 공포해야 하는데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0: 현재 중남미와 독일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귀국해 다음날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YTN에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빨리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1: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범죄자 천국 시대의 개막 선언과도 같습니다.
0: 청와대가 앞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직후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던 만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정부는 대신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경찰의 사건 암장 우려나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등 예상되는 허점을 메울 추가 입법이나 시행령 개정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일부 민생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터라 이번 법안에서 대안으로 포함된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데 우선 집중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2: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0: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출범 전까지 검사 인력 보충과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 사이의 교통 정리까지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3: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가 가시화하면서 경찰이 사실상 수사 전권을 쥐게 됐습니다.
4: 하지만 지금의 구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역사를 김다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 경찰 권한 확대의 출발점은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검사의 지휘 권한이 폐지되면서 경찰은 처음으로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습니다. 경찰권 비대화를 스스로 경계하겠다며 수사만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했지만 사실상 한 지붕 아래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명실상부한 수사 주체로서 오랜 기간 준비해왔다며 책임 수사를 선언했습니다.
6: 책임 수사 시대의 소명을 완수하여 국민 중심의
7: 김창룡 당시 경찰청장입니다.
6: 구인해 내겠습니다.
5: 커진 몸집은 2022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으로 더 불어났습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 가능한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만 남고 공직자와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가 빠졌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부분으로 한정됐고 검찰 수장은 반발하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8: 정치권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항의하며
7: 김오수 당시 검찰총장입니다.
5: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남아있던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도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며 필요하면 다른 수사관서 이송이나 징계도 감수하겠다고 강조합니다.
9: 경찰은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7: 유재성 경찰청장
9: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5: 경찰의 권한은 단계적으로 확대됐지만 국민 신뢰까지 함께 커졌는지는 물음표입니다. 이제는 6년 전 내세웠던 책임 수사를 결과로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근 당원 중심 정당을 강조하며 당 운영에 당원 의사 비중을 높이는 쇄신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4: 장 대표가 본격적인 연임 준비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원내를 중심으로 한 견제도 만만치 않은 모습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10: 당내의 거센 사퇴론 속 장동혁 대표가 내놓은 카드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이나 당 기여도 등을 점수로 매길 갖가지 잣대가 필요하단 건데 앞으로 서너 달 안에 200개 가까운 기준을 만들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서 처음 이뤄지는 현역 의원 평가. 장 대표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유독 강조했습니다.
11: 하나가 돼서 당원들과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11: 공천하는 것이 정당의 목표가 되어야.
10: 이번 달 초 발표 예정인 이른바 당 쇄신안에도 당원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갈 거로 전해졌습니다. 당원들을 향한 구애가 계속되는 건데 이를 두고 당내에선 장 대표가 본격적인 연임 준비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동시에 당원들의 힘으로 껄끄러운 현역 의원들을

0: 될 수 있다는 건데 각종 논란에 휩싸인 당 대표를 연임까지 봐야 하느냐는 우려도 깔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예 당대표 선출 규칙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고민도 감지됩니다.
1: 네. 지금 8대2 구조를 이전을 7대3으로 복귀하느냐의 문제는 결국은 우리 의원님들과 당원들의 생각을 종합적으로.
0: 처음으로 의원들을 평가하겠다는 시도에도 결국 원내 동의가 필요할 거라는 시큰둥한 반응이 나옵니다. 여기에 자신 있게 내세운 징계 시도는 윤리위원회 내용으로 삐걱거리고 중진들을 중심으로 퇴진 논의가 이어지는 등 사퇴론 역시 여전한 상황입니다. 당원들을 내세운 당대표의 각종 정책 추진에 앞으로 완만찮은 당내 갈등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2: 지난 주말 미국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공개된 대규모 투자 발표로 메모리 반도체의 장기 수요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3: 다만 1,400조 원 규모 협력 안의 실질적인 효과를 놓고는 따져봐야 할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4: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벌 빅테크와 우리 주요 기업이 발표한 AI 협력 규모는 1,400조 원에 달합니다. 핵심은 인공지능 인프라 확대에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 5년 동안 2천억 달러 규모의 첨단 메모리와 AI 칩 생산을 위한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SK그룹은 엔비디아와 엔트로픽 등과 손잡고 인공지능 인프라 협력과 국내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핵심 구매자인 미국 빅테크가 장기 공급 계약과 투자 계획을 내놓으면서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5: 장기 프로젝트일 수밖에 없고 그 장기 프로젝트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국내 기업이 삼성, SK, 네이버인데 협력을 해나가겠다. 장기 계약을 체결한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 다만 1,400조 원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우리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로 받아들이긴 어렵습니다. 발표된 금액에는 우리 기업이 엔비디아와 같은 미국 기업으로부터 GPU 등을 구매하는 금액도 함께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또 구속력 있는 형태의 계약이 아닌 느슨한 업무 협약 수준에 그쳐 실제 투자와 계약이 계획대로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합니다.
6: AI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의 투자
7: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입니다.
6: 투자의 규모, 그게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 기업들이 시장이 좀 불확실하다 그러면 투자를 줄여나갈 거거든요.
4: 앞으로 인공지능 투자와 반도체 업황에 따라 이번 협력안의 실질적인 규모는 달라질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2: 지난달 수출액이 반도체 수출 호주에 힘입어 1,000억 달러에 육박한 98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3: 역대 2회 기록인데 반도체 수출만 410억 달러로 두 달 연속 4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류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지난달 수출액이 1년 전보다 62.8% 증가한 989억 달러로 6월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월간 수출액이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연속 800억 달러를 넘을 정도로 수출 호조세가 이어졌습니다. 지난달도 수출 효자는 반도체였는데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79% 증가한 410억 달러였습니다. 지난달 수출액 989억 달러 중 반도체 수출액 비중은 무려 42%에 달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은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400억 달러를 넘는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증시에선 반도체 고점 논란이 있었지만 고사양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견조함을 보여줬습니다.
9: 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다
7: 봤는데
9: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전히 AI 투자 더하겠다, 뭐 돈 빌려서라도 더하겠다. 아마존 CEO는 뭐라고 했냐면 메모리가 되게 비싸서 투자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비싸도 상관없다, 더 사겠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10: 공급 과잉설은 좀
9: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8: 컴퓨터가 48억 달러로 1년 전보다 404% 증가하는 등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 20대 주력 수출 품목 중 가전을 제외한 19개 품목 전체 수출액이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 수출액이 217억 달러로 96% 증가하는 등 9대 주요 수출 지역 중 CIS, 독립국가연합을 제외한 8개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이란 전쟁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였던 중동 지역 수출액도 증가로 전환됐습니다. 수출액 증가로

0: 지난달 무역 수지는 30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흑자 규모는 두 달 연속 300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1: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 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5: 합성목재 예스팀바.
4: 경동산업 주식회사.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7: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6: 건강해.
7: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7: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8: 건강기능식품.
9: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4: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1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5: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6: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9: 전남 해안은 안개가 짙게 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아져 있는 곳도 있고요. 이외에 경기 서해안과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과 그 밖의 호남 지역에서도 가시거리

5km 미만의 안개가 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광진교 위로는 쉬엄쉬엄 모닝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전 10시까지 양방향 모두 차량을 통제하고 자유롭게 걷거나 뛰는 행사인데요. 한강을 바라보면서 여유로운 주말 아침 시작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남양주에서 강원 지역 가는 길에서 구간구간 서행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큰 정체는 아닌데 점차 교통량 늘겠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덕소 3패에서 남양주 요금소 구간, 화도분기점에서 서종까지 각각 3km씩 밀립니다. 동산요금소 부근에서 춘천분기점 구간도 6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경주 부근 갓길에 고장난 화물차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와이티엔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이 시간도 주요 뉴스와 함께 다양한 음악 감상하겠습니다. 8시 뉴스 앤 뮤직은 선셋 롤러코스터의 엔젤 디스코 러브, 이 노래 들으며 출발합니다.

0: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1: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아침부터 무척 덥습니다. 2292번님. 주말의 약속은 뉴스앤뮤직 듣기입니다. 오늘도 YTN 뉴스앤뮤직 덕분에 더워도 즐거울 것 같아요. 8920번님. 야근 마치고 씻고 나와서 라디오 들으면서 쉬고 있습니다. 9849번님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지난 시간 마무리할 때 이제 우리 신입 AD들이 지금 교육 중이다. 파이팅 해주세요. 변세진 AD 그리고 김하늘 AD 파이팅입니다 했는데요. 응원 문자를 진짜 보내주셨어요. 4723번님 환영합니다. 주말 뉴스앤뮤직은 제가 참 좋아하는 방송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하셨고요. 채팅창에 혼산의 즐거움님도 와 새로운 뉴무 가족 환영합니다. 뉴스앤뮤직과 산행은 껄 꽉 먹고 알먹기에 하면서 수락산에 가 계시다고요. 아, 아침 기온 살펴보니까요. 정말 덥습니다. 지금 서울 28.4도예요. 오전 8시 30분 채 되지도 않았는데 체감온도 30도를 넘겼습니다. 무더운 날이 이어지니까요. 바깥 활동하시는 분들은 정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8시 뉴스앤뮤직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요. 신청곡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번호 샵 0945번이에요. 우물정 0945번. 짧은 글 50원, 긴 글 또는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이용하시면 무료 참여 가능합니다. 이군님 신청곡 쿨의 해변의 여인 함께 들어보고요. 이어서 3025번님 신청곡 자두의 김밥 노래 두 곡 더 만나볼게요.

picking up the accent.

신청곡 두 곡, 쿨의 해변의 여인, 자두의 김밥 두 곡 만나고 왔습니다. 8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밤사이 강원도 강릉의 최저 기온이 30.2도로 또 30도를 넘으면서 이틀째 초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속초는 29.6도로 초열대야와 다름없는 밤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11일째 열대야가 계속되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푹푹 찌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경남 양산은 낮 기온이 41도까지 치솟겠고 서울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바람의 방향이 동풍으로 바뀌면서 서울 등 서쪽 지방의 기온이 37도 안팎까지 더 치솟고 영남 지방은 40도 이상의 극한 더위에서 잠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과 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마지막 방문지인 독일로 출발했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와 순방단이 탄 공군 1호기는 조금 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떠나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에서 교민 간담회를 연 뒤에 7박 11일간의 순방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이어 내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내일부터 연말까지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을 이어갑니다. 대상은 상반기 집중 수사를 벌였던 신종 의료용 마약류를 비롯해 SNS와 가상자산을 이용한 온라인 거래, 외국인 사범까지로 확대합니다. 외국인 마약 사범은 최근 몇 년 동안 주춤하다가 올해 다시 증가세를 보였는데 태국과 중국, 베트남 순으로 많이 검거됐습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상반기 단속에서는 마약 사범 5,203명이 검거됐고 이 가운데 1,039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온라인 유통과 해외 공급망 차단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마약 위장 수사 제도에 대한 교육도 함께 병행할 계획입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여기 부산입니다. 부산도 엄청 더워요. 1717번님, 이천 병원에서 듣고 있습니다. 내일 퇴원하는데요. 맹장 수술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1069번이. 아이고. 수술하시고 입원했다 퇴원하시는 거군요. 회복하시는데도 진짜 몸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날이 더워서 또 이렇게 큰 수술 받고 회복하기 더 힘드실 것 같아요. 몸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8307번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도 가요로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베이비복스의 야야야, 장나라의 스윗드림.

YTN 라디오 8시 뉴스앤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란 정부는 어떠한 침략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통화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과 영내 국가들의 공격 가담은 단호하고 비례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사우디는 지난주 미국과 함께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를 정밀 타격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튀르키예 외무장관, 파키스탄군 총사령관과 가진 각각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모험주의적 행동에 대해 경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미 페루의 나스카 유적지 상공을 비행하던 소형 항공기가 현지 시간 1일 추락해 13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고기에는 승객 11명과 조종사 2명이 타고 있었고 현지 경찰은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벌새와 원숭이, 고래 등을 그린 거대한 그림이 땅 위에 그려져 있는 나스카 유적지는 2000년 전 고대 원주민 공동체가 그린 것으로 여겨지는 거대한 지상화가 있는 지역으로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도 지정돼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저녁 러시아 모스크바 도심에서 폭발이 발생해 최소 3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쳤습니다. 폭발은 저녁 8시 10분쯤 모스크바 도심 쿠드린스카야 광장의 야외 카페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언론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1일 저녁 모스크바 중심부 카페에서 사제 폭발물이 폭발하면서 폭탄 테러범을 포함해 최소 3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을 강타한 규모 7.1의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구마모토현은 1일 오후 7시 기준 지진과의 관련성을 조사 중인 2명을 포함해 모두 36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중상자는 11명이며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친 인명피해는 139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살펴봤습니다. 8시 뉴스앤뮤직 끝곡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신청곡 두 곡 준비했어요. 8307번님 장미여관에 퇴근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괜찮아네요. 진주의 난 괜찮아. 그리고 장미여관에 퇴근하겠습니다. 1069번님 신청곡 전해드리면서 마칩니다. 양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2: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제13호 태풍 돌핀은 다음 주 중반쯤에 일본 오키나와 부근에 근접하겠는데요. 아직 한반도를 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다음 주 초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방향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폭우나 폭염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 체온을 넘어서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35도, 광주 38도, 부산 39도로 예상됩니다. 수도권에서 강원 지역 가는 길 정체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덕소 3패에서 남양주 요금소 구간 서행 중이고 화도 분기점에서 서종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동산 요금소에서 춘천 분기점까지 8km 정도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경주 부근 갓길에 고장난 화물차가 있고요. 청주 부근 갓길에도 고장난 중형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산 방향은 천안 분기점에서 정체 살짝 늘었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방향 초월에서 초월터널 구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안현분기점 갓길에 고장난 차량이 정차 중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 방향 광적 1터널 갓길에도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3: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농경지도 바짝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2: 토양 속 수분은 부족 상황인데 농업용수로 쓸 저수지에도 물이 모자라서 파종을 앞둔 당근 농가들도 비상입니다. 보도에 KCTV 제주방송 김수연 기자입니다.
3: 제주 지역의 실시간 토양 수분 상황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남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27일 기준 도내 39개 지점의 토양 수분을 관측한 결과 매우 부족이 10곳, 부족이 10곳으로 절반이 가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주 동부 지역 김녕 일대는 토양 수분도가 약 1230kPa로 적정 기준치의 25배에 달해 수분 부족이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음 달 중순까지 당근 파종을 앞두고 있어서 농민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4: 밀어야 되지. 당근도 미루고 농사들이 지금 다. 물 줘봐도 농업용수로 암만 물도 다 돌려가면 물이 안 나오거든.
3: 당분간 비 소식도 없는 상황에 농업용수 부족 우려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지역 대표 수자원인 송당저수지의 저수율은 22%. 작년 이맘때 70%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제주도는 송당 저수지의 저수용량 자체가 크기 때문에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근 파종기 농업용수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릴 것을 감안해 동부 지역에 급수 장비를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5: 특히나 이제 동부 지역 당근 파종기가 도래됨에 따라서
0: 제주특별자치도
5: 일시적으로 증가되는 농업용수 공급에 중점을 두고 공공관정 및 마을 급수탑 전면 개방, 공용물병 및 양수기 설치 등을 통해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3: 당근 파종이 마무리되면 다음 달 중순부터는 양배추와 브로콜리, 마늘 등 월동채소 파종이 시작돼 가뭄이 이어질 경우 밭작물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제주도는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가뭄 진행 상황에 따라 농업용수 공급과 급수장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첫 순회 경선 지역인 충청권에서 김민석 후보가 박빙 승리를 거뒀습니다. 충청권은 애초 정청래 후보의 우세가 점쳐진 지역이었던 만큼 예상 밖이란 반응도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6: 김민석 후보는 애초 경선 첫 지역 충청권과 이어지는 부울경까지 1주차 승부에서 자신이 밀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7%포인트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며 조심스럽게 반전 전략도 설명했는데 결과는 처음부터 김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김 후보 측은 정청래 후보의 연고지라 고전을 예상했다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당심의 승리란 해석을 내놨습니다.
7: 이재명의 길이 옳다! 이재명을 뒷받침하고
0: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 후보
7: 총선에 승리하는 김민석의 길이 옳다.
6: 호남과 수도권 등 경선 막바지로 갈수록 승기가 더 굳어지지 않겠나 조심스러운 낙관과 함께 다음 경선 지역도 쉽지 않다며 경계도 여전한 모습입니다. 반면 고향 충청에서의 승리를 시작으로 초반기세를 이어가는 이른바 1위 쏠림 효과를 노렸던 정청래 후보 측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김민석, 송영길 두 후보가 집중 공세를 퍼부은 명청 갈등 프레임이 일정 부분 통한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7: 너는 반명이야. 낙인 찍고 분열해서 어떻게
0: 정선
7: 승리, 대선 승리 할 수 있겠습니까?
6: 다만 부울경 등 이어지는 경선 지역에서 경쟁 후보들보다 비교적 조직력이 탄탄하고 최근에 여론조사 추세도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왔던 만큼 승부는 지금부터라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양강 구도 속 맹추격 중인 송영길 후보는 합동 연설에서 정 후보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지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7: 대통령의 판단에 전면으로 도전하는 세력들이
0: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후보겠다고 나서는
6: 이번 권리당원 투표 결과 발표는 선호 투표 1순위 득표만 공개한 결과란 점에서 아직 최종 결과를 점치긴 어렵.